0: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저희 라디오 서울 사옥 바로 건너편 윌셔 잔디 광장 리버티팍에서는 어제 오후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 체코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대규모 합동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LA 한인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경기 시작 수시간 전부터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K-POP 공연과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고 배포 시작단 5분 만에 붉은 악마 티셔츠 천장이 모두 동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헤더허트 LA 시의원실이 약 2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며 행사를 뒷받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응원에 태극전사들이 보답했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린 A조 1차전 한국은 후반 체코에 선제골을 내주며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로 분위기를 바꿨고 35분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며 2-1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과 김승규 골키퍼의 결정적 선방도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 3위까지 32강에 오를 수 있어 첫 경기 승리로 한국은 조별리그 통과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LA 한인타운 광장을 가득 채운 붉은 함성이 태평양을 건너 선수들에게 닿은 듯한 밤이었습니다.
2: 어제 한국 대표팀의 짜릿한 역전승 소식에 이어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곳 LA에서 또 하나의 빅매치가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D조 1차전 개최국 미국이 오늘 오후 6시 LA 인근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파라과이와 맞붙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만큼 현장 응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계는 팍스TV와 테레문도 그리고 피카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포체티노 감독 체제로 치르는 첫 홈 월드컵 경기입니다. 역대 전적은 미국이 5승 2패 2무로 앞서며 지난해 11월 맞대결에서도 2-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의 맞대결은 무려 96년 만으로 1930년 첫 월드컵에서 미국이 3-0으로 이겼을 당시 패턴하우드 선수가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조 3위까지 32강에 오를 수 있어 개최국 미국으로서는 오늘 반드시 좋은 출발이 필요한 경기입니다. 옵타 애널리스트 기준 미국 승리 확률은 40% 파라과이 33%로 미국이 약간 우세합니다. 어제 태극전사들이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오늘은 성조기가 LA 하늘을 수놓을 수 있을지 오후 6시 킥오프에 주목해 주십시오.
1: 지난 10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며 노조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순 전 사무총장 등 관련 피의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본은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색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 서버 자료가 방대해 이틀 연속 압수색이 이루어졌으며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수량 등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4: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5: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4: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6: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7: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6: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1: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12일 총리실 성명을 통해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점에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30년 이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맞서 국제사회의 투쟁을 주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2: 이란 네스르 통신이 보도한 14개 항해 종전 양해 각서에는
1: 이란의 핵무기 제조 금지 약속 재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전쟁 중단 조항도 들어있어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2: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1: 않은 상태에서 레바논 전쟁이 중단될 경우 이스라엘 북부 지역 주민들과 우파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존스크릭에서 부총격 사건이 발생해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존스크릭 경찰은 지난 7일 밤 11시 37분께 한 주택에 출동해 성인 남녀 2명을 숨진 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마사 할러데이 48살과 남편 리처드 할러데이 53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초동 수사 결과 부가 집안에서 언쟁을 벌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17살, 13살, 12살 세 아들이 있었으며 총성을 들은 아들 중 한 명이 9.11에 신고했습니다. 숨진 마사 할러데이는 풀턴 카운티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 가정을 돕는 ESO의 연락 담당으로 일해왔습니다. 존스크릭은 애틀랜타에서 약 24마일 떨어진 교회 주택가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LA시 주택국이 영어가 서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적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LA 법률구조재단과 여러 법률단체들은 지난달 29일 LA시 주택국과 루르데스 카스트로 라미레스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섹션 8 같은 저소득층 주거지원 프로그램에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들이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해 주거지원을 잃거나 노숙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중 한 명인 주현심 씨는 주택국 담당자를 만나러 가도 영어 소통이 안 되면 로비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아예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통역 지원 대신 중학생 딸을 데려오라는 말을 들었고 생활고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지인 통역을 통해 설명해야 했다고 언델 말했습니다. 스페인어 사용자인 에바 오세게라도 수년간 통역을 요청했지만 안정적인 언어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들이 학교를 빠지고 통역을 해야 했다고 그 증언했습니다. LA 법률구조재단의 린다 박 변호사는 주택국 정책에는 전문 통역 서비스 제공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국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포용성과 접근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12일 이란 국영TV에 출연해 핵협상은 종전을 위한 잠정 합의안이 먼저 이행된 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보유 중인 농축우라늄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자국 내에서 희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잠정 합의안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분쟁 종식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해상 봉쇄 완전 해제가 합의문의 첫 번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은 며칠 내 이뤄질 수 있으며 양측이 원격으로 서명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속하며 이란이 선박 통항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국과의 합의를 무산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미국에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의 LA 한인타운 기억은 어디에 있나요?
1: 처음 가족과 갔던 식당, 밤늦게 들렀던 마켓, 친구를 만났던 커피숍,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골목과 간판.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을 기다립니다. 한인타운에서의 특별한 기억,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와 사라진 가게에 얽힌 사연,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LA 한인타운의 순간들을 보내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0: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4: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3: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4: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3: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4: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5: 1250만 불! 1250만 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9: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8: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9: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8: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9: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8: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9: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8: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2: 타이어.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의료기 목록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 연방관보를 통해 대북 수출 시 일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산소 발생기와 감마 영상 장비, 촉각 영상 장비, 열화상 장비 같은 진단용 의료 영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동결건조 및 분무건조 장비, 오염물 제거 샤워기, 실험실용 진탕기,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같은 실험연구용 장비도 수출금지 대상입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북한으로 수출하려면 별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날부터 발효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의료 연구 장비의 대북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독일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필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는 이 손편지를 100악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오는 15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생일 선물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두 차례 백악관을 방문하며 트럼프 할아버지의 출생증명서 사본과 1785년 미국 프로이센 우호조약 문서 등을 선물하며 관계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메르츠 총리가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흘 뒤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과 유럽연합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독일 매체들은 이번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양해각서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양해각서 서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수일 내 서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 매체들이 보도한 동결자금 해제 등의 내용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이란이 현금을 전혀 받지 않으며 서명만으로 동결자금이 풀리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발언 속에서 실제 합의 내용과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의료기 목록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2일 연방관보를 통해 대북 수출 시 일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산소 발생기와 감마 영상 장비, 촉각 영상 장비, 열화상 장비 같은 진단용 의료 영상 장비가 포함됐습니다. 동결건조 및 분무건조 장비, 오염물 제거 샤워기, 실험실용 진탕기,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같은 실험연구용 장비도 수출금지 대상입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이 목록에 포함된 품목을 북한으로 수출하려면 별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날부터 발효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의료 연구 장비의 대북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3: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3: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함께 차차차.
2: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 이사회가 건물 명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사회는 이름 삭제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 항소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연방 법무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케네디 센터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직접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센터 전면 개보수를 명목으로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명칭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삭제와 개보수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사회와 법무부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름을 제거했다가 나중에 법원 결정이 뒤집힐 경우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케네디 센터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하는 등 법원 명령을 일부 이행했으나 결국 항소를 선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12일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은 주당 135불에 공모됐지만 첫 거래일 161불 11센트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장중에는 176불 52센트까지 치솟았다가 마감 직전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3,500억 달러가 몰렸고 이 가운데 기관 투자가 2,500억 달러, 개인 투자가 1,000억 달러를 주문했습니다. 종가 기준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업가치 순위에서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6위에 올랐습니다. 최대 주인 머스크는 보유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최초 조만장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과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에 힘입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0.7% 오른 51,200포인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는 0.5%, 나스닥 지수는 0.3% 각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잠정 합의안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 주 G7 기간 양해각서 서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국제유가는 3%대 급락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불 33센트로 전쟁 초기인 3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기업 공개로 나스닥에 입성한 스페이스X는 공모가 대비 19% 넘게 오른 161불 1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여 AMD는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 상향에 4% 넘게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안전자산 선호가 줄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2BP 오른 4.48%를 기록했습니다. 수로캐피털의 마크 클라인 CEO는 스페이스X의 대성공이 향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 기념행사에서 누구든 원하는 사람을 우주로 보내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12일 텍사스주 스페이스X 본사 스타베이스에서 임직원 앞에서 연설하며 스페이스X가 여러분을 달과 화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너머까지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 엘세군도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작은 회사가 이제는 역대 최고 기업 공개를 하게 된다니 믿기 어렵다면서 스페이스X가 성공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른 우주항공 기업도 있었지만 그들은 스타트랙을 실현하거나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를 현실로 만드는 기술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는 공상과학에서 허구를 빼고 모두에게 짜릿하고 영감을 주는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몇 우주비행사만이 아니라 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 화성에 가고 싶은 이 모두를 데려다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상상장 당일에는 주요 경영진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리지만 이날 머스크는 텍사스 본사에서 직원들과 일을 함께했습니다. 개장 및 상장을 알리는 오프닝벨을 울림과 동시에 뉴욕과 텍사스 행사장 배경에는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하늘을 향해 발사되는 모습이 담겼고 엘튼 존의 노래 로켓맨이 울려 퍼졌습니다.
3: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4: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5: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4: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4: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4: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2: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2: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6: 연방사회보장제도의 노령연금 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신탁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노령 및 유족보험 신탁기금이 2032년 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예측보다 석 달 앞당겨진 것입니다. 현재 약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이 제도를 통해 은퇴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탁기금이 고갈되면 법 개정 없이는 연금 수급액이 자동으로 22% 삭감될 수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기금이 바닥나도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세수만으로는 예정급여의 78%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와 출생률 하락입니다. 과거에는 연금 수급자 한 명을 5명 이상의 근로자가 부양했지만 지금은 3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1983년처럼 세율 조정이나 수급 연령 상향 같은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퇴 준비자들은 사회보장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과 투자자산을 함께 활용한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7: 롱비치시 동쪽 10번가와 체리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비비 총 사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경찰서에 따르면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 용의자가 비비총으로 시민을 쏜 후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아디다스 슬링백을 메고 있었으며 비비총을 가방에 넣고 사건 현장에서 북쪽 방향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롱비치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서고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6: 방금 들어온 사건 속보입니다. 다운타운 LA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스트 워싱턴 블러바드와 사우스 메인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한 사람이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 안전확보를 위해 양방향 열차 운행이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센트럴 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교통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싱턴 블러바드와 브로드웨이 일대 교통이 차단되었습니다. 다운타운 LA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통 허브로 평소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열차 운행 중단으로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해당 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회 도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7: 현재 한인타운 인근 노르만디 에비뉴에서 총기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5번지 노르만디 에비뉴의 한 아파트 외부에서 권총을 소지한 남성이 신고되었습니다. 현재 LAPD 올림픽 분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으며 헬기까지 동원된 상황입니다. 시민이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다수의 순찰차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당분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오늘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란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협상단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 않았으며 관련 국가기관이들이 합의 세부 조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에 가까워졌다면서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3: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서명식이 G7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대미 협상단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4: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파견되는 등 서명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지방선거 패배 책임 문제로 인한 내홍이 차기 당권 경쟁으로 번지며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 제를 시도당 위원장 및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며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일부 친명계 의원이들은 1인 1표 제가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에 맞선 의원들의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했고 해당 의원이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더욱 격해지는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2: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 포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6: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5: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예. 총사퇴하고 예.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예.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5: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8: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5: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0: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1: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즉 당원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0: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2: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3: 한국 정부는 지난달 말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회수된 엔진 부품이 이란산 터보젯 엔진과 유사하고 이란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표시가 확인됐다며 주한이란 대사를 조치해 조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2주가 넘도록 이란 측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을 시인하거나 사과한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부인도 시인도 하기 어려운 처지로 분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남우호의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밝힌 지 2주가 넘었지만 이란 측은 아직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시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란의 속내를 홍성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정부는 지난달 말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6: 엔진의 경우 이란산 터보제트 엔진과 유사하였고 부품에서 이란의 제조사 각인으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5: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이란 정부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입장을 요구했지만 2주가 넘도록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데 부인하기도 그렇다고 한국에만 이례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어려운 이란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 시작 후 100일이 넘도록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공격을 시인한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사과를 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우호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는 증거를 제시한 날도 주한 이란 대사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 측은 공식 해명이나 사과는 하지 않고 있지만 외교 경로를 통해서 한 이란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란 측이 고의성을 갖고 한국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7: 원래 의도를 가지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하겠죠. 근데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5: 결국 이란이 지금처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다가 전후 재건 사업 등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지난달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한국의 첼리스트 김태현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베이스 박성민은 벨베데레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한국인 성악가의 3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소프라노조 박누리도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오페라 국제성악 콩쿠르 여자 부문을 제패했고 더블 베이시스트 유시연은 슈페르거 콩쿠르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20대 음악가이들이 유럽 주요 콩쿠르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최근 유럽 유수의 콩쿠르에서 우리 20대 음악가들 수상 소식이 연이어 날아들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김태현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성악가들도 국제 콩쿠르마다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광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지난달 31일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 공연장. 이마에 땀이 맺힌 김태현이 연주를 끝내고 지휘자와 握手를 합니다. 세계 3대 클래식 경연대회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첼리스트 김태현이 우리 클래식의 저력을 또 과시했습니다. 4년 만에 첼로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준우승을 배출한 겁니다. 국내외 오페라 무대에서 활약하는

0: 음악가 황수미와 공연장 상주 음악가로 얼굴을 알린 김태한도 이 대회 출신입니다. 베이스 박성민이 벨베데레 국제성악 콩쿠르에서 김정래, 김건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신인 성악가들의 등용문인 이번 대회에서 3년 연속 한국인 성악가가 우승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김선진도 3위로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2019년 금호 영 아티스트 콘서트로 데뷔한 박누리는 카스카이스 오페라 국제 성악 콩쿠르 여자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종 무대에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연대의 딸을 불렀습니다.
1: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으로 유학 나온 후에 거둔 첫 성과라 저에게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발판 삼아 더욱더 노력하고 더 나은 무대와
0: 같은 날 더블 베이시스트의 유시연도 고전주의 시대의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슈페르그의 유산을 기리는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이 방송은 교통안전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6: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5: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6: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5: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6: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5: 톨비스트 제1인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6: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5: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2: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11: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2: 엄진의 꼬막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5: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4: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5: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7: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 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스테이티드 인컴, 노인컴, 그리고 DSCR 용자들은 직장이 없으시거나 수입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께도 주택 구입의 기회를 제공해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점수와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자율과 각종 비용 역시 풀딱 용자나 같은 노닥 상품인 VOE 용자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택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향후 2, 3년 뒤 더 좋은 조건으로 재용자를 계획하시며 활용하시는 중간 단계의 용자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노닥 또는 준풀닥 성격의 용자 상품도 있습니다. 2년치 세금 보고서 대신 회계사나 자영업주 본인이 준비하신 재무제표를 사용하거나 최근 12개월간의 사업체 은행 거래 내역서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해 용자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디시페이션 용자도 수입 증명이 없는 용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자는 은퇴 계좌나 금융기관 계좌에 상당한 자산이 있을 경우 해당 자산을 일정한 수익률로 용자 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해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자산을 통해 수입을 증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닥 용자라기보다는 풀딱 용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며 이자율이나 기타 조건도 풀딱 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정한 근로소득은 없으시지만 금융자산이 풍부하신 은퇴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 활용하시기에 적합한 용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용자나라는 처음 약속한 것은 용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용자에 관한 문의는 용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주목했던 경제 뉴스들 이름하여서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자, 이번 주 탑2 플러스 먼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 사과는 했지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대대적인,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 보고 과징금이 네. 어마어마하게 때려졌네요.
4: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그만큼 워낙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유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적발이 이번에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6억 원, 그리고 말씀드린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으면서 그러면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작년 쿠팡의 역대 영업이익이 6,790억 원이니까 한 해 장사를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게 정말 과중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 그러니까 이쪽의 논리는 그거예요. 니네가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았고 거기다가 협조도 하지 않고 자꾸 뻘소리만 했다. 그러니까 괘씸죄까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전제를 얘기를 하죠. 저는 괘씸해서 탈팡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탈팡한 사람인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5: 뭐 심하다는 지적은 이제 영업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다음에 이제 개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 통해서 밝혀낸 쿠팡 파트너스 수집 금액이 뭐 한 2천억 가량.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8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인데 8천억이 넘어가는 수준은 이제 쿠팡 1년 번 거를 다 써도 모자랄 판이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2,324만 명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이제 과징금이 1,348억 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규모가 지금 아무래도 이게 물론 다른 항목이긴 하지만 두 개 합치면 8천억 원이 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듀오도 작년에 사건이 났었는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과징금 60억 원 정도, 아니 과징금 10억 원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과징금이라는 게 매출액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긴 하지만 조금 뭐 좀 지나치 정도로 과한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지금까지 역대 이 데이터 보호 관련해서 과징금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4: 네.
3: 쿠팡은 이런 상황이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하는 척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4: 맞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이런 것이 아닌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이 같은 중대사안 발생하면은 사영업일 이내 보고서를 SEC에 내야 되는데요. 이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 절차 밟을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금 SEC 통해서 공개된 수시 보고서 보면은 쿠팡 생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쿠팡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개보위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비 발표와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 법적 조치하겠다.
4: 네, 소송에서 법적 조치해서 이걸 좀 줄여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실제로 쿠팡 INC가 이제 법적 구제 요청하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 뭐 법적 대응이야 걸리니까 할 수 있죠. 이 과정이 괘씸해서 문제지. 또 하나 괘씸한 게 이거예요. 쿠팡이 사과나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로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4: 네.
3: 지금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면서 외신들도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과징금 부과 이후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쿠팡은 이제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과징금 처분이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을 보면은 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금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직면하게 되는 이 통상 리스크를 보여준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일간 가디언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쿠팡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 이 쿠팡에 대한 제재 중단 요청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제 쿠팡이 이제 이거를 외교 문제로 끌고 오면서 그런 것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교 이제 수위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정부는 차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차분히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게 미국 정계의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통상 이슈로 갈등이 불시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5: 이게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죠.
3: 예.
5: 그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뭐 주도하는 것들, 주장하고 있는 것들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EU 지역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탄탄하게 하고 그다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 사실 큰 틀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 작년에 협상할 때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 일환 중 하나로 쿠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슈는 아니고 쿠팡이란 성격 이게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이런 업체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사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3: 그렇죠.
5: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미국과 이제 뭐 스타벅스 이슈도 있고 사실 미국 기업들 좀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스라엘 또 대통령님 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금융 자본들을 좀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 여러 가지 약간 의혹 같은 의혹 혹은 의혹 아닌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데
3: 잘못은 지들이 놓고서
5: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실 이제 자본이라는 게 또 유대인 자본이 워낙 중요하다
3: 그렇죠.
5: 보고 스타벅스도 유대인 자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발언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 것도 또 유대인 자본에서 유대인 자본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여론 쪽에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금융은 또 유대인 쪽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씨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가 바른 말을 했지만 이게 이쪽에서 해석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좀 분쟁의 대결이 되고 가는 이런 양상들이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큰 화두, 그 스타벅스, 그 유대인 자본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미국 측의 압박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 미국 쪽에서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네요.
5: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 아마존이라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진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 제공하려 그러면 이 규제가 없어야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 침해됐을 때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이냐 누가 서약 같은 걸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배상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런 개인정보가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연결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 수익의 중요 요인이고 광고 수익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면 풀수록 아마존, 쿠팡, 뭐 사실 애매한 기업이긴 하지만 구글 이런 기업들이 구글들이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 주요 소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 플랫폼 문제는 유럽에서도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까지 불통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겠어요. 자, 플러스입니다. 김용범 삼전 닉스 호남 공장 신설의 힘싣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호남권으로 신규 확대한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죠?
4: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호남이나 충청권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요.
3: 네.
4: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이제 이달 29일에 있는데 이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3: 네.
4: 기업들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투자 분야와 규모는 기업별 중장기 전략과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좀 뭐, 이런 네.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 말씀.
4: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가능성이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건데 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인근에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4: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광주나 호남 쪽이 재생에너지 기반이 좀
3: 그렇죠.
4: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 네.
4: 이쪽을 통해서 유치해야 된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이 이제 반도체와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에 지금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확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은 뭐 이렇게 호남, SK하이닉스는 충청 이렇게 동시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팹을 돌릴 수가 있나요?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5: 뭐 전기는 일단 송전망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 네.
5: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송배전망이 안 깔리고 그다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송배전망에 부하가 네. 걸린다는 게 두 가지 이슈라고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일단 송배전망에 안정적으로 타면은 워낙 전기 BT 속도라 그러죠. BT 속도라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든 우리나라의 배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기본
3: 네.
5: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배전망만 잘 있으면. 근데 용인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송배전망 그쪽엔 발전소가 없고요. 특히나 서해안에 발전소를 짓는 건 어렵고 예전에 석탄 발전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석탄 발전소는
3: 이제
5: 탈탄소화 문제 때문에 예, 할
3: 네.
5: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적절한 이 그 반도체 공장의 규모에 맞는 발전소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송배전망 깔면 됩니다. 송배전망
3: 네.
5: 깔면 되는데 송배전망은 또 이게 굉장히 깔기 어렵죠.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이 송전탑을 짓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고 변전소도 사실 들여오려고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송배전망을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재생에 그 서해안 고속도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서해안에 생산돼도 이 에너지 자원을 뿌리면 됩니다.
3: 그렇죠. 분배를 해줘야죠.
5: 그러니까 분배만 해주면 네. 되는데 분배를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이 풍부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데 이게 태양광만으로 되느냐. 사실 이제 원전하고 잘 맞는 죄송합니다. 데이터센터랑 잘 맞는 설비는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설비는
3: 안정적으로 세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5: 계속
3: 거.
5: 전기가 네. 혹은 반도체 공장 뭐 이런 데들은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가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든지 혹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런 것처럼 항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 태양광으로 반도체 만들면 웨이퍼 다 망가질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3: 이것만으로 안 된다.
5: 그거를 개통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또 탄소 때문에 일부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여기서 멀리 보내기 시작하면은 여러 번 오랫동안 보내야 되고 이거를 보내는 데서 부하도 많이 개통망도 많이 걸리고 이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그게 지역에서 해결하면은 그래도 개통망이 짧기 때문에 일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멀리 보낸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네. 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왜 호남이에요?
5: 그 일단은 태양광 에너지가 많다.
3: 그러니까 전력에 어쨌든 가깝다.
5: 예, 태양 에너지가 네. 가깝고 여기서 개통망을 지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짧게 지으니까 이게 부하 관리 같은 것들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어려진다로 보는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전력만 고려한 입장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 업체라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야
3: 그렇죠.
5: 되고
3: 네.
5: 해외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지를 사실 그 서울에서 서울 근처에서 광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수십 년이 거쳐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그냥 이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부속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속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딸려 들어간 거라서
3: 주변 보면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5: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이 다 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일부만 그러니까 공정의 일부 마지막 패키징 공정이라고 해서 일부만 떼갖고 조금 네.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 옮기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방에 이런 공장이 가면은 분산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지만은 5월 고용 동향을 봐도 정말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또 SNS에 글을 올리신 게 약간 좀 SNS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4: 너무 그렇죠. 예. 필요하죠.
3: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SNS 글을 남겼는데 방금 교수님이 다 반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최근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지방 반도체 공장 신설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썼는데 AI 시대에 맞아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일명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비수도권의 자리를 잡으면 데이터 센터가 이 비수도권에 있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첨단 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4: 예, 정치권에선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호남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 실장은 이제 한국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AI가 이제 피지컬 AI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는 이미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 피지컬 AI는 아직 공급망이 고착화되지 않았으니 호남에 이렇게 이제 반도체 팹 지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새만금에 또 현대차가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인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너지를 함께 내보자. 좀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3: 뭐 뜻은 좋은데 아무튼 SNS를 좀 자제하시는 게 아무튼간에 최태원 SK 회장을 보면요. 새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무조건 한국에 짓겠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기업 총수라고 해도 정치권 이런 눈치만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에 안 지을 것 같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5: 뭐 일단은 뭐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 압박 입지가 사실 이게 공장이 그냥 반도체 공장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워낙에 부속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부속시설 간 이동이 제약이 된다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불량률 같은 게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3: 이거 내부 공장 아니에요.
5: 네, 내부 공장이 아니라서 그 반도체 하나 만드는 한 칩 만드는 4개월 5개월씩 걸리는 게 한 공장 안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사실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밑에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떼가면서 떼가면 전기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진짜 첨단 산업이고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까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산업들이고 이 불량률 같은 것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떼낼 수가 없는 이런 산업이니까 이렇게까지 좀 몰리해야 하는 산업 정책이 나오면 좀 반박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동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급망을 새로 도와줄 수 있고 해외 기업 유치가 쉬운 이런 쪽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3: 지원금도 안 주잖아.
5: 예,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밖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총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좀 생태계가 생기게끔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뭐 전기료 같은 것도 사실 태양광으로 하면 좀 아무래도 개통 비용이 많이 나서 좀 비싸진다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견으로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정치권은 지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본격화, 치솟는 주담대 금리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조금 덜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증시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최대 이슈는 금리 아닐까요? 금리라고 봐도 되죠?
5: 금리가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지표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상 금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자, 이런 금리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발표가 간밤에 있었는데요. 1년 전보다 6.5%나 올랐어요. 어마어마히 많이 올랐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5: 근데 이제 뭐 에너지 가격 빼면은 그때 에너지 가격 어제 소비자 물가지 수할 때도 뭐 잠깐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방송이지만 한 20%가 오르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3: 그건 저랑 하신 거고 여기서 하신 건 아니고
5: 다른 YTN에서 얘기를 해서 20% 이상 올라서 에너지 가격 빼면은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빼면 월간 상승률 0.5%로 예측했는데 0.4%로 예측해서 어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갈 거냐. 근데 에너지 충격은 보통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 그렇죠.
5: 이것들이 갈 거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 전파는 안 된 것 같다. 에너지 가격 오르면서 다른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들이 아마 통화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워낙 이제 기름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ECB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였고요. 다음 주 BOJ 일본중앙은행도 금리를 거의 높일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4: 네.
3: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금리 인하를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망을 좀 망가뜨리면서 특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이제 금리가 기정사실화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다 보는 거고 사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3: 똑같은 상황이고
4: 인상을 이제 거의 확실시 이제 신현성 총재 말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미국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FOMC도 이제 다음 주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아마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대비전을 치를 텐데 그때는 아마 동결할 것이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많이 네네네.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3: 복잡하죠.
4: 증시 오늘 8% 오르는데 이거 흐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중요하고 다음 주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대 이슈는 케빈 워시의 입이 될 텐데요. 굉장히 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딱 나오고 나서요. 그 미국에 나오는 그 CME에서 하는 페드워치 툴 여기를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가 됐고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올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나설 걸로 같으세요?
5: 뭐 일단은 케빈 워시 그 새 연준 총재의 연준 그 의장의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거 전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보통 지금 끝에 선거 끝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러다 인플레이션 8% 가면.
5: 근데 뭐 단기간에 오르는 거는 기름값이라고 하겠죠.
3: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있네요.
5: 뭐 어떻게 논리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진짜 끝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둘 다 같이 올라 아까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만 오르면 일시적인 충격이고 그것이 전파가 돼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이제 진짜 충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화된 충격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수치적인 분량이 중요하냐 이제 컴포지션 같은 것들이 중요하냐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냐 피크아웃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3: 해석의 영역이죠.
5: 해석의 영역.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해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이제 뭐 여태까지 12월에 한 번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집요 선거 끝나고 금리 올려야 되면 그때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처음 대비전이다 보니까 좀 불투명한 상황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자, 이렇게 금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고채 1년물이 3.26%, 5년물이 4.08%까지 3개월 전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오른 상태인데 당연히 은행권의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연 4.51에서 7.50까지
3: 7.5?
4: 네,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최고 금리가 한 7.1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사이에 0.4%포인트 가량 뛴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 같은 것이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주담대 금리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올해 들어서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 초에 받은 거랑 지금 받은 거랑 굉장히 이제 부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물론 이 가장 큰 금리를 내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전반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 쪽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4: 네, 지금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 후반에서 6% 중반대로 나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예. 은행권은 이제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은 변동형으로 가자라고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은행들이 이쪽도 이제 변동형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대 금리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있고 변동형도 좀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자, 그렇다면은 변동형,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5: 뭐 이게
3: 일단 대출은 안 나와 지금 잘 안 돼.
5: 일단 네. 대출은 안 되고 이제 금리가 싼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프로젝션 해가지고 매년 바뀌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약간 더 오를 가능성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이 선택 자체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안 빌릴 수는 없는 거고 적정한 수에 빌려야 되는데 단기간에 싼 걸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3: 그렇죠.
5: 예, 이건 네. 싼 거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원리금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은 후반부 이자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은 조금 덜어진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게 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은행 예적금 금리는 여전히 3%대란 말이죠. 예, 맞습니까?
4: 네, 맞습니다. 지금 더 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금이 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통장 뚫고 예금 해봐야. 예, 물가 상승률만큼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매력이 없는 상황. 근데 대출하려면은 대출 금리 높죠.
3: 아, 그렇죠.
4: 예, 네. 그래서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3: 아, 근데 예대 금리 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은행들이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5: 그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이게 뭐 보통은 적정한 수준이 있는데
3: 맞아 예, 정부가 건드리면 이게 벌어져.
5: 아,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가계대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가계대출 늘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 되도록이면 은행들이 가계신용 팽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걸 시장에서 가장 통제한 좋은 방법이 그 마진을 높이는 겁니다. 마진 네. 높이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무래도 은행 쪽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낮추게 되면 또 많이 빌리게 되거든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어서 은행 측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원래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화랑에 붙으면 예대 마진 같은 거 좀 줄이면서 공격적으로 대출 늘리는데 뭐 지금은 대출을
3: 그럴 수 있는 예, 때는 아니죠. 예,
5: 지금은 가계대출 위험도 하고 정부에서 권고들이 가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총량 규제 같은 것도 하지만 가상금리 같은 것들도 좀 올려가지고 예대 마진 높게 받으면서 저절로 이제 수요를 줄이는 그 예대 마진도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게 DSR 이렇게 또 걸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흔히 말해서 은행 측에 관리하기 좋은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랑 뭐 은행의 어떤 그 정책 간의 어떤 갈등 관계 뭐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빚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가계 빚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왜 그런 거예요?
4: 그만큼 이제 자산 가격을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은 거고 사실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하려고 대출을 예, 하시는 분들 정말 많대요. 그래서 네네. 지금 오늘은 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22거래, 23거래 연속으로 그렇죠. 외국인이 파는 돈을 지금 개인이 다 거의 받았거든요. 네. 그 돈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0조 원, 6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개인들이 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들 그런 재원들을 많이 이용했고 기존의 예금 예금도 이제 깨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마 요즘에는 주식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요즘 내수가 쉽지 어렵다 보니까 은행 갔다가 요즘 뭐 제 이금융권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B2 이거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는 뚜렷하게 제동을 걸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B2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건 시한폭탄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아직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에 나선 거는 유럽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아, 우리가 정부의 정책금리는 초단기금리입니다. 네. 초단기금리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IP금리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 그게 하는 금리라는 거죠?
5: 예, 하는 예.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단기금리고 그러니까 중장기금리는 결국은 단기금리의 연합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 만기를 오래 가지고 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약간의 프리미엄 정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아, 지금 금리가, 지금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 그 중앙은행에서 조절하는 건 굉장히 짧은 금리고 우리가 대출할 때 5년. 뭐 흔히 말하는 주담대하면은 10년, 뭐 20년, 30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구조라서 미래의 금리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한은의 미래 정책들이 미리 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 그렇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 같은 것들은 한은의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장기 금리는 한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
5: 그 기대감이죠. 예. 시장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금리가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금리가 오를 것이면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년짜리 빌리는 게 하루짜리 빌리는 게 아니라 5년짜리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하루짜리 빌리면 중앙은행 금리에 따라서 가겠지만 이게 5년짜리 빌리게 되면 미래 금리를 오르면 당연히 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 금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자 지금까지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금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금융시장,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네.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 뭐 자산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자산시장이 굉장히 악재죠. 아. 네, 사실 뭐 지금도 금리, 사실 트럼프 전쟁을 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도 물론 휴머니즘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네네. 사실 그 지금 물가가 계속 튀는 거고 물가가 튀니까 이걸 결국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결국 주식시장의 화랑을 깨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나길 원하는 거고 금리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AI 쪽으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악재다. 네. 일단 자산시장의 악재다. 경제 전반 우리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은 상당한 착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를 때 어떤 충격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까?
5: 그게 보통 가계, 그러니까 우리가 GDP 하면은 소비 부분, 그다음에 투자 부분, 그다음에 네. 정부 지출 부분, 뭐 순수출 뭐 이렇게 쪼개는데 투자 부분은 사실 금리에 민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오늘 안 해도 내일 투자해야 되거든요. 금리 떨어지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위축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AI 관련 투자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많고 네. 데이터센터 투자는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우리도 문제지만 미국은 지금 조금 금리 올라가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그리고 GDP까지 연결된 채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다들 금리에 별로 관심 없으신 건 아는데 금리 뭐 세상의 모든 경제에서 금리랑 무관한 건 없으니까요. 조금 알아두시면 투자 기회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탑2 플러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투표용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9: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0: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9: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1: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9: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7: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전반적인 지휘, 보고 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13: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12: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3: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12: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7: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8: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가운데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 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7: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8: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2: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15: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12: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

0: 합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3: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4: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3: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5: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3: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6: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7: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2: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 포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9: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8: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8: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 도당 위원장과 전국 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11: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8: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온 겁니다.
12: 지방선거에서 사실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

0: 세상 정팔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1: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2: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즉 당원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3: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6: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7: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6: 그로부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8: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6: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9: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승리라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란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10: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11: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6: 정신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당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4: 우리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학교와 실내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12: 손에 태극기를 들고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 득점 장면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제주에서는 실내 공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응원 도구까지 준비한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역전골이 터지자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13: 지금 아들이랑 같이 보는 첫 월드컵이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마련돼서 좀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가하게 됐습니다.
12: 축제 현장에서는 야외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모인 시민들은 피리를 불고 대한민국도 외치며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14: 저희 나라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고 16강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12: 전통시장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도 거리 응원에 나온 시민들과 하나가 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15: 너무 재밌고 일단 아까 전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응원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2: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리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16: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가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17: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16: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18: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16: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5: 평양의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9: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2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안경 검안가 LA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3: 유 기자님, 저 한숨도 못 잤어요.
4: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3: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로. 위로해 주세요.
4: 진짜 바카스라도 하나 한 병 사두고 왔어야 되는데.
3: 저희 작가님이 케이크 줬어요. 피디님이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하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 이럴 거면 선관위 해체가 낫다 입니다.
3: 아니, 일주일 내내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저녁에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김민석 총리가 선관위에 대해 질타를 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이 증거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은 선관위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김 총리는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우각성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 서울 동부지법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잠실 7동 제2투표소 현장 검증을 진행을 하면서 이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이 투표용지 보관함 확보에 나섰는데요. 이 선관위가 이미 이제 폐기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요.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없다 이런 해명을 내놔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네. 이런 거를 좀 짚으면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 김민석 총리는 이 문제는 이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이 국정조사 특위 구석을 신속하게 협의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했고요. 이 검경은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3: 네,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서도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4: 네, 맞습니다. 이 김 총리는 이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권리로 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또 이제 경찰관들을 감금을 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을 하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3: 그러네요.
4: 예,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악용을 해서 오히려 이 민주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3: 네, 경찰이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착수했다고요?
4: 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이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요, 이 서울선관위 그리고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 송파, 서초, 광진, 동작 등 이 다섯 개 지역 선관위의 지역 선관위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요,
3: 네.
4: 이 100여 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고 이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압수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헌법상 이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이 선거 업무로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3: 그러네요. 영장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피의자로 적시됐다고요?
4: 예, 맞습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이 선관위 수뇌부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이 경찰은 이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선관위가 이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 그리고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을 하는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을 이제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3: 네.
4: 이 압수물 분석이 좀 끝나는 대로 이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3: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런 혐의를 적용했군요.
4: 네.
3: 선관위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배를 잘못한 게 원인이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제 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송파구 전체로 보면 이 투표용지가 4만 2천여 매가 남았는데 이 송파구 내에 이 146개 투표소별로 이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한 이제 국민 참정권이 이제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3: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도 돌입했죠?
4: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제출한 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국정조사 대상과 이 내용 그리고 이제 그 조사 특위 구성 등 이 세부 사항에 관한 이제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본회의 직후에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서 이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겠다는 것은 여야 간 의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속히 진상을 파악을 하고 이 선관위에 책임을 물을 부분이 있으면 묻고 개혁할 게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유설희 기자님, 여야 국정조사 요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4: 네, 일단 여당안은 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관리 과정이 좀 제대로 됐는지 이런 적정성을 따져보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인데요. 이제 야당안의 경우에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선거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또 경찰 기동대 이 시민 진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본다는 좀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 국회는 이제 이르면 오늘 이제 18일에 이제 본회의를 열고 이 여야가 합의한 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 할 전망입니다.
3: 뭐 별 차이도 없고 그냥 다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4: 네.
3: 원만하게 그냥 합의 처리될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4: 네.
3: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여야 대표 사퇴론 분출입니다.
3: 네.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 그만둬라 이런 요구까지 나왔네요.
4: 네, 맞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제 정 대표를 향해 사퇴를 요구를 한 건데요. 예, 장철민 의원은 지금 중요한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당대회 시스템 마련이다. 정 대표는 대표 도전 의사가 있다며 지금 사퇴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3: 네.
4: 장 의원은 이제 의원총회 직후에 이 SNS에 이 전당대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속에 치러진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아, 진정으로 통합 하고 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력을 결집하라면 오늘이라도 사퇴하셔야 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3: 네.
4: 임미애 의원도 사퇴를 요구를 했는데요. 임 의원은 이제 대표 연임에 도전하기 전에 이제 사퇴를 했던 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보통 전당대회 두 달 전에 그만두는 게 맞으니까 지금 그만두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3: 와.
4: 이 임 의원 발언 후에는 이제 박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아우, 정청래 대표 아주 상당히 곤혹스럽겠네요.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공천 관리에 대한 당 지도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면서요?
4: 네, 맞습니다. 이 신정훈 의원은 이 호남 지역 공천에 대해서 공천 관리가 원칙도 없고 너무 폭력적이었다. 이 과정과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인천 연수을 지역구인 정일영 의원은 이 연수구청장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천해야 한다고 이제 지도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 장철민 의원도 이번 선거는 참패 그 이상의 느낌이다 이러면서 이제 당 지도부가 특히 서울 선거 과정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 이렇게 지금 자꾸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지니까
3: 네.
4: 이 정 대표를 이제 옹호하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 최기상 의원은 이제 통합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 대표를 옹호를 했고요. 이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장철민 의원이 이번 선거가 대패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선거 결과가 12대 4인데 대패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3: 최민희 의원은 친명이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패배라고 했는데 대패가 아니라 그러면 친명이 아닌가요? 물어봐 주세요.
4: 네.
3: 정청래 대표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방선거 책임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4: 네, 네. 일단 정 대표는 단결을 강조를 했습니다.
3: 단결?
4: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이 그것보다 크겠냐, 뭐 이런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발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단결하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제 정 대표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제 정부 출범 1주년 토론회에서도 이 내란의 밤에 이 동지의 전우회를 발의해서 사선을 넘은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단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단결하자는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 정청래 공격하지 마, 그만두라고 하지 마 이렇게 좀 들리는데.
4: 네.
3: 갑자기 왜 내부 단결을 강조했어요? 근데 네, 진짜
4: 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장 대표가 이틀 전에 네.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발언해서 이 사실상 대통령을 저격한 발언이 아니냐
3: 난리예요 지금.
4: 예, 난리가
3: 청와대는.
4: 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명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실언이다, 이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이 당 대표 책임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갈등이 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네.
4: 이제 단결을 강조를 하면서 봉합을 시도하는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볼까요? 대표 사퇴론도 분출하고 있네요.
4: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도부 사퇴를 두고 이른바 이제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에 이제 공개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이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 최고위원이 우리 지도부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
3: 네.
4: 다음 지도부를 위해서 미래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3: 네.
4: 이 반면에 이 당권파인 조광한 이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우재준 최고위원이 아니 철없는 소리라뇨 이렇게 좀 반발을 한 거예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 설전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 정점식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좀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3: 소장파 모임도 장 대표 사퇴를 요하는 입장문을 냈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대안과 미래는 이 소속 의원 25명 전원 명의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를 하고 이번 이제 선거 재선거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이성권, 권영진, 박정아, 고동진 등 이제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는 오롯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이라면서 이 보수는 늘 책임을 중시를 해왔다. 장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네, 또한 이제 장 대표 거취 문제에 대한 이 총의를 모을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3: 장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4: 네, 장 대표는 이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그냥 거부한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제가 장동혁 대표 성대모사 지금 제가 맹렬히 연습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 기대하겠습니다.
3: 열심히 해볼게요. 네. 세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6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받은 쿠팡입니다.
3: 이게 역대 최대 금액이라면서요?
4: 네, 맞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이 쿠팡과 계열사에 총 6,246억 원의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이 국내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고 이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3: 네.
4: 1,348억 원이에요. 이번에 이제 쿠팡이 이제 내린 이 제재가 이보다 이제 무려 4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3: 예.
4: 자세한 좀 내역을 짚어보면 약 이제 3,755만 명이 이 회원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일단 4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가 됐고요.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이 1천만 명이 넘는 회원의 이 온라인 활동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온 사실이 추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2천억 원 상당의 이제 과징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쿠팡 측이 이 광고를 게재한 다른 사이트나 앱에 이용자가 뭐 언제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을 이제 무단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이 DB에 저장을 해왔던 건데요.
3: 네.
4: 이 규모가 무려 1,11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사를 봤는지 이제 그런 기록을 쿠팡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 아, 티빙도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난리고 CJ 계열사 통합 멤버인 CJ1 계정들까지 줄줄이 잠기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런 빈번한 해킹 사고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4: 네,
3: 네 번째 뉴스 뭡니까?
4: 네, 네 번째 뉴스는 이제 북중미 월드컵 오늘 개막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3: 그 강지현 님이 대한민국 국가대표님 파이팅! 뉴스 명당은 더 파이팅! 어머, 대표팀인데 뉴스 명당 때문에 대표님이 입에 붙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님을 님자 붙였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한 16강 이상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개막이죠?
4: 네, 맞습니다. 오늘 개막하고 우리나라 첫 경기도 열리는데 오전 11시에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이제 맞붙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이제 고지대 환경에서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가 지금 관건인데 오늘 경기가 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거든요.
3: 네.
4: 선수들이 해발 1,500m가 넘는 이제 고지대에서 뛰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이제 좀 비슷한 높이의 이제 고지대인 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이제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수들이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된 상태다라면서 이제 승리를 자신을 했고요.
3: 네.
4: 그래서 이제 체코 선수들의 이제 평균 키가 또 186cm에 달할 정도로 예, 상당히 제 장신인데
3: 네.
4: 이런 점도 이제 우리 팀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3: 네, 유설 기자님 몇 대 몇 누구 승?
4: 저는 뭐 한 3대 0으로 시원하게 우리가 이겨줬으면 좋겠다.
3: 알겠습니다.
4: 라는 바람으로
3: 두고 네. 보겠습니다.
4: 네.
3: 이상 경향신문 유설이 기자님이셨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4: 네.
3: 대한민국
4: 파이팅! 파이팅!
3: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3: 네. 네, 여야 모두 자당의 대표에게 이번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석의 광역단체장, 9석의 재보선 지역구를 가져왔는데도요. 이겼지만 졌다는 평가를 받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한 사퇴론이 거세지는 모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6: 안녕하세요.
3: 근데 왜 다치셨어요?
6: 아, 제가 축구 인생 50년인데.
3: 네. 국회에서도 네.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6: 많이 써가지고
3: 네.
6: 연골이 좀... 이렇게 해지고 그래서
3: 네. 네.
6: 그걸 정리한다 그러거든요.
3: 아, 예.
6: 이렇게 잘라내고 다듬고
3: 수술하셨어요?
6: 네. 아, 시술입니다.
3: 시술이요?
6: 예.
3: 아, 내시경 시술 같은 거.
6: 네네. 네. 좀 불안해요. 그래서
3: 곧 나실 수 있는 거예요?
6: 예예. 예. 근데 네. 제가 그 축구장에서 컨디션이 네. 좋으면
3: 네.
6: 월드컵 4강 가고 16강 가고 그랬거든요.
3: 아, 네.
6: 근데 부상 중일 때는 그래서 좀 걱정돼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하려고.
3: 오늘 몇 대 몇 예상하세요?
6: 참, 하여튼 저는 제 몸 이 축구 컨디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갖고 대략 맞았거든요.
3: 네.
6: 그래서
3: 오늘 안 좋아요?
6: 부상 먹구름. 중이니까 왠지 불안하고.
3: 먹구름이에요?
6: 브라질 월드컵 때 제가 부상 중이었거든요.
3: 아, 네.
6: 그때 예선 탈락했죠.
3: 아이고, 그럼 이번에도 그러면 빨리 나세요.
6: 예, 예.
3: 수성님 빨리 나셔야 예, 우리나라가 예. 16강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6: 예.
3: 요즘 수성님 뭐 하세요?
6: 저는 남양주 이제 수동이라는데
3: 네.
6: 산속에
3: 네.
6: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3: 네. 네. 이번 지방선거 때 좀 뭐 나오시려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6: 전혀 안 했습니다.
3: 2022년도에 뭐 문재인 대통령 퇴임과 함께
6: 예.
3: 뭐 정치권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 네.
3: 그 입장을 계속 그냥
6: 예 선출직은 이제
3: 네.
6: 안 하겠다는 게 그래서 정치 이제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했죠.
3: 그럼 앞으로 뭐 하실 건데?
6: 뭐 앞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3: 가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6: 예 또 이제 정당인이니까
3: 네.
6: 아, 민주당 이제. 아, 또 집권하고 또 이러는데 이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3: 네.
6: 있으면 하고
3: 네.
6: 그렇죠.
3: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을 많이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대표 사퇴해라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6: 저는 뭐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고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3: 아, 연임 출마에 대해서요?
6: 예. 사실 지방선거 전까지
3: 네.
6: 간혹 이제 민주당 차기 전당대회 여론조사도 하고 또 정청래 대표 잘하고 있느냐 이런 조사도 하고 발표도 되고 그랬잖아요.
3: 네.
6: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늘 이기고 있었어요.
3: 맞습니다.
6: 그런데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민주당이 졌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3: 네.
6: 근데 뭐 숫자로는 이겼지만 국민들이 졌다고 얘기를 해요.
3: 네.
6: 그러니까 이기고 더 진 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과 후가 네. 정청래 대표의 입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
3: 네.
6: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박찬대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했을 때는 둘 다 친명이었거든요.
3: 네.
6: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를 지지하는 권리당원과 친명 권리당원 표를 다 먹은 거예요.
3: 네.
6: 그래서 당대표가 된 건데 당대표 된 이후로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3: 그렇죠.
6: 뭐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 공소취소 거래설 뭐 등등등 해서 엇박자가 나면서 소위 말해서 찐명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보였죠.
3: 네.
6: 그리고 딱 보니까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다른 조사들이 이제 지방선거 후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어제부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꿈을 깨는 과정이에요.
3: 네.
6: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저러고 국민도 선거 졌다고 하는데
3: 네.
6: 내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일단 이길 수 있다. 이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3: 그렇죠.
6: 근데 그게 전제되지도 않고 나 연임 도전해서 실패한다? 그런 길을 정청래 대표가 선택할 리가 없죠.
3: 근데 출마조차 안 하면 다음번에 2028년도에 총선에서 공천도 못 받고 내 정치적인 인생 생명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마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6: 아 그거는 이제 개인의 이제 좀 하나의 이제 우려일 수는 있는데 당 대표잖아요.
3: 네.
6: 그래서 개인의 뭐 국회의원 출마 공천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고민할 문제는 아니고
3: 네.
6: 한 번 더 이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사퇴한 거 잔여 임기하고
3: 네.
6: 연임해야겠다는 이 이제 그런 급의 이제 정치적 고민을 해왔던 건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어렵게 된 거죠.
3: 네.
6: 그걸 그전에는 이제 자각을 못했는데 나가면 이긴다. 이런 게 전제됐어요. 근데 나가도 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명청대전을 감수하고 나가서 진다? 그 길을 저는 선택할 수 있겠느냐?
3: 민주당 지지층과 뭐 그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지만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김민석, 정청래, 차기 당대표 여기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좀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 야 이거는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다.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더 판단하는데 더 굳히는 심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6: 이런 거잖아요.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거든요.
3: 네.
6: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경선하거나 뭐 이랬을 때 자기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저도 나가는 선거가 있는데
3: 네.
6: 정청래 대표는 지금 대표잖아요.
3: 네.
6: 나가면 이겨야 돼요.
3: 네.
6: 그리고 그동안 이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뭐 삐걱거리고 엇박자가 나고 해도 나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3: 네.
6: 그런데 지방선거 끝나고 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이구 이거 민주당 패배, 정청래 책임론, 그다음에 명청대전, 뭐 대통령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오잖아요.
3: 네.
6: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친명이에요. 정청래 대표.
3: 네.
6: 대표 된 다음에 비명이 된 거야.
3: 네.
6: 그러니까 이걸 아는 당원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3: 네.
6: 이게 이제 지방선거 후에 조사상으로 반영이 되는데 거기다 이제 호남이 떠났잖아요.
3: 네.
6: 이번 지방선거 치르면서 호남 민심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많이 이반이 됐거든요.
3: 네.
6: 그다음에 대통령의 평가가 있고 국민의 평가가 있고 이러니까 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3: 네.
6: 이게 예견된 조사거든요.
3: 네.
6: 그럼 정청래 대표는 내가 나가도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3: 네.
6: 그런데 명성대전 감수하고 파열음을 내고 이러면서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나.
3: 진영의 대형 스피커들이 그 유튜버들이 밀고 있잖아요. 김어준 씨, 최욱 씨, 유시민 씨 이런 분들이 든든한 뒷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론은 책임당원은 아 권리당원은 우리가 그냥 묶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6: 이미 그게 나오잖아요.
3: 끝이에요.
6: 일반 여론조사보다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뭐 지금 뭐 첫 조사지만 더 많이 벌어지잖아요. 네. 김민석 총리하고. 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미 이제 당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3: 네.
6: 그래서 그런 이제 소위 대형 스피커들이나 이런 분들도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전제됐을 때
3: 네.
6: 그 연대나 그 지원도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는 건데
3: 네.
6: 이길 수 있다는 전제가 저는 무너진다고 봐요.
3: 네.
6: 그러면은 나가서 당대표 할 수 있고 그러면 뭐 대통령의 평가 명청대전 이런 거 감수하고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3: 네.
6: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이 안 보이면 청청래 대표도 스스로 연임에 과연 도전할까.
3: 네.
6: 그다음에 함께 지원했던 사람들도 현실적인 연대 지원이 가능할까. 이런 거.
3: 수석님의 이제 전망이 맞다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싱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6: 그럴 수도 있죠. 네,
3: 김민석, 뭐 송영길, 뭐 김용민, 뭐 요 정도 이렇게 언급되더라고요.
6: 지금 뭐 김부겸 출마설, 뭐 네. 송영길 출마설 그런데 저는 두 번 다 100%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3: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은 안 나온다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6: 저는 뭐 둘 다.
3: 안 나온다고 하시는군요.
6: 뭐 김부겸 선배는 사실은 정치를 떠났다가
3: 네.
6: 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대구시장 도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현실 정치에 이렇게 나서고 뭐 이럴 수 있는 이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딱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끝나자마자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잖아요.
3: 네.
6: 그러면 전당대회 나갈 뿐이면은 그렇게 안 하거든.
3: 네.
6: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득표할 수 있는 부분이
3: 네.
6: 정청래를 과거에 찍었던 권리당원도 있고
3: 네.
6: 그다음에 반정청래도 있고
3: 네.
6: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쳐야 전당대회 나가서 뭐 이렇게 승산을 점쳐볼 수 있는 건데 한쪽으로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3: 네.
6: 그래서 정청래 비판했을 때 안 나가는구나.
3: 네.
6: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3: 수석님 뵈면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청와대에 이제 계셨었고 워낙 국회에서도 전략가로 이름이 높으셨었는데 그 대통령 유럽 나가셨을 때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 안 부르고 김민석 총리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이 정청래 당신은 이번에 전당대회 나가지 마. 이번은 김민석이야.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 해석 맞아요? 기획된 거라고 봐야 돼요?
6: 뭐 저는 뭐 정밀한 기획은 아니지만
3: 네.
6: 일단은 그게 뭐 패싱은 아니고 블로킹을 한 거는 맞잖아요.
3: 네.
6: 오지 말라고.
3: 네.
6: 그래서 뭐 이유가 뭐 투표용지 사태로 네. 뭐 복잡하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3: 네.
6: 하여튼 오지 말라고 벽을 친 거 아니에요.
3: 네.
6: 그래서 그거는 뭐 기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못 오게
3: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6: 패싱은 아니고
3: 네.
6: 벽을 쳤다 이거죠. 네.
3: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신호를 주고 싶어 했다라고 해석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6: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
3: 네.
6: 우선은 정청래 대표가 올 필요 없다.
3: 네.
6: 여기에 더 방점이 간 거 아닌가 싶어요.
3: 네.
6: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뭐 이미 더 이상 어떤 대통령이
3: 네.
6: 긍정적인 평가 또 대통령의 호감 이런 것들이 뭐 기자회견에서 뭐 표현이 됐지만 더 이상의 표현이 없죠.
3: 네.
6: 그리고 이미 뭐 국민도 알고 당원도 다 아는 거고요.
3: 그렇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정청래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권력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봐도 이제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한 얘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글부글하고 그냥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게 분기탱천 뭐 이런 분위기일까요?
6: 보통 그러면 네. 이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3: 그렇죠.
6: 그렇잖아요. 네. 정권은 짧고 네. 국민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보통 저 정도 표현이면 그게 의도했든 안 했든 뭐 실수든 부글부글하죠.
3: 네.
6: 그런데 지금은 뭐 부글부글 단계가 아니고 네. 이미 부글부글은 뭐 그 전에 했고
3: 넘쳤어요.
6: 네, 지금은 이제 비등점을 넘어선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뭐 끌어서 기화되는 단계죠.
3: 그러면은 출마를 못하도록. 계속 그럼 그런 신호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제 의총에서 그냥 의원들이 불출마해라, 막 사퇴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형식이 될까요?
6: 저는 이제 의원들이 예. 나오지 말아라, 사퇴해라 이 얘기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3: 왜요?
6: 왜냐하면은 뭐 이미 했고.
3: 네.
6: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제 고민의 시간이 이제 비로소 저는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임 도전에서 이긴다는 전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3: 네.
6: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 정청래 대표의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고
3: 네.
6: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잖아요.
3: 네.
6: 그러기 때문에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전당대회를 이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겠느냐.
3: 네.
6: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당을 위하고 또 정권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파열음을 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감내하고 가겠느냐. 그래서 정청래의 시간을 좀 줘야 된다고 봐요.
3: 네. 차분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6: 예, 예.
3: 대통령이 귀국하면 좀 만나서 상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뭐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6: 저는 뭐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3: 예.
6: 근데 뭐 스스로 이제 좀 이제 일종의 이제 꿈에서 이제 지방선거 딱 끝나고
3: 네.
6: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몰랐어요.
3: 네.
6: 그런데 이제 조사가 차기 당대표 조사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꿈에서 현실로 이제 들어가는
3: 힘이 쫙 빠지고
6: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좀 고민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3: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때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좀 잘못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6: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요. 우선 뭐 정청래 동선 왜 전북을 그렇게 많이 갔느냐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소홀하고 뭐 그런 지적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3: 네.
6: 그런데 우선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에서 우선 당에서 대표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3: 아, 그게 없었어요?
6: 그럼 과거에 2010년 민주당이 처음 지방선거 승리했을 때
3: 네.
6: 무상급식. 그다음에 그 이후로 삼모일방
3: 네.
6: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무상의료는 아니지만 하여튼 무상으로 명칭을 해서 무상의료 플러스 반값 등록금
3: 네.
6: 그래서 MB 대통령이 무상보육 택도 없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여론이
3: 맞아요.
6: 무상보육
3: 네.
6: 이거 필요해 하니까 MB 대통령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받은 거예요.
3: 네.
6: 이게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당이 내놔야 될 이제 대표 정책들이거든요. 이번에 네. 정책이 없었고요.
3: 네.
6: 그다음에 전략이 없었잖아요.
3: 네.
6: 그다음에 절박함이 안 보였어요.
3: 그거는 국민의힘이 장동윤 대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난히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한 안이함?
6: 그런 게 있었죠.
3: 네.
6: 그리고 그것을 연임을 전제로 한 정책내 대표가 지선을 치른 것이 아니고 전당대회 연임 행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3: 네.
6: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다 없었던 선거는
3: 네.
6: 뭐 찾아보기 어려워요.
3: 그 왜 그랬을까요? 참 그 점은 좀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입니다.
6: 저도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3: 그 차기 이번 지도부 구성 당대표 그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물로 봤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6: 여당은 그렇죠.
3: 그렇죠.
6: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당대표면은 네. 이해찬.
3: 네.
6: 그다음에 이낙연.
3: 네.
6: 이해찬 대표는 당에 뭐 그야말로 총선 공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하고 조율하고 또 청와대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을 아주 원만하게 했어요. 주도권을 가지면서도.
3: 네.
6: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막판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사면
3: 네.
6: 이것을 대통령 만나고 이낙연 당시 대표가 오바해서 좀 말씀을 하셨죠.
3: 네.
6: 그거 하나 빼고는 이렇게 삐걱거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당의 당대표는
3: 네.
6: 그럴 수밖에 없죠.
3: 네.
6: 그래서 이게 뭐 당청 일체라는 거 아니에요. 당청이 엇박자가 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3: 네.
6: 그래서 당청이 조율하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동네가 달라요. 청와대하고
3: 네.
6: 당하고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율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네. 역대 여당 대표 중에 이렇게 조금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것은 그것도 짧은 시간에
3: 네.
6: 그것도 정권 초기에
3: 네.
6: 이런 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3: 네.
6: 그래서 차기 당대표도 첫 번째가 대통령의 성공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여당. 그러니까 당연히 당청 또 대통령과의 관계
3: 네.
6: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3: 알겠습니다. 수석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한번 민주당 상황이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여러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나중에도
6: 네.
3: 한번 나와서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는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간 STI에 의뢰 지난 9일부터 10일 전국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말이나 15일까지는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다며 약속 이행에 따라 단계적인 경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 양해각서 서명식 전망을 새로 내놨죠.
9: 네, 이번 주말이나 15일 월요일 안에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이란 외무장관이 종전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반겼습니다. 어제도 문서 최종 작업이 곧 마무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0: And we're going to be subject to finalization of documents. We should get done over the next few days. Probably have a signing maybe in Europe. And it's a great thing.
9: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양해각서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오늘 돌연 이란을 맹비난했는데요.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란이 가짜뉴스를 흘리고 있다면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매체들이 양해각서 서명 직후에 동결자금 일부가 해제될 거라고 보도하자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비난한 겁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도 X에 올린 글에서 잠재적 합의와 관련한 허위 정보가 많다면서 이란이 합의에 서명한다고 해서 자금이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미국과 동맹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이란이 의무를 다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7: 네, 미국은 이란이 무기한 핵포기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고요?
9: 네, 오늘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시설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에 동의했다고 밝힌 겁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에 이란이 핵무기를 무기한으로 개발하거나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무기 금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뤘다고 강조했죠.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10: We have a deal that Iran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which was the whole purpose of what we had to go through to get.
9: 이와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해체 등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면 동결 자금 지급과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 뒤 60일 동안에는 농축우라늄을 파괴하고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술적 협상이 시작된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또 양해각서 서명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은 즉시 개방되고 미국도 이란에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와의 평화협정도 포함이 됐고요. 이란은 친이란 무장단체의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동의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번 종전 양해각서가 성과 기반 합의로 초안보다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8: 네, 그런데 이란은 잠정 합의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핵 협상을 안 하겠다고 밝혔죠.
9: 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은 종전 양해각서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전 이란 국영TV 프로그램에서 아라그치 장관은 농축 우라늄 처리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외 반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전 양해각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는 발언도 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양해각서 승인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11: 마 파레갓 라포디하고 تهدیدها و ادعاهای طرف مقابل متمرکز هستیم بر منافع ملت ایران کار خودمون رو انجام میدیم
9: 이란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 서명식이 일요일 제네바에서 열린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총리로 있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0: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 트럼프의 발표에 깜짝 놀랐다. 미 CNN 방송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합의 소식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다 발표 내용을 듣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 사실상 협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이란과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사실도 합의 승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네타냐후가 협상 관련 내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합의안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고 이스라엘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후 성명을 통해 최종 합의에 주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묘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번 합의에 의미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공습을 중단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해 갈등을 빚었습니다. 지난 4월 휴전 합의 이후에도 헤즈볼라를 핑계로 여전히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가을 총선을 앞두고 전쟁 상황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식으로든 종전에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작지 않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폐기하지 않은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중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실 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었던 지난 2022년 직원 성과급 예산을 99.99% 수준으로 집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3억 479만 7천 원 가운데 천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원 성과급으로 집행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었느냐는 YTN 질의에 내부 방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해 선관위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 관련 징계가 이뤄진 건 시도 선관위

0: 소속 1급, 중앙선관위 소속 2급 공무원 등 2명으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년 전 총선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졌던 게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에 그쳤고 틀린 개표 결과는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 6.3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 착오 입력이 알려진 다음 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에 모든 선거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받으라고 말했습니다.
2: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1: 이번 사태에 대해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 측은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2024년 22대 총선 당시에도 경기 수원정 선거구에서 유효표 2,200여 표가 무더기로 무효표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3: 선거는 4월 10일이었고 그거는 6월 중순께 그들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뭐 정정할 게 있다 하면서 왔고 그 사람이 그 세 명이 왔어요. 그래서 네. 득표수가 변경됐다. 근데 우리
1: 선관위 홈페이지엔 여전히 잘못된 수치가 올라와 있는데 선관위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4: 수정해서 당연히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충격적이에요. 예.
1: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재량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재 경기도 선관위에 재직 중인 7명이 당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최고 징계 수위는 감봉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부터 전수조사가 도입됐고 이번에 드러난 두 건 모두 전수조사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혀 추가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등 65명의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을 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찮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6: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5: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7: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5: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8: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5: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마타렐라 대통령에 이어 어제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영빈관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먼저 손을 건네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때에 이어 세 번째 만남입니다. 내각 책임제인 이탈리아에서 국정 운영의 실권을 쥔 멜로니 총리와의 회담에선 구체적인 성과물이 도출됐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두 나라의 협력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한 이탈리아 전략적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겁니다.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 계획은 정치와 경제, 과학기술, 문화와 교육, 국방협력 등 여러 분야가 망라돼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자주 만나고 교류를 늘리는 건 물론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공감대 아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양해각서, MOU 4건도 새로 체결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AI와 생명과학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제도의 교류 촉진과 협동조합 선도국인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책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측은 26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 공식 환영식에 이어 공식 환송식까지 개최하며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행사에 참석해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10: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오늘은 르네상스 문화중심지인 피렌체를 찾아 양국 간 문화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로마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9: 6.3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거취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광주를 찾아 거듭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11: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 사는 불면증, 어지러움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알레르기 비염, 만성기침, 위장질환과 각종 통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대장은 좌상복부에서 급격히 꺾이면서 내려가는데 꺾이면서 코너를 돌아가야 하니 음식이나 다른 물질들이 지나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도 걸리고 동시에 문제도 많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가스가 장에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항상 부글거리고 그득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또 대장이 이 꺾인 곳이 암이 발생하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도 의사 선생님이 대장이 이 코너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위장의 대부분도 좌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염, 위궤양과 만성 소화불량이 있으면 좌상복부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의술에서는 위장은 정신이 기본이라 할 정도로 비장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는 장기입니다. 정신이 기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있으면 좌상복부에 통증이 올 수 있고 복부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한의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양방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은 한의사라면 그 원인을 퇴행성 관절염, 허리 협착증, 허리 디스크에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은 60대인 남자분이 허리 통증 때문에 여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모두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마지막으로 침을 맞으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침 치료를 하기 전에 진찰을 해보니 복부 대동맥이 부풀면서 허리 신경을 눌러서 오는 허리 통증이 의심되어 저는 먼저 심장내과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시면 그때에 오셔서 침을 맞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얼굴 표정에서 석연치 못함을 읽으셨는지 그분은 곧바로 심장내과로 가셨고 의사 선생님은 이 복부 대동맥이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실 뻔했다고 바로 다음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1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로 시작을 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여야 대표 사이좋게 사태론에 마주한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댓글에 맨하탄님이 레이건 같은 윤희석 멋있다.
4: 레이건이요?
3: 네.
4: 아. 또 비유를.
3: 레이건 책은 다 잘 팔려요?
4: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와. 네. 돈 많이
4: 북 보시겠다. 콘서트도 하니까.
3: 아 그래요?
4: 예, 뭐.
3: 제가 사해봐 드릴게요.
4: 고맙습니다.
3: 싫어요?
4: 아, 고맙다고.
3: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아, 요즘 막 그냥 말씀을 시원하게 하셔가지고 쇼츠로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화제가 아유, 되고. 네.
6: 대변인을 뭐... 사퇴시킨.
5: 뭘 대변인을 사퇴시켜.
3: 맞아.
4: 아, 그렇게 됐네.
5: 네.
3: 그 저기 뭐 이렇게 곤혹스러워하고 막 당황해하시고 황당해하시는 그런 모습도 좀 본 것 같아요.
5: 아, 예, 예.
3: 알겠습니다.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3: 어제 밤에 뵙고 오늘 네. 아침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7: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네. 김한 기자님만 생각하면 부패가 생각나요.
7: 아, 저도 지금 마음이
4: 실행을 하셨습니까?
7: 야, 날짜를 잡았습니다.
4: 아, 어떻게 저도 어떻게
3: 모두 모이세요. 모두 모세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부터 갈게요.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사태론이 분출한 여당 의총. 강수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5: 네,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잖아요.
3: 네.
5: 뭐 형사 재판에서 당신이 이런 잘못을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거가 뭐 안 좋다. 뭐 그런 책임을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결과 책임이에요, 일종의. 당대표를 처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를 비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인 시절에 이렇게 당내 싸움이 나고 네. 지지자들끼리 이렇게 격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된 이래에 지금 오늘 되돌아보니까 당원들은 다 찢어져 있고 뭐 유튜브 방송들도 다 서로 뭐 격화돼서 싸우고 있고 출연자들도 서로 진영을 나눠가지고 적대시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만든 거죠. 네. 중간에서 정리를 전혀 못한 거고요. 그런 담론들을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더 그렇게 갈라놓았다. 결국에는 싸움판을 벌려놨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당연히 마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텐데 대통령의 명시적인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나는 내 길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사퇴론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3: 강수현 변호사님 생각이 그냥 사퇴해서 네.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8.17 전당대회 불출마까지도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하세요?
5: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네. 당내 갈등이 봉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3: 네.
5: 그러니까 싸움판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3: 출마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합니까?
5: 출마의 자유는 근데 이건 지금 당내의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뻔한 게요. 지금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까지 냈고 네. 당원들이 지금 토론을 막 불나게 하고 있는데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모양새가 대통령 필요 없다. 난 내 길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변한 거고
3: 네.
5: 지난 지방선거는 사실은 전당대회를 위한 본인 개인의 선거운동이 라는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3: 네.
5: 그렇게 해서 연임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갈라져 있기 때문에 상대 진영을 또 본인도 공격을 해야 돼요. 자기를 비판하는 자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평택을 상황이 민주당 안에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서로 또 네거티브 공방하고.
3: 네.
5: 그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민주당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의석도 많고 집권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지방선거도 숫자만 보면 적어도 광역은 뭐 그렇죠. 엄청나게 이긴 거잖아요.
3: 12개.
4: 뒤집어지게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네. 서울시장 아깝게지고
3: 네.
4: 어디가 또 지고 평택. 뭐 재보궐도 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평가가 바뀌는 분위기. 물론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봐도 민주당 안에서 과연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여당 대표로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이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만약 그 입장이 잘못돼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다면 아무리 그분이 출마를 강행하더라도 표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3: 네.
4: 그 표로 심판받는데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그러면 지금 강성 변호사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의 노선에 대해서 내부에서 그러면 안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저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적어도 한 40%는 있다고 봐요. 있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홈런 맞은 거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이었고 2루타 정도 맞은 거는 스타벅스 코리아 사태라고 봐요. 거기에 대통령이 참전을 했고 유발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당원들은 가만히 있고 생각을 안 할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3: 윤희석 대변인께는 이것도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정청래 출마하지 마. 김민석이 내 마음속에 있는 차기 당대표야. 이러한 시그널을 주는 어떤 행위라든지 메시지 이것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아니면 선을 넘지 않은 그냥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뭐 당무 개입 어떻게 판단하세요?
4: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얘기하는 것부터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능숙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 행위를 계속 하셨잖아요.
3: 네.
4: 정원호가 일 잘하네.
3: 네.
4: 뭐 하정호가 뭐 GPT네. 조정식 뭐 투표할 때 어떻게 네. 했는데 조정식이 나오고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조정식 국회의장 선출된 거 그렇다 치더라도 별로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을 추구하고 네.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대통령까지 오신 분 충분히 제가 인정을 하지만 권위의식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찍으면 후보되고 그렇게 간다는 도식을 네. 스스로 갖고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 김한 기자님.
6: 네.
3: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6: 어제 민주당원들 얘기는 이제 의총에서 발언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크게 나온 얘기가 두 가지. 그러니까 어제 발언하는 분들이 막 개파색이 짙은 분들이 아니에요.
3: 아 그래.
6: 예. 그러니까 뭐 장철민 의원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장철민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 수도권 얘기를 했어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 패배한 건 패배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신정훈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남 공천 잘못됐다.
3: 아, 이 얘기를 공천 했어요. 자체까지 문제 삼았네요. 예.
6: 그리고 인미 의원 이제 경북 기반으로 하는 비례 의원인데 인미 의원은 대표가 영남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안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는 공천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대표가 영남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건 결국엔 뭐 형식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면 사퇴해라 이렇게 묻더라도 결국 의원들의 기류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네. 거가 내용적으로는 다 구성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반론을 핀 사람은 근데 최민희 의원인데
3: 네.
6: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면 같이 출마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3: 최고위원으로요?
6: 네, 최고위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이제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어제 이제 말하자면 뭐 누가 보더라도 친명이다 이런 의원이 발언을 한 게 아니라
3: 네.
6: 개파되게 비교적 옅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대표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짚었다 뭐 이런 평가들 나오더라고요.
3: 강수영 변호사님은 제가 화면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이신데 오늘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계셔가지고
5: 아 경청을 하느라
3: 예.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5: 예, 예.
3: 정청래 대표의 이제 사퇴론과 불출마론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본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당대표 선호도 민주당 지지층 보면 김민석 34.8 정청래 20.3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어떠한 출마냐 불출마냐 결심하는데 하나의 또 뭐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5: 근데 정청래 대표는 저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3: 무시해요?
5: 왜냐하면 당원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뭐 국민들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 의미 없다.
3: 민주당 지지층 상대인데요?
5: 네, 그래도 당원들을 투표하면 다르다. 왜냐하면 나는 김어준이 있기 때문에
3: 네.
5: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를 밀어주면 당원들은 꽉 잡고 있을 수 있고 예. 뭐 1인 1표제인데 예전에 예. 뭐 대의원들이 가중치를 받던 시절하고 달라서
3: 예.
5: 당원들 꽉 잡고 있는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점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요.
3: 예.
5: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 내고 예. 당원들끼리 토론이 많은데 당원들만 꼭 잡고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하고는 다르게 당원들 당심과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당원들만 딱 잡아가지고 승리를 거둔다 한들 완전히 민주당은 그러면 뉴미디어에 종속된 당으로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3: 네.
5: 대통령도 필요 없고요. 국민 여론도 필요 없고 오로지 당원만 잡고 가겠다. 그럼 장동혁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왜 민주당을 국민의힘의 그 당권파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냐는 거예요. 그런데
3: 네.
5: 그걸 본인이 저는 모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본인이 총선 공천권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정부의 성공보다도 나의 공천권 가지는 거고 그 뒤에 나의 정치적 행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반명이라는 꼬리표까지 붙는 거라고 봐요.
3: 이것도 여쭤볼게요. 대통령께서 어쨌든 시그널을 주고 계시잖아요.
5: 네.
3: 그 정도는 괜찮다? 더 해도 된다? 아니 이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된다?
5: 제 개인적으로는요 조심스럽지만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랬어요.
3: 아 그래요?
5: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상황이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당이 돼버렸어요. 도대체가 대통령 뜻하고 상관없이 당이 주체적으로 토론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절차가 아예 마비가 돼 있어요.
3: 그래요?
5: 예,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뭐 보안수사권 문제도 마찬가지고 오로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담론만이 진리이고 그것과 다른 이야기는 전부 다 그냥 뭐 배신자 뭐 검찰주의자 검찰에 포섭된 사람 배신자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3: 네.
5: 당내 토론은 안 돼요.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네.
5: 조국혁 신당과 합당하자는 논의도 조금이라도 반대 이야기하면 그거 뭐 분열주의자고 갈라치기 세력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당내에 계속 싸움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근데 아 그건 당에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발 빼고 계시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싸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대통령님께서 뭐 김민석 총리를 밀어준다 이런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정청래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지금 우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선거가 됐든 당내 문제가 됐든 이 메시지는 내주시는 게 아니 선호를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당이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3: 네. 김한 기자님,
6: 네.
3: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단합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6: 일단 뭐 지금 집권여당의 대표가 집권 1년 차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요.
3: 기계적이고 그러니까, 부담스럽겠죠.
6: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길의 끝에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진짜로 이길 수 있는 거냐. 이것도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지만 퀘스천이 있어요.
3: 네.
6: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갈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강성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뭐 김어준도 있고 그다음에 1인 1표제도 의결했잖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어준이 센데 김어준 좀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
3: 그래요?
6: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책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해설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김어준에 의존하는 거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누가 김어준이 뽑으라고 뽑냐.
3: 네.
6: 정치 민주당 지지층들이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인물은 그냥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게 인물에 대한 평가인데 그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 김어준에게 의탁하지는 않는다. 그거는 김어준과 이제 그런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한 두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네.
6: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책 대표 거의 뭐 두 자릿수 이상 지거든요.
3: 네.
6: 뭐 요게 반영이 되는 거고 어떤 민주당 지지자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당에 나는 친노였고 친DJ였고 친문이었고 친명이다 그냥. 근데 왜 여기에 또 말하자면 어떤 나는 이쪽 계보고 저쪽은 또 새로운 계보가 있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당원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그거 뭐냐면 지금 상황 자체를 당원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실제냐 실제 있는 현상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이렇게 뭐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압력을 넣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물러나야 되는 요소들이 정확하게 짚어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네.
6: 어떤 형식으로든.
3: 강수현 변호사님 좀 웃으세요. 나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5: 못하겠어. 경청.
3: 무서워. 예전에는 좀 이렇게 미소 띄면서 경청했는데 요즘 막 이러고.
5: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제로 넘어가면 웃을게요.
3: 오늘 국민의힘 주제 안 할 거예요. 오늘 계속 민주당 주제만 할 거예요. 윤희석 대변인님 네.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는 야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하고 어제는 이재명 중심으로 그리고 막 결단 뭐 우리 결속 막 이렇게 단결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아 그래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우리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구만 바뀌는구만 이렇게 해요. 아니면 약 올려 어떤 거예요?
4: 더 나쁘죠.
3: 더 나빠요?
4: 더 나쁘죠. 그러니까 열 마디를 잘하다가 한 마디를 딱 잘못하면 아, 이 사람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고 네. 그 이후에 다시 원복을 해서 또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네. 그냥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하고는 뜻이 안 맞는 사람.
8: 그렇게
4: 하면서 온갖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네. 그 안에서. 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네. 지금 표 계산이 어떻게 되냐. 언론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 이런 걸 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 진짜로 아까 김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전통적 지지자분들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저도 좀 느끼는 게 갑자기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를 응원하더라고요.
8: 댓글에서?
4: 몇 달 전부터. 왜냐 제가 정청이 대표 굉장히 비판을
3: 진짜 그러네.
4: 많이 하잖아요.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 생각이 다르다 이걸 떠나서 정치하는 방식이 네. 민주적이냐 저분 정말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이냐 뭐 김어준 나가서 얘기하고 그쪽 게시판에만 게시판만 보고 세상을 안다 거기서부터 저는
8: 딴질보만 보고
4: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 응원글이 달려서 아 이분들이 굉장히 안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구나 이게 봉합 가능한 수준은 아니겠구나. 오. 그걸 상대적으로 저는 느껴봤어요.
8: 네.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그때 만약 김무성 대표가 민심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하면은 청와대 분위기는 거의 어떤
4: 조금이라도 김무성 당시 대표와 관련이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8: 아우세요.
4: 그냥 이러고 다니고 이거 어떡하냐. 그랬을 거예요.
8: 진짜 정말 어제 살벌하다고.
7: 어제 예. 청와대도 그 발언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4: 예, 진짜
8: 아, 진짜 기분 나쁜
7: 진짜 그래요.
8: 진짜 기분 진짜 나쁜, 나쁜 표시네요. 예, 예,
7: 멘트하지 않겠다.
8: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5: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정권은 짧으니까 정권 안에는 이재명 대통령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까지 다 이제 포함되는 거니 우리 세력이 겸손하게 이게 뭐 다음 정권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 아니니까 네. 열심히 해서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지만은 근데 그게 과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때도 썼던 워딩들이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할 때도 썼던 워딩이라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분노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맥락과는 다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얘기다. 뭐 등등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정청래 대표가 내 말의 진위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께 혹시 오해를 사게 됐다면 죄송하다. 뭐 이런 입장이 없어요.
8: 네.
5: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런 이런저런 얘기가 분출되는데 이걸 아예 안 보고 있는지 오로지 그 딴지 게시판 이 민심의 척도라고 본인이 표현했던 딴지 게시판만 보는 건지 뭐 이런 갈등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놓고 해명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하든가 그 갈등 상황을 이 부분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 강수영 변호사님 이렇게 방송 많이 하시니까 여기저기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럼 뭐 민주당 쪽 패널 분들도 많이 만나시고 네. 또 그쪽 진영의 뭐 여러 방송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갈려요? 비율로 따져보면 대통령 편, 천청래 대표 편.
5: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 네. 적어도 당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네. 정천의 대표를 네. 비판함이 있어가지고 네. 혹은 다음 선거에 나가야 되는 꼭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도 당원들하고 이 유튜브 여론하고 너무 척졌다가는 내가 또 내 공천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7: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말한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분들이 난 빠져야겠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청래 대표 편을 들었는데
5: 그런 분도
7: 그러니까 요새 좀 빠져야겠다. 이게 그래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기자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정청래 대표가 당내에서 이렇게 파이팅을 보여준 적 있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청래 대표 되게 강성 이미지고 늘 싸우는 이미지 같지만 당 바깥을 향할 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때만 그렇지 당내에서는 그렇게 인파이터로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뭐 원내대표라든지 정책위장이라든지 무슨 주요 선거에서 본부장이라든지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못 맡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법사위원장 할 때 호남 가라고 하면 호남 가고 뭐 이런 행보를 했던 거예요 당내에서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말하자면 대표가 저기 전까지는 주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어떤 의제 를 주도하거나 목소리를 내서 싸우거나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외부에 나갔을 때 어떤 외부 미디어와의 대응을 할 때 그다음에 뭐 국민들을 향해서 보일 때 엄청 강경 이미지를 쌓았던 건데 지금 그래도 약간 이게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이제 정말 권력 본인이 권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는 거냐 뭐 이런 평가들이 동시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과 달리 당내 평가는 굉장히 좀 정청래 대표가 지금 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미는데 압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 요 지점에서요. 과거 이제 뭐 소위 이제 이지은 전 대변인이 돼버렸는데 그
7: 윤석 잔인한 거 아닙니까?
5: 저는 정말 그,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했던 그 김기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다 쳐내버리고 인위적으로 저 밑에 꼴찌하던 사람을 막 끌어올리고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 아니냐? 그 시각은 정말 좀 부적절한 건. 인기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올렸잖아요. 네. 윤석열 씨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 본인이 말을 안 들어요.
8: 네.
5: 그러니까 아, 난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유튜버와 함께 가겠어.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개입하는 거라. 개입이라기보단 입장을 내는 거라. 이걸 같은 선상에서 보고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온라인에서 움직임이 정청래 대표를 피해자로 굉장히 강력하게 포장을 오, 하고
8: 그래요?
5: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우리 당원에 대한 공격이며 1인 1표제와 당원 주권주의를 흔드는 거다.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거 다 무너지는 거고 과거 동교동계가 정치하던 보수 정치 네. 개파 정치 부활하는 거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못 지키고 정권 끝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표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요 온라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당원들을 이제 속이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8: 네.
5: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고
4: 그래서
5: 이러나.
4: 그래서 당원 중심 정당 운영이 엄청난 폐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8: 그렇죠.
4: 당원의 숫자가 민주당이 아무리 많아도 뭐 500만 명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유권자가 한 4,500만 되는데
5: 네.
4: 한 10% 정도 가지면은 또 뭐 그럴 수 있다고까지 그냥 양보를 많이 해서 10이면 되고 뭐 9면 안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원이라는 그 두 글자에 국민을 대표한다는 어떤 개념을 넣는 느낌이에요. 양당 모두 저도 네. 마찬가지고 저희 당도 똑같은 폐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8: 그렇죠.
4: 근데 지금 1인 1표로 가자고 방향을 바꾼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 당내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정청래 대표가 그거를 극대화시킨다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비판하시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아, 물론 이재명 대통령 때 그게 맞아요.
4: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책임이 있고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정청래도 비주류, 이재명 대통령도 비주류였다는 거예요. 비주류끼리 쭉 오는 과정에서 그럼 주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도 하고 있느냐. 그게 답답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5: 1인 1표제의 방향성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근데 1인 1표제의 부작용을 짚어야 된다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1인 1표제의 좀 부작용이라고 봐요. 뭐냐면 민심하고 다르고 여론하고 다른데 유튜브만 쫙 메시지 해가지고 내가 인위적으로 인기를 끌어올리겠다. 내가 유리한 룰이다 이게. 이제 그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중적 인기하고 당원들한테 받는 인기가 다르지 않았잖아요. 결국 대통령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4: 제도 안에서 합산해서 예. 이기면 그 사람이 승자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한 대표는 그걸 노리는 거고.
5: 그러니까
4: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5: 제도는 그렇습니다만.
4: 아, 그러니까.
5: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4: 네.
5: 거기만 뽑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룰을 어떻게 하든지 본인이 인기가 있고 여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잘해서 여당 안에서 의원들도 지지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당 내에서도 사태론이 막 분출하고 여론도 되게 안 좋은데 당원만 꼭 잡으면 되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속이는 거잖아요. 룰로. 아,
4: 당원 1인 1표 강화한다는 거하고 당원의 소구에서 표 얻는다는 것을 연결시켜보면
5: 네.
4: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전략이 최적이죠.
5: 그쵸,
4: 내가 당선이 돼야 되니까.
5: 그게 그렇죠.
4: 제 얘기는 뭐냐면 네.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제도로서 보완이 안 된 상황에서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당대회에서 서로 경쟁해서 나오는 결과 갖고 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마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8: 너무 곤혹스럽게 하지 마세요.
4: 아, 죄송합니다. 저희 당 얘기를
8: 어려운데.
4: 치환해서 하는 거 너무 똑같아서.
8: 좀 이따 예. 당할 거예요. 4분 기다리세요. 4분.
7: 네, 그런 전망도 있어요. 1인 1투표제가 정말 정청래 대표에게 100% 유리한 거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박찬대 의원이랑 붙었을 때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8: 달라요.
7: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원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국회에서 막 3명이 악수하는 장면도 연출하고 나 개입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당원들이 뽑으세요. 이런 메시지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8: 그쵸.
7: 뭐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당원들이 알게 됐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를.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친명의 파이와 친청의 파이가 누가 크냐 파이가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의도대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개입이 없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 얘기인데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8: 평론가의 수명을 또 단축시키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7: 아, 저는 늘 구조와 구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민심이 이러면 저는 못 나온다고 봅니다.
8: 못 나온다. 강 변호사님.
5: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8: 진짜요?
5: 네. 출마할 겁니다. 그걸
8: 정보예요? 추측이에요?
5: 둘 다입니다.
8: 둘 다요?
5: 아, 예.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8: 그렇습니까? 예. 유인석 대변인.
4: 출마하죠.
8: 출마합니까?
4: 출마해서 경쟁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일 좋은 수예요. 제가 볼 때는.
8: 네.
4: 출마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부드럽게 김민석 대표로 가게 되면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두고두고 짐이 될 겁니다.
8: 그래요?
4: 예. 그렇잖아요. 민주자 달고 있는 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이렇게 된다니까요.
8: 그러니까 최재성 정무수석께서는 아마 출마를 못할 거다. 불출마 선언을 할 거다. 막 그런 전망을 좀 하시더라고요.
5: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출마를 안 한다면 입각을 하거나 그런 다른 옵션을 생각할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8: 입각을 줘야 된다.
5: 그러니까 내 장관이 되거나 네. 뭐 왜냐하면 행정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권에도 관심이 있다면은 다른 경험이 필요하죠.
8: 네.
5: 근데 그 얘기를 정 대표 별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8: 네.
5: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안 나가시는 게 우리 당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냐는 메시지는 어디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강하게 나갔잖아요.
8: 아니, 오늘부터 막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나가도 안 된다라는 그 불리한 여론조사를 보고도 나간다고?
5: 그 여론조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할 거라고.
8: 아, 예. 예. 예. 강 변호사님 그 시계는 누구 시계예요?
7: 어, 대통령 시계네.
5: 예, 뭐 그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8: 누구한테 받았어요?
5: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8: 내가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봤지 선물로 받았냐고 물어봤어요?
5: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8: 그렇습니다.
7: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죠.
5: 아,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꾸 김민석 총리한테 받았다고 막 언론 또 막 그 김민석께 뭐 김민석 총리 아닙니다. 예,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 친명이에요?
5: 제가요?
8: 예.
5: 아, 그렇죠. 예.
8: 친강이에요?
5: 진강이 어디, 강이 어디요?
8: 윤희석 대변인님, 네. 지금 4천여 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네네. 좋아요가 부족해요. 네. 좋아요 요정 윤희석 대변인님.
4: 그 저작권이 딴 방송 몇 개로 할까요?
8: 2천 개 해주세요.
4: 2천 개?
8: 4천 분이 보시니까.
4: 아, 4천 보시는데 2천 개가 안 된다면 네. 우리의 그 명예 네. 손상이 되니까.
8: 네.
4: 보시는 분들 2천만 땡겨줘요.
8: 땡겨주세요. 아,
7: 땡겨줘요.
8: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유승원님이 유튜브 댓글에서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 유승원님. 너무 좋아서 2번 눌렀습니다. 그럼 취소가 돼요. 홀수로 눌러주세요, 홀수.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1200개 돌파. 구독도 땡겨달라고 이렇게 PD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휴킴님, 윤희석 대변인님 땡겼습니다. 무적 LG 파이팅. 겨울이 춥다요님, 강수영 변호사님 목소리 좋고 딕션 좋고 말빨도 좋네. 잘 될 듯. 제자리를 지금 노리는 거예요?
5: 아닙니다.
8: 아니에요?
5: 아유, 별 말씀을. 아닙니다.
8: 컷오프예요 그냥. 춘기님, 오늘은 김한이 잘한다. 이렇게 세 분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5: 네.
8: 만약 이제 이 두 분 예측처럼 네.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정말 진영 간의 싸움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이게 진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지 않아요? 결과에 따라서 레임덕도 올 수 있고 한 명은 정치 생명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5: 네, 그래서
8: 너무 위험도가 높아요.
5: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8: 네.
5: 스포츠계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누가 당대표가 되고 누가 당권을 가지는 것이 개인의 정치적 향배 말고요.
8: 네.
5: 뭐가 대한민국 위해서 좋은가. 이거 민주당이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8: 네.
5: 민주당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당내 문제라고 좁힐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8: 네.
5: 그런 좀 책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8: 네.
5: 민주당에서 싸움이 격화되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봐요. 왜 다들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맨날 뭐 국민이 어쩌고 민심이 천심이니 그런 얘기 말만 하는데 실천을 하셔야죠.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본인이 죽습니까? 당대표 안 되면 뭐 본인이 정치 은퇴해야 돼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8: 강수영 변호사님의 걱정스러운 말씀을 끝으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4: 네.
8: 국민의힘 소장파들이 장동혁 사태 연판장을 어제 이제 얘기를 하고 발표했어요. 올 것이 왔습니까?
4: 왔죠.
8: 네. 네. 근데 이게 뭐 효과가 있을까요? 연판장 뭐 꿈쩍도 안 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4: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냐 마냐 여부는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8: 어, 그래요?
4: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 아니 아직도 버티고 있다. 어? 뭐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말씀하시지만 저 체제로 지방선거도 치렀습니다.
8: 아.
4: 당대표 없이도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는
8: 그러네요.
4: 또 당대표가 지원한 여당 후보를 아, 야당 후보를 3등으로 밀어내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돼요.
8: 그러네요.
4: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좀비 당대표라고 말씀하시는데
8: 네.
4: 있으나 마나한 상황에서 이제는 급기야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말까지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요.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옆에 누가 계신지는 모르지만 네. 계속 실책만 남발하고 있는 거예요.
8: 네.
4: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가는 와중에 막 던지는 거죠.
8: 네.
4: 던져보지도 않은 공도 던져보고 누구도 맞춰보고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콜드게임제가 있으면 끝나는 건데 야구로 치면 그게 없으니까 계속 하는 거죠. 뭐.
8: 어제 최고위원 회의 때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네. 다 사퇴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조광환 최고위원은 철부지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
4: 철없는 소리. 예.
8: 그런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4: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미숙하다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치적으로 그러면은 성숙한 분이냐 그걸 본인이 자문해보고 자답해보시면 뭐 네. 평가가 끝날 걸로 보는데 전 뭐 언급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보고 어, 저 사람 잘한다고 하실 분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당대표가 어떻게 하냐를 저는 봤어요.
8: 네.
4: 그랬더니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110명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나는 못 물러난다는 얘기를 거기서 해버렸잖아요.
8: 그러니까요.
4: 리더십이 전혀 없다. 누가 당대표인지 알겠습니까?
8: 김한 기자님.
7: 네.
8: 저런 당대표 이전에 있었습니까?
7: 처음 보죠.
8: 처음 보죠.
7: 처음 보죠. 민주당이 갖는 네. 이 박탈감도 그런 거 아닙니까?
8: 왜 박탈감?
7: 국민의힘 당대표가 저런데도 우리가 선거를 이렇게 아. 했다. 이게 이제 되게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당대표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구도에서 치렀는데도 선거가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 공공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장동욱 대표가 어떤 지에 대한 평가는 뭐 사실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당내 상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장동욱 대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는 뭔가 불안정하고 애매하고 지리멸렬하지만 이 체제는 그냥 좀 갈 것 같다. 이게 이제 대체로 이제 기자들이 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8: 제가 들은 정보는 친윤 찐윤들이 지금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7: 어떤 서류요?
8: 다음번 당대표 누구 시킬까? 자 서류 제출해봐. 그래서 서류 전형 지금 서류 검토하고 있고 곧 면접을 실시할 거다.
7: 네. 아니, 뭐 그래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경로가 있어야 되는데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경로가 지금 안 보이는 거죠.
8: 그래도 친윤들, 찐윤들이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다르지 않을까?
4: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사퇴를 하는 거죠. 최고위원 네 명이 사퇴하면 되니까 선출직. 그래서 이제 우재준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하고 양양자 의원은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은 세모인데 뭐 거의 뭐 내려놓자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은 당신이야. 당신 때문에 지금 장동혁 버틴 거 이런 식의
8: 네.
4: 어떤 지목되는 상황이 연출이 돼서
8: 네.
4: 압박이 간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8: 네.
4: 그러니까 연판장을 통해서 사퇴의 의사를 국회의원이 최소한 뭐 한 30명 이상 드러내고 그 상태에서 의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명씩 의사를 밝혀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8: 네.
4: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찬성하실 분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
8: 정정식 원내대표 새로 뽑혔잖아요.
4: 네.
8: 그분은 장동혁 체제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아니에요?
4: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8: 네.
4: 55표를 결선에서 얻었는데 그 표가 다 장동혁 체제를 지지해서 55표냐.
8: 그렇죠.
4: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8: 네.
4: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8: 강수영 변호사님, 뭐 네. 민주당 뭐 내부 수리 중이라서 다른 당 평가하기까지도 뭐 네. 어려우시겠지만 국민의힘 저런 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5: 국민의힘이 빨리 그 정상적인 체계를 정비해야 민주당도 저는 정신 차린다고 보기 때문에.
8: 아, 그래요? 아니 뭐, 몇몇 분들은 장동영 체제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막 고사 지내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5: 아니, 그건 그렇게 가면 민주당이 더 썩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 결국 다 피해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국민의힘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짚고 싶은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좀 강력한 어떤 단합된 항의 물러나라 그 결기가 안 보입니다 아직까지.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지방선거 때 그 머리 깎는 분들 많았잖아요.
8: 네.
5: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는 머리를 깎는데 당의 정상화를 위해서 머리 깎는 사람이 없다. 단식하는 사람 없고 뭐 저 같으면은요 진짜 교합을 해가지고 당을 살려야 됩니다. 절박하게 막 울면서 막 절도 하고 막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다 하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그냥 천하태평이에요. 아직 뭐 총선이 좀 많이 남았고 뭐 선거도 당분간 없는데 일단 목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너무 세게 가버리면 또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나중에 또 당원들한테 찍히면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뭐 소장파, 뭐 초선 이런 사람들만 움직이는 이 모습이
8: 눈덩이를 좀 커 나가게 굴리겠다고 하더라고요.
5: 네, 그걸 좀 더 당연히 규합을 해야 되겠죠. 그 구심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4: 그게 장동혁 대표 사퇴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연결점이 없다면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 없을 거예요. 근데 장 대표 사퇴해서 붕괴시키면 바로 한동훈 복당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고구조를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지 장동혁 대표가 뭐 정치력이 있고 당의 시스템상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저렇게 버틴다. 니네 참 무능하다. 그건 아닙니다.
8: 한동훈 대표 말씀하셨으니까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난 보내시면서 보수 재건 공감하면 함께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는 그냥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걸까요? 아니면 나 복당하고 싶어라는 의미일까요?
4: 후자 같지는 않고요.
8: 네.
4: 한동훈 의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8: 네.
4: 과거에 나하고 각을 세웠던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당권을 잡고 뭘 하게 되면 전혀 나는 쳐다도 안 볼 거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 그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미래를 보면서 가야 하고 보수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누구하고도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다.
8: 네.
4: 그 얘기에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8: 정정식 원내대표랑 이전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할 때 정치계장 그만둬라 안 그만둔다 막 해서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였는데
4: 했었죠.
8: 근데도 그걸 다 뛰어넘겠다.
4: 본인은 그렇게 의사를 확실하게 피력을 한 거고 이제 문제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8: 뭐 논의해보겠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논의해보겠다. 장동혁 대표에게도 한마디 했어요. 장동혁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장 없으면 선관위 문제 더 집중 가능하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사퇴 문제를 직접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4: 할 수 있죠.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당 전체 당에 대한 뭐 문제도 물론 언급한 거가 되겠지만 지금 선거 관리 문제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의제로 삼아서 장 대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8: 네.
4: 지금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실책을 저질렀다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의원 전체와 저희 당 소속 의원 전체와 싸우겠다는 얘기를 한 거에 그 이전에 부정선거론에 그냥 공식적으로 올라타버린 거예요.
8: 그렇죠.
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진짜 황교안 전 대표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황교안 전 대표와 공동대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 물러난다는 것은 결국 합리적 보수 재건의 걸림돌이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8: 김한 기자님. 그 한동훈 대표 지금 당선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여러 좀 메시지도 냈고 행보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7: 그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워낙 질이 멸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는 맨날 올림픽공원 가서 부정선거만 외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는 뭐 25명 연판을 돌렸다고 하지만 막 그게 확 탄력을 받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들도 그냥 아, 요 상황이 좀 더 가겠다 공천을 앞두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의원에 대한 주목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하려면 일종의 세력연합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TK를 기반으로 해서 안정적인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실 의원들이고 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공천에서만 배제되지 않으면 당대표가 누구든 사실 당선이 되는 그렇죠. 인원들이기 때문에 뭐. 그럼 요 구도를 흔들려면 PK를 중까지 부산에서 당선이 됐고 부산 정치 구심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PK 플러스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올라와야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세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서울 수도권 의원들도 이제 그게 확 쏠릴 텐데 네. 지금 이제 그렇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더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 대표도 어쨌든 지금 뭐 선거 소총도 되고 그게 제3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위지만 본인은 이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동 대표가 들어온 이래 아 국민의힘은 이 방향이구나 이런 거 없이 지금도 당 그러니까 아니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 몇 명과 원내가 완전히 다른 곳 갇혀 너무 이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관심들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8: 장동익 대표 그만둬 사퇴해 이러한 발언들이 적절하다고 보세요?
7: 저는 뭐 진작에 나왔어야 된다고
8: 아, 그래요?
7: 사실 당 정치적으로
8: 평가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7: 거죠.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제 그거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외쳤던 보수 재건의 구호 안에 프로세스 안에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은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지렛대로 해서 장동욱을 몰아내자 이렇게 가려면 이게 세력 연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4: 지금 당에 못 들어온 상태라 그러는 거고 이 상태가 그럼 얼마나 갈 거냐를 봐야 하는데 오늘이 평일이에요. 금요일. 네. 오늘 장동익 대표 통상 업무입니다. 아, 일정이 오늘... 없어요.
7: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통상 업무예요.
4: 이런 걸 보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네. 원내대표는 뭐가 많아요. 그러면 당에 저희 당이 참 그런 지는 오래됐는데 언제부턴가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괴리가 돼서
8: 그러네요.
4: 이원 체제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원내 지도부가 상원 같습니다. 당을 뭐 원내 중심 정당이 정말 돼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8: 그만큼 권위를 잃어버렸네요.
4: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5: 근데 이 상황에서 동으로 치잖아요. 장동혁 대표를 자꾸 몰아치면은 또 단식합니다. 제가 보기에 전면 재선거 실시할 때까지 전면 재선거 실시할 때까지 난 단식하겠다.
4: 아니, 그때 누가 말리나요?
8: 아니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안 할 것 같아. 한번 해보니까 그때 못 모르고 했는데.
5: 그러니까 당내 이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규탄하고 이러면 지금도 벌써 그러잖아요. 뭐 거취 물어보면 올림픽공원 가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취 문제가 거론이 되고 뭐 이렇게 당내 비판에 올라오면은 화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8: 네.
5: 말만으로 안 되는구나. 또 굶어야 되겠는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8: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국민의힘 뭐 장동혁 체제.
5: 저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8: 1년이면은 뭐 네. 내년 임기 다 채우는 건데.
5: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 즈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즈음에 그러니까 장동혁 개인 말고 장동혁을 뭐 김민수 최고나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설자를 잃어버리는 날이 올 거예요.
8: 아니 근데.

0: 저 지지율은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1: 네.
0: 왜냐하면 당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니까요. 아무도 반성을 안 하고 이대로 가도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또 보수층이 실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못 갈 이야기고요. 그거는. 그것도 국민의 여론으로 심판을 받을 이야기다.
2: 근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거 뭐 취재 아니고 그냥 제가 지켜보면 한 5에서 7 정도 나를 지지하는 열렬 지지층이 있지 않나? 어떤 내가 저 얘기하는 이슈나 나의 그거에. 근데 이 표 없이 보수가 이길 수 있나? 그러면 나는 생존할 수 있고 활용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저는 메시지가 이 5에서 7을 하는 걸로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 정치적으로 수사적으로 얘기하면 황교안의 길이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던 근데 어쨌든 내가 현직 당대표고 우리 당에 기본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나오는데 35든 40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5나 7을 더 가져오는 사람인데 뭐 이런 식의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까 데이터를 봐라가 무슨 뜻일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광역단위 숫자를 보면 의미가 없고 기초를 보라는 건지 근데 그게 아니라 표의 분포로 보면 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사람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3: 그거보다는 내가 있으니까 망할 선거 이 정도 왔다 그냥 그거라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아,
2: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셨고
3: 네. 용어 하나 가지고 네. 그렇게 제 생각은 어떻게 보냐 이미 본인도 어떤 정도의 정치적 위상까지 추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퇴로가 없어요. 퇴로가. 퇴로가 없다는 건 본인도 알 겁니다. 예.
1: 제가 장동혁 대표 참모라면은 친윤들 설득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당신 편이다. 나 내년 임기까지 채우고 또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나 당대표 만들어주면 당신들 공천 주겠다. 그리고 한동훈 못 들어오게 하겠다. 당신들 체제로 당을 우리 한번 하자. 그리고 또 총선 되면은 내가 나가면 불리하면 난 뒤로 빠지고 난 지역선거에 그냥 있고 선대위 만들어가지고 또 뭐 총선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 편안하게 모시겠다.
3: 그런 참모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잖아요.
1: 아,
3: 근데 이미 늦었죠. 아, 원내대표 선거에서 저는 그 물론 정점식 의원이 되셨지만
1: 네.
3: 1차 투표를 저는 유심히 봤어요. 결선을 가냐 마냐도 상당히 중요한 네. 거였는데 김도우 의원이 1차에서 39표를 얻었어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됐을 때 60, 30, 16 송원석 60, 김성원 30, 이현승 16 따지고 보면요 이현승 의원 범친이라고 하면 76대 30이에요
1: 네,
3: 그렇죠
1: 그러네요.
3: 그 표가 39를 얻으면서 성일종 의원이 또 밖에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20표로 가져갔잖아요
1: 네.
3: 그게 결선에서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1: 네.
3: 9표, 8표씩 가고 세 분은 뭐 식사하시고 안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55대 48인데 40표 이상 차이 나던 그 격차가
1: 네.
3: 단자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1: 네.
3: 20명 입장을 바꾼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 의석 수를 생각한다면 이 엄청난 변화가 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가상의 참모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이미 늦은 거죠.
1: 늦었어요?
3: 네.
2: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1: 알아요?
2: 그거는 다 아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금 남은 임기를 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그 임기가 끝났는데 장동 대표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 빨리 뭐. 끌어내릴 이유가 없다. 네. 이미 네. 작동을 안 해요.
2: 네.
3: 제 얘기는.
2: 뭐 그것도 맞죠.
3: 네.
1: 한동훈 대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상당히 의외의 인물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상당히 좀 도와달라고.
3: 네.
1: 그렇게 많이 지금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네 한동훈 의원이 아니네 많이 바뀌었네 변했네 나한테까지 전화한다고 뭐 그런 분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급선무가 그거 아니에요. 세력을 넓혀가는 것.
1: 네.
0: 한동훈 세력을 넓혀가는 것.
1: 네.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의 이제 기성 정치인들 싹 쓸어버리겠어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거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또 배신자 프레임에 또 들어가는 거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또 찍히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황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미래상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야 된다. 정권을 가진다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미래상을 좀 제시하면서 여기에 동의를 한다면 과거에 어떤 언행을 했든 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공천 이야기도 하고
1: 네.
0: 뭐 그렇게 하면은 설득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작업은 오세훈 시장도 할 것 같아서
1: 윤희석 대변인 같은 참모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3: 예.
1: 한 뭐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1등 나왔더라고요.
3: 네.
1: 한동훈 대표가 좀 처지게 나왔고
3: 네.
1: 실망스러워요?
3: 아무 의미가 없죠.
4: 의미 없어요?
3: 4년 남았는데 네, 뭐 그런 지금. 걸 가지고.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구도가 잡히잖아.
3: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무슨

0: 천지일보가 거기선 계속 1등이었어요.
1: 아니 어제도 천지일보 했어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는 사람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8명 중에 하나 골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죠.
1: 그래도 오세훈 시장 쪽은 갑자기 내가 이제 거의 19%
0: 충분히
1: 나왔더라고.
0: 의미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은 뭐 표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뚫고 서울시장을 이겼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1: 윤희석
0: 있습니다.
1: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여론이 뒷받침되면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주도해가지고. 막 이전에는 막 의원들 나좀 만날래요? 그러면 아, 시간도 없고요. 막좀 어디 일정 있고 막 이러는데 만나자고 하기 전에 아, 오 시장님 좀밥 한번 먹을까요? 막 이런 분들이
0: 그럼요.
1: 생기고 자기 세력이 구축되는 거거든.
0: 얼마나 좋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역으로 한동훈 의원도 힘을 얻는 거예요. 한동훈
1: 그렇죠.
0: 후보 혼자 보수자관하자 당내에서 우리가 좀 잘해보자 해도 당에만 못 들어오게 하면 되니까 뭐 힘을 못 받을 텐데 오세훈 시장이 같은 비슷한 입장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건재하고 뭐 여론조사도 1등 나오고 하면은 당이 어디로 가겠어요? 글로 가죠. 그게 중요하죠.
1: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분들까지 하면 상당히 대선 후보군들이 좀 많이 풍부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2: 네.
1: 생각도 들고.
2: 말씀.
1: 민주당은 이번에 지방선거
2: 네.
1: 때좀몇 분이
3: 네.
1: 좀 낙선을 해가지고.
3: 근데 이게 뭐 저는 그때그때 국면의 분위기인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보수 쪽이 호들갑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국면이 공기가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표현했지만 약간 지금 그런 때인 거죠. 사실 6월 2일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예.
1: 맞아요.
3: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사이 열흘도 안 돼서 공기가
0: 못했죠.
3: 많이 바뀌었다.
0: 그럼요.
3: 예. 이런 거를 이 선거 결과 그러면 누가 이겼냐 졌냐를 사실 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답이
0: 그렇죠.
3: 들어왔는데.
0: 들어왔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방송을 하면서 민주당 얘기를 이렇게 막 길게 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되게 오랜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8월 17일까지 계속 이런 분위기가 될것 같아서
2: 그러게.
1: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1: 웃고 지내세요. 얼굴 활짝
2: 알겠습니다.
1: 펴고.
2: 네.
1: 아유, 오늘 여러분들과 대담은 상당히 재밌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8일 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RDD 자동응답 방식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대담.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시작합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이 주말이나 월요일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악시우스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이나 월요일인 15일에 양해각서 체결 서명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앞으로 며칠 안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5: 미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미국과 잠정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서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물질 폐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로이터와 AFP 통신에 이란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고 핵물질을 폐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도 합의가 됐다며 성과 기반 합의에 따른 약속 이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인 동결자금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6: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 타결에 가까워졌다면서도 최종 승인 여부는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5: 이르면 내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7: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종전 합의안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종전 양해각서에 가까워졌다며 최종 조율을 앞둔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적당한 때가 되면 대중에게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재 관련된 국가 기관들이 합의안의 세부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승인 여부는 내부 조율 단계로 아직 최고 지도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현지 시간 14일 제네바에서 서명식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오는 15일부터 17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만큼 서명식이 G7 일정과 맞물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란의 강경 성향 매체 파르스 통신은 대미 협상단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일요일 서명식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란의 검토와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 미 공군 수송기 4대가 유럽으로 파견되는 등 서명식 준비가 한창이지만 이란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합의 서명식이 임박했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란 매체가 1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5: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8: 이란 메흐르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승인을 남겨둔 양해각서의 내용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14개항의 합의안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주변 지역의 미군 철수가 포함됐습니다. 친 헤즈볼라 성향 매체는 이스라엘군의 신속한 철수도 명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경제적 지원 방안도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미국은 석유와 금융 제재의 유엔화 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계획 제시를 약속했습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금도 먼저 120억 달러를 풀어주고 나머지 120억 달러는 60일간의 최종 협상 기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9: If he wants to reach an agreement with Iran, this $24 billion is a test of trust that Iran wants to have with Trump.
8: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최종 협상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 쪽에선 이미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이 한때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미사일 문제는 아예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근까지 미국이 고수했던 협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10: Unfreeze any Iranian assets or lift any sanctions up front as a part of any deal. So that would come after.
11: Comes after, yeah.
12: As long as an armed Hezbollah exists, it's going to be hard to achieve peace in Lebanon.
8: 이런 가운데 미국은 종전 서명식 개최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군 수송기 선발대를 파견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5: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조건과 관련한 이란 매체 보도가 진실과 거리가 있다며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자신의 SNS에 이란이 가짜뉴스에 흘린 조건들은 서면으로 합의된 조건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나약하고 한심한 성명을 포함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들은 다루기에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라며 선의의 협상 같은 건 아예 없다고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는 인도 선박들을 겨냥했다가 완전히 저지당한 드론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며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3: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속구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

0: 그리고 조직의 수정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꿉이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2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 부실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1대0보다 2대0보다 더 짜릿한 2대1 역전승이었습니다. 네, 이미 다 아시죠? 어제 저녁에 감동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홍명보 호가 어제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황인범과 오현규 선수의 후반 연속골로 체코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어제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테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에 후반 들어서 0대1로 뒤지다가 후반 22분 이강인 선수의 도움을 받은 황인범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35분 황인범의 도움을 받은 오현구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승리했습니다. 자, 이래서 월드컵 무대에서 이강인은 두 번째 도움을 얻었고요. 황인범은 첫 득점을 기록했고 오현규는 월드컵 데뷔 무대에서 데뷔골을 작성했습니다.

0: 네, 어제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순간을 LA 한인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 그리고 미주 한국일보 방송국과 한국일보 이 사무실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리버티 파크. 아니 윌셔 잔디 광장이라고 말씀드려야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시죠. 네, 윌셔와 옥스퍼드 코너에 있는 구 윌셔 잔디 광장에서 대규모 응원전을 펼치면서 함께 만끽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그런데 이 현장은 어제 이 주류 언론들도 취재 기자들이 나와서 현장을 취재해서 코리아타운에서 이런 응원전이 있다라고 이 보도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현장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LA 광장에는 경기 시작 전부터 한인 응원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붉은색 응원도구를 손에 쥔 한인들을 비롯해 태극기를 두른 시민들, 가족 단위 응원객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거리 응원전에는 현대자동차와 LA 한국문화원 부스 등이 마련돼 한국문화 체험과 먹거리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2: 저희 아이가 오늘 그 빨간색 티셔츠 맨날 입고 다녔거든요. 그 대한민국 국기 있는 거. 그거 이제 입고 오면서 너무 기분 좋아했었어요.
3: LA 한인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지금 모이신 것 같아요. 지금 좀 감동이에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교포분들이 이렇게 그 월드컵에 진심이실 줄 몰랐어요.
1: 한국의 첫 상대는 유럽의 복병 체코로 첫 경기 결과가 조별리그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는 기대와 긴장감이 함께 감돌았습니다.
4: Korea number one. They're gonna win for sure.
5: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1: 경기가 시작되자 광장은 대표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공을 잡을 때마다 광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6: 지금 이곳 LA 한인타운은 응원전과 축제가 어우러지면서 한인 사회가 모처럼 하나 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1: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LA 광장은 다시 한번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응원객들은 첫 경기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다가오는 멕시코전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7: 다음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경기 멕시코전.
8: 다음 경기 충분히 승차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전에서 아까 한 명이 또 퇴장 당했기 때문에 저희 충분히 승차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1: 응원전이 끝난 뒤에는 참석자들이 주변 쓰레기를 함께 치우며 성숙한 시민의식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이름 아래 LA 한인 사회가 다시 한번 하나 된 밤. 이번 거리 응원전은 타국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0: 네, 어제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길 건너편 윌셔 잔디 광장에서 있었던 응원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현지에서는 마치 한국팀이 홈경기 하듯이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어제 과달라라 스테디움은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한국 기자들을 행가래를 태우려고 할 정도로 한국의 승리를 멕시코 팬들이 그렇게나 좋아했습니다. 자,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 현지에서 전합니다.
1: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고레아! 고레아!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달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2: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1: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3: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1: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 첫 승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자, 한국은 이번 승리로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5부 등선을 넘었습니다. 이 48개국 체제로 치루어지면서 조 3위까지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2승을 올리면 토너먼트 진출 확률은 100%에 가까워집니다. 자, 한국은 이제 토너먼트 진출을 넘어서 즉 32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넘어서서 이제 조 1위로 32강에 간다라는 조 1위 도전도 해볼 수 있는 흐름을 잡았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MOU 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힌 가운데, 그렇다면 그 MOU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재진과의 문답 등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이 MOU 서명은 빠르면 이번 주말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서명 시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이라고 했으니 뭐 내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크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몇 가지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명이 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곧바로 개방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 그리고 미군의 대이란 선박 봉쇄도 같이 해제되는 것인가, 그런 궁금증. 이런 궁금증은 뭐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궁금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있게 그렇다,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예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한 내용만을 간추려 보면 일단 몇 가지 문제점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 내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실 그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다라는 점이 또 걱정됩니다. 자, 일단 그 MOU에 들어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의 핵 보유와 관련해서는 MOU 문서에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가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문구라고 하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하지만 원칙적이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일단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합의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의 외교적인 표현이 바로 원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은 추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만 문구에 넣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추후에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 물론, 당연히 이말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너무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그 보유분, 남아있는 440kg 그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언제까지 처리할 건지, 그리고 그렇게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핵시설, 이 핵시설을 확실하게 해체시킬지, 또 그렇다면 언제까지 처리를 끝낼 것인지, 또 핵시설 해체를 할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 관계자의 참관을 허용할지, 참관을 한다면 어느 나라 몇 명, 그총몇명 등을 어떻게 초청해서 참관을 시킬지 등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예스라고 하지만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뭉뚱그려 대답하는 것 등등을 감안해 볼때 이란의 핵시설 해체 등이 세부적인 내용은 MOU 체결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어찌됐든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 동의했다라는 말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MOU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MOU라는 걸좀 보겠습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일반적으로 하는 협의는 그 휴전이 됐든 아니면 완전한 종전이 됐든 정식 합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예로 6.25 한국 전쟁만 보더라도 물론 종전은 아니고 휴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MOU가 아닌 정식 협정문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휴전을 하면서 체결된 공식 합의의 명칭은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줄여서 우리는 그저 한국 휴전 협정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Korean Armistice Agreement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Agreement입니다. 정식으로 합의된 협정문임을 그 Agreement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겁니다. 당시 그 협정문에는 남쪽을 대표해서는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고요. 북쪽을 대표해서는 이름도 다시 듣기 싫은 김일성과 중국의 무슨 군 사령관이 같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든 북한이든 그 이후에 휴전선 너머로 군사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라면서 유엔까지 나서고 했던 일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과 이란이 하겠다라는 이 같은 것은 어그리먼트,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 아니라 MOU라는 건데요. 자,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MOU, MOU 하는데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흔히 한국말로 뉴스에 나올 때는 양해각서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번역하자면 업무협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어떤 특정 업체가 한국에 나와서 어떤 기업과 우리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라면서 신문에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하지만 그 MOU 체결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양쪽 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서 이 Memorandum은 뭘까요? 네, 라틴어 Memorandus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뭐 기억해야 할 것들 또는 잊지 않도록 기록해 두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메모라는 말이 뭘 메모한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잊어먹지 않게 그냥 써놓는 거죠.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서로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하기로 한 그 언더스탠딩을 서로 같이 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가 바로 MOU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기업이나 국가 또는 기관이나 개인들끼리 정식으로 합의 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서로 잘 협력해 봅시다 라고 문서로 그냥 약속하는 사전 합의서 뭐 사전 약속서 입니다. 때문에 이 MOU를 깨뜨리면 뭐 서로 간의 신뢰는 잃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 바로 MOU입니다. 자,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고 또 우리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가솔린 폭등 사태까지 야기한 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제는 서로 간에 그저 손가락 약속에 불과한 MOU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AI 열풍을 타고 뉴욕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버핏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증시의 심각한 고평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만든 이 버핏 지수는 최근 232.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금융 분석 플랫폼의 집계 결과 해당 지표는 지난 3월 30일 저점 대비 13% 급등했으며 1970년 이후 관련 데이터 집계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버핏 지수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연간 명목 국내 총생산, 즉 GDP로 나눈 값입니다. 주식시장 규모가 실물 경제 대비에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꼽힙니다. 이 버핏 지수가 100%면 주가 수준이 GDP와 같다는 의미고 200%를 넘으면 통상 고평가 신호로 읽힙니다. 이 지표는 2001년 워런 버핏이 포춘지 기고를 통해 알리면서 투자자 사이에 퍼졌습니다. 당시 버핏은 이 지표에도 한계는 있겠지만 특정 시점에 시장 가치평가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단일 지표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버핏 자신도 AI 산업 성장성에는 베팅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하면서 최근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투자 비중도 늘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주식 전략가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 기록이라며 최근 주식시장 랠리의 속도가 너무 빨라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시장 정점이 임박했는지를 판단할 신호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정부24 포털이나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등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지금까지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재외동포청과 협력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정부24 포털이나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에서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주 최대 공립학교 시스템인 UC가 6년 전에 폐지한 SAT와 ACT 표준시험 입시요건의 부활 여부를 공식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UC 교수진 사이에서 신입생들의 수학 기초 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전국 주요 명문대들의 표준시험 재도입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UC 입학위원회는 표준시험 활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400명 이상의 UC 교수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SAT와 ACT 재도입을 촉구한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서한에 서명한 교수들 상당수는 수학, 과학, 공학 분야 교수들로 최근 학생들의 기초 수학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에는 이공계와 인문계 교수진, 또 입학 전문가, 등록 관리 담당자, 그리고 주교육위원회 대표 등 최소 18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향후 1년 동안 SAT 그리고 ACT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1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스마터 밸런스 영어 수학 평가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UC 이사회가 갖고 있는데 재도입이 결정된다라면 실제 적용은 2028학년도 입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에어프레미어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미주 출발 인천행 항공권을 대상으로 썸머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어는 오는 22일까지 미주에서 출발하는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와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주 노선의 왕복 총액 운임은 유류 할증료 및 공항세를 모두 포함해서 이코노미 클래스의 경우에는 LA 출발은 $731, 뉴욕 출발 $851, 샌프란시스코 출발 $761, 호놀룰루 $921, 워싱턴 DC $1101부터 시작됩니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는 LA 출발의 경우는 $1621, 뉴욕 $1701, 샌프란시스코 $1521, 호놀룰루 $1341, 워싱턴 DC $1901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LA와 뉴욕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출발편은 내년 4월 30일 전까지만 출발하면 되며 호놀룰루와 워싱턴 DC 출발은 내년 2월 28일 전까지 출발하면 됩니다. 노선별 탑승 가능 기간과 또 제외 기간 등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코윈 LA 지부가 오는 20일 한인타운 인근 노르만디 에비뉴에 있는 허핑턴 센터에서 연례 여성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윈 LA는 LA 한인 여성들의 네트워크 확대와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강연과 공연 등으로 이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윈 LA는 지난 2001년 한국의 여성가족부 산하 해외 1호 지부로 설립됐습니다. 헬스 코리아가 개최한 2026 마더스데이 감사 경품 이벤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일보 미주본사에서 진행된 공개 추첨 행사에서는 1등 티니 마사지 체어 1명을 비롯해서 2등 마사지건 5명, 또 3등 이지 스티머 5명, 4등 목 어깨 마사지기 10명, 그리고 5등 두피 마사지기 10명 등 다양한 건강과 생활 경품의 주인공들이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1: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1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어제 경기에서, 어제 체코와의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가 1-1 동점을 만드는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2-1로 역전승하게 만드는 결승골을 넣었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오현규 선수가 월드컵에 어제 데뷔한 무대였고, 데뷔한 경기에서 처음으로 때린 슈팅이 바로 결승골이었습니다. 자, 경기가 끝난 후에 한국은 물론 외국 기자들도 다 오현규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인터뷰하는 모습 잠시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3: 정말 축하드리고요. 골 넣은 소감하고 월드컵 첫 골을 첫 슈팅으로 넣었는데 소감이 어떤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4: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그런 경기장에서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고 또 승리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하루인 것 같고, 네, 앞으로 남은 경기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0: 자, 이어서 외국 기자가 질문합니다.
15: 자칫하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정말 대표팀의 투지가,
0: 네, 한국 기자 한 명 더 질문하고 외국 기자도 질문하는데요. 답변을 영어로 합니다.
14: 일단 오늘은 승리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16: Sorry, question from China, Xinhua News Agency. So as an Asian team, you defeated once again a Europe team. So what do you think this result means for Asia football? So I'm from China. So I want to ask as an Asian.
0: 네,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사실 중국은 이번 월드컵에 진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와서 이 유럽 팀을 이긴 것에 대해서 지금 뭐 본인들도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자, 오영기 답변입니다.
17: The meaning is very big for us and in Asia. In World Cup, it's winning is not easy every single game. But today was first game, and then today win. Yeah, I'm so happy. Yeah, you're happy.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서 지난달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 탱크에서 누출 사고가 발생해서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던 가운데 항공부품 제조 기업 해당 회사에 대해서 30건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인화물질 탱크의 과열과 폭발 가능성 때문에 가든그로브 소재의 공장 주변 주민 무려 5만 명에게 당시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드디어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인근 웨스트민스터의 한 병원에서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힌 멜라니 브러시아는 대피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신생아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어야 했다라고 소장에 기록했습니다. 또한 가스탱크 과열이 시작된 날 가든그로브에서 도로 보수공사에 참가했던 후안 디에고는 그날 구토와 심한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집에 가서는 심한 두통으로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회사를 고소한 주민은 1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 회사가 안전시설 유지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남편의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조지아주 존스크리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52세의 남편 리차드 할러데이와 그의 한국인 아내 43살의 오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가정 내 폭력 사건이며 남편이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당시 현장에는 세 자녀가 있었으며 장남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한 후에 총격이 발생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숨진 오 씨는 풀턴 카운티 교육구에서 한인 학부모 대표로 활동한 바도 있으며 지난해부터 풀턴 카운티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풀튼 카운티 상공회의소는 어제 성명을 통해 따뜻한 심성과 친절로 상공회의소와 지역사회를 도왔던 고인을 우리는 애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주도인 애틀란타 북쪽에 위치한 존스크릭이라는 도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해서 덜루스에 이어서 조지아주 제2의 한인타운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0: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서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지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6: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7: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5: 네, 또다시 등장한 숫자 8647,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몰 잔디밭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혐오성 구호인 8647이라는 숫자가 큰 숫자로 나타나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CNN은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동쪽 잔디 구역에 특정한 큰 형태로 잔디가 누렇게 죽은 모형이 보이는데 죽은 모형의 숫자가 바로 8647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잔디가 죽은 모형이 딱 8647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죽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그 모형대로 잔디가 죽도록 무언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공안경찰은 숫자가 워싱턴 기념탑 정상에서 사진에 찍힐 만큼 크기가 굉장히 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8647이라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흔히들 이 식당가에서 86이라고 쓰면 식당 주인이나 또는 종업원들끼리만 알 수 있는 일종의 은어인데 86이라고 쓰면 어떤 주문이나 또는 손님을 좀 내보내라, 이 주문은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럴 때 86이라고 씁니다. 주문을 취소해버리거나 또는 저 손님을 좀 내보내야 되겠다 할 때 86이라는 은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47은 47대 대통령, 즉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숫자를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얼마 전 자신의 SNS에 86은 죽여라 라는 뜻의 은어이며 47은 결국은 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8647은 나를 죽여라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는 지난해 5월 노스캐롤라이나 해변에서 조개 껍데기로 8647이라고 모형을 만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가 대통령 협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그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표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인 오는 14일 워싱턴 일대에서 종합격투기 경기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돼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친구 잘 만나 억만장자된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상장에 앞서서 미리 베팅을 한 초기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를 쌓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CEO와 20년을 함께 걸어온 절친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스페이스X 2대 주주에 오르면서 부와 유명세를 함께 거머쥐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머스크의 절친이자 벨러 에큐티의 창업자인 그라시아스는 클래스 A 주식의 6.7% 약 68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확보해서 머스크 다음으로 큰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라시아스는 미국에서 태어난 디트로이트 출신입니다. 인도계 아버지 그리고 스페인계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쇼핑몰 속옷 가게에서 일을 도우면서 중학생 때 애플 주식 300달러어치를 산 것이 투자에 첫 눈을 뜬 계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지타운 대학 외교학과를 거쳐서 시카고 대학 로스쿨에 재학하던 1995년 부실기업 인수운영 전문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무렵 일론 머스크와 인연을 맺었으며 머스크가 설립한 이 페이팔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친구 잘 만나 그는 큰 돈을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6년에는 테슬라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8년에는 스페이스X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0: 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 중국이 갑작스럽게 지난달 원유 수입을 줄이면서 이란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던 세계 경제에 뜻밖의 숨통을 열어준 상황이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하루 평균 원유 수입이 780만 배럴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하루 평균치인 1100만 배럴보다 300만 배럴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미스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이유에서 이처럼 갑자기 원유 수입을 줄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인들이 지난달 노동절 연휴에 비행기 이용은 전년보다 5.7% 줄고 대신 기차 이용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규모도 53%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석유화학공장에서 원유로 플라스틱, 포장재, 산업용품 등에 쓰이는 에틸렌 원료를 만드는 가동률도 낮아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 2월 시작된 이란전쟁 이전까지 수개월에 걸쳐 값싼 러시아산, 이란산 원유를 비축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비축해놓은 원유 재고는 비공식적으로 10억에서 14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소 수개월은 수입 없이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규모라는 것입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용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3: 99세까지 팔팔하게
8: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9: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국이야?
10: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9: 어머나, 이게 그 화제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10: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9: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10: 제로 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9: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10: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1: 두 번째 참가자.
1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11: 세 번째 참가자.
12: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고의적으로 혼란 상황을 유도하려 했다라는 그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1심이었죠. 그런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군을 사용하고

0: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저버렸다라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려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헌정사상 처음인데 내려진 선고도 무려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재판부가 그런 중형 선고의 배경을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군인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했다고 꾸짖었습니다.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상 기민이 누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습니다. 특히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계엄 선포권 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이적행위라고 반발하며 즉시 항소했습니다.
2: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3: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구형만큼의 형량을 끌어내며 외환 혐의 입증에 성공했습니다. 내란 사건에 이어 외환 사건 역시 치열한 법정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0: 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잇는 대형 국경 교량의 개통 일정이 전격 갑자기 연기되었습니다. 고디하우 국제대교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개통을 막겠다라면서 위협해온 북미 무역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고디하우 교량 관리국은 어제 성명을 내고 캐나다와 미국은 미해결된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교 개통식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와 추후 일정조차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교량 관리국은 오늘 개통식을 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초청장까지 모두 발송된 상태였습니다마는 갑자기 어제 개통이 연기된 것입니다. 이 다리는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하키 선수이자 미국 프로 하키 리그의 디트로이트 레드 윙스에서 활약했던 전설적인 선수 고디 하우의 이름을 딴 것으로 양국 교역의 약 4분의 1가량이 오가는 주요 물류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아직은 현직을 지키고 있는 털시 개버드 정보국장에게 오늘 당장 물러나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윌리엄 펄티 정보국장 후임자는 어제 개버드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늘을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로 해라. 하루라도 빨리 좀 물러나라. 라고 독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개버드 국장은 이에 매우 놀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을 때 6월 말까지 근무한 뒤에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혔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버드 국장은 펄티 후임자에게 대통령이나 백악관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고 대통령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펄티와는 달리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대신 어떤 날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개버드 국장은 6월 19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6월 말까지 일하기로 공개적으로 밝혔었던 개버드 국장, 어찌됐든 후임자의 독촉을 받고 10여 일 일찍 물러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라며 공개적으로 요청한 외국인 도감청법 연장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외국인 도청과 감청법으로 알려진 이 해외정보 감시법을 다음 달 2일까지 단기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198, 반대 218표로 부결됐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 7명이 찬성하면서 당론에서 이탈한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19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탈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이 부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자리에 윌리엄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을 국장 대행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물론이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에 정보는 물론 안보 경험도 전무한 비전문가 펄티 주택청장이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반대론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홈쇼핑.

0: 213-388-7979 213-388-7979 유니굿 브랜드 보험.
1: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 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덥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오렌지 카운티는 88도까지 예상됩니다. 밸리와 일랜드는 뭐 93, 4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뭐 2, 3도 정도는 조금 내려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80도가 넘는 날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랑.
3: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

0: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1: 오늘 골 때리네요. 이상해요. 아니 저 계속 차차차 오프닝을 눌렀는데 이상한 노래가 나와서 지수와 응?
0: 우리 새로운 프로그램이 바로 열렸습니다. 응? 들어가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어젯밤 축구 보셨습니까? 야, 전반전 내내 가슴을 졸이면서 응원했는데 대한민국이 체코에 1-0으로 끌려가고 있었죠. 야, 첫 경기부터 괜찮아 괜찮아. 역시 공은 끝까지 굴러봐야 안다더니 후반전 극적인 반전.

축구죠. 대한민국의 축구. 저는 어제 잔디광장 응원 현장과 또 식당을 오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응원했습니다. 아까 그 함성 소리는 바로 골이 터지는 순간 모두가 벌떡 헐레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고 모르는 사람끼리도 하이파이브를 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고 그 뜨거운 열기 아직도 갖고 있어요. 누가 자꾸 그냥 잔에다가 IP를 필모어 응? 따라줘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달렸나?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끼리 하이파이브하고 서로 등을 두드려주면서 우리는 마치 월드컵 한복판에 공연장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일본에서 살다 오신 언니가 여기 일레이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아우 나 축구 모르지만 아우 빨리 안 되지 심장이요. 얼마나 축구공이 움직일 때마다 몸도 같이 움직이고 응? 입으로 그렇게 막 응원을 하시는데 얼마나 귀엽든지요. 근데 제 뒤쪽에 앉은 남자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기 손흥민이 누구요? 나 손흥민 모르는데 응? 미안 한무이다 이러면서 아 정말 멋진 그런 경기를 우리가 감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대화가 시작됐어요. 손흥민이 누구냐면요. 어? 축구 설명하고 어제 그 체코 선수가 볼을 넣는데 하, 쳤구나 이랬는데 세상에 오프사이드라고 그러나요? 그 반칙. 야. 그것까지 설명해주면서 진짜 모르는 사람하고 엮여서 2차 갈래요. 그렇게 시작된 축구 얘기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어제 많이 있으셨나요? 아우 근데 정말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나 자신을 믿어보고 그래 난 귀여워. 오늘 어제 너무 필모아 너무 잔을 채워서 화장도 못하고 나왔어요. 나 쌩얼이야 쌩얼. 자 여성 여러분 오늘 또 주말이고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 이쁘게 남성분들에게 서비스로 애교도 부리고 고맙다는 말도 하고 예쁘게도 말하고 그리고 저처럼 시원하게 어? 벗으세요. 아 복이라도 하세요 이러면서 바로 리사와 아니타와 레마가 2026년 월드컵 송을 이걸 불렀는데 맨 처음에는 뭐야? 아니 너의 바디와 월드컵 볼이 무슨 상관이야? I am 꼴이래요. 나는 꼴이야.

0: 그런데요, 어제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1: 3박 4일 운전하고 이 게임을 왔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홍승민 화이팅! 예! Yeah! 갓블레스!
2: 오하이에서 3박 4일 걸렸어요, 운전하는데?
1: 네!
3: 오하 여기인데? 오하이오는 다른 주예요.
2: 오하이오 말씀하신
1: 네,
2: 거예요?
1: 오하이오.
2: 나는 옆이 오하인 줄 알았어.
1: 아, 오하이오.
2: 오하이오 주에서?
1: 네! 오 마이 갓! 예!
2: 언니 이름 뭐라고요?
1: 박순자!
2: 순자 화이팅!
1: 화이팅!
2: 오하이오 화이팅! 오하이오 주!
1: 오하이오 yes.
2: 어디?
1: 오하이오 콜럼버스!
2: 콜럼버스?
1: 예스!
2: 언니 언제 오셨어요, 미국?
1: 아, 미국 온지? 아, 지금 제가 50년 됐습니다. 아니, 40 몇 년. 43년.
2: 아니, 저분도 남편이세요?
1: My husband.
2: 같이 오셨어요?
1: 네.
2: 어, 이분 누구세요?
1: My daughter.
2: 말도 안 돼, 나 친구. 야, 어머나, yeah. 어머니가 이렇게 평상시 흥이 많아요?
4: All the time. 언제나 all the time.
2: 따님도 그런 것 같아.
4: 감사합니다.
2: 따님 여기서 태어났어요?
4: 아니요. 저는 9살 때.
2: 9살 때. 정말도 너무 잘하고.
4: Thank you. 저는 KYCC에서 근무해요.
2: 어디요?
4: Clinical Services KYCC.
2: 자랑해요 이참에.
4: I work for KYCC. 우리 Clinical Services에서 self-paid 시작했거든요. 많이 오세요.
2: 어떤 분이 가면 돼요?
4: 우리는 Clinical Services.
2: 예.
4: 예. 심리 건강 상담.
2: 건강.
4: 네.
2: 상담, 정신적인 심리
4: 네,
2: 건강 상담이에요?
4: 그렇죠. 예,
2: 마음 아픈 사람?
4: 그렇죠.
2: 아, 그렇죠. 마음 아파.
4: 오세요.
2: 언니 나 좀 치료해줘.
4: 오세요. Anytime. 근데 오늘 또 코리아가 이겨서 또 거기서 또 기쁨을 또 하면 은 좋지 않을까요?
2: 그럼 우리 될 것 같아요.
4: 그렇죠.
2: 언니 시집 갔어요?
4: 갔어요.
2: 아가씨
4: 딸들 있어요.
2: 딸들은 어디 있어? 딸들은?
4: 우리 졸업해갖고 지금은 좀 쉬고
2: 다들?
4: 있어요.
2: 다들? 나 언니 싱글인 줄 알았어. 30대인 줄 알았어.
4: No.
2: 몇 살이신데?
4: 50대 좀 됐습니다.
2: 말도 안 돼.
4: Thank you.
2: 엄마 동안 강자다.
4: Thank you.
2: 어머니는 그럼 몇 살이셔요?
1: 72.
2: 와.
1: 라.
2: 멋지다. 어디 갔어? 저기 선생님. 아빠. 아빠 행복하시죠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인사 한마디 하셔 오신 김에 온 가족이 그냥. 오하이에서 오래 사셨어 이렇게?
5: 네, 오하이 우리 이제 이민 와가지고 오하이에서만 살았어요.
2: 50년 동안?
5: 43년, 44년. 예.
2: 아, LA에 딸 보러 오시니까 어때요?
5: 예. 좋죠.
2: 아, 오늘 더욱이 이제 늙어나면서.
5: 작년에도 큰애가 졸업하고 올해는 이제 막내가 졸업하는
2: 거로. 졸업해서 오셨구나.
5: 예, 맞아, 예.
2: 아, 우리 LA 방송 들으시는 교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오하이오 대표로, 오하이오 콜럼버스 대표로.
5: 와보니까 너무 콜럼버스 LA는 너무 좋고 사람 사는 그 기분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무슨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 행사도 많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2: 좋아요.
5: 좋고 네.
2: 선생님 조남이
5: 박창원입니다.
2: 네, 박창원 쩍쩍 쩍쩍.

0: 저는요 그 오하이라고 아시죠? 미국에서 그래도 캘리포니아에서 야 이 복잡한데 떠나서 어디 가서 살까 이러는 그 도시로 뽑힌 중에 바로 오하이가 등수 안에 들더라고요. 거기 가면 33번 루트로 가면 거기 그 온천도 있어요. 길가에 그냥 이렇게 응? 벗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옷 갈아입는데도 없고 응? 근데 오하이 옛날에 진짜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오하이에서 온 줄 알고 거기서 3박 4일 걸려서 오하이오 주에서 오셨어요. 아 멋진 우리 박창환 박순자 연박 KYCC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넌프로핏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연희 씨도 함께 만났습니다. 둘째가 이제 졸업을 해서 졸업할 때마다 멀리서 아유 LA 놀러가자 얼마나 좋으실까요. 어머님 들으셨어요 순자 언니. 근데 오하이 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저는 옛날에 이 J가 하 발음이잖아요. 그래서 오하이, 오자이가 아니죠. 나 오자이라고 불렀잖아. 옛날에 호세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J-O-S-E. 제가 그 호세를 세상에 그걸 몰라서 조세, 조세, 조세 하고 부르다가 응? 진짜 졸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 길이 아마 오하이 쪽으로 쭉 가려면 여기서 5번을 타고 그리고 그 식스 플랙 놀이공원을 지나서 거기 발렌시아 스티븐스 렌치에 또 우리 한인분들이 많이 사시죠?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식스 플랙을 지나자마자 가는 그 길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으로 레이크 비루 세상에 그 헐리우드 여배우가 아들하고 거기서 배 타다가 응? 사망하셨잖아요. 아들만 남겨져 있고 어떻게 그런 비극이 있어.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면 또 왼쪽으로 필모어가 있습니다. 필모어 거기에 진짜 제가 옛날에 죽을 뻔하고 한 달 만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 아직도 아픈 손을 부여잡고 처음으로 간 곳이 필모어였어요. 친구가 불러서 미국인 친구 집들이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필모어입니다. 거기 응? 골프장도 있고 세상에 운명적인 응? 그 언니 그 이름도 순자네. 미국으로 입양돼서요. 아, 참 입양돼서 행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언니는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아. 그 언니를 거기서 만났어요. 아 오늘 길어지네. 안 돼.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은 들으셨죠? 오늘 미리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어제 필모어 이래서 계속 채워 잔을 들자 승리의 잔을. 아 너무 좋았죠? 그랬더니 아우 힘들어. 그래서 제가 꿀물을 바로 필모아에 거기 벌꿀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거기 갔다가 바람 쐬러 갔다가 벌꿀을 사왔는데 야, 이 벌꿀이 그렇게 몸에 좋다잖아요. 이 벌꿀들이 얼마나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렇게 꿀을 이 자연이 준 선물 이 벌이 준 선물을 여러분 벌꿀만 아니라 오늘 그런 삶들을 마음껏 느끼는 주말 Thank God it's Friday! Good morning,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추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어제 산 식당에서는 꼴릴 때마다 손님께 안주를 서비스로 준다고 그러더니 어제 안주 두 개나 그냥 테이블마다 다 받으셨나요? 산 바베큐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세요. 타임 원투트리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원투트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1: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0: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1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어저께는 설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오후 너무너무 좋았어요. 굿모닝 차차차. 대한민국 체코에게 우리가 승리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면서 우리 TK 알림께서 알려주셨어요. 아~ 근데요 그 축하 멘트를 우리 K 실장님이 아까 북한 사투리 뭐라고 하셨습니까?
1: 아 북한 사투리 말입니다. 우리 이겼지 말까? 아, 이거 북한 사투리 네. 맞습니까?
0: 아 우리 K 실장님 세상에 아, 우리 응? 남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축구 단일 팀으로 나가면 얼마나 강력한
2: 대단하죠. 그럴 네. 거예요.
0: 축구뿐만 아니라
2: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죠.
0: 네. 네. 대한민국
1: 응? 맞지?
0: 남조선 아래 남조선 아그들 뭐 볼 좀 넣 넣던데 이러면서 북한에서도 은근히 그렇죠.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2: 네. 우리는 또 같은 네. 민족이동이 하니까 그런 아. 날이 올 수도 있지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와이저리빙의 K 실장님 모셨습니다. 아 K 실장님.
2: 네.
0: 아, 여름을 맞아서 네. 스타일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근데
2: 그렇죠.
0: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 머리라고 그러더라고요.
2: 요새는 트렌드가 네. 바뀌었어요, 여러분.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탁 만났을 때 어디를 보세요?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이
0: 남자들은 가슴을 보나?
2: 아 남자는 여자의 가슴을 보는구나.
0: 아닙니다.
2: 근데 네. 첫인상을 볼 때 여러분들 물론 얼굴을 보죠. 눈도 보고. 그런데 만일에 주변 네. 머리가 없대거나 여기가 상단이 휑하다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
0: 나이가 일단 들어 보이죠.
2: 많이 들어 보이죠. 네.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릴 요 네. 헤어붐 네. 의료기기입니다. 탈모 치료 의료기기인데요.
0: 네.
2: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0: 네.
2: 여름은 노출의 계절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지금부터는 헤어예요. 헤어.
0: 아 헤어.
2: 네. 그래서 탈모인들에게 굉장히 큰 희소식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0: 네.
2: 요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2주라고 대표님께서 정하셔서
0: 네.
2: 2주 동안만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걸 가격도 요거 염두에 두시고 오늘 들어보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근데 헤어붐을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 진짜 네. 와, 나 이렇게 진짜 그 생생한 후기를 네, 들려주셔서
2: 엄청나게
0: 정말
2: 많이
0: 감동입니다.
2: 주셨어요. 네, 완전 감동이고요.
0: 네.
2: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소개해드리는 이 헤어붐 블랙 에디션은요.
0: 네.
2: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한국식약처에서도 최고 등급인 의료기기 등급을 받은 거고요. 미국 FDA에서도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안전성이라거나 효과 면에서는 걱정 안 하시고 네.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까지 의료기기를 소개를 하면서 일시불로 나는 페이를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이자 분납 할부 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0: 네.
2: 이자 안 내셔도 되고요. 나는 1년, 2년 나눠서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는 거니까
0: 네.
2: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헤어붐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렇습니다.
2: 네.
0: 자 우리 전화번호
2: 네.
0: 562-529
2: 네.
0: 5343.
2: 네, 요거는 이제 본사 오렌지 카운이나 저 남쪽에 계시는 분들 가까운데 그쪽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0: 네. 또 우리 K 실장님은
2: 네, LA는요.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연락 주시고 오시면 되는데요. 동치미 국수로 유명한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에 있는 3층 301호고요. LA는 오시기 전에 미리 꼭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아직 헤어붐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어떤 원리로 이렇게
2: 그렇죠. 이 헤어붐이 미주 시장에 저희가 소개를 시작을 한 건 한 6년 차가 되는 거고요. 사실 저희 이 헤어붐을 픽을 하셨던 다니엘 박 대표님이 본인의 가장 큰 수혜자세요. 이 헤어붐에.
0: 아...
2: 제가 다니엘 대표님을 이렇게 풍성해진 다음에 네. 얼굴을 뵀거든요.
0: 네.
2: 업무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그 네. 이전 모습은 몰랐습니다만
0: 네.
2: 저희들 혹시 다니엘 박 대표님의 이전 모습과 풍성한 지금의 모습을 원하시면
0: 네.
2: 제가 사진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니엘 박 대표님 본인이 직접 이거를 사용하시고 나서 아 나는 이거 머리를 이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해요.
0: 네.
2: 근데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시고 효과를 보셨기 때문에 이 헤어붐을 픽업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1: 네.
2: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저희 대표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기를 주셨어요.
1: 네.
2: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음성으로도 들어보실 수 있는데
1: 네.
2: 예, 음성 듣기 전에 그러면 네. 업그레이드가 됐다는데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야? 라고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헤어붐은 우선은 색상이 흰색이었고요.
1: 네. 근데
2: 이번에 이제 블랙 에디션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색상은.
1: 그럼 쓰고 나가도 될 것 같은데.
2: 네. 너무 예쁠까요? 생긴 거는 패션이야. 가볍고 헬멧처럼. 네, 패션으로 네, 헬멧처럼 생겼는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이건 좀 불편하지 않나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셨던 게 첫 번째가 두상이 좀 작으신 분들은
1: 네.
2: 이거가 헬멧처럼 쓰는 거거든요. 머리 위에.
1: 네.
2: 근데 올려놓으면 혹시 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면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거를 보완한 게 뒤쪽에다가 조임을 할 수 있는 고정장치가 생겼어요.
1: 네.
2: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사용을 하실 때 앉아서 유선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셨는데
1: 네.
2: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여러분들 전화기만한 배터리가 하나 엑스트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거를 꽂으시고 이동하실 수 있고
1: 진짜 쓰고 나가도 되겠다.
2: 네, 우리 한 선생님은 쓰고 나가실 것 같기도 해요. 네.
1: 저는 뭐.
2: 근데 두 가지 그 부분이 보완이 돼서 한층
1: 네.
2: 사용하시기가 편리하게 네. 되었으니까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1: 네.
2: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드리자면 오늘 전화 주시고 주문하시거나 방문하셔서 네.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 배송을 해드려요.
1: 좋아요.
2: 좋아요.
1: 네. 네. 한번 후기를 들어볼까요? 어떤
2: 네,
1: 분들이 실제로
2: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네.
3: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머리를 확 세게 빗어도 한 두 올에서 세 올 정도가 빠지는 정도로 육안으로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가 있는 중입니다.
4: 저는 헤어붐을 사용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갱년기가 시작되면서 샤워할 때 머리카락이 한 묶음씩 빠지고 또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헤어붐을 만났는데 탈모 치료가 되고 머리가 난다고 해서 설마 하고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어붐을 사용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머리 빠짐이 확 줄더라고요. 머리카락만 안 빠져도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 사용하면서 앞부분에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머릿결도 너무 좋아지고 윤기가 나서 그런지 요즘 친구들이 만나면 헤어붐 얘기도 안 했는데 뭐를 사용하느냐, 머리가 풍성해졌다, 두피 케어샵 다니냐, 그리고 그러면서 엄청 궁금해들 합니다. 여자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헤어붐 사용하고 나서
1: 남자들은 몰라요, 그죠?
2: 몰리지요.
1: 머리 하고 와도 몰라. 빠마를 하고 와도 몰라.
2: 둔하죠.
1: 머리 좀 깎고 갔는데
2: 네.
1: 응? 그런 것도 못 알아보고.
2: 그러면. 그러게 남성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예민하잖아요.
1: 네.
2: 물론 후기가 이것만 네. 있는 건 아닙니다.
1: 많아요.
2: 수많은 친필로 네. 또 본인들이 경험하신 거를 카톡으로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 와이프분이 남편분의 생일날 이 헤어붐을 네. 선물을 하신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남편분은 이런 의료기기 같은 것에 특화되어 네. 계시지 않으신 분이라
1: 네.
2: 아이고 이런 거를 왜 사왔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1: 네.
2: 이제 아내분이 현명하신 분이라서
1: 네.
2: 설득을 하셔서
1: 네.
2: 남편분이 이제 쓰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몇 주가 지나고 이러니까 머리 빠짐도 줄어들고 사용을 하시면 하실수록 머리가 사람들이 자꾸 막 뭐 했어?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분한테. 근데 이 남편이 본인도 그런 소리를 듣지만 본인이 거울을 볼 때라거나 샤워를 할 때 머리 빠짐이 줄어들고 이렇게 뽀송뽀송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셔가지고
1: 솜털처럼 그냥
2: 네 솜털처럼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됐는데 또 하나는
1: 네.
2: 이 집에 나이가 네. 어린 아들이 계셨대요.
1: 네.
2: 근데 아드님이 약간 선천성 탈모 증세가 있으셔가지고 아빠도 절이 되는데 나라고 안 될 리가 있나 그러면서
1: 부전자전이에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드님도 쓰기 시작하셨고
1: 네.
2: 아드님도 효과를 보시기 시작하면서 와이프가 왜 나는 그래서 본인도 선물하시고 저 전 네. 가족이 다 쓰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분들이 헤어붐 전도사가 되셨어요. 일가족은.
1: 네.
2: 그리고 하와이 사시는 아버님이 이제 와이프랑 이 헤어붐을 쓰시고 나서 뉴욕에 사시는 아들하고 사위를 만나러 갔더니 네.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네. 모발 이식하셨냐고.
1: 네.
2: 그 한동안 또 오랜만에 보시니까 아빠니까 아빠의 머리 상태를 따님이 너무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사위랑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1: 네.
2: 그거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만 그러면 이 헤어붐은 시중에 이와 비슷한 의료기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1: 네.
2: 근데 저희 제품이 네. 왜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 한 말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이 헬멧으로 형태로 딱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네. 머리에 쓰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헤어붐의 파워를 키면 그 안에서 저출력 레이저가 켜집니다.
1: 네.
2: 그러면서 이 저출력 레이저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요. 그리고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은 튼튼해지고 머리카락은 안 빠지고 굵어지고 발모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쓰시면 좋고 타 제품하고 네. 저희가 굉장히 차등지게 다른 점은요. 이 제품을 개발하신 분이
1: 네.
2: 공학 박사님이 이걸 만드신 건데요.
1: 네.
2: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탈모 치료에 좋다라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드셨답니다.
1: 와.
2: 그리고 본인도 이걸 쓰시고 대단한 변화를 보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네. 내놓으셨던 거고요.
1: 네.
2: 저희가 타 제품하고 다른 점은 대부분의 이 유사 제품들은요. 레이저가 아닌 LED입니다.
1: 네.
2: LED도 빛이잖아요. 근데
1: 네.
2: 우리가 일반 사람이 볼 때는 레이저도 붉은색이고 LED도 붉은색이잖아요.
1: 그 빛이 그 빛이야.
2: 네, 그 빛이 그 빛이야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1: 달라요?
2: 네, 이 LED는요. 모근까지 빛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옆으로 다 파장대가 퍼져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생산면이나 단가면에서는요. 효과면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 단가면에서도 저희 제품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 올리는 이 제품은 LED 없습니다. LED 없이 100%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진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발모 그러니까 탈모 치료기라고 보시면 되고
1: 네.
2: 파장대도 가장 안전하고 좋은 파장대를 썼다는 거
1: 네.
2: 그리고 이 헤어붐은 타 제품과 비교 불가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1: 네.
2: 이것도 임상실험도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1: 네.
2: 최소한 24주간은 꼭 쓰셔야 돼요.
1: 네.
2: 그러니까 6개월이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6개월 동안은 꼭 쓰시고요.
1: 네.
2: 여러분들 중간중간 사진 찍으시는 것도 좋아요.
1: 네. 네. 아, 변태가는 과정을?
2: 네. 변해가는 과정을. 그래서 이게 최소 6개월을 사용하신 다음에는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1: 네. 네.
2: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1: 누구요?
2: 왜 우리가 그 비행기 착륙장이라고 그러죠. 이게 맨들맨들하신 분들 있잖아요. 완전히
1: 네.
2: 맨땅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모근이 살아있지 않는
1: 모공도 없어졌어.
2: 네. 모근이 아예
1: 없는
2: 경우에는
1: 네.
2: 저희가 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근이
1: 이미
2: 있지만,
1: 죽은 애들은 네, 살 수가
2: 맞습니다.
1: 없어.
2: 네. 머리가 미미하게라도 가늘게라도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고 완전히 맨들맨들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립니다.
1: 율브리너도 있는데 가감하게 미시고
2: 네.
1: 화끈하게 그냥 사시면 되겠어요.
2: 네.
1: 네.
2: 그래서 저희들 뭐 여러 가지 후기들도 굉장히 많고 합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격 궁금하시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가격은
1: 네.
2: 요거는 딱 2주간만 적용을 하신다라고 저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1: 네.
2: 저희들 헤어붐을 서치를 해보시면 미주
1: 네.
2: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1: 네.
2: 오늘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에서
1: 네.
2: 사실은 가격을 더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불을 디스카운트를 해서 오늘 드리는 가격은 1,500불이에요.
1: 이야, 너무 좋다. 업그레이드 된 건데.
2: 너무 훌륭하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그리고
1: 제가
2: 또,
1: 진짜
2: 네.
1: 짠순이라 웬만하면 귀 막고 안 사는데
2: 네.
1: 제가 헤어붐은 샀잖아요.
2: 오.
1: 저희 선배언니 선물 드렸어요.
2: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 마음이네요.
1: 근데 진짜 나셨다고 좋아하셨어요.
2: 네. 이것도 네. 1년 무이자 적용되시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이 되니까는요.
1: 네.
2: 오늘 헤어붐 놀라운 가격 1,000불이나 할인된 가격에 1,500불 얼굴에 가져가시고요.
0: 저희보다 더 비싸게 주셨어.
2: 네, 그렇습니다.
0: 진짜 좋은 가격이네요.
2: 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네. 저희가 이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하자면 허리 벨트 있잖아요.
0: 네.
2: 네, 여러분들 허리 벨트는 허리에 차시기만 하면 네.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여러분들이 허리 라인이 되살아나고요. 이것도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3개월 사용했었던
0: 네.
2: 네. 분들이 평균 허리 인치가 6cm
0: 어머.
2: 2인치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
0: 2인치가 어디야 진짜.
2: 2인치가 어디야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헤어붐에서 놓친 말이 있는데요. 네. 임상실험에 참여를 하셨던 모든 분이 100% 발모가 됐다라는 거. 헤어붐은 100% 임상실험 참가자가
0: 와.
2: 100%
0: 예. 이게 또
2: 발모가 됐다라는 사실을
0: FDA 승인까지 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2: 그렇습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 뭐 허리벨트는 말씀 가격을 안 드리지만
0: 네.
2: 또 빼어놓을 수가 없는 게 하나가 저희들 네. 바디닥터의 자동 케겔 운동기예요.
0: 케겔.
2: 네, 요실금, 뭐 전립선, 네. 그다음에 또 방광 관련한 질환은 이거 여러분들 써보신 분들은 추천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들 네.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0: 네.
2: 소개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2: 케겔도 방석처럼 생긴 거에 여러분들 딱 앉아만 계시면요. 자골신경통도 해결됩니다.
0: 네.
2: 허리 통증이나 자골신경통도 네. 해결이 되고요.
0: 네.
2: 요실금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네. 이 방송 들으시고 만일 나는 케겔이 필요 하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전화 네. 주세요. 오늘 2,500불에서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에 드리니까
0: 네.
2: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무이자 네. 할부 프로그램으로 하시면
0: 네.
2: 가격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가격에
0: 아,
2: 네. 준비되어져 좋다.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 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전화 주세요. 전화 네. 213-831-5855
2: 네.
0: 오빠 오오 같네.
2: 네.
0: 오빠 오오.
2: 네.
0: 오빨 오오.
2: 213 831의 585 LA입니다.
0: 번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2: 네, 그럴 수도 있죠.
0: 진짜요?
2: 네.
0: 831 오빠 55입니다.
2: 네.
0: 562 529 5343.
2: 네.
0: 이건 본사죠?
2: 본사입니다. 562-529-5343번이고요.
0: 네.
2: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분들은 562번으로 하시고 LA가 가깝다라고 하시는 네. 분은 LA K실장에게 주시면 되는데요.
0: 네.
2: LA는 미리 사전에 꼭 전화 예약하시고 오시면 네.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와이저리빙의 우리 K실장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김도영 선생님이요. 케겔 운동. 응? 그거에 진짜 선구자라서 어떤 그 연예인에게 이걸 알려줬는데 몇 달 후에요 큰절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쪼이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어? 쪼이십시다. 김도영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예요. 아, 학문을 박자가 아니고 학문을 쪼입시다.

0: 학문을 조입시다. 그게요, 그렇게 좋은 건강법이라고 이 김도영 선생님은 연예인 그 가수 중에도 또 기인이잖아요. 송창식 선생님과 더불어서. 근데 진짜 그런 캠페인을 하셨다고 그래요. 돛 닦고 이분이 또 이렇게 모여서 얘들아 저 북쪽에서 붉은 기운이 악마들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막아내자. 뭐 이런 굉장히 영적인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조입시다. 교민 여러분 조입시다. 하나, 둘,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오늘 세종 퀴즈. 건강을 위해서 정말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에게 한글을 주셨듯이 너무 좋은 자연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잠시 후에 세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돈 안 드리고 건강 제품을 탈 수 있는 너무 절호의 찬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의 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1: 헬스 그 사이트 말이지?
2: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3: 정말? 어떤 건데?
1: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3: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4: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5: 뉴스도 네, 보고 네, 선물도 네.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6: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너무 조용해요. 네네. 이거를 또 추가적으로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네. 고인 픽업부터 네.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0: 세종 퀴즈! 이 시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는 시간 건강지킴이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님! 잠깐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데이비스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우 버지니아에도 태극전사의 열풍이 어제 어땠나요?
10: 우리 저 대한민국 한번 하고 할까요?
0: 어 좋아요. 시작. 대한민국.
10: 대한민국. 아. 너무 너무 신나고 좋은 날. 아주 네. 뭐 LA도 그렇고 제가 있는 이쪽에. 저희가 있는 버지니아 동부에서는 우리 교회가 아주 크고 아름다운 그 LED 그게 있거든요. 네. 화면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들 모여가지고 네. 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했었습니다.
0: 아우 모두가 함께하는 그 시간. 아우 다음 주 목요일이 또 기다려져요. 네.
10: 지난주에 퀴즈 했었어요.

0: 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
1: 네. 네, 다섯 분에게는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은 우리 세종바이오텍의 장에 좋은 유산균을 한 병씩 드렸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0억 유산균, 그래서 한 2주 정도, 요거는 공복에 먹습니다.
0: 네.
1: 공복에 식 전에 공복에 보통 드시는데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뭐 대략 한 2주 정도, 한 보름 정도 드시고 나면 화장실이 편안해집니다.
0: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해. 진짜 중요해.
1: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피드백도 한번 주시고요.
0: 네.
1: 자, 오늘은 어떤 선물을 퀴즈 정답자에게 드릴지 우리 한미옥 씨가 한번 네. 추천해 주십시오.
0: 오늘은 뭘 하면
1: 네.
0: 좋을까요?
1: 네. 오늘은 어떤 제품을 드릴까요?
0: 좋아하는 거 있어요. 어?
1: 뭐요?
0: 그거 저기 뭐야? 성부감 유산균.
1: 리포좀.
0: 비타민 C.
1: 리포좀 비타민 C. 예, 아까 네. 우리 그 얘기 잠깐 했었는데,
0: 네.
1: 그 요즘 이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 우리 축구 응원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0: 네.
1: 우리 신제품 비타민 C를 네. 오늘 정답자 다섯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비타민 C 그렇게 좋대요.
1: 그래서 오늘은 뭐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 우리 제품의 이름을 알아맞추는 건데
0: 네.
1: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이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기시면 되는데
0: 네.
1: 뭐 처음 하시는 분도 또 두 번, 세 번 당첨되신 분도 계신데 뭐 필요하신 분은 선착순으로 네. 다섯 분에게 드리는데 자 전화번호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 LH사고요. 일로 전화하셔야 됩니다. 213-383-88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는데 오늘 퀴즈는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제가 설명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 힌트를 듣고 어떤 제품인지를 알아맞히는데 되게 쉽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러분이 힌트를 드리면 어떤 제품인지 알아맞추시는 것이 오늘 퀴즈가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퀴즈 주세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세종바이오텍의 어떤 제품인지 알아맞히시면 되는데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기준으로 GMP 기준으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500억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제품은 쾌변, 장 건강에 좋은 세종바이오텍의 제품입니다. 자, 전화 주셔서 그 제품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예시를 4개를 드릴게요. 1번, 세종 후코이단. 2번, 세종 뇌부감. 3번, 세종 송보감. 마지막 4번, 세종 유산균.
0: 알 것 같아요.
1: 자, 마지막 다시 선수. 한번 드릴게요. 전화하셔서
0: 네.
1: 정답 몇 번 하셔도 되고
0: 네.
1: 아니면 세종 뭐뭐뭐 하고 이름을 얘기하셔도 되는데
0: 네.
1: 213-383-8899번으로
0: 네.
1: 전화하셔서 제품은 어떤 제품 또는 번호 몇 번 하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0: 네.
1: 힌트를 드립니다.
0: 네.
1: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GMP 기준으로 만든 제품이고요. 500억 하면 생각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쾌변, 장 건강에 좋고 고농축 캡슐 타입으로 돼 있는데
0: 네.
1: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종 후코이다.
0: 네. 네.
1: 세종 뇌보감, 세종 송보감, 세종 유산균 중에서
0: 네.
1: 여러분이 정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0: 우리 몸에 진짜 이 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런데 응? 이 균
1: 제가 네, 다섯 분에게 저희가 전화를 드릴 거고요.
0: 네.
1: 윌셔 유가 버질길의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면
0: 네.
1: 되는데 다섯 분에게
0: 네. 네.
1: 신제품 리포좀 비타민 C 한 병씩
0: 네.
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좋아요. 네,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 사업 대표님 모시고 오늘도 재미난 파이팅!

0: 응,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우리 몸에 균들이 참 필요하죠. 김군, 이군, 최군 전화하세요. 13-383-8899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4444 선착순 6분께요. 너무 좋은 리포존 바이타민C를 주신다잖아요. 놀면 뭐예요. 전화 주셔서 건강한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환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훈이와 함께 곧 찾아뵐게요.
2: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3: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2: 23388-5600 23388-5600
3: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2: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2: 융자라면 콜미
3: 23388-5600 23388-5600
4: 융자 나왔어요.
5: 우와 빠르네.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9: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8: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9: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8: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9: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8: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일
9: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8: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0: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움 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광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광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에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1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4: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4: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1: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구,
5: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1: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5: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1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1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1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1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1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오리지널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혼돈이 많이 되시는 인증마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FDA, 해썹, 코셔, 그리고 몽드 셀렉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혼돈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FDA 승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FDA 승인이란 말은 약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도 FDA 승인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기에 대기업도 쉽게 FDA 승인을 받겠다는 엄두조차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조식품은 FDA 승인이나 인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썹 인증인데요. 해썹은 식품위생에 관한 인증 제도로서 식품 원료의 관리, 제조부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구매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코셔 마크는 고기와 식재료에 부여하는 종교적으로 정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 외 몽드 셀렉션이 있는데 이는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립된 품질평가기관으로 식음료, 다이어트, 건강 및 미용 제품에 대한 품평을 하고 상을 주는 마케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HFA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해썹, 몽드 셀렉션, 코셔 마크 모두 원료와 제품의 위생을 인증하는 유익한 지표이지만 제품의 효능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파 JHFA 인증 마크는 제품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효능과 직결되는 후코이단 원재료의 분자량, 분자 구조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일반 인증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은 NPO 후코이단의 정회원으로서 모직구와 완도산 미역귀에서 추출한 두 가지 후코이단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를 최상의 비율로 만들어 자파 마크를 획득,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은 미국 내 유일한 후코이단입니다. 안전성과 효능 모두 인증받은 후코이단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866-566-9원9원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함께 자료 및 비교용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8: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C19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4: 건강의 시작은 바로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 굿모닝 차차차와 함께하면 건강해진다. 건강한 우리 후니 씨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후니 장군,
5: 안녕하세요.
4: 납시였습니까?
5: 아, 지금 댓글을 보고 있었는데 네. 멍 때렸어요 순간.
4: 왜요?
5: 히딩크 닮았대요 저보고.
4: 히딩크 배트랑 오늘은 히딩크요? 아, 붓기 쫙 빼면 히딩크구나.
5: 히딩크 감독님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4: 요즘 잘 계시나 모르겠어요.
5: 그러니까 뭐 하시나?
4: 어제 우리 명보 극장 홍명보.
5: 아이, 그분 얘기를 하지 마시고
4: 왜요?
5: 열심히 뛴 선수들만 얘기하시죠.
4: 아, 그래요?
5: 아, 어제 TV에 자꾸 우리 몽규 형님 나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4: 예.
5: 근데 그리고 나도 바로 골 먹었어요. 아세요?
4: 아, 그렇죠.
5: 그게 그분이 딱 찍고 난 다음에 바로 골을 먹었어요.
4: 아.
5: 그래갖고 사람들 댓글에 그 왜 이상한 거 찍어가지고 골 먹냐고 막.
4: 아, 그랬구나.
5: 아, 근데 어떻게 진짜 대단했어요.
4: 글쎄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5: 야, 그 옵사이드가 정말 신의 한 수였지.
4: 야.
5: 전 그거 먹고는
4: 야 그걸 어떻게 판독을 할까요?
5: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요즘은 판독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 없을 때는 그렇게 못 잡아냈을 거야.
5: 우기만 그만이지 뭐. 아, 근데 진짜 어떻게 그거 덕분에 정말로 이게 기세가 확 바뀌면서 야 2대1로
4: 세상에 믿어지지가 않았어. 바로 그게 축구의 매력이네요.
5: 진짜요. 저 주변 분들이 어저께 굉장히 보면서 전반전까지 봤을 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 많았거든요. 보통 막상 막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건 막하다.
4: 왜?
5: 둘 다 못한다.
4: 아.
5: 둘 다 너무 헤맨다. 공이 굴러가는데 쳐다만 보고 있다.
4: 그래서
5: 막 정말 막 어마어마하게 악플과 욕을 많이 하셨거든요.
4: 네.
5: 근데 후반전에 좀 풀리더구만. 그죠. 아, 재밌었어요.
4: 아, 너무 재밌었어.
5: 다음 주가 기대돼 죽겠어요.
4: 재밌어. 다음 주에 진짜 멕시코와
5: 다음 주 목요일 날 멕시코하고 또 결전이 있죠.
4: 나 멕시코 친구가 저보고 먼저 동걸 자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래 이랬는데
5: 이건 해야지 뭐 어떻게 해.
4: 어떻게 해. 우리 이길 수 있어.
5: 버렸다 생각하고 하시는 거 같지. 어떻게 매번 이기겠어요.
4: 근데 너무 자신 있게 멕시코 윈 you gave me 20 코리아 윈 I gave you 20.
5: 그러니까 점수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4: 상관없어요.
5: 근데 만약 무승부면
4: 뭐
5: 그냥 아무것도 없어?
4: 그냥 그냥 손잡고 또이, 서로 줘.
5: 그래요. 아, 다음 주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까지만 이겼으면
4: 네
5: 무난하거든요.
4: 네.
5: 32강 바로 가는 건데.
4: 그렇죠.
5: 아,
4: 그러면 뭐, 32강 들어가는구나.
5: 그렇죠. 이번에는
4: 여자들은 잘 몰라서요.
5: 아, 근데 이번에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특히나.
4: 네.
5: 뭐 여자분들이 그거 관심이 있을까?
4: 아니, 제 옆에 앉으신 언니가 손흥민을 모르셔서 일본에서 살다 오셨으니까.
5: 야, 그건 좀 그렇다.
4: 그렇죠. 제가 손흥민이야 이러길래. 근데
5: 손흥민을 모르신다고요? 아니, 얼굴을 모른다는 거야? 선수를 모른다는 거야?
4: 얼굴을 몰라요.
5: 선수 누군지 알고?
4: 얘기는 좀 들어봐. 해도 들으니까.
5: 누가 손흥민지를 모르시는구나? 와.
4: 근데 어제 손흥민에 맞았대요. 이제 앞으로 나 제 팬이야.
5: 왜? 어떻게 잘 못했는데?
4: 그래도 뭐.
5: 하필이면 어제. 평소 잘할 때 보셨으면은.
4: 더 빠지겠네.
5: 완전 저거죠. 어제는 황인범이 날랐어요.
4: 인범씨.
5: 접고 두 번 착. 제가 접어 딱 접더라고요.
4: 케인범이야.
5: 내 말을 들었나 봐.
4: 인범아
5: 접어! 딱 접어. 골키퍼한테 한번 접어! 딱! 무릎을 트래핑 딱 접더니 빡! 그것도 세게 쳤으면 위험했는데 칩샷으로 휙! 상대방 7번 수비수가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또 느리더구만.
4: 다행이야.
5: 그게 몸을 날려서 몸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 친구 뛰다가 아이고 하면서 이미 포기하더라고요.
4: 진짜.
5: 그분 계속 돌렸는데 그분 좀 미안하더라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
4: 그러니까.
5: 우리한테 고맙지. 근데 너무 진짜 재밌었어요. 어떻게.
4: 대한민국 한번 하고. 대한민국! 이럴 때면 손이 너무 시원해.
5: 이거 건강박스 건강박스
4: 열심히 치거든요 전 치면.
5: 근데 뭐 미국씨는 워낙 스포츠를 좋아하시니까 뭐 축구 잘 아시죠 기본적으로.
4: 조금
5: 기본적으로 아시잖아. 대부분 몰라요. 여자분들은 축구를 몰라요. 진짜 몰라. 관심이 없어요.
4: 몇 시간에 시간도 몰라.
5: 시간도 몰라. 그리고 몇 명이 하는지도 몰라. 왜 이렇게 많아
4: 몇
5: 이래요?
4: 명이지?
5: 왜 이렇게 많아 이래?
4: 아홉 명인가?
5: 왜냐 보통 보면은 농구 같은 거는 이제 막 스포츠 중에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4: 네.
5: 그리고 중간에 막 사람 바뀌고 그러잖아.
4: 네.
5: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하는데 아, 제 친구한테 왜 안 바꿔?
4: 응.
5: 왜 안 바꿔줘?
4: 응?
5: 야 다시 나오라고 그래 막 이래요.
4: 네.
5: 소름이 들어가잖아.
4: 네.
5: 아, 좀 쉬었다가 나오는 줄 알아요.
4: 어...
5: 농구처럼 쉬었다가 중간에 또 나오는 줄 알아.
4: 안 돼요?
5: 아 그러니까 축구는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요.
4: 어 진짜요?
5: 교체 되면.
4: 나 몰랐네. 네.
5: 아 그래요?
4: 야...
5: 아,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성분이 잘 몰라. 모를 수 있지.
4: 몰라.
5: 모를 수 있는데 네. 여자분들이 제일 재미없어하는 남자 얘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4: 네.
5: 군대 얘기.
4: 축구 얘기.
5: 축구 얘기. 그다음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 세 개 제일 싫어하잖아.
4: 아우 진짜 네. 엄청 나드군요. 군대 얘기.
5: 군대 얘기 센데 월드컵 얘기도 여자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4: 네.
5: 사실은 같이 막 으쌰으쌰 이건을 즐거워할 뿐이지
4: 네.
5: 축구 자체를 보라고 그러면
4: 네.
5: 되게 따분해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자분들이랑 네. 남자분들의 네. 차이점.
4: 네.
5: 월드컵 축구를 볼 때 차이.
4: 와우 재밌다.
5: 네.
4: 어떻게 다른가요?
5: 일단 남자는 누구나 전문가죠.
4: 네.
5: 홍명보 저리 가는지 싸대 일대리지 우리는 내가 바로 감독이지. 남자는 전문가예요.
4: 네.
5: 근데 막 감독 됐다가 해설위원 됐다가 막 우리는 전력을 분석해. 아, 왜 또 뚜리백이야. 폴백으로 가야 되니까.
4: 아.
5: 우리 윙이 약해. 막 이러고 안쳐 엄청 한다고.
4: 엄청 감독이자 해설위원이자.
5: 그렇죠. 와, 우리 오늘 막 선발 누구 되냐? 오늘 손흥민 나. 오케이. 손흥민 이강인 오케이. 야, 백승호. 그래 밑에 있고
4: 자 김민재.
5: 야, 황인범 옆에 가야지. 이거 혼자 막 포메이션을 짜요. 하지만 여자는
4: 오늘 한국 하는 거야?
5: 하는지도 몰라요.
4: 지금 몇 대 몇이야? 언제 끝나?
5: 그러니까 언제 끝나?
4: 우리
5: 저기 빨리 먹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언제 끝나? 막 이런 거.
4: 어, 그런 거.
5: 근데 그래도 손흥민은 알잖아요.
4: 어제 모르는 언니 있었죠.
5: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4: 아니 흥민이를 모르다.
5: 아 이강인도 이강인 모를 수 있나?
4: 이강인도 모를 수 있죠.
5: 모를 수 있는데
4: 모르지.
5: 어떤 분은 어떤 분의 제 와이프요.
4: 네.
5: 누구나 공만 잡으면
4: 어.
5: 이강인이다. 이강인이다. 쟤 아니야. 아니야.
4: 아니야라고.
5: 누가 왜? 공만 잡으면 이강인. 이강인에서
4: 왜 이강인을 좋아해요?
5: 좋아하는데 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와이프는
4: 아, 이강인.
5: 이강인을 되게 좋아해요.
4: 그러니까
5: 한국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로 이강인을 알아요.
4: 네.
5: 그러니까 누가 공만 잡으면 이강인이라고 했죠.
4: 아니,
5: 아닌데.
4: 그러니까.
5: 근데 뭐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는데. 남자는 그 경기 내용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4: 네.
5: 야, 이강인을 저기 넣으면 안 되지. 이강인
4: 아.
5: 야, 뒤에서 받아 줘. 패스 하나가 없으니까 못 받아.
4: 누가 이강인이야? 누가 이강인이야?
5: 여자는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4: 어, 그렇죠.
5: 누가 뛰든 간에 1점에 1점 냈으면 된 건데.
4: 네.
5: 남자들은 선수가 중요하거든요. 아,
4: 네.
5: 오늘 조규성 나와 안 나와. 김민재 아, 빠지면 안 되는데.
4: 어.
5: 야, 오늘 황희찬 그렇지 황희찬 나와야지 이런 걸 얘기하고 여자분들은
4: 아우 손흥민은
5: 아무도 몰라.
4: 손흥민은 누군지
5: 손흥민
4: 알겠고,
5: 정도만 아는 거야.
4: 쟤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5: 그치 어디서 보긴 봤어.
4: 아 누구더라 이러면서 어 저 사람 왜 자꾸 넘어져?
5: 어 응? 그리고 막 남자 밀려 쓰러지면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 남자들.
4: 네.
5: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저게 아파? 뭐 이런데
4: 응.
5: 축구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죠.
4: 어.
5: 그게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아픈 것도 있지만 살짝 어필하는 것도 있어요.
4: 네
5: 심판한테.
4: 어, 그 진짜 헐리우드 액션.
5: 약간 헐리우드 액션. 약간 필요해요. 그게 신경전이거든.
4: 아.
5: 그리고 상대의 그 공격의 흐름을 끊기도 하고, 심판은 자꾸 어필을 하면 심판이.
4: 누운 김에 좀 쉬었다 가고.
5: 어, 근데 요새는 이번엔 못하게 했지만, 춤도 추고 못하게 많이 룰이 바뀌었어요.
4: 네.
5: 근데 심판은 되게 중요한 게 저도 몰랐는데,
4: 네.
5: 심판한테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하잖아요.
4: 네.
5: 그럼 심판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든대요.
4: 네.
5: 어, 그 얘네가 자꾸 넘어지고 다치는데 자기가 휘슬 안 불었잖아.
4: 네.
5: 다음번에 얘네를 좀 봐주려는 생각이 생기 든다는 거예요.
4: 아~
5: 그러니까 얘네들 조금 심하게 파울을 해도 아니, 내가 아까 안 물었으니까 이런 게 생긴대.
4: 그래서 AI가 그거, 나중에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
5: 그러면 알짤없죠.
4: 알짤없지.
5: 축치면 바로 불지.
4: AI 심판이 나올 것 같아.
5: 근데 그럼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4: 왜요?
5: 인간미가 없잖아. 예. 좀 사람들이 해야 오판도 조금 약간 야 저게 어떻게 파울 아니야? 막 이런데도 그냥 그게 재밌는 거지.
4: 옛날에 우리 사강 갔을 때 약간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때 약간
5: 그때
4: 우리
5: 이태리하고
4: 봐줬다.
5: 할 때 그
4: 어.
5: 이거 또띠 하면서 이거 레드 카드 내고 심판 되게 패러디 많이 됐던 분 기억나요?
4: 예.
5: 약간 그 임현무 씨인가 그 탤런트. 그분 닮아갖고 이렇게 이러고 레드 카드 던지시고 그분 덕분에 이탈리아 선수 한 명 퇴장 나가면서 네. 우리나라 역전을 했는데
6: 네.
5: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죠. 그게 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오판이다 네. 뭐
6: 옆집 이태리 아저씨가 네. 엄청 그날
5: 진짜 이태리 선수
6: 너무 열받았어.
5: 되게 열받았죠. 그때.
6: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위원 이랬으니 그러니까, 정말
5: 파스타 파스타 이런 것도 그러면
6: 진짜. 네.
5: 자 그리고 여자분들 축구 보면서
6: 네.
5: 비주얼을 봐요. 근데 그 비주얼이 비주얼이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선수를 봐.
6: 어 잘 생겼다. 어.
5: 야 요새 잘 생겼네.
6: 어머
5: 뭐.
6: 제 헤어스타일 봐.
5: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또 몸이 좋아요. 이 친구들은 막 벌크업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네. 뛰는 분들 몸이 좋잖아요.
6: 네.
5: 근데 요새는 축구 선수들이 잘 생겼더라고요. 예전에는 네. 진짜 어디서 뭐 어디서 정말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오지 막 이럴 정도로 좀 그랬는데
6: 네.
5: 요새 잘 생겼어. 특히 한국 선수들.
6: 어 진짜.
5: 와, 그러니까 뭐 조규성 뭐 이런 데 보면 잘 생겼어. 모델이야,
6: 피지컬이요?
5: 모델.
6: 우리 한민족이 우리가 그 씨앗이 좋은가 봐요.
5: 뭐 그렇죠. DNA가. 이게 후손으로 갈수록 좋아지나 봐.
6: 아, 원래 좋은 씨앗이 내재돼 있었던 거. 옛날 못 먹어서 키도 안 거고 그렇지.
5: 그러니까요.
6: 그리고 여자도요. 코리안 날들은? 여자가 최고다라고 한국 남자분들이 그렇게 이구동성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저는 100% 공감합니다.
6: 아 그래요?
5: 저는 한국 여성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6: 오~
5: 진짜로. 물론 가끔 이제 일본과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하고 저 또 우리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이런 네. 또 뭐 아름다우신 분 많죠.
6: 김태희가 밥 깔고 있다는.
5: 에, 저기 전지현이 뭐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뭐 이런데. 근데 우즈베키스탄 가야 되는데.
6: 근데 네. 한국 여자들이 아무튼
5: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가는 거예요.
6: 왜요?
5: 네? 정말로 전지현이 아르바이트 하는지 김태희가 농사를 짓는지 한번 보고
6: 아,
5: 싶어요.
6: 그렇구나.
5: 자,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 막 그 선수들의 외모를 평가를 하고요.
6: 네.
5: 남자는 국가의 운명을 걱정합니다. 같은 경기를
6: 아니,
5: 보면서도.
6: 아니 왜 그래? 우리도 진짜 얼마나 운명을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고
5: 근데
6: 보는데.
5: 또 반대로 보면요. 남자들이 네. 여자 선수들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6: 네.
5: 야 이쁘다 이쁘다 이러고 보고.
6: 아 진짜요?
5: 여자 배구 이런 거 보면
6: 정말.
5: 똑같아. 비치발리볼 이런 거 남자들 잘 보죠. 그리고 여자분들 축구가 너무 길다고 짜증냅니다.
6: 어, 왜 이렇게 오래 해? 아직도 전반이야?
5: 막 삐 가면 끝났다 싶어. 아니야
6: 뭐야,
5: 이제 전반 끝난 건데.
6: 추가 시간이야? 추가 시간은 어떻게 주는 거야?
5: 그러니까,
6: 몇 분이야?
5: 그거를 못 기다리죠. 우리는 추가 시간이 막 초조하거든요.
6: 네.
5: 막 5분, 3분. 왜 5분밖에 안 줘? 아까 저거 넘어지던데 막 5분 더 줘야지. 막 흥분해요. 왜냐면
6: 네.
5: 그 정말 1분 차이에 막 역전도
6: 네.
5: 할 수 있고.
6: 어제 진짜 안 돼. 차 1분 남았다. 이 순간에. 아, 1분이 참 길어요.
5: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역사가 달라져 일본에.
6: 네.
5: 아, 축구는 너무 재밌죠.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인데 어저께 슈팅이 좀 이렇게 좀 안
6: 네.
5: 맞아 컨디션을 안 좋나 봐.
6: 근데 그 나갔잖아요.
5: 예, 결국 후배 나갔죠. 그래서 오기였나 가지고 넣었지 결국엔. 근데 결국 이게 슈팅을 했을 때도 남자는 공감을 해요. 빵 그래서 하늘을 날아가면 막 내가 놓친 것처럼 아까워. 근데 여성분들은 그냥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쟤 빼. 나 쟤 손흥민인데 아 그래? 약간 이런 느낌.
6: 아닌데 우리도 뭐
5: 아니 저는 우리라는 게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축구를
6: 대략
5: 모르시는
6: 그렇다.
5: 분 귀엽다는
6: 맞아,
5: 얘기예요
6: 맞아.
5: 귀엽다는 얘기예요
6: 알았어.
5: 얼마나 귀여워요
6: 우리들은 귀여우니까
5: 그러니까 그래, 남자들은 하여튼 무조건 내가 선수고 내가 감독이 되면서 정말 모든 감정을 이입해서 보는 게 이제 월드컵 축구 대표팀 축구고
6: 네.
5: 여성분들은 그냥 누가 잘생겼나 어느 나라 유니폼이 이쁜가를 먼저 보면서 물론 응원은 열심히 해주고 하지만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거죠. 여성분들은
6: 네.
5: 이기면 돼. 그냥 무조건 이기면 돼. 한국이.
6: 우리는 다 품었어. 다 보잖아.
5: 그러니까.
6: 경기만 안 보고 G상영도 보고 다 보는 이 여자들은
5: 그냥,
6: 진짜
5: 그냥 결과 자체를 즐기는 거고 남자는 그냥 그 경기 그 정말 90분 내내 그냥
6: 네. 아 정말 일주일 뒤 또 기대되네요. 다음 주 목요일
5: 오늘 저녁에 네. 미국이랑 저 파라과이 경기 있거든요. 저녁
6: 아,
5: 6시에
6: 네 그렇죠.
5: 그것도 뭐 우리 저 미국 사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6: 어제 멕시코가 사우스아프리카랑 해서 이겼죠?
5: 아, 이겼죠. 2-0으로 깔끔하게 이겼죠.
6: 다음 주에 우리도
5: 아 멕시코 네? 너무 잘하던데요.
6: 아, 진짜?
5: 저 어저께 저는 오후에 계속 날라갔다. 이벤트 하면서 잘 못 봤는데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기가 막혀.
6: 너무 잘해요?
5: 너무 잘해.
6: 어떡해. 그래도 이길 수
5: 이겨야지
6: 있어.
5: 이겨야지 뭐.
6: 어 대한민국 우리 TKR님의 신청곡이에요.
5: 그냥 전화하신 거예요?
6: 네.
5: 안녕 인사하려고?
6: 네.
5: 오.
6: I just call to say
5: 뭐죠? 헬로인가?
6: I love you.
5: 아, I love you.
6: I just call to say
5: I love you. 네.

0: 어머 연락이 왔어요.
1: 뭐라고요?
0: 어제 잔디광장에서 네? 티셔츠를 선착순 1000분께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사이즈가 나가기도 하고 동이 나고 그래가지고요.
1: 네.
0: 못 보드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1: 그렇겠죠.
0: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제가 우리 차차차에서
1: 네.
0: 붉은 악마 빨간 티셔츠를 좀 풀어볼까.
1: 야 좋다.
0: 티셔츠 누가 주신다고 연락이 오셨어.
1: 너무 감사하네요.
0: 어.
1: 저도 한 장만.
0: 네.
1: 제일 큰 걸로.
0: 특대 있어야 되는데.
1: 두 개를 붙여서라도. 네.
0: 다음 주에 여러분 퀴즈를 네. 통해서 또 여러분
1: 아싸
0: 주는 걸로.
1: 좋다.
0: 너무 좋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어, 감사합니다. LA 체육회.
1: 어디요?
0: LA 체육회.
1: LA 체육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번 함께 하십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제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인생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류마티스 관절염
7: 어깨와 허리 통증
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6: 진통제 없이
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6: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6: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6: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2: 아빠!
1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4: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 먹는 재미까지.
15: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4: 수제만두 생각나면
15: 신우랑 올케랑.
0: 아니 이거 무슨 이야기 이렇게 맛있고 응? 힘이 불 끝나는데 벌써?
1: 네 오늘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유명하신 우리 류재규 원장님, 전 경상한의과대학 교수이자 학장님이셨죠. 올림픽과 네. 아드모의 VIP 플라자 2층에 위치한 경상한의과병원에서 우리 류재규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원장님.
1: 안녕하세요, 원장님.
0: 어서 오세요.
1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원장님이 주신 제가 지금 먹은 게
17: 네.
0: 공진단이에요?
17: 침향 발효 산삼 공진단입니다.
1: 발효.
0: 이렇게 약이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요?
17: 그래요.
1: 네. 저는 네. 향만 맡아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0: 향도 좋고.
1: 향이 너무 좋아.
0: 야, 이거를 진짜 정성으로 빚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7: 맞습니다.
1: 우리 네, 네. 말씀하십시오.
17: 일단 약은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리겠고요.
1: 네. 네.
17: 먼저 요즘 저희 병원에
0: 네.
17: 몸이 아프셔가지고 어깨가 아프시다든가 팔이 아프시다든가 무릎이 아프시다든가 근데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에요.
1: 허리, 네. 네. 네.
17: 허리 아프신 분이 항상 매주마다 몇 분 계세요. 네. 누군가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 부축을 받고 오셨어.
1: 그렇죠.
17: 부축을 받고 나 네. 오셨는데 치료받고 나가실 때는 정말 혼자서 걸어나가십니다.
1: 제가 그랬잖아요.
17: 네.
1: 제가 지팡이 들고 가서 걸어 내려왔잖아요.
0: 그래서 우리 혼자. 훈이 씨가
1: 저는 맹신합니다. 우리
0: 유재규 원장님을 너무너무
1: 저를 몇 번 살려주셨어요. 진짜로 네. 여러분 몇 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유재규 원장님은 무조건 믿습니다. 저는
0: 아, 네. 두 분의 그냥 그 사랑이 그냥 확 느껴지는데
1: 근데 네. 지금 우리 뭐야 미옥 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우리 원장님 들어오시면 약간 네. 뜸향이랑 이런 향이 쫙 나시는 게 오전에도 지금 엄청난 치료를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17: 네 맞습니다.
1: 지금 통증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아, 우리 원장님 찾으시는 분들이
0: 원장님 딱 보면 허준 선생님 같으시고
17: 네.
0: 근데 오늘 예진아 씨
1: 아, 그만해요. 근데 특히나 예진아 씨 이제 보험도 다 받으시죠.
17: 네. 이 모든 치료가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모든 보험으로 다 됩니다. 뭐 앤썸이라든가 스케이라든가 클로버케어 네. 아스티바 네. 또 네. 센터 메디컬 그룹 쪽에 네.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네. 치료가 다 가능하십니다.
1: 아, 너무 좋아요.
0: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이상한 바늘을 끌었는데 요즘은 미국 친구들이 아주 너무 좋아요.
17: 네.
0: 와 K 의학이야 진짜.
1: 그렇죠.
0: K 한방.
1: 또 우리 유재규 원장님은 특이하게도 이게 특이하다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침을 워낙 대가셔 침이 하나도 안 아프게 오시는데
0: 네.
1: 거기다 뜸까지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침과 뜸을
17: 맞습니다.
1: 엄청나게
17: 예를 들어서 저 무릎 아프신 분 같은 경우에요.
1: 네.
17: 그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는 그 침과학을 또 좀 가르치고 했잖아요.
1: 네네.
17: 근데 침 가지고만 접근하기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0: 네.
17: 근데 아프신 분이 무릎이 아프시면은 약간 네. 절룩절룩 하시잖아요.
1: 네, 네, 네.
17: 그러면은 그 침에다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온침이라 온뜸이라고 있어요.
0: 네.
17: 온뜸이라고 일반 여러분들 아시는 그 불침이라든가 일반 뜸보다는 강한 열이 속 안으로 전달이 돼요.
0: 오.
17: 그걸 딱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떠 주면은
1: 네, 네.
17: 그 무릎 아프신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어 선생님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0: 네
17: 그런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요건 제 친구가 네. 받았거든요. 저는 오. 저는 무릎은 아닌데 네. 제 친구가 무릎 아파 걷지 못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려가지고
0: 네.
1: 그 바쁘서 진료 시간이 안 되는데도
0: 네.
1: 저를 생각해 감사해도 네. 그 사이에 한번 딱 정말 짧은 시간에 넣어주셨어요.
0: 네.
1: 그 친구 한번 받고 걸어 다녔잖아요. 무릎 아프다고 계단 못 걷다가
0: 원장님
1: 너무 네. 좋으세요.
0: 진짜 보람 느끼시겠어요.
17: 네 그렇습니다.
0: 원장님이 진짜 네.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 따뜻한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약을 빚을 때도 그렇게 정성껏
1: 네.
0: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숨어 있다고 들었어요.
17: 맞습니다.
0: 네.
17: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들
1: 네.
17: 오시면은 후유증 없는 치료를 해드리고요.
1: 네.
17: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드는 한약은 네. 전부 다 발효입니다.
0: 발효.
17: 발효. 그럼 발효로 했을 경우에는
0: 네.
17: 약성이 몇 배가 높아져요.
0: 아, 그래서 발,
17: 혈,
0: 발효. 발로차, 발로차.
17: 김치도 발효죠. 청국장도
1: 그렇죠.
17: 발효죠.
1: 그렇죠.
17: 네.
0: 몸에 그런, 다 좋은 거예요.
17: 맞습니다. 그래서
1: 요구르트.
17: 네, 발효죠.
1: 네.
17: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발효를 했을 때 약성도 높아지면은 체내 흡수가 빨라요.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효과가 빨리 온다는 얘기죠.
0: 네.
17: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녹용을 발효했을 때
0: 네.
17: 효과가 다섯 배가 높았어요.
1: 오.
17: 다섯 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보약을 먹여야겠다. 어?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은 내가 피곤해.
0: 네.
17: 피곤하고 다음에 기운도 없고 아 너무 힘들어.
1: 네.
17: 그때는 아 보약을 먹어야 할까, 뭘 먹어야 할까, 뭐 응? 이제 등등 생각하게 되잖아요.
1: 그쵸?
17: 이제 그럴 때.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침향 산삼 발효 공진단
0: 네.
17: 효과 너무 좋습니다.
1: 아~ 최고죠.
0: 이건 뭐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가요?
17: 아 모든 공진단의 재료가 지금 다 들어가 있죠.
0: 네.
17: 예를 들어 이제 녹용이라든가 산수유, 당귀 기본 재료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네. 침향이 그렇게 좋습니다. 침향에다가 또 산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와.
0: 요즘처럼 면역력 중요할 때
1: 그렇죠 그렇죠
17: 네.
1: 지금 미옥 씨가 시작하기 전에 좀 피곤하시다면서 발효 낼름 지금 하나를 드셨단 말이에요. 어,
0: 기운이 막 나.
1: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네. 정말
0: 나 발효되는 것 같아.
1: 저는 이거 보면 눈이 떠지거든요, 진짜로.
0: 어, 진짜 이상하다.
1: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정말 기력 없으신 분도
0: 이거 드시면 기운이 나지? 어.
1: 정말 눈이 떠진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네.
17: 그러니까 장거리 우리 이제 우리 추락하신 드라이버 선 이제 네, 예. 그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네. 그. 뉴욕까지 가려면 굉장한 거리잖아요.
1: 그렇죠.
17: 가실 때 이걸 너무 피곤할 때 이게 딱 드시고 나면은 한 10분, 20분 이렇게 네. 지나고 나면 눈이 밝아지면서 확 피로가 그냥 거기서 물러나는 것을 직접 느끼신다는 겁니다.
0: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좀 달려서
1: 좀 피곤하셨잖아요.
0: 그랬는데 눈이 막 뛰어지면서
1: 그러니까
0: 심청아 이러고 아버지처럼 눈 뜰 것 같아요.
1: 아니 진짜로 기력이 생긴다니까요.
17: 네.
0: 야.
1: 신기해. 세 번 동안 발효했기 때문에 아마 더 힘이 강력한 게 아닌가.
17: 맞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발효를 한번 하는데 보통 한 달이 걸려요. 발효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네. 이제 금전 들어가지고 제가 맥시멈 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발효를 해봤습니다.
0: 와, 그럼 몇몇 배가
1: 그러니까요.
0: 그 효과가 높아졌겠네요.
17: 그러면 이 저 발효 산삼 공진단을 오늘 1200불짜리 한 박스 예, 예. 20개 네. 들어있는데요. 네. 1200불짜리를 다섯 분께 네. 오늘 490불에 드리겠습니다.
1: 우와, 1200불씩 20알을 490불에요?
17: 네.
1: 하지만 여러분 선착순 다섯 분입니다. 네.
17: 그런데 이제
1: 너무 대단한데?
17: 오늘 구입하시는 분께 네. 제가 열알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열알을.
1: 이야.
17: 그런데 네. 그러면 저 그 어르신들이 그 저 피로가 워낙 많으신 분들이 과연 이거 먹고 효과 있을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네네.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네.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아침 저녁 열알 더 주는 대신에 네. 일주일 드셔보고 아침 저녁으로 효과가 없다. 그럼 가져오시라고 합니다.
0: 와,
17: 250 나머지 250분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0: 와, 야, 대단하시다.
1: 말도 안 되는 머니백 개런티를 해주시는 게
0: 그만큼
17: 한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바로 그 발효의 효능, 성능, 네. 그 우수성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0: 아, 전화번호 드릴게요.
1: 네.
0: 213-335-8855 번호 너무 좋다.
17: 네, 삼삼오 모여서 팔팔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아, 라는 뜻입니다.
0: 13-335-8855 삼삼오에 8855고요.
1: 네. 근데 한 번도 이거 머니백을 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죠?
17: 한 번도 안 계세요.
1: 그죠, 없으실 것
17: 오신 분이 네, 없으십니다.
1: 네, 그만큼 네. 자신이 우리도 원장님 자신 있으시니까 네. 너무 대단한 프로모션을 주셨습니다.
0: 바로 경산 한의원 병원입니다. 네. 올림픽과 아도모아 VIP 플라자 내에 있어요.
1: 네, 13-335-8855 네. 자, 두 번째. 요것도 모든 집에 하나씩은 꼭 갖고 계세요 하는.
17: 네, 맞습니다.
1: 건강지킴이.
17: 그 위장 건강환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위에 문제가 있다 가면은 나는 자주 체한다,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그다음에 입맛이 없다. 네. 뭐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17: 많은데 이제 위장 건강하니까 그 한방 소화제 아니에요? 예,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데 이 위장 건강은 드시다 보면은 위장이 네. 건강해지십니다. 자주 취하시는 분이 자주 취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항상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드시는 즉시 바로 효과를 보십니다. 그래서 위장에 문제 있으신 분들 위장 건강원 이거 2개월분 두 통을 네. 제가 120불에 드리는데요.
1: 오.
17: 그럼 네. 한 통 드시고
0: 네.
17: 야 이거 효과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효과가 없는가 봐. 그럼 또, 가져오세요.
1: 또 갖고 와요?
17: 가져오시면
1: 또 갖고 와요?
17: 100% 다 드릴게요. 다 내드릴게요. 두 통과 다 내드릴게요.
1: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모든 위에 대해서 위를 보완해주는 약도 되지만
0: 네.
1: 급하게 급체하신 분들 효과가 진짜 좋거든요.
0: 급체 너무 무서운 거예요.
1: 이거 급체. 저 타방송국에서 사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예능 선배님 가수
0: 네.
1: 선배님
0: 네.
1: 전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쵸 원장님 맞죠?
17: 맞습니다.
1: 방송 생방송을 못 들어오셨어요. 급체하셔갖고 쓰러지셨는데 이 약 드시고 방송 들어오셨어요. 되게 유명한 전설이에요 저희.
17: 맞습니다.
1: 저희끼리 진짜 네. 내려오는 실화예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방송 못 하신다고. 근데 이 약 딱 드시고로
17: 그냥 저영록 씨입니다.
1: 네, 저영록 저영록 씨세요. 저영록 선배님이. 예.
0: 아, 그래요? 네. 영록이 오빠가?
1: 네, 영록 선배님이 완전히 톡톡히 답을 보셨죠.
0: 이거는 진짜 사도 놓고 네. 유사시에 써도
1: 맞아요.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는
0: 위는 진짜 중요해요. 소화가 돼야 되니까.
1: 또 안 들면 갖고 오시라고 하시니까.
0: 야, 대단해요.
1: 이런 데 어디 있어요.
0: 네, 경산한 의원입니다. 213-335-885 213-335-8855.
1: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원장님?
17: 다음에 이제 구심청혈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심장 걱정.
1: 심장.
17: 아니면 중풍.
1: 네. 중풍.
17: 중풍.
1: 아.
17: 응. 나는 중풍이 오지 않을까. 특히 혈압 있으신 분들. 네. 이 구심청혈단은 우리가 그 우리 한방 처방 중에 네. 천왕 보심단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0: 네.
1: 네.
17: 이 하늘 천자 임금왕자야. 심장에 가장 소중한 그런 처방이죠.
0: 네.
17: 이 구심청혈단의 그 천왕 보심단의 처방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혈액을 맑게 하는 것. 우리 한방에는 재료가 막 여러분 잘 아시는 강황. 우리 칼의 재료죠.
1: 칼에 네.
17: 그게 이제 피를 맑게 하면서 혈전을 녹인다 하는 거.
0: 네.
17: 그다음에 은행잎이라든가 단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0: 네.
17: 그래서 저 심장 쪽을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 혈액 네. 때문에 또 네.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들,
1: 네.
17: 그리고 고혈압인데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1: 네.
17: 드시면은 혈압 조절이 되면서 내 뒤 머리가 무겁고 막 불편한 증상들 있잖아요.
0: 네.
17: 그게 다 없어집니다.
1: 와.
17: 직접 느끼세요.
1: 야, 이게 구심청혈단.
17: 네. 예, 혈액 맑게 혈액이 네. 우리가 맑아야 상당히 몸이 뭔 건강하잖아요.
1: 네.
17: 그래서 이 구심청혈단 역시 2개월분 두통을 180불에 드리겠습니다.
1: 와, 좋습니다.
0: 가격도 좋아요.
1: 그러니까요.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0: 요즘 뭐 콜레스테롤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17: 참 많으세요.
0: 그죠?
17: 약 드시는
0: 분들. 저도 네.
1: 네. 저도 네. 저도
0: 저 저도요. 젊은 훈이도 그러니
1: 네.
0: 정말.
1: 그러니까요.
0: 저는 베이비 휴만한 거 먹거든요.
17: 네, 네.
0: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그것도 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먹어야 되겠다 이거 사서.
17: 네.
1: 구심청혈단 좋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귀한 거 나왔네요. 연고란 나왔네요.
17: 네. 연고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이 네. 이제 무릎에 연골이 없다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은 첫째 걷는 데 지장이 많아요. 또
0: 네.
17: 층계를 못 올라가세요.
1: 맞아요.
17: 2층을 못 올라가시고
1: 네.
17: 내려갈 때 더 힘드시고
0: 네.
17: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이 연골화는 닭발하시죠. 닭발.
0: 네.
17: 닭발을 저희가 이제 한약 고농축기 네. 고압력으로 다른 약탄기 9시간 넣고 다리면요 뼈도 다 녹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 닭발이 야 관절염하고 신경통에 참 좋다더라. 대대로 다 알고 계신 그런 닭발인데요.
1: 네.
17: 그 닭발 9시간 다리고 여기에 이제 홍화씨라든가 보수혈리라든가 그 우리 뼈에 좋은 뭐 구척이라든가 한약재 굉장히 많아요.
1: 네.
17: 특히 보수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뼈의 통증을 막아주고
0: 네.
17: 통증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연골을 재생 효과가 크다 하고 이제 하는 그런 한약제입니다.
0: 네.
17: 그래서 저 그 연골이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무릎이 네. 아프신가 관절염으로 아프신 분들
0: 네.
17: 이 연골환이 드시다 보면은 통증이 없고 내가 2층으로 올라갑니다 하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0: 저희가 먹어야 되겠다.
17: 네.
0: 고관절이.
17: 네. 이 연골환 역시
1: 네.
17: 2개월분 두통이
0: 네.
17: 이건 용량이 좀 많습니다.
1: 네.
17: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0: 와.
1: 원래 2개월분에 400불인데 오늘 5분께 선착순 5분께 250불에 우리 연골환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0: 특히 여성분들이 관절이 안 좋아요.
1: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0: 손도 많이 쓰시고 그런
1: 맞죠,
0: 분들한테
1: 맞죠.
0: 너무 좋겠습니다.
1: 네.
0: 바로 경산 한의원병원
1: 네.
0: 올림픽과 아드모어 VIP 플라자 있어요.
1: 좋습니다. 다음은 밤에 또 소변 문제 많으신
17: 네, 방광화는요.
1: 네.
17: 그 우리가 이제 나이 드셔가면서 보면은 뭐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특히 야간 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신다든가
0: 네.
17: 또 여성분들은 방광염에 잘 걸린다든가
1: 네.
17: 요식음 있으신 분들한테
1: 네.
17: 효과가 좋고요.
0: 네.
17: 밤에 좀 화장실 자주 간다는 게 참 힘든 얘기거든요.
0: 네.
17: 수면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고
1: 그렇죠.
17: 생활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0: 네.
17: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방광환이 이제 일반 신장에 좋은 약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약재들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팔메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네. 방광 발효 방광환입니다.
0: 네.
17: 근데 이 모든 제품을 여러분들 OTC 카드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0: 오, 야, 야~ 좋다.
17: 네.
0: OTC 카드로 아스티바 네. 클레버케어 앤썸 이런 네. OTC 카드로 쓰실 수가 있대요.
17: 그래서 방광환 역시 2개분 두통을 250불에 5분께 드리겠습니다.
5: 좋습니다. 와.
0: 진짜 소변 문제는요. 진짜 난감하네.
17: 그렇죠.
0: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몰라요.
5: 맞아요. 네. 밤에도 계속 왔다 갔다 화장실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0: 그걸 내가 조절을 못 한다는 거는 저도 한번 방광염이 걸려가지고요.
17: 네.
0: 길에서 싸게 있는 거야. 이럴 수가 막 뛰어다니는데 그게 매일이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바로 이 방광환을 들으시면 네. 모든 소변 문제 아주 뭐 깔끔하게 해드린 경산한의원병원
5: 좋습니다.
0: 전화번호
5: 213-335-8855번 213-335-8855번입니다.
17: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방 천연연고인데요.
5: 네.
17: 그 자운고라고 여러분들이 일반 구글 같은 데서 자운고 서치해 보시면은
5: 예.
17: 효능이 너무 좋습니다. 일반 가려움이 있다든가 아토피가 있다든가 건선이 있다든가
5: 예.
17: 모든 피부 질환에 이 자운고 상처 났을 때 바르면 좋고 특히 또 이제 여기 LA는 그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많이 요즘 많아요.
5: 요즘 많아요.
17: 네. 그래서 좀 떨어지신 분들은 모기 때문에 모기나 벌레 물렸을 때는 네.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없어지면서
0: 네.
17: 안 그러니까 상처도 안 나죠. 즉각적인 효과 있는 한방 자운고
0: 네.
17: 천연 한방 약재로만 만들어졌습니다.
0: 근데 네.
17: 이게 30불짜리, 50불짜리 착한 가격에 한방 와. 자운고가 있습니다.
0: 이거 사야겠다.
5: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네요.
0: 벌레 물린 데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그쵸. 모든
5: 아이들
0: 피부 질환에도
5: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0: 와,
5: 근데 이 모든 약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OTC 카드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0: 아, 모든 보험으로.
5: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통증 있으신 분들 모든 치료도 보험을 다 받으시니까
0: 네.
5: 네. 네. 요통,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 허리 아프신 분들 특히 네. 보험 커버 되십니다.
0: 우리 훈이 씨가 네. 진짜 체험자잖아요.
5: 저는 뭐
0: 간증 좀 해봐. 간증. 네?
5: 저는 진짜 밤새 할 수 있는 게 저는 네. 진짜 몇 년 전부터 몇 년 전 심지어 코비드 걸릴 때도 원장님이 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에 대한 이 신뢰 네. 믿음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0: 아.
5: 전 진짜 LA 살아계신 허준 선생님이 있어요. 저한테.
0: 아, 야.
5: 저희 집안은 다 우리 원장님 너무나
0: 네.
5: 너무 감사하고.
0: 네. 네.
5: 진짜 감사하죠. 네.
0: 아.
5: 근데 저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고 진짜 지팡이를 돈 주고 괜히 샀다니까요. 주말에 도저히 뭐 걸을 수가 없어 지팡이를 샀는데 다음날 예. 연락드리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가서 침 딱 맞고 지팡이 땀 좀 줬어요.
0: 아우야
5: 진짜 하루 썼어요. 하루
0: 진짜 우리
5: 이거 그, 정말입니다 여러분.
0: K 한방이에요.
5: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대표. 일부러 2층에다가 병원을 하신 게 아닌가.
0: 아,
5: 2층에서 오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오시고
0: 네.
5: 내려가실 때 멀쩡히 걸어 내려가시라고
0: 아,
5: 네. 일부러 2층에 하신 것 같아요.
0: 바로 올림픽과 네. 아드모 VIP 플라자에 있습니다.
5: 네.
0: 경산 한의과 병원 우리 전 경산 한의과 대학의 교수님이고 학장님이셨습니다.
5: 그렇죠.
0: 유재규 원장님. 류재규 원장님.
5: 오늘 진짜 프로모션 정말 좋거든요. 특히 산삼 세 번 발효한 삼성 원주당이 오늘
0: 네.
5: 수모화를 여러분 1200불을 올 490불에 만나실 수 있어요. 거기다가 10알까지 더 드셔보시라고 매일 드셔보시라고
0: 네.
5: 추가로 10알까지 30알을 490불에 오늘 다, 5분 5분께.
0: 나 진짜 눈이 띄어졌어.
5: 나 그러니까.
0: 네. 기운난다. 나 팔씨름 좀 안 까나라.
5: 네. 그거는 기운 안 나도 제가 질 것 같은데요. 선착 5분께 혜택 드립니다.
0: 네.
5: 213-335-8855번 213-335-8855번이고요. 댓글에 벌써 또 팬클럽도 계신 것 같아요.
0: 네.
5: 선생님 발효한 삼상 권유자 효과 너무 빠르고 뭐 드시자마자 필요가 없었어요라고
0: 네.
5: 또
17: 네,
5: 우진만님
17: 감사합니다.
5: 항상 우리 원장님은 또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7: 네.
5: 그래서 이런 체험 대상이 너무 많은데 위장 건강한도 오늘 여러분 2개월 분은 200불을 120분께 120불에 다섯 네. 분께 드리고요.
0: 네.
5: 많이 드셨는데 효과 없으면 가져오시라고
17: 네.
5: 하시면 네. 네. 213-335-8855번 경산 한의과 병원이었습니다.
0: 네, 선생님 진짜 약을 감사한 마음으로 나 이거 먹으면 날겨 이런 마음으로 먹어야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17: 아, 그렇죠.
0: 그죠?
17: 네.
0: 나 나은 것 같아.
5: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가짐이.
0: 긍정적인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시작. 짝짝짝짝짝. 건강하자.
5: 왜 경산한의원 하시지? 왜?
0: 아 경산한의원. 경산한의원. 류재기 원장님. 라디오 서울.
5: 그만하세요.
0: 감사합니다 원장님.
12: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5: 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0: 아, 이거
1: 이게요.
0: 원래
1: 화사,
0: 이건 아니죠.
1: 화사가 부른 굿굿바이라고 네. 젠슨 황이 알죠? 네. K 나 K 젠슨이야 이러는 그 젠슨 황이
0: 그 치킨 좋아하시는 분.
1: 어. 화사를 그렇게 좋아한다.
0: 진짜요?
1: 어.
0: 그건 어떻게 하시나요?
1: 그거를 얘기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화사 그 저기에 와가지고 젠슨 황 때문에 왔어 이러면서 야 화사 씨 뜨겠는 걸
0: 좋겠다.
1: 어 요즘 이 노래가 떴는데 이게 화사가 아닌 것 같죠?
0: 어 아닌 것
1: 바로
0: 같아요.
1: 바로 이게요 AI예요.
0: 어?
1: AI가 불렀어.
0: 정말요?
1: 어 화사의 굿굿바이를 트로트 버전으로.
0: 그래 버전이 좀 틀렸다 했어. 어. 아, 근데, 아 그럼 목소리가 화사 씨가 아니에요?
1: 네 원래 오리지널 송이 아니고 AI가 그 화사의 굿굿바이로
0: 트로트를 변환했구나.
1: 트로트 버전으로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0: 괜찮은데요?
1: 그거를요 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AI와 함께 나의 마음을 그냥 놓으면 거기서 가사도 써주고 노래도 만들어줘요.
0: 그쵸.
1: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의 그런 AI 작품들을 받아

0: 제가 별명이 LA AI예요.
1: 진짜? 아, 너무 난 진짜 LA 박사님 찾고 있었는데 자기가 있어서 너무 든든해.
0: 그 A가 아저씨라고 하더라고요. 아저씨가 A라고.
1: A. 아이네.
0: 아저씨 같은 아이 같아서 AI.
1: 네. 어제 네. AI가
0: 뭐요? 또 있었어요?
1: 대련하는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싸우게 하는 거.
0: 네네네. 보였어요?
1: 제가 언제 서든리 잠 잘 들라고 서든리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AI한테 왜 그 대련하는 거? 어, UFC 이번 일요일날 백악관 앞에서 하잖아요. 격투기 종합 격투기.
0: 백악관 앞에서요?
1: 네.
0: 왜 백악관 앞에서 이거를?
1: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생일 잔치로.
0: 아, 생일 그걸 한다고 했어요?
1: 응.
0: 그거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지 않았나 해요?
1: 한 걸로 알고
0: 있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 해요?
1: 아니요.
0: 어, 제가 그때 업데이트 뭐, 응. 대단하다.
1: 그리고 그 백악관 앞에 잔디가 색깔이
0: America.
1: 어, 자기 그거 너무 잘한다.
0: Make,
1: 예세요? 응.
0: Make America great again.
1: 아우.
0: I'll never stop working for you. And for you. And for you. No, I'm from China. 차이나 될 수 있어. I never thought about China. You know, the duty you have to pay this and that.
1: 어, 자기야.
0: 괜찮죠.
1: 나
0: 마가.
1: 갑자기 영국이 생각이 안 나네.
0: 뭐야?
1: 이멜다 여사도 아니고.
0: 이멜다?
1: 이멜다 아. 말고 이방카.
0: 아, 이바. 이방카는 딸이잖아, 딸.
1: 아, 그렇지.
0: 아멜리아인가? 아, 이멜리아인가? 갑자기 생각나나?
1: 이제 이제는 갔어 머리가. 그러니까. 이름도 생각 안 나.
0: 그러니까요.
1: 어? 옛날 네. X 이름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0: 어? 오호.
1: 아하! 아 그래서요.
0: 어, 네.
1: AI를 대련시키지 말고 어. 그렇게 싸움 시키지 말고 AI들끼리 서로 어, 애정행각을 하게 하면 어떨까? 어?
0: 아니 그걸
1: 우리, 사랑을 알려주는 아니, 거야. 이런 게 사랑이야.
0: 아니, 그런데 그걸 우린 봐요?
1: 아니 걔네들.
0: 그럼 뭐, 우리가 봐야 돼요?
1: 봐야 되나? 뽀뽀 시키고 뭐
0: 그러니까 어? 친한 둘이 손잡으러 그러고 시키고 봐야 돼? 야 둘이 손잡아
1: 아니 좀 그래가지고 어. 안 싸우고
0: 아
1: 좀,
0: 그럼요 폭력을 가르치면 안 돼요
1: 빨리 이런 그러니까. 캐시비는 올라가고 이번에요
0: 그만두고.
1: 엘륜 오늘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엘륜요가 어. 네. 이번 올해는 진짜 세진대요
0: 왜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1: 뭐 지금 뭐 임계점도 넘고
0: 계속 더워지는 것 같아요.
1: 가고 있어요 그쪽을 향해서. 그렇지만 희망이 있다고 봐요. AI도 있고
0: 그렇지.
1: 사랑을 가르치는 거야 우리가.
0: 그렇지.
1: 싸우지 말고.
0: 뭔가 인류애적인 박애의 사상을 가르쳐야지.
1: 그래서 엘니뇨 때문에 이제 식품 왜냐하면 농사 짓는데 날씨가
0: 그렇죠. 굉장히 안 되지.
1: 그래서 식료품도 많이 올라갈 거라 그래요.
0: 아 이것도. 옥수수 먹게 생겼네.
1: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비싸가지고 막 이러지만
0: 네.
1: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저는 벌써 오늘 정했어.
0: 뭐요?
1: 북어콩나물국이랑 카레. 주말에.
0: 잠깐 둘이 같이 먹으면 좀 어색 안 어울리는데?
1: 아니 따로따로.
0: 아, 따로따로?
1: 두 끼.
0: 아, 두 끼.
1: 만들 거.
0: 어.
1: 그거 얼마나 진짜 우리는.
0: 그거 사셨어요? 혹시 홈쇼핑 가셔가지고 황태?
1: 어 매일 안 떨어지죠 정말 황태는.
0: 황태.
1: 혼양꽃만
0: 술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냥, 황태 꼭 필요하죠.
1: 어, 무슨 술이야.
0: 맨날 술이야.
1: 아니야.
0: 입술도 있고 뭐 주술도
1: 어, 입술.
0: 있고.
1: 여러분 주말에요 뭐 먹을까? 하, 이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0: 아 카레 응? 좋다.
1: 카레. 네. 건망증이 좋다잖아요.
0: 그렇죠.
1: 전날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2부 이 시간은요.
0: 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공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우리 여기서 맞춰야 되겠어요.
0: 어,
1: 새로
0: 그래요,
1: 칼럼이 시간이? 들어와서 시간이.
0: 아 그래요 그래요.
1: 어,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1: 다음 주에 만나요.
0: 아, 다음 주에 뵐게요.
2: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5: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4: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5: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4: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 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5: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4: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레

0: 제주하러.
1: 제주하러 간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얀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4: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재미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 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H마트에서 입맛 돋우는 초여름 장보기.
13: 이토앤 모음전, 고소한 호지차와 향긋한 자스민 그린티 등 다양한 인기 음료를 만나보세요.
12: 속 편한 하루를 위한 습관, 무노일 양배추즙과 순수 우리 양배추, 브로콜리 진액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세요.
13: 엄진의 꼬막무침 팝업, 밥도둑 별미로 사랑받는 엄진의 꼬막무침을 H마트 토렌스점에서 특별 한정 판매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41년 역사의 이태리 양복점이 문을 닫습니다.
12: 이태리 패션타운 이태리 양복점 폐업 세일.
13: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2: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구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12: 이태리 양복점의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립니다.
13: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마지막 폐점 세일 213-382-3311 213-382-3311.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5: 타세븐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 세일
1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1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8: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9: 네, 오늘은 바비보약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비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만 잘 드셔도 건강해진다는 말인데 또 밥이라도 잘 드시면 걱정이 없겠다는 그런 가난했을 때 얘기도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도시락 보면요. 잘 사는 집 애들은요. 밥에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왜? 흰 쌀밥만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쌀밥 우리 민족의 주식이었고 마치 물처럼 아무 해가 없이 건강식으로 치부됐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의서에는요. 쌀, 맵쌀을 말하는데 쌀은 맛이 달고 독이 없으며 위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살찌게 하며 속을 덮이고 기를 보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밥, 바비보약이라는 말 사실은요. 쌀밥에 중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밥의 주성분, 탄수화물에 중독되어서 특히 현미를 도종한 흰쌀밥에 중독이 되어서 이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서 빵이나 단맛이 나는 과자류 혹은 초콜릿 등 많이 찾게 되며 회식 자리에서도 다 배불리 드시고 꼭 밥 한 공기를 드셔야 곧 배부름을 느낀다는 얘기 즉 탄수화물 중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기 마련입니다. 당분을 드시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시나마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당연히 단게 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단맛은 바로 비장의 기운을 실하게 너무 강하게 해서 결국 좋지 않다, 넘쳐 흐른다, 과유불급이란 그런 얘기인데 우리 동의보감 역시 비장이 너무 실하면 배가 불러오고 몸이 무겁고 배가 쉽게 고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나친 단맛은 결국 비장을 강하게 만들어서 배가 쉽게 고파지기 때문에 더더욱 단 것을 땡기게 하기 때문에 결국 당뇨병 같은 그런 만성병을 초래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비장 요즘 말하는 그러한 비장이 아니고 위장 뒤에 붙어있는 그 췌장을 가리키기 마련인데 이 췌장은요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그러한 췌장을 과거에는 통칭 우리 위비 비위가 약하다 할 때 비위의 비장 비장으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단맛을 찾는 분들 이런 것을 억제하려면요. 이 실해진 췌장의 기운을 억누르는 방법은 역시 쓴맛입니다. 이 쓴맛은 쓴박이나 아니면 탱자열매 우리 한의학적인 지신 같은 이런 열매를 쓰면 대표적인 좋은 약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이론에 근거한 건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식단이 갑자기 확 바뀌면 금단 증상이 날 때 바로 이 뒤에 소화오방분 6번, 7번, 8번에 있는 아픈 자리를 정하고 좌우상하 다섯 군데 소화오방뜸이 참 잘 듣습니다.
18: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 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에요.
2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3: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의 그 뜨거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이루어진다. 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맞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린 어제 LA 한인타운의 심장부인 윌셔 잔디 광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붉은 함성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냈답니다. 경기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번 넘어져도 다시 경기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윌셔 잔디 광장은 이미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광장을 메우기 시작해서 경기가 시작될 쯤에는요, 거리, 윌셔 거리 어우 대단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LA의 화창한 햇살 아래 광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 앞으로 돗자리와 간이 의자가 빽빽하게 들어섰고요.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어린아이부터 이민 1세대 어르신들 그리고 K컬처를 사랑하는 타인종 팬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얼굴에 태극 문양 페이스 페인팅을 한 청년들의 얼굴에도 또 아이들의 얼굴에도 이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요, 여기 이 볼에다가 태극 문양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서 경기를 응원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오, 필승 코리아! 외치면서 말이죠. 자, 경기가 절정으로 치닫자 윌셔 잔디 광장의 열기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경기를 중계하는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뜨겁게 외친 대

자, 경기장을 가득 채운 붉은 함성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열망의 스파크였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 너무 잘해줬어요. 와우, 2대1로 이겼습니다.

0: 네. 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오늘도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제의 그 정말 승리의 기쁨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과의 이 경기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그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역전승을 일궈낸 우리 대표팀의 모습, 다가올 개최국 멕시코와의 2차전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 전체를 기대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제 너무 재밌게 경기를 봤거든요. 막 가슴 졸이면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끝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흐름을 뒤집은 우리 태극전사들 앞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들이 이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이 잔디 위에 새긴 땀방울,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적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그런 위로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아, 1부 듣고 계세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우리 건강 이야기,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만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2: 와, 오늘 진짜 덥다. 뭐좀 상큼한 거 없을까?
3: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2: 어? 이거 새로 아니야?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3: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2: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3: 맞아. 제로 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2: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3: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2: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 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해.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 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천 년 이어져 온 한의학의 지혜, 오늘은 한의학으로 짚어보는 질병과 치료 이야기. 성민사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셨습니까?
0: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에요.
1: 네, 오늘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른 날.
0: 그렇죠. 네. 아, 참 많이 웃음 짓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아, 참 이렇게 좋을 수가.
1: 그냥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모처럼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네. 우리 한인 사회가 들썩들썩하는 아주 모처럼 기분 좋은 날이에요.
1: 네. 자, 나만 그럴 줄 알았더니 네. 네. 또 선생님도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네. 응원했어요. 여기 위시어 잔디광장에 앉아가지고 빨간 티셔츠 입고.
1: 아, 잔디광장을 내가 왜 못 가고 식당에 가서 그거 했더니
0: 그러셨군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또 지인분들과 함께 응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1: 아, 그걸 몰랐네. 알았으면 갔죠.
0: 그러셨어.
1: 그걸 몰랐네.
0: 아, 그러셨군요. 아우, 재밌었습니다. 한 2,000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거든요. 재밌었습니다.
1: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우리 애들이 이기면 좋은 거예요.
0: 그럼요, 그럼요. 그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2-1로 이겼다는 거. 아, 참 기분 좋습니다. 자, 날씨가 오늘 더워요. 네. 원장님, 그래서 이런 더운 날씨에 또 건강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작년 겨울에 추운 거 생각하면 따스워서 좋은 거예요.
0: 그러네요. 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우리 서영수 박사님 하면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기도 하시고요.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 또 세계 야생산삼 한방 그 세계 야생산삼 연구소 대표님이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1: 네. 네. 뭐 얼마 안 됐어요.
0: 네. 뭐 이 야생산삼 공동 구매 하신 지 뭐 35년 이상이 되신 거잖아요.
1: 그보다는 더 됐고요.
0: 40년 되셨나요?
1: 한 40년 됐어요.
0: 그렇죠.
1: 50년보다는 짧죠.
0: 네. 산삼 하면 또 성민산삼 한방병원이 네.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1: 그건 하나 내가 자부심을 갖습니다.
0: 네. 네.
1: 미국 땅에 와가지고 산삼을 맨 처음에 보급을 했으니까
0: 네.
1: 산삼 하면은 그냥 엄청 비싸고 네. 먹을 수가 없고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사람들은 산삼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인디안 계통 사람들
0: 네.
1: 그분들은 산삼을 언제 먹었냐 했더니 감기 걸리면 끓여 먹었대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저 뭐 인디아나인가?
0: 네.
1: 그 주에
0: 네.
1: 그 저 환자 중에 하나가 거기 산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0: 네.
1: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 할아버지 때 네. 보면 감기가 걸리면은 와일드 진생을 캐가지고 달에서 먹고 치료를 했다고.
0: 네.
1: 예. 그 외에는 뭐 잘 모르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80년 전에 1980년 그때는 산삼을 캐가지고 왔는데 도라지인 줄 알고 나물에 먹었대요. 산삼을 모르니까.
0: 나물로 먹어요?
1: 네. 도라지인 줄 알고
0: 네.
1: 이게 산삼 나물에 잡으신 거죠.
0: 그 귀한 거를.
1: 네.
0: 그렇군요.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서는 뭐 산삼도 유명하지만 또 뭐 산삼 금옥다 뭐 이런 보약들이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1: 예. 이제 산삼 금옥단은 이제 이 지구상에는 네. 처음 내가 만들어놓은 약이니까
0: 네.
1: 어저께도 저쪽 콜로라도 덴버에서 전화가 왔어요.
0: 네.
1: 그 저번에 이 방송을 듣고 그 구입을 하셨는데
0: 네.
1: 먹고 참 효과가 좋다고.
0: 아하.
1: 근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0: 네.
1: 얼마나 먹어야 되나 한 100개가 한 잔입니다 그랬더니 10개만 보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먹고 났더니
0: 네.
1: 확실하게 좋다고 이제 20개를 오다 하셨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분들은 운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0: 잘 받는 것 같네요.
1: 네. 그렇죠?
0: 왜냐하면 효과가 그렇게 금방 나타나고
1: 네. 이 환자들을 보면은 자기 팔자가 있더라고요. 자기 운명이. 이 불안하게 또 불구자로 살아야 될 팔자가 되신 분들은 이제 아무리 좋은 약을 주고 치료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네. 또 오지도 않고. 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어느 대학교 이 골프 총장배 골프를 치러 갔어요.
0: 네.
1: 근데 5년 전에 그분하고 골프를 쳤거든요. 그런데 한쪽이 이제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오른쪽만 골프를 쳐요.
0: 아.
1: 근데 그 참 그 성품도 좋으시고 전혀 자기가 불구자라는 그게 열등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0: 멋진 분이시네요. 네.
1: 그리고
0: 네.
1: 참 멋있어요.
0: 네.
1: 전혀 자기가 그렇다는 의식을 안 가져요. 그래서 내가 골프를 치면서 뭐 그냥 못 누르는 의사한테는 환자만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지금 어깨가 아픈 것은 담경에 견정혈하고 소장경에 천종혈이 이게 막혀갖고 이 팔이 못 쓰고 있는데
0: 네.
1: 여기만 뚫어지면 해결되면 이건 쓸 수가 있다. 또 왼쪽 다리를 못 써요.
0: 네.
1: 여기는 이상근하고 밑에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좌골신경 이걸 해결해 주려면은 이상근 여기서 이 치료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걸을 수가 있다.
0: 네.
1: 그러면 걷고 오른손 쓰면 정상이 똑같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는데 이분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거짓을 안 들어요.
0: 네.
1: 그러면 그 학교 가서 내가 골프 치는 사람 보면은 이 허리 아픈 사람들도 쳐보고 이 골프 엘보라고 팔이 아파서 골프를 몇 년씩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그러면 골프 엘보는 주관절 세 군데 뜸뜨는 데가 있다고요.
0: 팔에다 뜨는.
1: 네. 그 뜸뜸은 대개 일주일 뜸뜸은 대부분 골프 칠 수 있어요. 오래된 거는 이제 천정하고 견정 거기서 침 놓고 뜸 놓고 부항에서 피 뽑으면 팔 올라갑니다.
0: 아,
1: 통증도 없어지고.
0: 다 그 침 자리, 뜸 자리가 네. 있나 봐요.
1: 예, 우리가 저 여기 방송국에서 우리가 유행어를 만든 게 있어요.
0: 네.
1: 불통,
0: 불통,
1: 치통,
0: 통증,
1: 통증, 불통. 그런데 예. 내가 알고 있는 의서가 3,200권대요.
0: 네.
1: 죽을 때까지 읽고 다 못 읽어요.
0: 어허.
1: 근데 그걸 딱 8자로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0: 네.
1: 그게 불통, 축통, 통증, 불통. 그래서 왜 나오느냐. 원인 분석을 심신불교, 간이불화, 이기역성. 그런데 수많은 치료 방법도 있고
0: 네.
1: 명처방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0: 네.
1: 중풍이고 뭐 저 허리 아픈 데고 다 무시하고 아픈데 막힌 데 뚫어주니까 통과가 되고 통과가 되니까 다 낫더란 얘기예요.
0: 아하.
1: 그러면 그 여자 이름은 고메즈.
0: 네.
1: 고메즈라는 이 환자가 있는데 이 멕시칸이에요. 그런데 쩔뚝쩔뚝 하면서 우리 병원 앞을 지나가니까 우리 여기 에디원 국장님이
0: 네네.
1: 나 데리러 왔다가
0: 저희 라디오 서울 에디원 국장이에요.
1: 그 내 명함을 줬어요.
0: 예.
1: 여기 가보라고.
0: 오.
1: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그 뭐랄까 약간 의식이 좀 부족하고 혼자 못 걸으니까 누가 붙잡아줘야
0: 네.
1: 걷고 그리고 왜 저 네 발 달린 집행 있잖아요.
0: 네네. 그걸 워커 끌고
1: 워커를 끌고 겨우 들어왔는데
0: 네.
1: 한 달치를 하니까 그거 필요 없더라고요. 지팽이를 짚더라고요. 석 달 되니까 지팽이를 짊어지고 다녀.
0: 그러면 어떤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1: 자 처음에 팔하고 다리하고 했을 때 어디를 먼저 고치고 싶냐 그때 다리를 고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가면 4번, 5번 요추.
0: 네.
1: 추간판 돌출증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혈자리 거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막힌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 고관절이 막히면 이상근이 또 막혀요. 그래서 이상근이 막혀버리면 발을 힘 전달이 안 되니까 다리를 질질 끌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침 놓고 뜸 놓고 부항해서 피를 뽑으니까
0: 네.
1: 힘이 생기니까 이 다리가 되게 중풍 환자들 걷는 거 보면 다리를 찔찔 끌고 다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무릎 관절 치료해주고 발목을 치료해줬더니 힘이 생기니까 앞으로 뻗는 거예요.
0: 네. 치료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되죠.
1: 네.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
0: 예.
1: 거예요. 그래서 1침, 2뜸, 3약, 4부항, 5지암, 6효정 다리가 또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면 고관절을 제자리 넣어줘야 돼요.
0: 네.
1: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교정하는 방법은 거기다 지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투인화가 방법이 있어요. 중국식.
0: 추나요법.
1: 예. 예. 그 다음에 스웨덴 마사지법이 있고, 내가 쓰는 거 한 아홉 가지를 써요. 굳은 데는 풀어지고, 막힌 네. 데는 뚫어지고, 네. 또 힘이 없는 데는 약 먹이고. 그래서 일침, 이뜸. 거기다 고관절에다 침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뭐냐면, 이 세포가 형성이 되면은 되게 6개월 있으면 새 세포가 나와야 돼요.
0: 네.
1: 그게 가질 못하고 있으니까 오래된 세포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게 만성 염증을 만들어요.
0: 아이고.
1: 그래갖고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해요. 그래서 아파요. 그러면 거기다 침을 놔주잖아요.
0: 네.
1: 그럼 내에서 생각하기는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방어를 해야 돼요.
0: 네.
1: 그러면 방어하는 데가 미국으로만 전쟁부. 전쟁부에서
0: 예.
1: 군사를 보내드죠.
0: 예, 예, 예.
1: 군사를 보내서 침 놓는 것은 소총 쏘는 거예요. 정확히. 그 다음에 뜸을 떠요. 뜸을 뜨면은 거기는 박격포나 이 폭탄 때리는 거라고요.
0: 아, 그런 효과라는 말씀이
1: 직속포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뜸은 자극이 그 경락 흘러가는 자리에 도달하면은 그 자리에 백혈구가 오면은 그 다음에 적혈구, 혈소판, 혈색소, 혈당이 와가지고 그 만성 세포 그걸 죽여요. 클리어를 해준다고요.
0: 아하.
1: 그러고 나면은 뜸을 네네. 떠주면은 이 온도가 1300도예요.
0: 아.
1: 1300도로 지면은 뇌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0: 네.
1: 이 큰 난리가 난 거예요.
0: 막
1: 그런 피를 네. 40배에서 50배를 보내야 돼요.
0: 오.
1: 실제 환자가 느끼는 것은 48도에서 50도로 느껴요.
0: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 뜸의 메커니즘을 네, 잠깐
1: 그래서
0: 말씀해
1: 일침,
0: 주신
1: 이뜸.
0: 거죠.
1: 네.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되죠.
0: 그렇죠.
1: 그래서 보급부대가 약이에요. 이렇게 일침, 이뜸,
0: 삼약,
1: 사부황. 그 자리는 반드시 어혈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혈 뽑아버리는 거예요.
0: 네.
1: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아. 지압은 어떤 데에 들어가냐면 침도 못 들어가고 뜸 못 드는 데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지압을 해서 풀어야 돼요.
0: 아.
1: 그 다음에는 뼈하고 뼈 사이에 골절이 돼갖고 삐뚤어진 데가 있어요. 그건 교정해줘야 돼요.
0: 와.
1: 이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암, 육교정.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있는 가까운 곳에는 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0: 네.
1: 뭐 뉴욕이라든지 북경이나 도쿄에 있는 사람들은 내 힘을 못 닿잖아요. 올려면 돈도 많이 들고
0: 네.
1: 그런 분들한테는 금옥단을 먹이는 거예요.
0: 산삼금옥단.
1: 예. 이게 일침, 이뜸, 삼약, 사부황, 오지압인데 약도 심신불교 듣는 약이 있어요. 예.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 되는 원인은
0: 네.
1: 불통, 측통은 오는 거는 심신불교에서 많이 와요. 심장이나 신장이나 핏덩어리인데
0: 네.
1: 심장은 피를 돌리는 데고 신장은 피를 청소하는 데예요.
0: 네.
1: 정제를 해주는 데고 간에서는 이걸 또 다시 클린해 주는 데고
0: 네.
1: 그래서 간은 전쟁부하고 같아요. 병이 나면은 간이 가서 치료를 해요. 그래서
0: 네.
1: 장군지간이라고 그러죠. 전쟁이 나면은 간이 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0: 네.
1: 간이나 심장이나 신장은 다 피를 거르는 약이니까 심신불교 나면 그 다음에 간이 불화가 일어나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산상금옥단이에요. 심장에 나오는 열은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어깨 아프고 뒷목 아프고 중풍으로 가요.
0: 네.
1: 신장 기운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가면은 허리 아프고 엉덩이 아프고 무릎 아프고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섞어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게 산상금옥단이에요. 그래서 일침, 이뜸, 삼약이죠.
0: 네.
1: 그 다음에 사부황. 반드시 만성 염증이 있는 곳에는 어혈이 있어요. 어혈이 있는 곳은 통증이 있어요. 통증은 없애려면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은 피.
0: 아, 네. 그거를 뽑아내는 게 부황요법이죠. 네.
1: 어혈이라고 그러죠.
0: 아.
1: 그것도 못 알아드시면 혈전. 그것도 못 알아 피떡.
0: 네. 예.
1: 피떡이 모이게 되면은 진짜 떡 같은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조직이나 신경 조직을 이게 막아버리니까 뽑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0: 이렇게 그러니까, 막 덩어리처럼.
1: 예, 아까 말한 중풍 환자들 있잖아요. 예. 다 막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 감안을 해서 참 책은 잘 써져 있는 책인데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네. 막힌 데 뚫어지고 불통 즉도 네. 통측 불통
0: 요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1: 그러니까 중풍도 낫고 예. 눈도 떠지더라고요. 아. 중풍 환자 하나가 왔는데 눈이 예. 맹하게가 있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분이에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눈은 물론 맹이니까 못 보고 워커에다가 두 딸이 이 부축을 해야 겨우 이동을 해요. 침대에도 못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때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중풍 잊어버려야 돼요.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딘가 허리.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네. 그거 고쳐주고 어깨 고쳐주고 눈 침 놔줬는데 중풍을 낳고 나니까 눈도 뜨더라고요. 어. 부수적으로 얻는 거예요.
0: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네.
1: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분들은 여기는 수맥기한의원 그 원장님이 나한테 리포를 해주는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좀 고맙고 이게 이 환자 운이에요.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와서 고치고 가는데 네. 운이 없는 사람은 이 방송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믿어요.
0: 그러니까 타 커뮤니티 분인데 네. 고미지라는 여성분 그 여성분도
1: 고미지는 남자고 여자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0: 워커 끌고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그것까지 전부 다 이제
1: 잘 걸어다니고 예. 더 또 재미있는 것은 예. 황진주 어르신 그 92살이에요. 그런데 20년 아팠거든요. 네. 이 지팽이를 짚어도 이런 지팽이가 아니고 빗자루 있잖아요. 네. 빗자루를 거꾸로 짚고 다녀야 돼. 어지러우면 짚고 앉아야 되니까. 그리고 쩔뚝거려서 오는데 빌딩이 자기 앞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 착각이 우울증이라. 흑인이나 저 멕시칸 만나면 자기 때릴 것 같으니까 숨고.
0: 어떻게 해야 됐어요?
1: 첫날 이상근 종합병이더라고요. 그걸 치료하면서 네. 이제 환도 거기 치료를 했더니 지팽이 놓고 가버렸어요. 그 지팽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0: 어머나.
1: 그거 지팽이 안 짚어요.
0: 오, 치료받고 그러니까 좋아진 케이스들이 굉장히 네,
1: 치료를
0: 많네요.
1: 치료를 다 해드렸죠. 그런데 예. 그 후로 이제 몇 번 했는데 예. 이분은 한 20년 동안 저희 집에서 금옥단을 잡수셨던 분인데
0: 그 후로는 계속 이제 네, 금옥단을 드시는군요.
1: 저희 집사람한테 싸게 잡수셨는데 네. 집사람이 없으니까 한 2년 동안을 못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다시 잡수시고 싶으니까 지금 멀쩡해요.
0: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1: 그 병을 고생 안 할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고 예. 고생하실 분들은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도 나한테 오만 트집은 다 잡고 그러고 저 사인 많이 하는다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자기 운이니까 운대로 맡기시고 그러는데 이제 일침, 이뜸, 삼약,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인데 네. 근본 원인은 심신불교, 간이불화, 위기역사. 그러면 심신불교 잡는 약은 산상금옥단이고 네. 위기역상을 잡아주는 것은 도인벽사단이에요.
0: 네.
1: 위기역상이어서 위장기니 거꾸로 오면 중풍을 맞는데 네. 이 케네디 센터 가서 그 중풍센터 가서 보면 혈압이 70%는 다 정상이에요. 다들 혈압 높아서 오는 걸로 착각들을 하죠. 실제 오는 것은 위장병에서 와요.
0: 아이고야.
1: 그러니까 고메즈나 그 나타샤다. 그 나타샤 그 여자분은 네. 그거 했어요. 제일 먼저 위장부터 치료했어요. 본병 위장이니까.
0: 도인벽사단을 드신 네, 거예요.
1: 도인벽사단하고 금옥단하고 병영에서 쓰는 거예요. 소화 안 될 때는
0: 도인벽사단.
1: 힘이 없을 때는 금옥단. 근데 그분들 지금 한 석 달 치료했는데 지평이 필요 없어요.
0: 그럼 오셔서 치료도 받으셨나 봐요. 침뜸 치료도?
1: 치료를 해야죠. 왜냐하면 팔을 못 쓰니까 네. 팔 주삼각하고 천정하고 견정 네네네. 피를 계속 뽑으면서 네. 어깨 치료를 해야죠.
0: 그럼 치료할 때마다 치료 받을 때마다 여섯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1: 금방
0: 거예요?
1: 금방 나타나요. 이게 그냥 막힌 데를 뚫려주니까 네. 처음에는 손가락을 못 펴는데 손가락 펴고 그다음에 팔 펴고 어깨 네. 들고 근데 어깨를 밑에 보니까 대상포진이 겹쳐 있더라고요.
0: 그다음에 늑간신경통이
1: 겹쳐 있고 네. 거기에 통풍까지 겹쳐 있어요. 이게 중풍 환자들이 아프니까 이 뽀글한 쪽을 옆으로 붙이고 펴지를 네. 못하는 게 그걸 다 피를 뽑아주고 치료해 주니까는 안 아프니까 다 올라가고 얼굴도 환해져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요. 눈이 뜨 눈을 못 떴는데 눈을 떠요.
0: 네.
1: 그러니까 불통, 즉통, 통즉 불통.
0: 네. 자, 심신불교에는 산삼금옥단이 좋고 예,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삼삼금옥단을 드시라고 저 권해주셨고요. 도인벽사단도
1: 도인벽사단은 위장 기능이 와서 중풍이 네. 왔을 때 원래 중풍하고 치매 예방약이에요. 체하면은 바로 중풍도 오지만 치매도 와요. 아, 피가 막혀버리니까.
0: 위가 안 좋으면.
1: 예, 근본 원인은 이제 신장 기능에서 신장 안에 사구체라고 있는데 사구체에서 피를 밤낮없이 굴러야 돼요. 근데 65세가 넘으면은 잘 걸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걸러지지 않은 피가 돌아가다가 내 혈관을 막혔을 때 그게 중풍이 네. 되고 아니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참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치료 원리가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섯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짚어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어요.
1: 예. 그래서 이제 예. 로마티스 관절염이나 예, 예, 예. 이런 것들은 보면은 루자로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 말이에요.
0: 네.
1: 루퍼스, 루케미아, 루게릭 디시스, 그다음에 루마티스 이런 병들은 자가 면역 결핍증이라고요.
0: 네.
1: 그러면 자가 면역이 뭐냐면은 이 세포가 죽은 세포는 나가고 산 세포가 계속 와줘야 되는데 늙은 세포가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 박혀 있으면은 그게 내 세포를 공격을 해요.
0: 네.
1: 그러면은 백혈병이나 루마티스는 자가 면역 결핍인데 이건 오는 근본 원인이 심장에서 와요.
0: 그렇군요.
1: 우리는 옛날부터 심장이 나쁘면 루마티스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0: 네.
1: 그러면 비증이라고 그래 그게. 간이 나쁠 수도 있고 심장이나 그 다음에 유장이나 간심, 비폐신 중에 하나가 막히면 오는 병이거든요.
0: 네, 네,
1: 뚫어지면
0: 네.
1: 되는 거예요.
0: 네. 그럼 산삼금옥단 그리고 도인벽사단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 네.
0: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보약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죠.
1: 네, 그 보약은 내가 250가지를 갖고 있는데
0: 예.
1: 다른 것보다는 이 약이 월등하게 잘 들으니까
0: 아하.
1: 값은 좀 비싸도 네. 확실하니까 또 이 약만 팔려요.
0: 알겠습니다. 네.
1: 그래서 이제 요번 네.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신 예, 분들한테는
0: 예. 프로모션 해주셔야죠.
1: 네, 프로모션이 네. 이제 1,200불이에요. 10개면은 근데 웬만한 건 10개만 먹어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600불
0: 네.
1: 해드리고
0: 10개 600불
1: 네, 10개 600불 해드리고 도인 벽사단도 10개면 600불이고
0: 네.
1: 예, 산삼을 지금 신경을 안 썼더니
0: 네.
1: 많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값으로 드릴 테니까 뭐 한 한 6,000불짜리는 한 2,000불
0: 네.
1: 그건 4,800불짜리는 한 1,500불 3,800불짜리는 1,000 한 200불 뭐 싸게 그 드릴 테니까
0: 네.
1: 와서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0: 그러니까 성민산삼 한방병원에는 산삼들이 유난히 커요.
1: 네.
0: 그죠? 이게 이제 조그만 산삼이 아니고
1: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취급을 안 해요.
0: 네, 아주 크고 굵은
1: 저희 집에 싸구려는 없습니다.
0: 산삼만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1: 그렇게 해보니까
0: 예, 예.
1: 싼 것은 약이 안 되더라고요.
0: 어허.
1: 그래서 금옥단에도 들어가는 산삼은
0: 네.
1: 천종급이 들어가요.
0: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1: 예,
0: 거고요.
1: 그 에너지 생겨야 되고 그 다음에 녹용도 원룡이 들어가고 사양 성분이 아마 공진단 들어가는 게
0: 네.
1: 15배가 들어가요.
0: 성분들이
1: 네, 사양 성분은
0: 최고의 성분들이
1: 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0: 예.
1: 막힌 곳은 다 뚫어지거든요. 그러는데 15배로 넣어놓으면은 산삼하고 녹용이 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3배가 더 강해지죠. 그러니까
0: 아.
1: 웬만한 것은 먹으면 다 거의 다 나아요.
0: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성민산삼 한방병원 위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09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그러니까 팔가와 호바트의 코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213-503-3304 예,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삼금옥단 또 도인벽사단 원래 이게 굉장히 고가의 보약이에요. 그죠? 좋은 명품 성분들만 들어가 있어서 고가의 이런 보약인데 예, 600불에 10개 드린다고 합니다. 선착순 5분인가요? 10분인가요?
1: 예, 이 가까운 데 사신 분들은 네.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네. 뭐 뉴욕이나 뭐 북경이나 도쿄 아니 하와이에서 제일 많이 사가요. 아하, 그, 네. 그분들은 여기 관광 겸해서 와가지고 꼭 사가지고 가시는데 네. 이런 분들은 약만 잡수셔도 되니까 아. 예, 요 주로 많이 사게 시애틀 네. 뉴욕도 많이 사가요.
0: 그렇죠. 인기가 여기, 좋습니다. 예,
1: 방송 들으신 네.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고 오달을 하시면 또 보내드리면 돼요.
0: 네, 감사합니다. 자, 산상금옥단 도인벽사단 예, 필요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213-503-330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 서영수 박사님과 상담 나눠보시고요. 또 오셔서 치료받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가십시오.
2: 라디오 서울과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설운도 스페셜 공연
3: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설운도의 특별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친구와 그룹과 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는 공연을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운전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BBIP 버스가 LA와 플러튼에서 공연장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2: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080 혹은 shop.koreatimes.com입니다.
4: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5: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4: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5: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4: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5: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4: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5: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4: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디님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계시나 봐요. 다들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네, 주말 계획도 좀 알차게 세우시면서 이제 푹 쉬시면서 정말 쉼을 얻는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날씨를 좀 전해드려볼까요?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맑고 화창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자, 대기질 지수는요.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 저녁 8시 4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1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외선 지수가 예보돼 있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전일 대비 10.9원 내린 1518.5원으로 마감하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식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29.97포인트 1.86% 급등했고요. S&P 500 지수는 127.31포인트 1.75%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40.16포인트 2.54% 폭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우려로 최근 하락세 보이던 국제 금값은 전쟁 종료 기대감에 따른 산업용 수요 회복 전망으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온스당 2% 가까이 오르면서 4,219달러 66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이 남가주 가스값 LA 카운티 일반 가스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2.2센트 하락한 갤런당 5달러 8센트 기록했습니다. 서부 텍사스단 원유가 배럴당 85달러 선까지 내려앉으면서 지난 3월 하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네요. 인근 오렌지 카운티 역시 2.6센트 떨어진 5,674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달러 67센트로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조커 앤드 퀸. 예, 에디시런과 이 노래 누가 불렀죠? 에디시런과 함께 부른 가수가 예, 테일러 스위프트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최근 요즘

하지만 여전히 전국 이 평균에 비하면 1달러 한 60센트 정도 높은 수준이에요. 뭐 요즘에는 코스코 뭐 가스가 좀 싸다 해서 그곳에서 또 가스 넣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한 5달러 중반대 이하의 주유소들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가스앱이나 뭐 이런 데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샘스클럽이나 뭐 코스코 그리고 가스버디 이 앱을 통해서도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추천드립니다. 해피투게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1: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2: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0: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0: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4: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3: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AM 1600시
7: 라디오서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있는 법이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당신이 상대방의 보석에 눈길을 한 번 더 주게 되면 이내 그 사람의 내부에서 빛이 흘러넘칩니다. 뭐 우리 마음이 아무리 시기와 질투와 비교 등으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벽을 뚫고 당신의 그런 아름다운 눈길이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봐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 가슴 속에서 그 내면에서 보석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0: 네,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제니퍼 로페즈가 불러준 노래 Let's Get Loud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뭐 밉게 보면 한없이 미운 거고 좋게 보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한없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나에게 좀 잘 못해줘. 나한테 왜 저 사람은 나를 괜히 싫어할까? 이런 사람. 나한테 잘 못해주면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저 사람 인격이 그래. 인간성이. 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 그렇게 보면 진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나를 볼 때마다 칭찬해주고 좋은 마음 보여주고 이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점들이 많아요. 나쁜 점을 이렇게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진짜 장점들이 있거든요. 와, 쟤는 이런 점이 있어. 나에게는 없는 저런 점이 있는데 너무 그런 점들이 부러워.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야 쟤는 어쩜 저렇게 열정이 많을까? 뭐 이런 생각들. 예, 맞습니다. 누구나 내면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있다는 거. 예, 좋은 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당신의 이런 상대방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그런 보석들, 좋은 점들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생각해주고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그런 모든 말들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빛으로 흘러나오죠. 그죠? 좋은 점들이 막 흘러나와서 내가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막 욕하고 그러다가도 서로 좋은 말 나누고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면서 말을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이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단단하게 둘러싸였던 벽돌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을 좀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좋은 마음으로 좀 그렇게 상대방을 칭찬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이런 댓글 주셨네요. 상대방의 단점은 짧게, 장점은 길게 기억합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 또한 또 우리가 잘 안 되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잘 안 돼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에 엎드려 공감해요. 이런 말씀도 적어주셨고 상대방을 향한 작은 배려와 친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라는 진짜 멋진 피드백들 우리 해피님들은 최고입니다. 따뜻한 눈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딱 결론을 지어주셨네요. 나한테 잘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이런 재밌는 아재 개그. 와 이거 진짜 멋진 말이네요. 나한테 잘 못하면 인간도 아니야 사람이지. 이렇게 또 웃어 넘기니까 너무 좋네요. 칭찬은 내 마음에 주단을 깔아주는 거. 와 이런 멋진 표현이.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루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1: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1: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유행은 빠르게 변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품격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오랜 시간 변함없는 안목으로 우리 남가주 한인들의 스타일을 책임져 오신 그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명품의 모든 것 TL의 칸일이 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우아하신 우리 칸일이 우리 사장님 오랜만이세요 진짜.
1: 네, 그렇죠. 네.
0: 와, 지금 몇 년 만이세요? 스튜디오에서 그렇죠. 뵙는 거는 막 지금 5년도 넘은 것 같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0: 그죠.
1: 근데 여전하시네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예쁘세요.
0: 아,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뵙고 깜짝 놀랐잖아요. 더 젊어지셔가지고.
1: 그럴 리가요.
0: 아, 네. 자, 오늘도 명품의 모든 것, TL의 모든 제품들 이제 공개해 주실 거잖아요.
1: 네.
0: 아, 6월 하니까 또 파더스데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파더스데이나 뭐 이런 시즌이 되면 항상 TL이 생각이 납니다.
1: 그렇죠. 네. 네.
0: 좋은 제품들이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네.
1: 그래서 이번에는 파더스데이 스페셜로 제가 한번 묶어봤어요.
0: 네.
1: 근데 뭐 파더스데이도 또 어머니도 함께 가셔야 되니까
0: 네.
1: Father's Day를 위한 패밀리 스페셜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네. 네. 네. 네. 아, 패밀리 스페셜 하니까 뭐 파더스 데이 아버지 선물도
1: 네.
0: 좀 TL에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어머니 선물은 또 많으시죠. 와이프 네. 것도 많이 가지고
0: 그쵸,
1: 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목걸이에서부터 주얼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좋은 네. 명품들이 많은데요. 자, 어떤 제품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전화번호 한번 드리고 갈까요?
0: 아, 네, 네, 네. 전화번호 하나 주시겠습니까?
1: 네. 213 네. 383-7077입니다.
0: 7077.
1: 네.
0: 네. 명품의 모든 거 TL입니다. 213-383-7077
1: 네.
0: 요 전화번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전화 드리고 방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 뭐 그냥 워킹 하셔도 되고요. 네. 애님 어떤 오케이션든지 아주 네. 두손 벌려 환영하겠습니다.
0: 네. 자, 명품의 모든 거 TL에서 준비한 Father's Day 스페셜 어떤 제품들이 예, 있을까요?
1: 네, 남성용 거부터 오늘은 파더스데이를 위주로 하니까
0: 네.
1: 네, 이태리 저희 메이드인 이태리 실크 타이를 많이 준비해봤습니다.
0: 네네네.
1: 요즘 넥타이가 굉장히 단색이 인기예요. 근데 파스텔 컬러로 시작해서 24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1: 네.
0: 어떤 색깔이 가장 핫한가요?
1: 그러니까 옷에 맞춰서 하시고
0: 아,
1: 요즘은
0: 맞춰서.
1: 또 굉장히 그 패스텔 컬러도 많이 하세요.
0: 네, 파스텔 톤.
1: 네, 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액센트를 많이 주시는 네.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네.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0: 단색이 깔끔해 보이긴 네. 하겠습니다.
1: 근데 요즘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런 게 보시면 TV 보시면은
0: 네.
1: 다들 단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오세요.
0: 네, 그런 그러니까, 것 같아요.
1: 네, 네. 그 흐름이 요즘은 단색인데 이제 무슨 컬러를 픽업하시냐는데
0: 네.
1: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리겠습니다.
0: 아, 참. 예, 파더스데이 넥타이 선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네.
0: 물론,
1: 그래서 이제 1+1이면 두 개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0: 네.
1: 99불 99전에 메이드 인 이태리 타이 제가 준비했는데요.
0: 네.
1: 오늘 이번 파더스데이 스페셜은 시니어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0: 네, 네, 네.
1: 엑스트라 10% 더 추가하십니다.
0: 와, 요 가격에
1: 네.
0: 예, 요 가격에 1+1에 99달러 99센트 요 가격에 네. 10%를 더 오프해서 주신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시니어분들만.
1: 시니어 근데 이제 올라오시면서
0: 네.
1: 저희 엄마 물건 사러 왔어요. 저희 아빠예요. 그러면
0: 맞아요,
1: 네, 물론입니다.
0: 맞아요.
1: 네. 네.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분들한테는 네. 이유를 막론하고 다 엑스트라 10% 디스카운트를 자녀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0: 와,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해당 사항이
1: 그렇죠.
0: 선물하시는 거니까.
1: 네.
0: 네, 좋은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세일을 해 주시네요.
1: 네. 그래서 이제 1+1 이태리 실크 타이
0: 네.
1: 코모에서 만든 자카드 실크입니다.
0: 아.
1: 그래서 1+1 두 개에 99불 99전에
0: 네.
1: 엑스트라 10% 받으시고요.
0: 네.
1: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널리 잘 아시는 조지 알마니.
0: 조지 알마니.
1: 네, 저는 남자분들 벨트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버클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0: 네.
1: 원 사이즈 핏이고 자르시면 되고요.
0: 네.
1: 네, 양면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0: 그게 매력 있어요.
1: 그렇죠.
0: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1: 그래서 TL에서 만든 프라이스는
0: 네.
1: 조지 알마니 메이드 인 이태리 벨트를
0: 네.
1: 149불 99전은 TL에서만 만든 프라이스입니다.
0: 와, 진짜 가격 좋습니다.
1: 좋죠.
0: 명품인데 조지 네. 알마니 굉장히 좋은 제품이잖아요.
1: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엑스트라 10% 받으세요. 네.
0: 우리 사장님은 네. 진짜 최고세요. 네, 좋은 제품을 이렇게 네. 좋은 가격에 해주시니까요. 요 시즌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1: 노력을 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또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추운 느낌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따뜻한 느낌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자, 조지 알마니 버클 이 바꿀도 아주 멋있어요. 그
1: 조지 그죠? 알마니 스타일이죠.
0: 예, 조지 네. 알마니 스타일의 이 벨트. 네. 예, 여러분들 양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건 하나에 149불 99전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지갑.
0: 지갑도 있고요.
1: 네, 사실 지갑은 벨트보다 좀 프라이스가 높아요. 네. 근데 제가 한 가격 149불 99전에 그것도 내려봤습니다. 아. 그래서 아. 거기서 또 엑스트라 10% 받으시면 되고요.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14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오프된 가격으로 네.
1: 그러니까 해드립니다. 135불에 가져가시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아유, 가격 좋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이태리 선글라스 남자분 거 가지고 있습니다.
0: 오, 네. 네.
1: 버버리, 네. 지미추, 네. 그다음에 페라가모.
0: 와. 이 명품도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선글라스.
1: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저기 인기가 좋지를 않아요. 네. 저한테 물건을 서플라이 해주시는 분들은 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라세요.
0: 그러니까 이거 고가인데.
1: Are you okay? 그러시는데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이태리산 네. 지미추, 네. 페라가모, 버버리 19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가져가시면 되고요.
0: 네. 선글라스도 아주 좋은 가격에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Father's Day 패밀리 스페셜 가격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1: 그런 네. 날이 왔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명품의 모든 것 TL입니다. 우리 TL 사장님, 카니리 사장님하고는 꽤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옛날에 정말 TL 제품이 막 불티 났습니다.
1: 그때 난리 났었어요.
0: 난리 났었어요. 진짜. 기억합니다.
1: 네. 네. 근데 네. 제품에는 지금이 더 업그레이드 된
0: 아,
1: 네. 퀄리티입니다. 네.
0: 옛날에 굉장히 제품들도 많았고 봄에는 네. 막 다 갖고 싶고 네. 여성들의 눈을 혈옥시키고 또 너무나도 퀄리티가 좋았던 그렇죠. 그런 제품들로 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성들 한 번씩 방문하시거나 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시면 이번에 Father's Day에 뭘 선물할까 그 네. 고민이 싹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1: 그렇죠.
0: 생각이
1: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0: 네, 하이라이트.
1: 네, Father's Day 빅 스페셜입니다.
0: 네, 네, 네.
1: 메이드 인 이태리 서머 자켓이 들어왔습니다. 아~ 콤비 자켓이죠.
0: 네네네네. 네.
1: 그래서 서머 울이기 때문에 네. 서머 울의 특징은 뭔가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어허.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가벼우시고요. 그래서 양복을, 네. 그러니까 양복이 아니죠. 자켓, 네. 콤비 자켓을 네. 4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 올 메이드 인 이태리 산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리 타이.
0: 타이,
1: 자켓에 맞게 컬러 매칭해서 제가 하나 드리고요.
0: 네.
1: 거기다 또 엑스트라 보너스 또 있습니다. 자동 벨트 기억나시죠?
0: 자동 벨트 기억하셔죠? 기억합니다.
1: 네. 네, 자동 벨트는 그냥 네. 찰까닥 하니까 네. 구멍이 없이 편해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동 벨트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또 항상 그것만 찾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태리 콤비 자켓 네. 100% 서머 울을 구입하시면 4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
0: 네.
1: 이태리 실크 넥타이하고 자동 벨트 네. 함께 갑니다. 그래서 아~ 세 아이템을 499불 99전에 네. 엑스트라 10% 받으시면 450불에 사시는 겁니다.
0: 야, 이 제품도 너무 좋은데요.
1: 굉장히 이번에는 정말 좋은데요? 꼭 한번 와서 참견해 주셔야 되고 입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네.
0: 아니,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세상에. 네. 참 이 TL의 제품들은 다 명품이란 거 다 알고 계실 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명품을 이렇게 좋은 가격에 주시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0: 예. 자, 선물하실 곳 있다면 명품으로 이 TL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확 사로잡는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여성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 그럼 이제 여성용은 네. 제가 또 항상 시작을 기억하시죠? 네. 99월 99전에 하는 거.
0: 아, 가격 너무 좋죠.
1: 네. 근데 네. 이거는 정말 정말 제가 네. 처음으로 한번 해보는 프라이스 딜이에요.
0: 네네네.
1: 천연 진주. 네, 천연 진주. 또 진주에는 또 천연 진주, 마요르카 진주 있잖아요.
0: 네네네.
1: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석으로 된 잼스톤입니다. 원석이니까 뭐 칼라대로 다 있죠.
0: 칼라
1: 원석 목걸이를 하나 99불 99전에 사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럼 매칭 팔찌를 같이 갑니다.
0: 아 진짜요?
1: 네, 다 원석들이에요. 오. 그래서 세트에 네. 99불 99전에 10% 또 받으십니다.
0: 우와, 요 가격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0: 제 기억으로는
1: 이렇게 좋은 아이템과 네. 묶어서는 아마 제가 큰 용기를 냈습니다 이번에.
0: 아 감사합니다.
1: 네.
0: 역시 사장님이세요.
1: 고맙습니다.
0: 자 천연 진주. 여러분들 TL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주가 너무 아름다워요.
1: 네, 굉장히 탐스럽고 특히 네. 마요르카는 스페인산이잖아요.
0: 그죠, 그죠.
1: 네, 그건 좀 컬러풀한 것도 있고요.
0: 네.
1: 네, 그래서 굉장히 착용감이 다 좋으세요 목걸이는.
0: 그렇죠.
1: 네.
0: 뭐 캐주얼한 복장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색 목걸이는 다 컬러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뭐 머리 색깔하고도 맞추시는 분이 있고요.
0: 네.
1: 안경 쓰셨잖아요.
0: 네, 네,
1: 안경 색깔하고도 맞추시고
0: 아, 그치.
1: 옷하고 멋쟁이들. 맞추시는 네, 옷하고 네. 맞추시는 거는 뭐 기본이시고요.
0: 네.
1: 귀걸이하고도 맞추십니다.
0: 아, 그리고 우리 카니리 사장님이 또 코디까지 해주십니다.
1: 아, 열심히 노력합니다.
0: 이 컬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코디를 해주시면 또 그대로 하면 또 아주 멋스럽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천연 진주 그리고 마요리카 진주 또 원석 목걸이 네. 이렇게 있는데 99불 99전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팔찌를 선물로
1: 네,
0: 주신다고.
1: 매칭 팔찌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0: 아, 저 여기에 10% 업된 가격.
1: 네.
0: 와 엑스트라 10%. 이거 진짜 좋은 가격이에요.
1: 굉장히 와서 보시면은 네. 그 대신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지가 않아요.
0: 네.
1: 그러니까 퀄리티가 수량이 많은 게 아니고 네. 스타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0: 그쵸, 그쵸.
1: 얼른 픽업해 가시면 됩니다.
0: 득템하시는 겁니다.
1: 네, 득템하시는 거예요. 네.
0: 일찍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네. 내가 원했던
1: 그렇죠.
0: 그 아이템이 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방송 들으시면 아, 나 이거 선물, 네. 이 선물을 좀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예, 전화로 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3-383-7077입니다. 213-383-7077 네. 이 전화번호 기억하시길
1: 그
0: 바라겠습니다.
1: 주소 한번 말씀드릴까요?
0: 네.
1: 네. 618 네. 사우스 세라노 에브뉴고요.
0: 네.
1: 저는 2층에 있습니다.
0: 네.
1: 옆에는 여러분들 많이 오시는데 콘체르토 카페 있고요.
0: 네.
1: 제 아래층에는 키친 수다 있고요.
0: 네.
1: 저는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라디오 서울 바로 옆 건물이에요.
1: 네, 이렇게 길 건너죠.
0: 네, 길 건너죠. 네. 가깝습니다. 네. 618 사우스 세라노입니다. 유가와 세라노에 위치하고 있어요.
1: 네.
0: 그 콘체르토 레스토랑 뭐 다 아실 겁니다.
1: 다 아시죠? 그리고 네, 뭐 키친 수다도
0: 그쵸,
1: 많이 아시고 네. 요즘 야구 중계하기 때문에 네, 키친 수다 많이들 오세요.
0: 네, 키친 수다도 인기가 좋은데 그 건물 2층에 네. TL 위치하고 있습니다.
1: 파킹은 예. 굉장히 충분히 지금 이 시간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네. 몇 시까지죠? 사장님?
1: 아, 저는 6시까지 합니다. 예, 10시 6시까지. 오픈해서 6시 예. 클로즈 합니다.
0: 10시 오픈해서 6시 클로즈니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안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오늘 엄청나게 좋은 아이템들 소개해주고 계시고 세일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파더스 데이가 가까우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선물 준비 안 하셨다면 TL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아주 퍼펙트 타이밍입니다.
0: 네, 퍼펙트 네. 타이밍입니다. 자, 여성용 이 진주 소개를 해주셨고요.
1: 네. 그다음에 이건 네. 제가 굉장히
0: 네.
1: 소중하게 생각하는 샤넬 작품들이에요.
0: 아.
1: 네, 샤넬이 네. 오리지널 버튼을 가지고
0: 예.
1: 네,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한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익숙하세요. 근데 이제 암만 해도 오리지널 버튼 샤넬을 만들기 때문에
0: 네.
1: 이거는 덴마크에 버튼 소사이어티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거기에서 오토라이즈를 다 받습니다. 버튼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버튼으로 만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주 준수하고 아주 수석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들인데
0: 네.
1: 이거의 또 특징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원 오브 카인드입니다.
0: 네.
1: 그래서 목걸이를 제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이 가격에 한번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0: 네.
1: 버튼으로 만든 목걸이인데요. 149불 99전 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0: 와. 진짜
1: 오리지널 버튼으로 만들고 원 오브 카인드고요. 하시면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상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 오브 카인드로. 그래서 149불 99전에 이건 피스가 많지 않아요.
0: 네.
1: 제가 투 다즌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시고요. 근데 투 다즌이 다 틀린 스타일이에요.
0: 아.
1: 네.
0: 그러니까 세상에 딱 하나.
1: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예, 예. 네. 내가 할 수 있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걸 예. 149불 99전에 예. 엑스트라 10% 제가 준비했습니다.
0: 와, 이 가격도 진짜 좋으네요. 네. 이 가격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뭐 이 소개를 이 아이템을 소개해주면 또 이게 또 눈안에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자, 샤넬 버튼. 그러니까 수석 디자이너의 작품입니다. 네, 리얼 네, 네. 오리지널 샤넬 작품인데 목걸이.
1: 네.
0: 와, 여기 보이시나요?
1: 네. 그 네. 랭스가 18인치 있고 20 있고 22인치 있습니다.
0: 긴 거는 긴 거대로 네. 매력이 있고 예, 멋이 있고 그렇습니다.
1: 그것도 여름에 같은 때는 이렇게 로우 컷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어트랙티브하게 느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좀 네. 네. 스페셜하시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 일단 기분이 스페셜해지세요.
0: 아, 네. 샤넬 버튼 누구나 다 여성들 네. 하면 탐내는 거죠.
1: 네, 네,
0: 특히
1: 네.
0: 목걸이.
1: 네.
0: 예. 어, 참 이게 보니까 캐주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캐주얼하면서도 우아하게.
1: 굉장히 고급스럽죠.
0: 예, 네. 고급스럽기도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제품도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 149불, 예, 149달러 99전
1: 네.
0: 예, 여기에 엑스트라 10% 오프된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드린다고 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1: 그 다음에 이제 예. 여성용 선글라스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똑같이 지미추 이번에 이사벨 마란트 그 다음에 아. 버버리 네. 페라가모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성분들도 19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받으십니다.
0: 네. 요 가격도 정말 좋네요.
1: 네.
0: 네. 선글라스.
1: 선글라스는 뭐 최신형이에요. 아, 다 뉴 어라이벌입니다.
0: 요즘에는 어떤 디자인 유행이에요?
1: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비즈니스 네. 했는데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 세일즈 하시는 분이
0: 네.
1: 항상 이렇게 콧대가 있는 걸 가져다 주세요.
0: 아,
1: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0: 그렇구나.
1: 착용감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시고 불편해 하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0: 네.
1: 네. 그러니까 선글라스는 꼭 한번 와서 체크업해 주시고요. 199불 99전에 네. 엑스트라 10% 받으시면 그것도 좋은 가격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예, 카니리 사장님 선글라스도 멋진데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199불 예, 99전입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10% 오프된 네. 가격 이 여성용 선글라스 이태리 성경,
1: 그렇죠.
0: 선글라스입니다.
1: 네.
0: 요 또 탐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특히 여름이니까.
0: 예.
1: 네, 그러면 선글라스는 뭐
0: 필수예요.
1: 나 선글라스 많아 그렇지만은 계절에 따라서 또 시즌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또 예. 옷에 따라서도 분위기가 네. 있고 이런 가격에 한번 꼭 참견해 그렇죠.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우리의 눈 보호를 위해서
1: 그렇죠.
0: 네, 자외선 차단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1: 안경에 대한 좋은 조건은 다 가지고 구비되어 있는 네, 스타일들이고 네. 브랜드니까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좀 다양한 아이템들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핸드백도 많잖아요. TL에.
1: 제가 전공이 핸드백이에요.
0: 그러니까요. 네, TL하면 핸드백.
1: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이태리 베비니 네. 핸드백.
0: 네.
1: 이건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건 10년 전 프라이스를 네. 한 번도 못 올리고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모든 게 다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도 저는 그냥 고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0: 네.
1: 그래서 새로 들어온 스타일 다 뉴 스타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비니 핸드백 299불 99전에
0: 네.
1: 10년 전 프라이스예요. 하나를 구입하시면 여기다가는 제가 패션 이어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걸이.
0: 귀걸이.
1: 네. 귀걸이 함께 모시겠습니다.
0: 와.
1: 감사합니다. 귀걸이는 오셔서 픽업하시면 되고요.
0: 네. 오, 좋은데요. 베비니 핸드백 구입하시게 되면 이것도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0: 예, 299불 99전입니다.
1: 네.
0: 가격이 왜 이렇게 다운이 됐어요?
1: 아, 예. 말도 못해요.
0: 네. 아니.
1: 다운이 아니라 못 올린 거예요.
0: 네. 아, 그러신 거예요?
1: 네.
0: 아니 이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캐터거리가 있고
0: 깜짝 놀랐어요.
1: 또 이제 리미티드 아이템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거는 이제 499불 99전인데
0: 네.
1: 오늘 제가 299불 99전
0: 네, 네.
1: 그룹만 오늘 제가 세일합니다.
0: 예.
1: 리미티드 아이템은 그거는 뭐 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그건 또 499불 99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이태리 이 베비니 핸드백 하나 구입을 하시게 되면 선물로
1: 네.
0: 귀걸이 드린다는 거.
1: 그렇죠. 네, 네.
0: 귀걸이도 TL의 귀걸이는 다릅니다. 자,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명품의 모든 거 TL입니다. 213-383-7077 213-383-7077 7077로 문의하셔도 되고요. 위치는 유카와 세라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콘체르토 레스토랑 또 키친수다 2층에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명품의 모든 거 TL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면 이런 명품들 구경하실 수 있고요. 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 남성용 Father's Day에는 요 제품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그 울 콤비 네, 자켓.
1: 굉장히 가볍고 고김이 가지 않고요.
0: 예,
1: 입으시면은 안 벗으세요.
0: 그러니까.
1: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한국 분들이 네, 좀 사이즈가 네, 이게 소매가 네, 소매는 또 숏을 만들고 있어요.
0: 아,
1: 그렇기 때문에
0: 활동적이고
1: 아니 그러니까 네, 뭐 저기 뭐 줄이지 않으셔도 다 맞으시고요. 네,
0: 그렇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요거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태리 실크 타이를 또 선물로 주시고 여기에 자동 벨트까지 네, 선물로 얹어 주시니까
1: 그건 아주 거기에 굿 패키지였어요.
0: 그러니까 네, 거기에 또 엑스트라 10%.
1: 아, 그러네요.
0: 와.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지.
1: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요. 네. 아직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213-383-7077, 213-383-7077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준 아이템들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선미 씨가 한번 리뷰해 주시면 어때요?
0: 아, 제가요?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남성용 이태리 실크 타이, 실크 네, 타이입니다. 원 플러스 원입니다. 99불, 99전이고요. 네. 그리고 알마니 벨트 한 개, 예, 149불, 99전. 요거를 구입하시고 또 엑스트라 10% 오프된 가격으로
1: 그렇죠,
0: 주신다고요.
1: 네.
0: 그리고 지갑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예, 149불, 99전에 엑스트라 10% 가격에 해드리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이태리 뭐 썸머 울, 요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콤비 자켓 요 제품도 구입하시게 되면 이태리 실크 타운 무료로 선물 드리고요. 자동 벨트까지 선물을
1: 네,
0: 얹어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0: 49불. 499불 99전입니다. 여기에 엑스트라 10%
1: 그러니까 449불 99전에 네, 새 아이템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정말 좋은 가격에 해주고 계십니다. 여성용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명품의 모든 거 TL에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연 진주, 뭐 마요리카, 원석 목걸이, 컬러스톤 이런 거 구입하시면
1: 네,
0: 또 99불 99전에 가져가실 수 있는데 여기에 팔찌를 선물로 주신다고
1: 네,
0: 매칭 약속해 주셨어요.
1: 매칭 팔찌가 함께 갑니다. 네.
0: 네, 매칭 팔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샤넬 버튼으로 제작한 목걸이.
1: 네.
0: 예, 네, 요것도 아주 저는 탐이 나요.
1: 원 오브 카인드고요.
0: 네, 네, 네. 149불 99전입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선글라스도 있습니다. 선글라스도 199불
1: 99전. 네.
0: 여기에도 엑스트라 10%.
1: 그렇죠.
0: 모든 아이템들이
1: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지미추, 이사벨 마란, 버버리, 네, 페라가모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이제 TL에 가시면요, 모든 제품들 10% 엑스트라 이 10% 오프된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1: 네.
0: 엄청난 세일에 또 혜택에 네, 이런 선물까지 주시니까요, 좋습니다.
1: 그리고 네, 베비니 핸드백.
0: 아, 베비니 핸드백.
1: 네, 네. 메이드 인 이태리 네, 다양한 스타일인데 컬러, 사이즈, 스타일 관계없이 299불 99전을 제가 듬뿍 담아놨습니다.
0: 네.
1: 그래서 299불 99전에 구입하시면은 패션 귀걸이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패션 귀걸이 좋습니다. 선물이 아주 좋습니다. 저 오랜만에 예, 명품의 모든 거 TL의 카니리 사장님과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아, 여전하셔서 너무 기뻤고요.
1: 오래간만에 정말 반갑고요.
0: 네.
1: 네, 편안하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이번 Father's Day 야,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파이팅!
0: 파이팅! 자주 오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에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스텔의 백만송이 장미였습니다. 여전히 좋네요. 이 노래 심수봉의 원곡도 너무 좋지만 또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나요? 복면가왕에서 불렀나요? 복면가왕에서 부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국가스텔이 이 노래 부르면서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원곡이 좋으니까 리메이크 곡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네 프랑크.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지요. 안네 일기로 굉장히 유명한, 예, 참 소녀가 쓴 그런 책이니까요. 예, 1929년 6월 12일 태어나서 1945년 2월, 예, 3월, 예, 이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네덜란드의 유대인 소녀죠. 1942년 6월 12일 자신의 13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그 유명한 안내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인간과 또 그런 인간의 희망에 대한 희망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녀의 기록은 전 세계인에게 큰 울림을 주면서 지금까지도 가슴에 큰 감동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그럼에도 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선하다고 믿는다. 예, 어떻게 그 13살 소녀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십시오. 이 장벽을 허물어버리십시오. 인물 자체의 기념일은 아니지만요. 1987년 6월 12일 이 냉전 시대의 두 주역이 역사적 순간을, 예, 만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베를린 장벽 앞에서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이 고르바초프를 향해 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유명한 연설을 남긴 날입니다. 이 연설은 2년 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를린 탄생 7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이 행사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냉전의 상징인 장벽을 마주한 채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향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꾼 명대사를 던지게 됩니다.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소련이 진정으로 이 평화와 자유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압박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죠. 고르바초프 서기장, 평화를 구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원한다면, 자유를 원한다면 이 문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문을 여십시오. 이 장벽을 허무십시오. 사실 백악관 참모들과 외교관들은 이 문구를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소련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냉전 완화 분위기를 망치고 고르바초프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요. 연설문 초안에는 이 구절은 몇 번이나 지워졌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면서 고집스럽게 다시 써넣었다는군요. 연설 당시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를 정치적인 수사나 불가능한 선언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연설이 있은 지 불과 2년 5개월 만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냉전을 종식시키고 독일의 통일을 앞당긴 위대한 연설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엄청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더운 날이지만 시원하게 지내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많은 사랑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대한민국도 민주적인 평화 통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디님 고맙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 뮤지션이죠. 데이비드 보위의 Heroes 함께 듣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과 너무나도 깊게 연결된 노래지요.

0: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즐거운 주말 되세요. 사랑합니다.
1: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파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 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 세일.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 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너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9: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 또 사망 위험까지

0: 지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트인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트인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트인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 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트인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트인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 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곳은 태양과 자유가 숨쉬는 도시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금요일 오후, 라디오는 내 친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참 오늘따라 왠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라는 얘기보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제의 그 흥분과 어떤 뭐랄까요, 또 경우의 수에 가나 이러다가 꼴깍꼴깍 우리 황인범 선수, 또 우리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정말 남녀노소가 한마음이 돼서 어제야말로 잔칫날이었고 오늘 마침 주말인데다가 무슨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잔칫날 같은 기분으로 일단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잔칫날 우리 손빈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손빈이라는 가수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물이란 노래, 그물을 던져라 라는 그 주인공인데 이렇게 또 멋진 노래 했습니다. 아이고 순철님, 예상대로 2-1 승리했네요. 아, 네. 월요일날 최세영이 스포츠 시간에 우리 순철님 정확히 제가 기억해 놓았으니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맞추셨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순철님 뿐만이 아니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분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어떤 형태로건 어디서건 다 어제 7시에 어떤 흥분을 잊지들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5시까지 오늘 주말 이 시간을 꽉꽉 채워줄 여러분의 모든 신청곡, 또 제가 준비한 시원한 몇 잔의 노래들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는 그런 좋은 주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음악 팍팍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위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뭔 대수입니까? 나이야 가라!

0: 자, 나이야 가라 가라 가라 나이까지 또. 아, 잠깐만요. 나이야 가라는 이런 그 우리 김용임 씨의 얘기 맞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다. 어제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철님 예상 맞추셨고, 통계님 굿모닝, 네, 신청곡 주셨고, 아이고 H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순철님. 아, 신청을 하셨어도 괜찮고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순철님, 한국의 한국 미국 음악 부장님 안녕하세요라고. 아, 파란 조끼요. 시원해서 입었습니다. 자, 어제 흥분 이제 가라앉기도 전에 다음 주 목요일이죠. 6시에 과연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할 때 멕시코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 지론이 많은데, 또 우리 홍명보 호가 또 어떤 비책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흥분시킬지. 그래서 2승을 일찌감치 해서 좀 이번에는 경우의 수가 없이 편안하게 진초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뭐 저하고 인터뷰 몇 번 하셨는데, 여러분 사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교통사고, 또 자동차가 사거나 리스했을 때 고장 났을 때 속을 새길 때 그거를 막아주신 레몬법 전문, 또 개인상의 전문 우리 차차차로 알렉스차 변호사님과 함께, 제가 또 얘기를 들으니까 어저께 여러분 그 저희 방송국 앞에 잔디광장에서 정말 멋진 응원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또 참여를 하셔서 오늘 굉장히 이야기 보따리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다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0: 네, 갑자기 웬 오피슨 코리아냐고 깜짝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 제가 잠깐 이력이 너무 멋져서 소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상의 레몬법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베테랑이시면서 저희 LA를 기반으로 또 오렌지 카운티 전역의 의뢰인 담당하시고 미군 출신이십니다. 의뢰인을 위해서 싸우시고 제대 후에 러스쿨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셔서 때로는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필요할 땐 강하게 싸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우리 알렉스 차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설명이 좀 너무 길었죠?
1: 네네. 감사합니다.
0: 제가 사실 예. 이렇게 초대 손님 오실 때는 이 오피슨 코리아를 절대 안 틉니다.
1: 네네.
0: 근데 제가 소식 들으니까 뭐 어제 뭐 축구 끝났는데 저희 그 방송 제가 끝나고 나가니까 네. 뭐 난리가 났어요. 막 네네. 공연을 하고 예.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얘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차 변호사님이 거기에 관계돼서 지금 네. 일을 하셨다고.
1: 네.
0: 그 좀 궁금하니까 네. 좀 오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지금 한인축제 회장이거든요.
0: 그래서 아, 지금 회장님이세요?
1: 네. 그래서 지금 한인축제 회장에서 작년 10월 달에 오피슨 코리아 YB 밴드가 축제에 와가지고 노래 불렀습니다.
0: 아, 그럼 작년에 네. 하신 것도 우리 변호사님이 네네. 하신 거구나.
1: 네.
0: 아.
1: 그래서 금년에는 축제랑 한인회랑 상공회랑 평통이랑 스포츠 클럽이랑 같이 만들어서 지금 이 워치 파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래서 어제가 첫 번째 게임이고
0: 네네, 그렇죠.
1: 두 번째 게임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멕시코랑 같이
0: 네,
1: 하잖아요.
0: 멕시코랑 하죠.
1: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축제 하는 데서 LA
0: 그 아드모어 공원에서
1: 그러니까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예요.
0: 네네네.
1: 거기서 하고요. 세 번째 게임은 또 다시 여기 리버티 파크에 다시
0: 아,
1: 와요.
0: 아, 그렇구나.
1: 예, 근데 어제는 한 1,0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0: 네.
1: 우리 생각은 한 2,000명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0: 와, 2,000명이나?
1: 네. 그리고 한국이 또 이겼으니까는 예. 지금 되게 어텐션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축제하는 데서 하는데 우리는 한 3,000명에서 또 5,000명이 올 것 같은데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0: 와, 특히나 멕시코하고 하다 보니까.
1: 네. 그리고 어제 같은 또 우리가 그 세 게임의 티셔츠를 1,000명이 제 쯤에 온 1,000명한테 티셔츠를 줘요.
0: 네네네.
1: 그 빨간 레드 티셔츠를
0: 예,
1: 주니까는
0: 예, 예, 예.
1: 그게 1,000명밖에 없으니까는 그 빨리 오셔서 그걸 받으실 그걸 원하시면 빨리 와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행기표 라포도 했고
0: 네.
1: 케이크한 라포도 했고 뭐 하여튼간 물건은 되게 많고 그 기프트가 되게 많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뭐 설치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1: 네.
0: 어떻게 그 충당이 됐나요?
1: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비용이 좀 걱정이 됐는데
0: 네.
1: 이거를 오리지널 사니까는 뭐 다른 오리지네이션에서 뭐 펀드레이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농심도 와서 라면도 많이 주고 에어비앤비도 오고 SMG 뭐 현대도 오고 하여튼간 그래서 펀딩을 네네.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근데 뭐 사실 그 변호사 일 하시면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작년서부터 축제 재단 이사장님
1: 네.
0: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올해도 역시 맡아서 하시겠네요.
1: 네, 올해는 매년 동안 더 유명한 가수를 지금 부르려 그러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올해는 진우션 부르고요.
0: 아, 진우션.
1: 네,
0: 예,
1: 그리고
0: 예.
1: JK 타이거.
0: 아, 김동. 아, JK 타이거.
1: 예.
0: 아, 래퍼는.
1: 네.
0: 오.
1: 그리고 윤미랭 같이.
0: 윤미래.
1: 예.
0: 부부니까.
1: 네, 부부랑 같이 오고. 그리고 또 뭐 덤파운드.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요.
0: 아, 그렇구나.
1: 그래서 매일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래를 부를 겁니다.
0: 제가 알기로 윤미래 씨도 LA 출신이고
1: 네.
0: 진우 션의 션도 LA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1: 네. 진우가 LA 출신이고
0: 아, 진우가. 션은 한국.
1: 예,
0: 예. 예. 또 와이프가 이쁜 또 저 탤런트고.
1: 예, 예.
0: 예. 아.
1: 그 친구가 어떻게 러닝 저도 뛰거든요.
0: 아, 마라톤.
1: 예. 마라톤에 거기서 그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아무쪼록 너무 참 이거 우리 한인 그 한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1: 네.
0: 사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축구에 미쳐 있다고 봐야죠. 특히
1: 네.
0: 월드컵에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해주셔서
1: 그러니까 어제 느낀 게 정말로 뭐 요새는 경기도 좀 나쁘고
0: 네,
1: 정치도
0: 네, 그렇죠.
1: 좀 골치 아프고 근데 어제는 정말로 유니파잉 팩토리더라고 이게
0: 네.
1: 스포츠가 정말로 사람들이 다 너무 기분 좋게 만들고
0: 그렇죠. 아, 정말
1: 너무너무
0: 도파민이 나오는
1: 네,
0: 거예요.
1: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재밌게 예. 끝났습니다.
0: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새 게임 할 때까지는
1: 네.
0: 아마 굉장히 좀 기분 좋게 지낼 거고
1: 네.
0: 만일에 우리가 30강에 올라가면 또 다른 게임 있죠.
1: 물론이죠.
0: 근데, 또 만일에 16강 가면 네. 더 봐야 되고 네. 뭐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거죠.
1: 근데 어제 정말 이겨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또 찬스가 훨씬 더 좋아진 것
0: 훨씬
1: 같아요.
0: 훨씬 좋아졌죠.
1: 예. 예. 훨씬 더 좋아가지고 우리 지금 걱정은 네 번째 게임은 어디서 할까 지금 걱정하고
0: 아,
1: 있습니다.
0: 이제 그런 또 걱정이 생기셨네. 네. 자 아무쪼록 애만 있어주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뭐 개인상의 교통사고 뭐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 뭐 그 이외에 모든 그 사고를 취급하시고 또 레몬법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1: 뭐 퍼스널 인주의가
0: 네네네 교통사고요.
1: 네, 교통사고 네, 같이 하죠.
0: 뭐 알다시피 교통사고는 지난번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고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1: 물론이죠.
0: 물론 내가 잘못한 네.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선 무엇보다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전 남자니까 조금 난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머리가 하얗고 뭐 아무 생각이 안 난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내가 꼭 해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그러니까는요. 교통사고는 거의 많이 그냥 갑자기 뒤에서 받을 때가 많아요.
0: 네.
1: 왜냐하면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뭐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다고요. 네, 특별히 네, 요새는 네. 전화가 있기 때문에 네. 뒤에서 뭐 텍스트 하든지 아니면 뭐 전화를 보든지 아니면 전화를 찾든지 그럴 때 갑자기 앞에 있는 차를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준비도 안 됐는데 뒤에서 사고가 나니까는 그때는 너무 힘들지만은 꼭 차에서 스탑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포메이션은 그건 꼭 받으셔야 돼요.
0: 아 상대방 인포메이션.
1: 네. 왜냐하면은 어쩔 때는 상대방이 인포메이션 안 주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님 히트앤런으로 취급이 되나요?
1: 히트앤런이 취급되고 그럴 때는 정말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 만약 히트앤런이 되면은요. 플리스 리포트를 만들어야 돼요.
0: 아 그러면 내가 플리스 스테이션 가서 네. 만들어야 되나요?
1: 근데 특별히 LA에서는 플리스 스테이션을 안 가도 그냥 그 웹사이트 City of LA에서 가서 온라인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경찰이 연락이 올 거예요.
0: 아.
1: 근데 그게 없으면은 히든런 클레임을 못해요.
0: 아 그게 네. 증거가 있어야만 성립이 네. 되는군요. 네.
1: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 드덕도본이 있으면 드덕도본을 내야 되고 히든런이 안 되면은
0: 아
1: 그리고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히든런 같은 거는 꼭 UM이 있어야 됩니다.
0: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UM이 있어도 그 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 보험에서도 인정이 돼서 네. 상대방 대신에 커버를 해준다는
1: 물론이죠. 어쩔 때는 그 인슈런스가 커버리지도 안 하고 디나이가 될 수가 있어요. UM도 디나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짜 아니면 사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는요.
0: 아 자기가 해놓고 남이 그랬다고 네.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가.
1: 네. 그러니까 그 인베스티게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1: 그러니까는 꼭 차에 사고가 나면은 정말 다른 쪽에 인포메이션 받으셔야 돼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인슈런스 인포메이션, 뭐 그리고 또 레지스트레이션.
0: 자동차 등록증, 네. 또 자동차 보험증,
1: 보험.
0: 연락처 네. 뭐 네. 이런 정보.
1: 네.
0: 아
1: 그래야지 누가 그 사고를 만지 알아서 클레임을 할 수가 있죠.
0: 네네.
1: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너무 다쳤으면은 그리고 앰뷸런스가 오면은 저는 맨날 그냥 앰뷸런스 타라 그래요.
0: 아.
1: 왜냐면 앰뷸런스까지 아니면 파이어 트럭이 오면은 되게 큰 사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0: 아, 일단 타는 게 유리하다. 네. 네.
1: 왜냐면은 뭐 에어백이 터지든지
0: 예.
1: 아니면 차가 너무 크게 사고가 나가지고 앰뷸런스가 오지
0: 네.
1: 조금 뭐 뒤에서 많이 박았다 그러면 앰뷸런스는 안 와요.
0: 아 그렇구나.
1: 예.
0: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해야 될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사실
1: 네.
0: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이 크네요.
1: 혼자서 하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또 혼자서 하는 이 교통사고가 살면서 몇 번 날 것 같아요. 몇 번 안 나요.
0: 그렇죠. 몇 번 안
1: 나죠. 1년에 뭐 한 번 나는 것도 아니고 5년에 한 번 어쩌면 날
0: 어떤 때는 뭐 1, 20년에 네. 한 번 나올 때도 있어요.
1: 어떤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0: 아, 예, 예.
1: 뭐 10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니까는 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그리고 또 인슈런스 어저스트 다른 쪽 사람들도 변호사가 없으면 되게 도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0: 아.
1: 그러기 때문에 꼭 그 이런 인슈런스 그 퍼스널 인주 변호사를 사는 게 제일 도움이 제일 많이 됩니다.
0: 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 보험회사 그 어저스터란 사람이 좀 내 사고 난 걸 좀 축소시킨다거나
1: 네, 물론이죠.
0: 뭐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죠.
1: 물론이죠.
0: 그래서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
1: 네.
0: 그래서 혼자 하면 그렇게 역부족이니까
1: 네.
0: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그렇지 못하게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1: 네.
0: 내가 받을 보상금을 받아주시고
1: 네.
0: 해주신다는 거로 네. 이해했습니다.
1: 네. 또 그리고 뭐 병원 가는 거 차고 치는 것도 그것도 다 뭐 바디샵 아니면 병원
0: 네네.
1: 그런 게 모르시니까는
0: 네.
1: 꼭 변호사가 있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자, 그 뭐 그 이 변호 사실 그 저도 교통사고 한 두 번 난 적이 있는데 물론 변호사님은 많은 케이스들을 하셨겠지만 보상비가 크다고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피해가 있고
1: 물론, 네.
0: 자동차도 그렇고 내 네. 몸도 사실 교통사고가 눈에 보이지 않게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막 팔이 저릴 때도 있고
1: 네.
0: 그게 오래 갈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도 올바른 판단을 하시는 우리 변호사님 배에서 제 사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받아서
1: 네.
0: 내가 차후에도 피해가 없을수록 하는 게 그럼 일단 교통사고가 나고 되면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락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할 거는 뭐 치료받는 정도고
1: 네네.
0: 나머지는 모든 걸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요.
1: 예.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0: 그렇죠. 예.
1: 뭐 이 클레임을 뭐 직접 만드셔도 괜찮지만은 또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한테 얘기 요청을 물어본 뭘 물어본다고요. 그거를 답이 또 다 똑같아야지.
0: 예, 예, 예.
1: 그거 나중에 뭐 답을 못 바꾸니까는
0: 네.
1: 그냥 변호사 오피스 다 주고 그냥 변호사 오피스가 그 클레임을 만들고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요.
0: 아 그러니까 만일에 보험회사에서 연락 와도 나는 알렉스자 변호사님한테 이름 했으니까 글로
1: 네.
0: 전화해라.
1: 네네.
0: 그러면
1: 예.
0: 되네요.
1: 네네.
0: 내가 무슨 대답을 할 필요가 없네요.
1: 없어요.
0: 아,
1: 그리고 그렇구나. 또 변호사가 있으면 연락도 안 올 거예요. 인슈런스 컴퍼니가.
0: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뭐 아시다시피 물론 뭐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는 건 너무 잘 알겠는데 저희 일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일단 변호사님을 제가 수임을 하면 수임료를 내야 될 텐데라는 걱정이
1: 네.
0: 앞서거든요.
1: 네.
0: 어떻게 되나요?
1: 근데 우리 수임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세러멘트 아니면은 뭐 돈을 받을 때 우리가 거기서 퍼센티지 받기 때문에
0: 합의금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비용을 청구하시는군요.
1: 네. 예, 예. 그게 영어는 contingency base라고 처음에 안 받고 나중에 받는 변호사들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아, 그러면 뭐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변호사님 판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니까 받는다는 가정하에 도와주시는
1: 네.
0: 거죠.
1: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부담은 손님은 부담은 없고 우리는
0: 네.
1: 정말로 이 케이스에만 싸워야죠.
0: 아,
1: 왜냐하면
0: 그렇구나.
1: 제일 많이 받아야지 우리도 제일 많이 우리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0: 예예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사실 뭐 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뭐 돈도 돈이지만 몸의 회복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1: 물론이죠.
0: 직장 다니는데 힘들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1: 그러니까 특별히 좀
0: 경우가.
1: 나이가 들면은요 몸이 최고죠.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그러니까는 몸을 회복을 하고 부상 나면 그거 다 고쳐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는 꼭 전문가를 전문가 옆에서 그냥 코치 같이 생각하면서
0: 네,
1: 꼭
0: 네,
1: 같이
0: 네.
1: 해야지 혼자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비상용으로 전화번호 기입해 두십시오. 213-351-3513 213-351-3513 위치는 707 윌시어 블루보드 46층이고요. 영어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기입해 두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시면 바로 연락해서 여러분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비는 우리나라 말로 성공보수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았을 때 거기서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기지 못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본 그 레몬법이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사실 저도 이리저리 그냥 귀동냥으로 들어는 봤는데 얼핏 듣기로 새 차를 샀는데 같은 쪽에 문제가 생기면
1: 네.
0: 그거를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1: 네네.
0: 정확하게 좀 설명해
1: 네.
0: 주시면
1: 이 그러니까 레몬법 뭐냐면은 새 차를 사던지 아닌 리스를 했는데
0: 네.
1: 똑같은 문제로 계속 딜러십에 가던지
0: 네.
1: 아니면은 리스 아니면 차 샀는데 1년 반 동안 30일 동안 딜러십에 있던지 그렇게 30일이 있는 게 한 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가가지고 30일 뭐 60일 있으면 그게 레몬법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레몬법이 뭐냐면은 그 차를 사던지 안 리스했을 때 페이먼트 한 거를 그거를 낸 거를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그 페이먼트 한 거를 받는데 거기서 마일리지 덕션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얼만큼 마일 처음에 고장났을 때 얼만큼 마일리지가 되게 중요해요.
0: 네,
1: 그러니까
0: 네.
1: 차를 사자마자 뭐 100마일 타다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갖고 가면은 그 100마일만 탄 거를 다시 매니팩처링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한 몇 불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만 마일이 되잖아요. 예. 만 마일 돼가지고 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만 마일을 탄 거에 대해서 다시 매니팩처링 줘야 되니까 그게 그게 자동차 한 10% 10% 예, 자동차 예, 예. 값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레몬법이 뭐가 제일 좋냐면 리스하다가 갑자기
0: 네.
1: 갑자기 너무 문제가 많아서 뭐 리튠할 됐는데 레몬법이 인정이 되면 그 리스 페이먼트 한 거를 다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0: 그랬군요.
1: 그렇기 때문에 레몬법이 너무 90% 손님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을 다시 받든지
0: 그렇죠.
1: 보상을 받으니까는요.
0: 사실 저라면 저 혼자 그 거대한 자동차 회사를 상대하기엔 너무 힘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예.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지만 꼭 변호사님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특별히 우리는 레몬법을 많이 하니까는 어떤 매니팩처 어떻게 나올지도 잘 알고 있어요.
0: 회사마다 또 다른
1: 회사마다
0: 스타일이니까.
1: 다 틀려요. 현대 틀리고 뭐 벤츠 틀리고 BMW 다 틀려요.
0: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제 지인이
1: 네.
0: 벤츠를 산 지가 한 뭐 두 달 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빨간 불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1: 네.
0: 프리웨이에서 차가 섰대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들어갔어요.
1: 네.
0: 그랬더니 아무 이상 없다고 며칠 만에 나왔는데 만일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기거나 뭐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1: 해당될 수가 있죠. 특별히 프리웨이에서 스탑하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0: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뭐 서스펜션 불이 들어오니까 놀래죠.
1: 네.
0: 운전한 사람이.
1: 몰라야죠.
0: 그래서 시동을 껐는데 그러고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토잉을
1: 네.
0: 했대요.
1: 네.
0: 굉장히 시리어스잖아요. 네. 문제가.
1: 근데 딜러십에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0: 근데 이제 한 3일 인스펙션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사실 차자는 왔는데
1: 너무
0: 아니 이상이 없는 차가 왜 그렇게 빨간 불이 들어오느냐.
1: 그리고 너무 불안하죠.
0: 예, 예,
1: 벤츠도
0: 예.
1: 비싼 차를 샀는데.
0: 그러니까 아니 뭐 예. 1-2만 불도 아니고
1: 예.
0: 그렇잖아요.
1: 예.
0: 그런 것도 만일에 또 문제가 생기면
1: 네네.
0: 그때 그 들어갔던 영수증 같은 거 그 저 벤츠에서 줬던
1: 네.
0: 거 그런 거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문제가 되면 그때 찾아보면 네. 됐겠네요.
1: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변호사 비용은 별도로 매니팩처 돈을 내요.
0: 회사에서 지급한다고요?
1: 네.
0: 그것도 우리가 부담이 없네요.
1: 네. 그러니까. 근데 어쩔 때는 그냥 보상을 그냥 자동차를 갖고 갈 때는 별도로 내지만은 보상을 줄 때는 우리가 퍼센티지 달라 그래요.
0: 그렇죠. 네. 그거는 교통사고 네. 같이 당연히 네. 변호사비를 내야 되겠죠.
1: 네. 왜냐면은 변호사 그쪽에서는 이제 manufacturing 이거는 우리가 안 샀지만은 보상을 좀 주겠다. 뭐 만 불 주겠다. 2만 불 주겠다. 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5만 불 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다 어떻게 우리가 싸우는 거 대해서 다 권리는 틀릴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죠. 사실 그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를 뭐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는데
1: 네.
0: 저희 생각에는 뭐 차가 아주 못 쓰게 돼야 뭐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했는데 운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가져갈 수가 있나요?
1: 그럼요. 네. 네. 하여튼 그러니까는 이 레몬법도 되게 부지런해야 돼요. 고장 나든지 아니면 뭐 라이트가 생기면은
0: 네네네.
1: 그냥 갖고 가셔야 돼.
0: 근데
1: 어떤 분들은 뭐 리스 아니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렌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0: 네네.
1: 아니면은 일도 가야 되고 차가 필요하다고 못 가시는데
0: 네.
1: 그런 분보다 그냥 열심히 그냥 딜러십 가서 차를 고치는 사람들이 레몬법이 되게 좋은 법이 될 수가 있어요.
0: 혹시 그게 뭐 몇 번 이상 고쳐야 되고 그런 룰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일반적으로
1: 그런 룰은 없는데 네. 거의 그런 룰 없는데 법에서는 똑같은 문제 네 번 아니면은 safety related 두 번 towing 뭐 no start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은 두 번을 되면은 레몬법으로 될 수가 있다고
0: 토잉을 해서 차를 옮겨가는 상황이 두 번 이상 나오면
1: 네,
0: 가능하다는 얘기
1: 가능하죠. 왜냐면 토잉하는 건 되게 시리어스하고 큰 문제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라도 리스를 하시거나 또 자동차를 구입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님 지금 상담하는 중간 같이 문제가 있거나 그런 일이 반복돼서 내가 시간도 잃어버리고 일적으로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노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저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처 알려드리겠습니다. 213-351-6298 3513. 위치는 707 윌셔 블루보드 46층인데 한국어, 영어 다 상담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지금 이 전화번호를 전화번호에 입력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도움이 받으시면 될 거. 지금 이 말씀하신 레몬법이라는 것이 차가 완전히 멈춰야 되는 게 아니고 같은 부분이 자꾸 고장이 나서 말썽을 부리면 주저마시고 가서 상담해서 여러분의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네.
1: 감사합니다. 요새는 정말 또 월드컵이 있으니까는 참 시리아 벨레랑 미국이랑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별히 네네. 한국은 계속 이기면 정말 좋고
0: 아, 네네.
1: 그리고 만약 뭐 자동차 문제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네. 꼭 우리 이런 연락해 주시면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바라건대 지금 세 게임 말고 최소한 한두 게임은 더 봤으면 좋겠어요.
1: 물론이죠.
0: 우리가.
1: 물론이죠. 그리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정말로 지고 있다 그러니까 와 예. 체크가 사이즈가 너무 크더라고요.
0: 말이 안 되더라고요.
1: 너무너무 크고.
0: 저희보다 목 네. 하나 더 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싸우나 그러니까 그래도 이겼으니까 참 기분이 너무 좋았었어요.
0: 감사합니다. 시간 네. 내주셔서.
1: 감사합니다.
0: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공로로 갈까요
3: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6: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7: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8: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9: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13-388-5600 21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13-388-5600 21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1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5: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4: 수제만두 생각나면
15: 신우랑 올케랑.
1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본부장님 나이아가라가라 대한민국 어이구 비비안님 반가 반가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TK님 아 눈썹 날리며 달려오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순철님이 예지력 기가 막히다고 아 예 저는 2대0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2대1로 어쨌든 이겨서 아, 조금 아까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처럼 몇 게임이나 더 할지 아 우리 비비안님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라 박수는 즐거운 거라고 아 어제 너무 아파서 주무시다 깨서 오늘은 많이 좋아졌다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달수님 태극기와 박수 아 운도형 보러 판타지 갑시다 그리고 말씀하셨네요. 아이고 브레이크 타임이네요. 아마 그 샌디님 벨리 쪽은 제가 볼 때 100도를 넘을 것 같은데 좀 그 물이나 음료수 좀 많이 드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자 우리 통계님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쉬시는 날 같은데 네 사랑을 낭비하면서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스웨덴 세탁소

0: 눈을 건너 오랜 시간을 견뎌 바라왔던 결말로 함께 걸어가자. 아주 느린 속도로 서로에게 빚을 진 채 사랑을 낭비하면서.
1: 네, 우리 통기님의 신청곡 스웨덴 세탁소입니다. 노래 부른 사람이 이름이 멋있네요. 사랑을 낭비하면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있습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4: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3: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4: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3: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4: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3: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7: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8: 아빠!
7: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9: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퍼스트5캘리포니아.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샌디님 좀 쉬셔야지. 아마 하시는 일이 주로 서서 하시는 일 같으니까 틈나는 대로 조금 더우시더라도 예, 찜질 좋다고 예, 막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축구 이겨서 오늘 다들 신나시죠? H님 여태 어디 여운이 며칠 갈 것 같다고. 이 여운이요? 조금 가실만하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6시 또 멕시코하고 열전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세 게임이 끝날 때까지는 저기가 어떤 뭐 그 여운이고 뭐고 남아있질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한 4년 만에 한 번쯤 이렇게 흥분되게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봅니다. 아까 우리 알렉스차 변호사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요새 참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상품도 나눠주고 우리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응원전을 펼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 한인타운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욕심도 많이 부려봅니다. 자, 날씨

날씨가 이제 바야흐로 따사로운 햇살 안에 불타는 도시 LA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번 주에도 어디 나들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행 다니시는 분들 참 좋으시겠어요. 아마 6월, 7월, 8월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되지 않나 싶고, 아직은 바람이 좀 좀 시원하긴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이제 뜨거운 바람이 우리 코끝을 스치는 그런 정말 정신적인 여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 1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순철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정미라는 가수의 간다고 하지 마오, 이 노래와 함께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샌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라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5: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5: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4: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6: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6: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하이리믹 게이밍, 그곳엔 평범함이 없습니다. 더 우아하게, 더 특별하게, 그리고 더 예측할 수 없게.
10: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승리의 순간을 누려봤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즐거움을 만나보십시오.
9: 새롭게 문을 연 하라스 리조트 소칼 하이리밋 게이밍 존. 더 프라이빗하게, 더 럭셔리하게, 더 짜릿하게.
10: 카드 한 장이 뒤집히는 순간, 칩 하나를 올려놓는 순간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특별한 무대, 한층 품격 있는 공간에서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즐겨보십시오.
9: 평범한 엔터테인먼트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이제 선택을.
1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4: 자, 금요일입니다. 불금입니다. 비비아님 한번 달려볼까요?

네, 1부 첫 곡으로 영턱스의 타인. 아, 힘이 나신다고 감사하신다고 바라건대 주말에 아프신 몸이 아주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리겠습니다. 아, 예.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웠어요. 그래서 아마 또 우리 또 아, 이 음악이 나오는 기계가 날씨가 나오면 저를 이렇게 꼭 시험대에 오르게 합니다. 이렇게 투정을 부르고 분위기 탁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용서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이겼으니까 모든 걸 용서해 줍니다.

0: 아이고 비비안님 오메 어지러워라 그래도 신나라 한 곡도 갑니다.
1: 야. Let's get scratching. Goody, goody. Goody, goody. Goody, goody.

놔두고 떠난 그대가 왜 나다치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우리 헤어졌던 시간들이 아쉽다고 울면 그 시간이 다시 내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넌 아직도 내

사람처럼 변해가.

0: 널 바라보라고.
1: 현진영고 진영고
0: 이제 늦었어.
1: 현진영고 진영고
0: 다가오지마.
1: 현진영고 진영고
0: 그런다고 내가 달라지진 않아.

0: 나두고 떠난 그대가
1: 왜
0: 날 다시 찾아왔나 무슨 이유로 그대 날 떠나면 모든 것이 그대 맘에 들어와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 거라 생각하며 인사 없이 돌아서더니 왜 다시 너는 내게 돌아오는지
1: 왜
0: 나는 초라하게 눈물 짓는지
1: 왜
0: 나는

네,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금요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몇 곡을 달려보았습니다. 자, H님, 신나는 음악들 시키는 노래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도가 어떤 분이 가수가 부른 노래인지 제목이 정확하신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좀 시키는 노래 브루스 타임 잠깐 가지면서 제목하고 가수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흔들었으니까 잠시 식히면서 브루스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0: 네.
1: 김건모의 아름다운 이별. 아, 우리 저 H님이 박선주의 귀로인데 귀로 중간에 뒤에 보면 사랑한단 말은 못해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 중간에 가사를 주셨었군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티켓님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집에서 브루투 스피커 연결해서 들으니 완전 음악이 다르다고, 천국이 이런 건 아니냐고, 김건모 역시 노래 잘한다고, 세인트님 토요일인데 아주 편안하게 보내기 바래요. 자, 우리 H님의

네, 박선주의 귀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박선주 씨는 우리 미스트롯을 통해서 아주 악평이 주고 유명한 그런 심사위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 노래는 강변가요제에서 본인이 직접 작곡해서 상을 받았던 노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비킴이란 가수가 부른 사랑 그놈이란 노래 아실 겁니다. 그 노래를 또 직접 작곡한 그런 작곡가이기도 하고, 제가 2009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당시에 바비킴하고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박선주 씨가 이 노래를 그 노래를 본인이 만들어서 우리 바비킴 씨하고 녹음하는 모습을 같이 보다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또 참고로 제가 한국 가서 처음으로 보컬 레슨을 받은 사람이 이 유명한 박선주 씨인데, 원래 박선주 씨는 보통 가수들만 레슨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보컬 레슨을 했던 그런 멋진,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 보컬 레슨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어제는 일곱 사람이 같이 축구 보셨다고, 오랜만에 소리 지르고 기분 좋고 오렌지 주스 마시고, 저는 한 20여 명이 모여서 어제 친동생하고 골프 그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같이 모여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자, 세인트님, 아저씨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저껜가 들려드렸는데 우리 또 TK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노래입니다.

0: 네, 아이고 우리 비비안님 나도 예전에 누구 마음 아프게 한적 많았다고 그렇게 가사 참 가사하고 그이 멜로디하고 딱 들어붙는 그런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지아 변호사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 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 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모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났다.
9: 아니, 갑자기 웬 청산별곡이야?
8: 청산까지 갈 필요 있나? 여기 다래가 있는데.
9: 어머나, 이게 그 화재의 새로 다래야? 디자인 진짜 예쁘다.
8: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맛도 엄청 화사해.
9: 우와, 진짜. 소주 특유의 알코올 향이 거의 안 느껴지는데?
8: 제로슈거니까 깔끔하게 상큼한 딱 12도의 마법이지.
9: 이거 한 잔이면 여기가 바로 청산이네?
8: 지금껏 보지 못한 달콤함의 진수. 국산 다래와 제로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10: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1: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포함 2,799불.
10: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포함 4,899불.
11: 동지 중해 항공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포함 3,599불.
10: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1: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0: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12: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 99, 직화 짜장면 4불 99, 서산 어리굴젓 9불 99, 새우 6접 9불 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 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3: 홈쇼핑 가입!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금요일 순서 이제 5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께 지루하지 않게 제가 아마 가끔 우리나라 노래를 샹송 버전으로 소개해드린 곡이 몇 곡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훈아 씨의 찻집의 고독을 프랑스 샹송 버전으로 한 노래가 있어서 여러분께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렇게 또 나훈아 씨 찻집의 고독을 또 이런 샹송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비비안님 이틀 더 쉬시니까 힘나실 거예요. 월요일은 반짝하고 기운 나실 겁니다. 자, 보내주신 청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기운 좀 차리세요.

0: 네, 비비안님의 신청곡 이은아의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킬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9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0: 23388-5600 23388-5600
11: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1: 융자나라 좋은 나라.
10: 융자라면 콜미
11: 23388-5600 23388-5600.
12: 융자 나왔어요.
13: 우와, 빠르네.
1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추억의 명곡 어니언스의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어니언스의 편지가 나온 그 당시에 70년대 뭐 중반 넘어서 그 당시에 KBS라는 방송국 TV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이 뭐 어니언스를 비롯해서 양희은 씨, 그 당시에는 송창식, 윤영주 씨가 트윈플리어로 활약을 하던 그 시절, 또 이장희 씨, 또 김세환 씨 등등 그 당시에 그 청바지를 즐겨 입던 모든 세대들, 저는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비비안님, 손글씨를 안 쓰니 글씨를 오래간만에 쓰다 보면 정말 못 쓴다고. 그 당시에는 뭐 손편지서 없어 손글씨가 유행이던 그런 추억이 묻어나는 노래들인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도 잠시 눈을 감고 제 까까머리 중학 시절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아, 신청곡 잘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계님 감사합니다. 그런 시절의 추억들을 한번 문득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계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6: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7: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8: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의

0: 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본 파트너 타임 123.

네. 아이고. 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덕분에 너무 편히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저는 항상 뭐라 감사를 드려야 될지. H님이 오래간만에 편지가 참 좋다고. 이렇듯 한 주일을 풍성하게 꾸며준 모든 게시판에 올리신 우리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 또 글은 안 올리시지만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또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런 덕분에 이번 주 무사하게 보냈고, 아주 마지막에 짜릿하게 축구 소식으로서 우리 가뭄에 단비를 내리듯이 즐거움을 주는 그런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역시도 그렇게 마무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마침 통계님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아, 이 노래입니다. 네, 이장희의 이젠 잊기로 해요.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이제는...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4: 2002년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던 그 함성, 대한민국을 외치던 그 뜨거운 순간이 LA 한인타운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LA 레즈와 함께하는 거리음원전, 세쿠전 6월 11일 위셔 잔디건장, 멕시코전 6월 18일 서울국제공원, 남아공전 6월 24일 위셔 잔디건장. 초대형 스크린과 함께 다양한 게임과 시니어존, 응원 티셔츠와 응원도구 무료 배포, 그리고 대한항공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 행사까지.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시 하나 되어 외치는 그 뜨거운 함성의 순간을 LA 한인타운에서 함께하세요.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8: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은 역대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구름 속에 임하신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며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의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구름 속에 임하시는 영광, 채워짐의 신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4장을 통해서 성전 안팎을 채운 수많은 기구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롯 바다의 정결함과 그 큰 의미, 순금 등잔 때의 빛이 우리 일상이 어떻게 거룩함으로 닦여져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외적인 모든 준비는 마쳤습니다. 성전 건물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된 기구들은 제자리에 잘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물과 기구가 갖춰졌다 해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화려한 건축물이라도 그 안에 주인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 반쪽도 못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성경 역대하 5장은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차는 성전 건축의 정점,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낯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가진 조건, 실력,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성전이 진정한 성전 되는 비결은 내려놓음과 연합에 속해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완벽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시는 성전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누아흐라고 하는 내용이 납니다. 방황을 끝내고 머무시는 하나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어서 지성소한 구름날개 아래에 처소에 들여놓았잖아요. 그 언약궤의 그 꿰체 이동수단으로 제사장들이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아예 만든 것이죠. 그래서 길게 뻗은 막대 그 언약궤의 꿰체가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 언약궤는 늘 이동 중이었죠. 하지만 이제 지성소라는 그 정해진 장소에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하다, 안착하다, 머물다의 단어가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아흐, 평강이 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자의 삶은 늘 이동과 불안의 연속이죠.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정착하는 지역이나 집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약속이 내 삶의 지성소 중심에 누아흐 할 때에 비로소 우리 영혼은 방황을 멈추고 참된 영혼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색하고 또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 삶 속에 모실 때에 영적 습관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에카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단 하나의 소리, 한 소리로 드리는 찬양, S1. 오늘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한다. 한 소리. 에카드는 숫자 하나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완전한 통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표현이죠. 수많은 악기, 목소리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에카드의 소리였다는 것이죠. 각자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목적이 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는 노력들, 훈련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리가 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적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카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목소리는 낮추어지고 주 예수님의 선하심에 주파수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사역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이 시간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단어가 카보드예요.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인간의 활동과 열심은 중지되어야 되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서 있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모든 노력을 압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신앙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무게감 앞에 압도돼서 엎드리는 것, 그래서 생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9절에 보면 채가 길게 성소 앞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고 그 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옮겨 다닐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어깨 위에 올라갈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동식에서 정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신앙은 어떤가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동식 신앙입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흔들릴 때 형편이 어렵다고 뽑아버리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은 이제 주께 확정되고 고정되었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채를 고정시키고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자녀들은 안정감 속에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 5장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궤를 가장 먼저 배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머무실 그 동안에 누아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 고집과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에카드, 하나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이것이 더 앞서야 됩니다. 주께서 임하시면 내 고민의 무게는 사라지고 경량화되고 오직 주의 은혜의 무게, 거룩함의 무게만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빈 성전을 채운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화려한 성전 건물보다 그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주 예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의 약속 위에서 누아흐,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에카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열심과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법도 압도하는 영광, 카보드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빛 생명의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입니다. 이 참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빛,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실 수 있는, 인도하실 수 있는 의로운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졌고 또 이 세상에서는 사망이 드리워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영생의 생명을 얻으려면 이 찬빛, 그 찬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찬빛은 영생을 주는 빛이요. 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빛과 소금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인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되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면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구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으며 그 영생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에 주는 길을 볼 수가 있어서 성경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면 영생의 길이 보이고 영생의 길이 보이면은 참빛을 얻을 수가 있고 참빛을 얻은 자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보이고 그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로 가는 영원한 세계가 열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캄캄해진 데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찬빛을 진정한 빛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찬빛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는데 바로 그 찬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빛을 주시고 그 참빛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예수 믿을 때에 그 길이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참빛을 주셔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또 거기는 어떠한 아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 지난 다음에는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주신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안에 예수 안에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참다운 빛, 생명이 있는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 빛은 부활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부활할 수 있는 빛은 의로운 빛이요 진정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원초적으로 진정한 영생의 빛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생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들은 모든 죄를 씻어주게끔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뜻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습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는 우리 안에 육신 안에 거합니다. 육신의 죄가 거하기 때문에 육신 안에 거하는데 그 육신을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참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어지려면 하나님의 참빛을 얻어야 되는데 그 참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때 그 참빛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참빛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의 어두움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의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구원의 역사를 베풀으셨지만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빛을 주셔서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예수가 선포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참빛을 얻게 하시고 참빛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편 98편 3편에는 저가 이스라엘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참 빛을 얻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참 빛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어 있고 그 생명 있는 사람은 부활할 수가 있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의로운 빛이요. 그 의로운 빛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 어둠에서부터 구원, 불의한 데서부터 구원, 또 마귀 세력에서부터 구원, 사망에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믿으면 영원한 참빛이 주어지고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모두 다 참빛을 받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다원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선물하고 지금 이곳이 어딘가 보니까 이게 사마리아다 그랬습니다. 우리 8장 1절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가지고 다 흩어졌다.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말은요, 디아스페이로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렇게 우리가 자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헛불이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그겁니다. 그래 핍박 때문에 강제적으로 흩어졌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똑같이 사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할 때 또 흩어졌다 그러고 이 흩어졌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직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통하여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게나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흩어진 자들이 도를 유대인만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군가? 도망을 가면은 사마리아를 가든지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죠. 그런데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 갔느냐, 왜 흩어져야만 되느냐, 왜 헛불에만 됐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으세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다 떡을 나누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하고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게 같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같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 헛불이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도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안 흩어진다면은 흩어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2절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으로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으면요 지금부터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다 잡아서 옥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흩어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흩어져서 도망간 사람들이 진짜로 도망간 자하고 성령을 받아서 흩어진 자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4절에 있다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도망갔는데요 흩어졌는데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또 잡으러 올 텐데 그래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생활이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거듭이 났다면요 여러분 뭐가 중심이냐는 거예요. 핍박이 오더라도 도망가는 게 중심이에요 아니면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심이에요? 뿐만 아니고 5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내려갈 때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을 왜 상종치 아니하느냐, 그 혼혈되었다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율법이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수가성 여인한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네한테 물 달라 한 자가 누구를 알았더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모른다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한 그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시죠?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머리로 알아요. 배워서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예수를 진짜로 여러분 알고 믿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는다는데 여러분 보면 알아요. 기도 생활 안 하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면요.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구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생수를 누구한테요? 네게. 구하는 네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에 가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요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평안은 절대 여러분 생각 안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은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다 안 되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복음도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자꾸만 그걸 바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생수에 대해서라도 한번 기도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첫 번째 우리가 사마리아를 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 핍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죽었느냐 뭐 설교를 실패했다 왜 또 빌립이 나타나느냐 스데반이 제일 성령이 충만해서 1번입니다 2번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지금 육신의 생각밖에 없으면 육신의 생각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고민하든지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믿고 나서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혹시 세례 안 받은 분 계시나요? 예, 다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됐다가 아니고요. 뭐가 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요.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 다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령을 오해를 하시는데요. 진짜로 이 성령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서서 외쳐 가르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르다면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자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수는 언제 줄 수 있다고요? 바로 앞에 우리 수가성 여인한테 그 생수는 구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는다라고 하나님 보시면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내 믿음만 여러분 자꾸 이야기해요. 난 믿는다는데 믿는다는데 여러분 맞아요. 제가 여러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은 성령을 받으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유대원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그런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보고 지금 내가 선생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한테 요한복음 3장 3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여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줄 알고 있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든 별것 다 했던 자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니고데모 그러지 않습니까?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해 들었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건 있잖아요, 선지자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들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맞아요. 믿으면 들어가는데 믿고 나서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 받을 성령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교리적으로 나눠가지고 뭘 자꾸 막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다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눠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효력이 뭐냐면 여러분 죄삼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려다가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절대 여러분 죄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삼은 얻어야 됩니다. 죄삼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죄삼을 받으면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죄가 없다라고 칭의, 죄가 없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 없는 자한테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있고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숨에 관한 것은 여러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제자라고 전부 다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금 이제 살펴보겠지만 19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가지고, 그 바울이 오늘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는 미리 핍박하는 자가 이제 하여튼 대가 이제 관여를 거쳐서 에베소 들러가지고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 제자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하고 듣지도 못한 거하고 세례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못 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받는 건 요한의 물세례는 아니죠? 무슨 세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다 하고 나서는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또 줍니다. 여러분 세례 한번 받았으면 됐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세례는 받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저들이 성령이, 저들이 성령이 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도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까 다 빌립을 쫓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사마리아에 왔는데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해서 왔나요? 쫓겨왔습니다. 도망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파송을 받아서 온 거예요. 왜 파송을 받았느냐?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거듭났다고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요? 막 어떻게 어떤 사람 보니까 막 TV 보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돼요. 말씀도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못 받을 수밖에요. 왜요? 기도 안 했단 말 하기 싫잖아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차이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자는 여러분이 거듭난 자예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빌립도 똑같이 성령을 충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베드로가요,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안수함은 경기 들죠? 잘못하면 뭐 잘못된 거 받을까 싶어. 괜찮아요 여러분, 안수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똑같이 바울도 19장에 그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 그러고 오늘 본문에도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받는 겁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다니까요.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누가 줄 수가 있느냐? 성령을 가진 자가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못 가진 자는요 지 아는 지식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듣기 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알아들어 쉽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영생에 소망이 없다면은 여러분한테 막 눈부라고 이럴 이유 없죠. 저도 인격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표준말 쓰고요 목소리 낮춰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네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네 그거하고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목사 설교 잘하는 은혜,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하고 은혜하고는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요 믿는다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 모르나 그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정의를 내릴게요. 믿음은 모르는 사람은 없다니까. 하다못해 우리 교회 사람들 다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안 듣는데 조는데 눈도 안 맞추고 눈도 자꾸 감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는데 뭘 여러분이 거듭이 나 믿음이 뭐가 생겨. 그러니까 은혜도 다 엉뚱한 소리하고 은혜 뭐 엉뚱한 걸 다 풀어갖고 은혜라 그러고 믿음도 여러분 자꾸 믿음의 행위만 이야기하고 믿음의 행위는 여러분 안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들어온 그분이 나타난 열매를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굽니까? 마술의 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 시몬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몬이 성령하고 딱 부딪히면요 부족함을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고 구원 받았다 할지 모르나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딱 부딪히면요 여러분이 없는 걸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신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오래 견디는 사람들은 뭐 신기해. 뭐 위로를 해주나 뭐 그렇다고 뭐 그래도 여러분 견뎌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가 있다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가로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15니 다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하면 다 신기해가 그러는 것처럼 자기도 성령 가지고 안수하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절대 여러분 성령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표적 기적 일으키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내가 성령의 소유예요. 내 육신이 성령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요 성령이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그래. 내가 필요할 때 뭐 하는, 절대 여러분 성령이 내가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죠. 뭐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0: 기도해 주면 귀신 막 쫓겨나고, 여러분 귀신 쫓겨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은 누가 받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혈통 나누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뭐 이런 나누지 마세요. 그것으로 말면 여러분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 아래로. 저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저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성령 한 분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어요. 질문합니다. 한 몸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잖아요. 그럼 가립니다. 제가 사고로 엄지손가락 뜸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나 손가락 잘렸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려요. 이 손도 가려지고 다 가려져.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적하고 흉보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요 영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쫓는, 내가 무조건 옳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옳다 그러다 나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는 건 뭐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습니다. 이 육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야지만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여러분 거부하면서 자꾸 논리를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선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주느냐? 시몬이 돈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죄를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수차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용서를 받아도요 죄는 여러분 속에 있어요. 이거 여러분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을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표를 안 내려고 그러면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가려요. 옷으로 가려요. 경험으로 가려요. 뭐 연도로 가려요. 직분으로 가려요. 뭐 목사니까. 여러분 그 백날 가려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죄는요 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사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함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오늘 그분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이 세상에 과학이 있고 지식이 있고 논리 있고 다 있습니다. 교리 있고 무슨 파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약속한 이후에 나중에 예수가 분명히 와야 된다는 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하는데도 아무도 감동을 안 받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니까. 언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있잖아. 여러분 생각으로 논리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 하늘나라 하나님의 시간은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우리 생각이 우리 시간이고 예수가 지금 나를 보고 죽은 걸 보여줄 수가 있다니까. 그 자꾸 2000년 전에 믿으라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믿어? 그게 은혜인데 믿으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은혜요? 진짜 은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이 지금 보인다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지 하늘나라 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다 모으면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이 나야 돼요. 뭐 신분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거듭이 나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죄사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것만 우리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요.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보면요 창세전에 다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을 저 여러분한테 보내준다는 거예요. 진짜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란은요 환란을 통해서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란을 통해서 바른 길 가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페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5: 제 생각에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온 교리를 꽉 압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동의를 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어떤 것은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즉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교리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에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카톨릭에서 온 유산이다, 어떤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전해온 가장 기독교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항상 예배 때마다 했는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사실 예배 때마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샘플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냥 이 기도를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샘플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주기도문을 반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걱정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에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종교마다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자꾸 외우면 어떤 힘을 느끼고 그걸로 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문을 하지만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적인 단어를 우리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없고 대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될까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마 있으면 또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하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란 말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 율법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은 구약에나 있었던 것이지,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지 십계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을 살지 못하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슨 범죄,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을 붙들지 십계명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 율법, 믿음, 복음,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은혜다, 뭐 복음이다 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율법이 굳건히 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우리가 은혜의 규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 탈출하죠.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일부분이 이 시내산에 머물던 1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사실 시내산에 있던 1년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1년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쓴 거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을 8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285m예요.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라산이? 네, 1950 정도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50m는 더 높은 산이고 메마른 땅에 바위산의 암벽산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을 거기 정상까지 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밥도 떡도 먹지 않지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완전 단식이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40일을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40일 단식을 3번, 적게도 2번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2번,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 산에 오르고 그 중에 적어도 80일을, 많게는 120일을 완전 단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온 그 위망한 십계명이 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을 따지면 유대인들은 토라 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이라고 하고 또 뭐 성문서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서 그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래서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율법하면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연구해서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뽑아보니까 총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가지에 하지 말라, 248개에 하라, 이걸 다 합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좀 더 작게 얘기하면 핵심을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 율법을 나타내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얘기할 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계명까지를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통신학자 뭐 루터나 칼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은 5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시킬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넣자.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계명마다 하나님 꼭 이 말씀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꼭 넣으세요. 6계명부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간단한 명령문만 나온다면.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데 묶고 아닌 것을 묶어서 그렇게 또 분류하시는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사람에 관한 계명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대부분 들어보면 하나님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공경하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성경적으로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가다가 멸망의 길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울타리를 주셔서 마음껏 이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율법의 기능은 두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것. 너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래도 훌륭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계명만 해도 그냥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악하진 않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매이지 말고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넌 살인자라는 거야.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확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잘못하면 발도 찍어버려라.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평생의 죄는 둘째치고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 온전한 몸으로 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온전한 몸으로 설교 못할 거예요. 율법은 그거예요. 너 죄인이야.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똑같아요. 엑스레이의 기능이 뭐하는 겁니까?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를 찾아내는 게 엑스레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난 구원받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뼈가 붙습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뼈는 안 붙어요. 엑스레이는 그냥 기능이 뭐냐? 여기가 너 부러졌어. 너는 이게 약점이야. 넌 이게 너의 큰 문제야.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부러진다를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고쳐요? 고치는 건 십자가에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로 우리 연약한 죄성을 찾아내고 고치는 건 십자가.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가,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 예전에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손을 잡고 서당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자. 너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나자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려주려고 준 거야. 너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야. 예수님 찾으라고 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율법인데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신 말씀, 십계명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전에 오늘 일절을 먼저 줬는데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 죽는 걸 못 봐서 너를 살려낸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맡겨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대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그때는 수감자들, 특별히 모범수들에게 가족을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응원하겠어요. 잘해라, 이겨라, 싸워라 막 응원하다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가족을 업고 달리기라는, 그래서 먼저 가족을 업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날의 MVP가 되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아들의 등에 업히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오고, 또 어머니가 없는 수감자는 아버지가 나오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기다리던 아내가 와서 줄을 서서 다 업고 시작을 하려는 총성이 울렸는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뛰어가지 않더래요. 그렇죠? 부모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또 어떤 아버지는 차마 업히지 못해서 뒤에 서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업고 이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총소리가 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서 수감자가 돼서 기다리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업고 달려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다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 어느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었어. 달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들 이게 나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아내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한.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려서도 되겠죠. 수감자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무섭게 대하면 그 이스라엘 200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왜 사랑에 감동되면 요구하지 않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못 깨닫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지 알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누가 하지 말래도, 누가 때려서도 아니고 직분을 맡겨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까. 저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좀 기도를 해요. 이게 뭐 난 게 없어요. 아무리 해달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제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자꾸 교회 가니까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대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벌레만도 못하다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뜻 가운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벌레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에 맞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린 벌레받도 못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너를 만들었을 때 뜻과 계획이 있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 그러면서 이끌어주시는 게 십자가더라고. 그래서 너가 죽어야 되는 게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너의 옛사람, 속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곳이 십자가더라고. 하나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십자가 붙들면 우리가 믿음대로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둘 것이며 또 내 행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보려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대로 못 살 걸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계명 1계명씩 다음 주부터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명을 나누는 거예요.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시간에는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타찌리아 메쪼라 잉태하여 나병 환자란 제목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6: 타찌리아 근데 더블 포션이라서 메쪼라까지 그러면 타찌리아 뭐였죠? 임신하다 잉태하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메쪼라 나병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찌리아와 메쪼라 잉태하다 임신하다는 우리가 이렇게 쭉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시겠지만 12장은 뭐냐 하면 임신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수태하여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잉태하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 12장은요 여자가 잉태해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게 33일 7일과 14일 33일과 66일 뭐 이러고서는 그 다음에 그 정결 고 이제 총 40일과 80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이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에 나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2장은 8절까지밖에 없어요.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13장을 가면 무려 59절까지 나간다니까요. 59절까지 나가는데 그 59절까지 나가는 그걸 보면 나병 환자 제사장이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정결하다. 여기가 허여졌고 뭐 어쩌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봤는데 그것이 번지지 않았으면 그거는 부정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면 13장까지가 12장 13장까지가 타찌리아예요. 그리고 14장부터 가면 그때부터는 메쪼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메쪼 자 13장으로 끝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단한 걸로 끝났어. 너는 나병이야? 나병이 아니야. 너는 정결해? 너는 부정해. 이것으로 끝나면 사람이 조금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네, 거시기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찝찝하게 놔두지 않으세요. 그거를 항상 뭐 하는 데까지 회복하는데 치유하는데 회복하는데 이것이 이런 병이 있었어? 이런 것이 이렇게 부정했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격리시키는 거예요. 타찌리아에서는 병이 있다. 7일간, 14일간 이거는 이제 잉태해서 해산한 다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13장의 나병은 이렇다. 이들을 어떻게 분리해야 된다. 이들을 어디로 진짜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진영 바깥으로 누가 나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진영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자 이제 3절에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덟째 날 우리 여덟째 날 언제 했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쇠민이 여덟째 날 했잖아요. 이 아들을 낳고 지금 7일이 지나고 8일째 여덟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8장에서 뭐가 있었어요? 지금 이거 12장인데 8장에서 뭐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9장부터 시작했잖아요. 8장에 뭐가 있었죠?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죠. 자, 7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성막문에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에 나가지 말고 뭐예요 지금? 격리시킨 거라니까요. 격리시킨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고 7일 동안 집에서 나가지 말고 격리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산모가 여자가 잉태해서 출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8일째에 어떻게 됐죠? 지금 할례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8일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뭐 하라 그랬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세가 뭐 하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걸 드렸어요. 22, 23, 24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으로 영광에 뭘로요? 불로 임하셨다. 드렸던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7과 8 7은 지금 조금 전에 격리라고 그랬어요. 분리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8일째에 들어와서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영광 여호와의 영광의 불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늘 7일 동안 그대로 격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8일째의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할례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신체적인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나 어디로요? 육신을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7과 8에 대해서 우리 뭐가 있었죠? 또 7, 창조 있죠? 창조 7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게 뭐예요? 8일째예요.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첫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그 16장 9절을 다시 조금 더 다시 하나 넣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귀신을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 번역이었고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예요.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이 마가복음에만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이고, 또 있어요. 19절에.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안식 후 첫날 몇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우리 주님은요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에 부활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또 팔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노아의 여덟 대.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이 누구, 어떤 날일까요? 바로 그날. 자, 읽을게요. 바로 그날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한 그들이 새 아내가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되. 바로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홍수가 시작하는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지금 몇 명이에요? 노아, 노아의 아들 셋,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의 아내 셋. 여덟이에요. 이 여덟은요, 이전에 있었던, 살았던 그 창조되어진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 흘러다니다가 딱 멈췄어요. 거기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7일의 삶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7일 안 사세요? 7일 살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 7일의 삶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8일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7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8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늘까지 7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내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9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새롭게 매일 아침 눈 뜨면서 나 어저께까지 7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제 8번째 날의 삶을 시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의 그 삶 혹시라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제 8번째의 삶을 예수야의 이름으로 시작한다. 그게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그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1일부터 7일까지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제 8일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이에요. 7은 격리라고 그랬잖아요.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8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이에요. 그 삶을 제가 지금 이 시간부터 살겠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거냐고요? 또 베드로전서가 있으니까 또 읽어보죠. 네,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몇 안 되니 곧 여덟 혼이라. 이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아멘.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셨죠? 노아의 방주 홍수였어요. 그것을 침례로 보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덟 번째 쭉 갔습니다. 쭉 갔습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갈게요. 13장. 13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다 그랬어요? 59절까지 있다니까요. 짜라트예요. 짜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차대라서 차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나병입니다. 우리 아까 나병 메조라 했는데 메조라는 뭐죠? 네, 메조라는요 나병 환자예요. 그건 나병 병의 이름은 이 짜라트예요. 짜라트예요. 자 볼게요. 얘가 어디에서 나왔냐? 짜라에서 나왔어요. 차라 짜라 치다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진짜 물리적인 어떤 나병 한센병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나병이 진짜 많았어요. 그 시절에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을 병을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어디로 와요? 병원으로 가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CT 촬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은 누가 진단해요? 제사장이 진단하죠.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긁어도 보고 그죠? 그리고 또 가만 또 7일 동안 놔뒀다가 다시 가서 또 한번 보고 또 제사장이 할 일이냐고요. 그거 누가 해야 돼요? 그 시절에는 그러면 의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의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나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영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짜라트 나병이 오는 그 유대 저 미드라시 전승에 여기에서 가장 첫째 원인을 바로 이 악한 말 요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시온 하라라 그래요. 라시온 하라. 자, 악한 말. 악한 말이 뭘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헐뜯는 거. 험담하고 비방하고 가십하는 것. 그러면 네, 그다음에 일곱 가지를 볼게요, 먼저. 여기 웃어 있다. 라시온 하라. 살인. 그럼 우리가 사람을 죽여요? 진짜로? 말로 죽여요. 말로 죽인다니까요. 이것도 말이에요. 그렇죠? 악한 말이 맨 위에 있잖아요. 살인도 우리가 말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생명의 존엄성을 그 존재를 아예 묵살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살인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맹세래요. 헛된 맹세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합니까? 발로 합니까? 막 몸으로 합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요 입으로 한다고요. 헛된 맹세조차도 헛된 맹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실수 많이 해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거요. 맹세 아닌 것 같죠? 그것도 맹세예요. 듣는 사람 기도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확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맹세로 들어와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받아버린다니까요. 헛된 맹세. 우리가 이 말들을 막 그러면 너무 헷갈려. 막 살인 남자 안 죽였는데 난 아닐 거야. 아니라니까요. 헛된 맹세. 나는 뭐 아유 하늘에 두고 맹세하노니 이딴 거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 나는 간음 안 했어. 여러분들 간음하셨습니까? 안 했잖아. 말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음행입니다. 음행도요 말로 한다니까요. 눈으로 보는 것도 있죠. 입으로 한 번씩 웃어주는 거 있죠. 야 괜찮네. 안 그래요? 우와 멋지다. 그 음행이에요. 교만은요? 그것도 뭘로 해요? 말로 한다니까요. 눈으로 하고요. 눈 했죠? 눈초리. 나 자신을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는 것. 나 자신을요 이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도둑질. 아이 슬쩍.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그게 도둑질. 그것만 도둑질이냐고요. 아니요. 남의 것을요 탐내는 것.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남의 권리 있죠. 권리를 취하는 것.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인색함. 인색함은 뭘까요? 맞아요. 베풀지 않는 것. 인색한 아니 뭐지 이렇게 뭐지 베풀지 않고 뭐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딱 닫는 거 있죠. 딱 닫는 거. 여기까지 그 인색함. 나병은요. 나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나병 환자들 보여요 안 보여? 나병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더군다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번지고요. 그죠? 저희 뭐죠? 이 옆에 있는 이분이 건강하신 분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죠? 면역력도 좋아요. 그러면 잘 옮겨요 안 옮겨요? 잘 안 옮겨요. 근데 이분이 상처가 있으세요. 몸도 약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가 찌 그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가까이 갔어요. 거기에 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뭐냐면은요, 나병이 걸린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나병이 걸렸어요. 이제 치유까지 가긴 할 거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왔을 때 건강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병들었어요. 그럼 못해요. 도리어 나에게 더 큰 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깊은 관계와 말씀과 기도와 어떤 그런 관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옆에서 아무리 병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병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지 않아요. 도리어 그를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어. 그러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로 들어가 버려. 같이 병들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나병은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여서 너무 괴로워. 병자 입장에서는 너무 괴롭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좀 약해도 건강한 사람을 누군가를 데려와서 소개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나병의 짜라트의 은혜인 거예요. 짜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매라고 그랬잖아요. 매매 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매매하잖아요. 괜히 나 성질난다고 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가라고 매매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때려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아픔,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다니까요. 그만큼 때리신다고요. 그게 짜라예요. 짜라트가 그거예요. 근데 매를 맞았어. 옆에서 도와줘. 도와줘 사람들이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내치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에게 보이지 않는 병이 있는지 보이는 병이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나의 아까 쭉 나열했어요. 악한 말, 살인과 험담, 모든 이 일곱 가지 그 모든 중심은 뭐다? 말이다. 우리의 말. 아이고 죽겠다. 내가 뭐 이래서 뭐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나한테 말하는 것도 이게 저주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 그 저주는요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로 와요. 축복의 말은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의 말도 돌아옵니다.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저분이 어떻게 돼요? 축복 받아요. 그 축복이 돌아와서 나의 축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축복받고 싶은 대로 축복을 하십시오. 내가 좋은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나쁜 말 듣고 싶으십니까? 좋은 말 듣고 싶잖아요. 그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와, 살맛 나십니다. 당신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듣기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죠. 그럼 그분이 또 저에게 얘기한다니까요. 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살맛 나요. 네, 듣고 싶은 말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13장까지였고요. 우리 14장 15장을 해야지 되는데 14장 15장까지 가야 어떻게 돼요?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냐 아니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나병에서 어떻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살아있는 한 마리는 놔주래요. 자, 우리 아까 격리와 격리 기간 있었죠. 7, 8 그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죽음과 3.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르셨어요? 누가 사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셨습니다. 정결한 새 두 마리.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표피가 잘려져야 돼요. 육신으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진리의 참 자유함으로 들판에, 저 빈 들판에 놓아주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를 수 있는 그 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표로 예수님께서 부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백향목, 주홍색실, 우슬초가 나옵니다. 백향목이 뭐예요? 십자가요. 하나님의 신성 왕권이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주홍색 실은 뭐예요?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다음에 우슬초는 뭐예요? 우슬초는 뭘까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겸손함입니다. 자, 이 살아있는 새 뭐였어요? 그 저기 죽은 새 말고요. 살아있는 새는요. 백향목과 종색칠과 우슬초 거기에 물 찍어요. 찍어요. 우리는요. 백향목 대신 우리 주님. 주홍색실 대신 우리 주님. 우슬초 대신 우리 주님이 없이는요.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에 나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로 이르시는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타츠리아와 메조라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병 환자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입으로 말하며 살아요. 혹이라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14절에서 18절 볼게요.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일로그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의 왼손 바닥에 붓고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그 위에서 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 어디에서 봤어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봤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요 일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메조라 나병 환자였잖아요. 나병 환자에서 어떻게 가요? 뭘로 가요?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뭐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예수야를 통해서. 자, 우리 17절 밑에 저 위에서 피, 번제 헌물, 아니 범법 헌물, 속죄 헌물의 피로 이미 벌써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찍혀졌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였어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이렇게 해서 7번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을 또 오른쪽 귓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다가 또 찍어요. 그리고 남은 거 머리에다가 붓는다니까요. 뭐예요? 거룩함이죠. 자, 피 발림을 누구의 피였어요? 아까 십자가에 예수아의 보혈의 피잖아요. 그 피로 깨끗하게 진짜 귀와 손과 발에 덮였어요. 그 다음에 또뭘 부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보혈과 성령이요.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혈만 있어도 안 돼요. 성령만 있어도 안 돼요. 보혈과 성령이 함께 발려져야 내가 듣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 모두가 주의 것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메조라, 타츠리아와 메조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 너에게 매일매일 시작하는 삶이 여덟 번째 삶이 되어라. 매일매일 너의 귓볼과 너의 엄지, 너의 손과 너의 발에 피와 기름을 발라서 주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걷고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한 주간, 이번 주간 개브라, 그 다음에 또 주중에 이제 티페레스로 또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오메르 카운트에서 그 매일매일 오메르 카운트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많이 바쁘고 번잡한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또제 8일에 여덟 번째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리를 듣겠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 가겠습니다. 주님의 생각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세상으로 바쁘게 행동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쫓아 달려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머리를 혼탁해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주간을 시작해 보십시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커먼웰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 시간은 전통 장례 지도사 조마리아와 함께 하십니다.
4: 안녕하세요. 장례 플래너 조마리아입니다. 의학적인 설문조사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 노인 생활을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살으려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웬만한 일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면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을 붙들고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쓸데없는 걱정. 사실 우리는 진지하게 쓸데있는 걱정으로 생각하고 안고 살아가지만 거의 80-90%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정말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지워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준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혔는데요. 우리 모두는 이런 준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많이 담고 살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 또 우리가 건강을 노년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80대를 위해서 준비를 미리 50년 전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병을 얻고 나서 이제 음식도 조심하게 되고 이제 많은 것들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실 때 또 젊으실 때 지금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죽음과 관련된 우리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뵙고 또 여행도 하고 또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 생활을 더 후회 없이 잘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를 하신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도 젊었을 때 미리미리 하듯이 우리의 먼 미래의 죽음 준비도 우리가 젊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리 하신 분들의 그런 삶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그분들이 그런 방향을 잘 알기 때문에 미리 그분들은 삶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많이 성숙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마지막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자녀들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죠. 알지만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어떤 경제적인 이런 조건들이 따라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죠. 가장 그 중요한 것은요, 가족 간의 그 관계입니다. 많은 그런 그 마지막 때 그 장례식 때 보면 이런 인간관계를 잘못된 이런 인간관계를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짐을 지고 떠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랑하는 이런 관계도 우리가 스트레스, 먼 미래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미리미리 이런 것을 다 풀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이 다음에 노년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고 꼭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이 관계가 좋아야지만이 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굉장히 잘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 연세가 많이 장수하시는 분 뭐 110살 뭐 이렇게 120살 이렇게 되신 분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요 성품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활발하시고 긍정적이시고 또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나이가 들고 이제 오랫동안 살아가실 때 그 행복한 마음이 오래 잘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요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좀 받지 마.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날 때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그 관계가 이렇게 꼬이면서 서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본인, 나 자신, 내 자신이 그것을 스스로 내 자신이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바로 옆에서 앉아가지고 항상 매일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그분이 오해를 이제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억울하니까 억울한 대로 이제 마음에 이제 그거를 꽁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그것을 풀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그게 안 볼 수도 없고 매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집안에서 가족이면 매일 보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쪽지를 썼습니다.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꽁해고 풀지 못했던 이런 마음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제가 제 자신이 답답하지 않고 제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 외국분이었는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예쁜 카드에다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 마음을 풀어야지 제가 숨통이 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쪽지를 바로 읽어보고 저를 이렇게 꼭 껴안아 주시고 저도 그분을 꼭 껴안아 주시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게 완전히 해결이 돼서 서로 웃고 떠들고 인사하고 서로 부딪힐 때도 이런 그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정말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것은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사랑을 나누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웃을 또 가족을 가장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또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삶의 스토리를 말씀을 하시면은 굉장히 그 상처받은 거, 마음의 상처가 스트레스가 되고 또 나중에서는 병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와 우리 건강이 직진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아플 때 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거리적거리는 이런 많은 그런 관계들을 다 스스로 끊어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진작 이렇게 서로 용서해주고 그렇게 할걸 이러는 분신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용서가 안 돼서 정말 후회를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이런 마음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를 시키고 해결을 해주고 또 우리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못해준 것을 많이 아쉬워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아쉬움과 후회가 많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한인 그 부모님들 특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관이지만은 서로 사랑한다, 고마워 이런 말들을 잘 안 하게 됩니다.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해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님께 사랑받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그런 많은 이런 것들을 사랑을 받고 학교를 가거나 밖에 나가면 이렇게 힘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힘이 튼튼해질 텐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갈 때요 일부러 많이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잘 갔다 와 또 다 큰 자녀들이라도 이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의 그 자녀 사랑은 정말 누구나가 다 정말 이분 그 동물들마저도 그 부모의 사랑 이런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 하물며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더 잘 해주시고 풀을 건 풀으시고 또 이런 그 사랑 표현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특히 또 이제 부모님들께서요 자녀들보다도 이제 그 손자 손녀들도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손자 손녀들 이야기 말씀만 나오시면 막 기뻐하시고 그 표정이 많이 달라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랬듯이 이제 우리가 그 자녀분들을 기르실 때 많이 바빠서 사랑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못 해준 사랑을 그 사랑을 많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시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못 해준 것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또 이렇게 너무 그냥 오버해서 막 이렇게 버릇없이 길러신다고 또 이런 자녀가 그런 관계 때문에도 또 이렇게 툭탁툭탁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부터도 기분 나쁠 때 두 번 다시 이제 가나봐라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손자, 손녀들 보고 싶어서 금방 또 이제 치사해. 그렇지만 손자, 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져주는 척 하면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이제 방문을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특히 먹을 거 많이 못 챙겨주셔서 지금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맛있는 김치라도 또 맛있는 밑반찬이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바리바리 챙겨서 이제 갖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음식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고 그런 거를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지만 대부분 저는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밑반찬 많이 만들고 김치 만들고 이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건강과 그 행복을 위해서 그 시간에 오히려 친구들과 더 많은 수다를 떤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건강에 좋다는 거죠. 물론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서로가 마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고 이렇게 노년 생활이 되면 이 시간 많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제 그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버릴 거 많이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어르신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그 아파트였습니다. 이렇게 시민 아파트 방 한 칸 있는 시민 아파트였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막 이렇게 많은 박스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따리 뭐 물통 뭐 하여튼 고물상처럼 많은 그 짐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있었거든요. 그분 거의 이제 90세 거의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요. 평소에는 연세 나이가 90세라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밝고 아주 굉장히 쾌활하셨던 분으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집을 갔는데 너무나 이 많은 짐들이 있어서 제가 딱 그 짐을 보는 순간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많은 짐들이 그분께는 소중하고 중요한 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함께 보관을 하면서 살아오신 거겠죠. 아, 그래서 옷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요. 안 입는 옷들인데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안 입는 옷도 싸놓고 또 이렇게 옷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았습니다. 옷장에 가보면 옷장에 꽉 찼고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음식만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뭐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응접실에 가면 이렇게 응접실대로 이제 뭐가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그만 그 세 분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일자로 된 소파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파 나머지 공간 위에는 많은 짐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많은 짐들을 보아왔고요. 예전에는 뭐 한 20년 전에, 오래 전에 이제 또 이분처럼 이제 그분은 주택이었는데 창고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짐들이 꽉꽉 차여 있고요. 옷들이 그 랙에 이렇게 옷 거는 그 상점에 가면은 그 이렇게 옷 거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이 사실 입지도 않는 가격표가 어떤 거는 이렇게 그대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사는 그 병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를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안 사면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샤핑 하시는 그 병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면 내가 그냥 돈 들고 나가서 그냥 아니면 그냥 크레딧이라도 뭐를 이렇게 뭔가를 계속 사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20년 전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그 필요 없는 것들을 한번 싹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alvation Army 같은 데 전화를 해서 그 추럭이 와서 그 골동품 이렇게 찬장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찬장에다가 예쁜 티컵 같은 거 이렇게 진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찬장 같은 거 뭐 이런 그런 좀 덩치가 큰 가구들 100년 된 그 이태리 할머니한테 얻었던 이런 커다란 그 축음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도네이션을 해서 empty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무도 이제 새로 누군가가 이사 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비었는데 그때의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굉장히 그 즐겁고 마음이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또 최근에 이제 그 어르신 댁에서 이제 그런 많은 짐이 이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우리가 살면서 조금씩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다 버려야 되지 않을까? 필요 없는 거는 미리미리 이제 버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오셔서 와서 내가 썼던 짐이나 내가 필요 없던 차곡차곡 했던 짐들을 누군가는 수고를 하면서 그걸 다 이제 밖으로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죽을 때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준비를 그런 작업을 하고 나면 더 많은 그 소중한 이런 마음 그 뭐가 더 이렇게 중요한 거 내가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분 좋아지고 또 옷도 필요 없는 거 보따리 많이 이렇게 싸가지고 다 버리면 엄청 마음이 시원하고 홀가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요. 아직도 굉장히 버릴 게 많습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많은데요. 하루 날 잡아서 또 한번 싹 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많은 것들을 보관하고 갖고 있지만 막상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가는 거는 그 영원히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묫자리라든가 납골당이라든가 그거 하나만 있으면 그게 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전에 이런 묘지 준비라든가 이런 거를 해놓으신 분들은요. 부수적인 이런 것들도 여러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그 묘지, 내가 이제 만약에 로즈힐에다가 묘지를 샀다. 그러면 로즈힐에 전화하셔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 또 그린힐에다가 묘지를 사셨으면 그린힐에서 더 추가로 오프닝 앤 클로징 이런 매장 작업비라든가 비석 설치비, 겉관 설치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24시간 우리가 갑자기 양로원에서 돌아가시거나 집에서 돌아가시거나 어디에서 돌아가도 돌아가시도 얼른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만 있으면 미리 내가 준비해 놓은 곳에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장례식, 삶의 마지막인 그 장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레인지맨이라든가 이런 설계, 이런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인 그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 어떤 것이 있나, 묘지나 납골당을 구입하실 경우에도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가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일시불로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먼으로도 하실 수 있고 부담 없이 이런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노년 생활에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 인간관계, 또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기, 또 마지막 이런 준비 다 해놓기, 그래야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경제적인, 재정적인 손실에서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장례에 관한 이런 비용과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요. 310-987-0736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장례 설계사 조마려와 함께 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987-0736, 310지역 987-0736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역전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점심을 사갖고 돌아왔는데 점심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부르다, 너희가 모르는 뭔가를 내가 먹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아하게 서로를 쳐다봐요. 왜냐하면 우물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점심을 드셨을까 주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점심을 안 드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점심을 먹어서 지금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먹어야지 건강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행복해질지, 우리가 뭘 먹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가득 찰지,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반찬을 더 좋게, 더 좋은 퀄리티의 밥을 먹으면 내가 살 것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밥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밥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먹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냐면 밥 먹을 때도 행복해지지만 진짜 내 전인이, 나의 영혼 육이 진짜 기쁨에 차고 진짜 배부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배부르다, 행복하다, 그래야 기쁨이 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곤핍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이렇게 버거운가, 왜 이렇게 삶은 내 삶은 어둡고 힘든가, 왜 내 삶은 우울한가? 배고파서 그래요. 네,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보겠다고, 예? 라면 두 개에다 떡볶이에다가, 예? 거기다 김밥 잔뜩 말아가지고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세요. 얼굴만 붓죠.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다음에 광야로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죠. 물도 없고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떡을, 그 음식을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날 하늘문이 열리고서 그 사막에 밥상이 떡하니 내려오는 겁니다. 맨날 밥상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체험 실습을 40년 동안 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먹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내가 떡 줄게, 내가 밥도 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캐비어까지 내가 줄게.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 실습을 통해서 가르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밥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마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남자들이 밥을 먹으려면, 잘 먹으려면 와이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어야 될 것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내가 밥 줄게. 내가 떡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그 행복을 줄게. 너는 내가 주는 게 아니면 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내가 주는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려 40년 동안 체험학습을 한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를 하나 따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만 먹었죠? 만나만 먹었잖아요. 만나를 지지고 볶고 또 뭐 어떻게 뭐 깨가지고 뭘 해도 뭐 하여튼 그들이 먹었던 건 만나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처음 먹어보는 포도를 하나 딱 먹었는데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뭔지 아시죠?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세워놓은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열매를 딱 먹는데 야 이게 씁쓸하면서도 기가 막힌 달콤하고 아주 고소한 맛이 나는 겁니다. 저 끝에 있는 나무는 뭔지 아십니까? 대추 야자 나무예요 저게. 예, 작년에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낑낑대면서 대추 야자 열매를 이스라엘에서 많이 갖고 와서 우리 다 하나씩 나눠서 먹었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러 한번 맛보시라고 갖고 온 건데 얼마나 달아요. 예? 그거 한 3개 이상 못 먹습니다. 너무 달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네,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만나에 대한 기억을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더 맛있고 또 귀한 것을 먹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점점 잊어먹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서 뭘 섬겼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망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은 창세기부터 끝에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가 한 장 차이에요, 한 장 차이.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이 한 장 동안에 400년이 흘러갔어요. 400년이. 이 400년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영적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암흑을 깨고 광야에서 한 사람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굽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외쳤느냐. 이제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이제 드디어 말씀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동안 그들은 정말 이 아모스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 예언대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젊은 남녀들이 쓰러지고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그 기갈을 채울 수 없는 그런 피폐한 상태가 되었던 이 400년 기간이 이루어지고 드디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먹어야 할 우리의 진짜 트루푸드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냐면 사탄에게, 광야에 성령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먹거리에 관한 시험이었어요.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세 가지 시험 중에 제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시험이 제일 앞에 와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하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시험을 제일 먼저 치르셨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주이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이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시대 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될 트루푸드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다시 신명기 8장의 말씀,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다시 리핏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리핏하십니다. 왜? 새 이스라엘 된 교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트루푸드가 진짜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얼마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배고픔 때문에 일으킨 것 같지만, 그게 1차적인 이유 같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구약의 만나 사건의 재현입니다. 구약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밥상을 내려주신 것처럼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약의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어야 될 빵은 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먹을 영적 양식이다, 너희의 밥이다 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에게 김치찌개도 나오고 된장찌개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오고 스테이크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 육신을 위해서 그 음식들을 추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이것을 추구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도 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양식을, 메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점심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 이미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밥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내 밥이야, 내가 먹을 영적 밥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이 밥이라는 것, 이 양식이라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도 먹어야 될 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케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달아버리고 그래서 나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달려오셔가지고 죄인된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소개하시고 생명수라는 걸 소개하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그 인사이드에서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서 그 영혼은 지금 그 소식을 전하러 자기 동네로 지금 뛰쳐간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음식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실 양식은 우리 지옥 가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점심 먹었어. 나 지금 배불러. 내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이 양식이야.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들백 교회 근처에 있는 우리 릭 워렌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유언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글을 우리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지금 뭘 하려고 그러세요? 뭘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Save one more for Christ. Save one more for Christ.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그는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 Save one more for Christ.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이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바로 영혼 구원,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 베드로, 모든 인물들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릭 워렌 목사님의 삶의 주제가 되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제대로 잘 먹어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리 육신이 편하듯이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것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난주간 여러분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월요일부터 월요병을 극복하면서 일어나서 눈 비비고 나가서 정말 운전하기 싫지만 운전대를 잡고 그리고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계신데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영의 양식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육신의 양식도 책임질게.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육신의 밥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 먹고 또 먹고 점심 먹고 또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금방 없어져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영원히 남는 음식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우리 눈과 예수님의 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시기가 12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4월에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 달 뒤에 지나면 그때 너희가 추수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니까

숟가락 얻는다. 그죠? 나는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다 했는데, 내가 전해진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내가 전한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숟가락 얻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같은 복을, 같은 은혜를 나누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복, 그런 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짜로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도 얻는 복, 전도가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주님의 기쁨에, 추수의 결실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 역전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가장 비루했던 삶, 가장 보잘것없는 삶, 정말 누가 봐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 들은 복음을 수가성에서 전하게 되니까 수가성 전체가, 그 시티 전체가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상처받고 버려진 그런 영혼이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면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픔은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육신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내가 살려내는 것도 얼마나 멋진 일이고 영웅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 갈 바로 그 인생을 내가 영원한 기쁨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이 증언을 함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수가성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관련한 영혼들이 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기구한 삶이라도, 아무리 억울한 삶이라도 전도의 도구가 되면, 복음의 도구가 되면 그것이 간증이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 됩니다. 그 비루했던 사건이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로 높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인생 역전을 원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만 아주 평탄한 삶을 사셨나 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한 인생 역전은요,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게, 그죠?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등은 1%잖아요, 그죠? 나머지 99%는 다 저절로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 한국에 로또가 처음 들어갔을 때 그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요, 출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생 역전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요, 성공하는 겁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 역전이, 그것도 안 되면 복권에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벼락에 맞아 죽는 게 높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복권에 당첨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어떤 명예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지고 개천에서 용되는 것, 이것을 인생 역전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돈으로 되는 부자,

0: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통해서 부자 되는 거, 돈을 통해서 인생 역전하려는 거,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겁니다. 늘 걱정되는 거예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늘 피곤한 거예요. 늘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불나방처럼 사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몇 푼 돈을 건지려고 그 막 불이 막 타가지고 막 뜨겁게 있는데 그 예, 금고 그거 건져내려고 그냥 목숨 걸고 들어가서 예? 목숨 거는 불나방 같이 똑같이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내 인생 역전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사람이 바로 불나방처럼 사는 인생입니다.
1: 지금까지 얼바인 침례교회 권태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얼바인 침례교회는 5101번 왈루트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7-9425 949지역 857-942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6: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5: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터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7: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9: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4: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1: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2: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1: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에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3: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1: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입틀막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4: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7: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 장 대표는 다음 주 또 한 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4: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 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5: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16: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5: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17: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5: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주일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주 만에 다시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개헌 메시지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서입니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9: 대통령님 인사하세요!
18: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기를 휴대한 군인을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사실관계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하는 데다 군 통수권자를 반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20: 군 통수에 반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반란죄가 성립될 수가 없죠.
18: 오후에는 외환 혐의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이 몽골에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측과 만나 부품 공작을 모의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도 검토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윤 전 대통령 진술 등 조사 내용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4: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벌써 찾아왔는데요. 전국 곳곳 축제장과 나들이 명소에는 더위를 식히며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21: 드넓은 백사장이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 물 반 고기 반인 수조 안으로 아이들이 들어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손으로 숭어 한 마리씩 건져 올려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22: 이번에 세 번째로 가족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잡아봤는데 그냥 처음에 좀 미끌미끌했는데 이제 잡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좀 많이 기뻐요.
21: 전통 어촌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탁 트인 경치에 싱싱한 회도 맛보고 체험 행사도 풍성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광주 도심과 가까운 계곡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족들과 물장구를 치고 물고기도 잡는 사이 일찍 찾아온 무더위가 저만치 불러갑니다. 숲속을 한가로이 거닐고 반려견과 뛰놀기도 하며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랩니다.
23: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들 발 담그고 놀고 강아지 놀이터에서 강아지도 신나게 뛰놀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21: 하늘로 곱게 뻗은 나무 사이로 난 산책길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맨발로 황토길을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추억을 남깁니다.
24: 아기가 아직 어려서 멀리를 못 가는 상황이라 담양을 오게 됐는데 메타세카이 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고 지금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21: 때이른 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도심 안팎의 축제장과 명소를 찾아 여유로운 주말을 보냈습니다. YTN 나윤호입니다.
4: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촉구하는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와 종로구 우정궁로 일대에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고 성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린 퀴어 문화축제에 반대하는 집회도 인근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단체 거룩한 방파제 등은 오늘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과 퀴어 축제 개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에서 큰 불이 나 3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산과 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25: 새까만 연기가 거침없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시뻘건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다회용기 세척업체 공장.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멀리서도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3시간 2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마자 업체와 주변 공장에 있던 8명이 급히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북 제천에 있는 2층짜리 주택에도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주택 138제곱미터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혼자 사는 집주인이 집을 비우고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차량 14대와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44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부산 우동 고무 대용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건물과 내부, 기계와 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재활용품 분류 작업 중 절단된 신체 부위가 발견된 이후 마땅한 추가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동 동선 역추적에 나섰지만 대상 지역 범위가 넓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0: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로 절단된 다리를 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수거 차량은 34대입니다. 이 트럭들은 인천 연수구에서 20차례, 중구에서 14차례 회수센터를 출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지만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소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현장을 탐문해야 하는데 범죄 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려면 전방위적인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피해자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발견된 다리 부위는 뒤꿈치부터 41cm, 발바닥 길이 210mm 정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여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비교적 작은 발크기 탓에 학생이나 어린이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자세한 인적 사항은 오리무중입니다. 과거 2024년 화천 북한강 사건이나 2018년 서울대공원 사건의 경우 시신 발견 하루에서 이틀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당시에는 시신 여러 부위가 연이어 발견되면서 피해자 신원 확인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며칠째 추가 발견 소식이 없는 데다 다리에는 지문처럼 단번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단서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제로 남은 2020년 인천 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의 전처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은 전국 실종자와 미 귀가자 등 50여만 명의 행적을 확인했지만 끝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속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발견된 신체 부위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과거 유사 사건들도 분석하며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0: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축구대표팀이 회복 훈련에 집중했는데요. 선수단 사기는 무척 높았습니다. 다음 상대인 멕시코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긴 모습입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1: 짜릿한 역전승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홍명보 후 축구대표팀이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손흥민과 오현규, 김순규 등 전날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운동장 잔디를 밟고 사이클을 타며 회복에 집중합니다. 하나같이 여유롭고 편안한 표정입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거나 후반 교체 출전한 선수들은 미니게임을 펼쳤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크고 움직임도 활기찹니다. 사실상 조별리그 통과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체코전에서의 통쾌한 역전승. 결과도 결과지만 선수단 전체의 사기와 자신감을 충전한 게 더 큰 소득입니다. 다음 상대가 월드컵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개최국 멕시코임에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서는 이유입니다.
2: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또 많은 관중들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 홍명보호에 제기된 우려를 대부분 지울 만큼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준 점도 남은 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부상으로 조별리그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던 김태현과 배준호도 순조로운 회복세에 접어들어 빠르면 다음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합니다. 갈수록 선수단의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3: 경기에 나간 선수 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 모두 하나가 돼서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생각입니다.
1: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첫 관문을 기분 좋게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멕시코전에 대한 승리 기대감도 더 커졌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0: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둔 이면에는 의무팀의 공이 컸습니다. 고지대에 완벽하게 적응한 우리 선수들은 체력에서 체코를 압도했고 38도의 고열에 시달렸던 오현규 선수는 바로 회복해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체코를 무너뜨리고 16년 만에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승리를 가져온 오현규의 결승골. 청금 같은 승점 3점을 만들어낸 오현규는 경기 당일 아침 38도의 고열과 설사에 시달렸습니다. 경기 출전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의무팀이 준비해둔 치료 프로토콜을 즉각 가동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빠르게 회복했고 경기장에 도착할 즈음에는 거의 정상 컨디션을 회복했다는 게 의무팀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5: 저희는 모두 오늘 승리한다, 무조건 승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90분 끝날 때까지 결국 저희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4: 후반 중반 이후 체코를 체력 면에서 압도할 수 있었던 것도 의무팀이 계획한 완벽한 고지대 적응의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발 고도 1570m에 이르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대표팀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사전 캠프를 차리고 2주 이상 체계적으로 고지대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6: 체력을 극대화하고 훈련 능력, 경기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5번의 선수 개개인의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 체코전을 앞두고 훈련 도중 발목을 다쳤던 수비수 김태현이 멕시코와의 2차전부터 출전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을 되찾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와의 평가전에서 발목을 다친 배준호 역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선수들을 돕는 의무팀의 헌신 속에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여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0: 미국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최근 우라늄 저장 시설을 더욱 강력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핵 협상과 검증 작업이 더욱 복잡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CNN은 미군이 지난달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군 투입 작전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부대 수백 명이 투입돼 핵시설을 점령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사실상 침공에 가까운 수준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와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보류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고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특수부대 투입 검토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8: People would have gotten killed, so I didn't like it.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7: 미국이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한 군사 작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가운데 이란은 최근 몇 주간 우라늄이 보관된 지하 터널 일부를 의도적으로 붕괴하고 입구에 지뢰를 설치하는 등 핵물질 방어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세력뿐 아니라 이란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이동시키는 작업도 한층 위험하고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선 자국 내 희석 처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물질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우라늄 잔량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우라늄은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은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MOU가 체결되더라도 이란의 우라늄 저장시설 요새화로 이후 60일간 진행될 후속 핵협상이 더 어려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중재 역을 맡은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현지 시간 13일 향후 24시간 내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샤리프 총리는 SNS를 통해 우리는 평화협정에 어느 때보다도 접근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문 전자서명을 곧바로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실무급 회담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대비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관심입니다. 앞서 국내 증시는 유동성 쏠림 여파로 출렁였는데 수급 부담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지만 영향력은 줄어들 거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스페이스X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 변동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9: 스페이스X 증시 입성은 예상대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19% 넘게 상승하며 단숨에 나스닥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은 사실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악재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4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는데 전쟁 장기화 우려 영향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 투자를 위한 유동성 이동 여파도 컸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른바 유동성 블랙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장 초기 유통 물량은 미미한 가운데 향후 락업, 그러니까 의무 보유 물량이 해제되고 지수 편입 여파가 맞물리면 추가적인 수급 악영향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 기업 공개 영향력은 이벤트 직전이 가장 큰 만큼 향후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0: 이벤트 이후에는 오히려 반영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장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여지고요.
9: 스페이스X가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나서지는 못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본주 매수와 ETF 투자 움직임이 커지는 양상. 전문가들은 다만 상장 초기 주가 변동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편 앞선 공모주 정약에서 미래에셋증권이 확보할 예정이었던 물량이 최종 배정 과정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상장 직전 기관 투자자들의 주문이 급증하면서 대표 주관사가 물량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0: 운송료를 올려달라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파업이 길어지며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기초 골조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레미콘이 많이 필요한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의 우려가 큽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대규모 반도체 공장, 이른바 팹을 짓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은 분주한 모습이지만 레미콘 타설 등에 쓰이는 크레인만큼은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도권 레미콘 트럭 기사들이 운송료를 높여달라는 파업에 돌입하며 지난 월요일부터 레미콘 수급이 끊긴 탓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건설사는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수급을 시도했지만 실패에 그친 적도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측이 직영 트럭 10대를 동원했지만 조합원들이 4차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고 저지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지어지는 경기도 용인 건설 현장도 콘크리트 타설이 멈춘 건 마찬가지. 그렇게 파업 나흘 만에 대형 건설사 22곳이 맡은 수도권 현장 105곳에 레미콘 공급이 끊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은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부터 진행하며 몇 주는 버티겠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현장들은 건설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파업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75,800원이었던 운송 회수당 단가를 4,200원 올리는 방안에 노사가 잠정 합의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68% 반대로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중재로 다시 교섭에 돌입한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기사 노조가 새로운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노조원 찬반 투표 문턱까지 넘길 수 있을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0: 대전 교도소에서 보관 중이던 실탄 100발이 분실된 정황이 발견돼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대전 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장부에 등재된 탄약 수량과 실제 보유량 사이 차이가 있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본부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대전 교도소에 급파해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응급 환자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선 시범 사업에 효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라 불리는 이송 지연 사태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119 구급대로 환자 한 명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13: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14: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3: 한 10분 전부터.
12: 환자의 정보를 AI가 파악해 자동으로 분류하더니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환자라고 판단합니다. 곧이어 이송거리, 응급실 혼잡도 등을 분석해 이송순위를 정해줬고 병원 측에서는 환자 정보를 곧바로 받아보게 됩니다. 보건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가상 상황을 연출해본 겁니다. 인공지능 AI가 환자 상태부터 최적의 병원까지 분석을 대신해주는 만큼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골든타임 전까지 치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15: 다양한 정보들을 일순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조합을 해서 병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또 한계가 있고 또 그 숙련도에 따라서도 그런 역량들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12: 지난 3월부터 시범 사업이 진행된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이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평균 사망자가 감소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16: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송 체계를 좀 더 정교하게 해서 실시간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 전환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12: 다만 권역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문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문제 등 근본적인 구조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오는 9월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기적 구조 개선 과제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북한이 북러 사이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과 EU 정상의 공동 성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 집권자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조는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7: 북한은 한국과 EU 정상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한 건 주권 침해이자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국이 떠들어온 체제 존중은 위장 간판, 기만극이었다는 게 입증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집권자가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북관계의 평화 공존은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스스로 세계 앞에 드러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위정자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루겠다는 대적 원칙엔 변함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담화는 외무성 산하 대남기구인 10국 대변인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18: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국 정부의 대통령의 비핵화 논의를 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고
17: 북한은 특히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괴뢰들과 속이 같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는데 한국과 서방을 한데 묶어 선을 긋고 러시아와의 혈맹관계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최근 한국을 중국 견제용 단검에 비유했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빌려 한국의 실체는 북한과 아시아 침략을 노리는 미국의 단검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0: 외교부는 김성일 북핵정책과장이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실무자들과 북한 관련 협의를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영내 정세를 공유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 우리 측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현장에는 정규군뿐만 아니라 10대 학생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잡았는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 의용군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 낙동강 방어선이 위태롭던 1950년 9월 14일 새벽. 간단한 훈련을 마친 17살 전후의 어린 학생 700여 명이 경북 영덕군 장사리에 상륙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한군의 배후를 교란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6일 동안의 전투 끝에 북한군을 섬멸했지만 학도병 대부분은 전사했습니다. 전몰 학도 의용군에 대한 추념식이 장사 상륙작전 전승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학도병과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참석해 이들의 용기를 기리고 호국의 가치와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20: 이번 처음 알게 되면서 제 또래 학생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고 하니까 좀 멋있고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만약 저라면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 학도병들의 활약은 역사 교과서에도 실리지 못한 채 오랫동안 외면받아 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도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교육적 가치로 되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1: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진지를 오늘의 학생들에게 전해서 나라 사랑 교육을 하는 데 우리가 의미가 있고
19: 경북교육청은 과거 중고등학교 학적부를 조사해 학도병 기록 600여 건을 새로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책으로 출간하는 등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선선한 초여름밤,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북 군산에서는 수제 맥주와 블루스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YTN 이슈 리포터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22: 네, 전북 군산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22: 네, 밤이 깊어갈수록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더 뜨겁습니다. 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잔을 들고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맥주와 블루스가 어우러진 이곳은 그야말로 여름밤의 낭만이 가득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제 맥주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군산에서는 매년 수제 맥주 앤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 15개 업체가 참여해 50여 종의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데요. 김종서 밴드 등 유명 밴드부터 지역 음악가까지 참여한 블루스 공연도 축제를 뜨겁게 달구고요. 군산의 대표 수산물인 참홍어로 만든 안주도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바닷가 앞도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도 분위기가 흥겨운데요. 가족, 친구, 연인과 잔을 부딪히는 방문객들의 표정엔 행복이 가득합니다. 그럼 방문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1: 집집별로 다 맥주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2: 생각보다 활발하고 사람들 너무 분위기 너무 좋고 공연도 좋아서 만족해요.
22: 네,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이곳에서 시원한 수제 맥주 한 잔으로 초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에서 YTN 문상합니다.

0: 주말인 오늘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우셨죠? 휴일인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설 아침 기온 20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여전히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더위 속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서부와 호남, 영남 서부 내륙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제주도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서쪽 지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는 19도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대구는 31도 등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낮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이상으로 YTN 24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 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3: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2: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 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1: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0: 최영직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0: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3: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2: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4: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2: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거와 특검을 논의하자며 3자 회동

0: 총까지 제안했는데요. 다만 당 안팎의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이틀막 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장 대표는 다음 주또한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 사항인 검찰 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5: 김민석 총리가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4: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6: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주목했던 경제 뉴스들 이름하여서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예, 안녕하세요.
3: 자, 이번 주 탑2 플러스 먼저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 사과는 했지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쿠팡에 대해서 대대적인 깜짝 놀랐어요. 이 금액 보고 과징금이 네. 어마어마하게 때려졌네요.
4: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그만큼 워낙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약 3,7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단순 유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원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한 사실도 적발이 이번에 함께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만 4,236억 원, 그리고 말씀드린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2,01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으면서 그러면서 6,24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 예. 받았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이고요. 작년 쿠팡의 역대 영업이익이 6,790억 원이니까 한 해 장사를 네.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지금 펼쳐진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게 정말 과중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3: 그러니까 이쪽의 논리는 그거예요. 니네가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해놓지 않았고 거기다가 협조도 하지 않고 자꾸 뻘소리만 했다. 그러니까 괘씸죄까지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전제를 얘기를 하죠. 저는 괘씸해서 탈팡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탈팡한 사람인데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5: 뭐 심하다는 지적은 이제 영업이 규모에 비해서 너무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다음에 이제 개보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개인정보위가 추가 조사 통해서 밝혀낸 쿠팡 파트너스 수집 금액이 뭐 한 2천억 가량. 그러니까 다른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8천억이 넘어간 수준인데 8천억이 넘어간 수준은 이제 쿠팡 1년 번거를 다 써도 모자랄 판이니까 이게 좀 지나치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난해 2,324만 명 SK텔레콤이 정보 유출 사건이 한번 있었죠. 그때 이제 과징금이 1,348억 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규모가 지금 아무래도 이게 물론 다른 항목이긴 하지만 두 개 합치면 8천억 원이 넘다 보니까 이게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듀오도 작년에 사건이 났었는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뭐 과징금 60억 원 정도, 아니 과징금 10억 원 정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과징금이라는 게 매출액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하긴 하지만 조금 뭐 좀 지나칠 정도로 과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지금까지 역대 이 데이터 보호 관련해서 과징금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네. 쿠팡은 이런 상황이면 일단 사과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사과하는 척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4: 맞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 이런 것이 아닌 법적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는 이 같은 중대사안 발생하면은 사영업일 이내 보고서를 SEC에 내야 되는데요. 이제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가 서울행정법원에 법적 구제 절차 밟을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지금 SEC 통해서 공개된 수시 보고서 보면은 쿠팡 생각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쿠팡은 이에 대해서 한국의 개보위 규제 관련 판단 및 제재 조치는 사법적 심사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종 과태료 금액과 조사 결과 시정 조치는 개인정보비 발표와 다를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 법적 조치하겠다.
4: 네, 소송에서 법적 조치해서 이걸 좀 줄여보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읽혀지고 있고요. 실제로 쿠팡 INC가 이제 법적 구제 요청하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은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 뭐 법적 대응이야 권리니까 할 수 있죠. 이 과정이 괘씸해서 문제지. 또 하나 너무나 괘씸한 게 이거예요. 쿠팡이 사과나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로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4: 네.
3: 지금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면서 외신들도 여기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4: 네, 맞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과징금 부과 이후에 보도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의 아마존 쿠팡이 사상 최대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라는 제목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쿠팡은 이제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과징금 처분이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을 보면은 이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이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지금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 직면하게 되는 이 통상 리스크를 보여준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 일간 가디언도 비슷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미 관계 부담 요인이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쿠팡이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로비를 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JD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나서 이 쿠팡에 대한 제재 중단 요청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이제 쿠팡이 이제 이거를 외교 문제로 끌고 오면서 그런 것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교 이제 수위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정부는 차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차분히 설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라는 게 미국 정계의 입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통상 이슈로 갈등이 불시될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5: 이게 사실 온라인 플랫폼이죠.
3: 예.
5: 그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뭐 주도하는 것들 주장하고 있는 것들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EU 지역에서도 굉장히 규제를 탄탄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기업들 사실 큰 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한미 작년에 협상할 때도 온라인 플랫폼법을 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 일환 중 하나로 쿠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이슈는 아니고 쿠팡이란 성격 이게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으면 조금 달랐을 텐데 이런 업체가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는 사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로직과 동일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미국과 이제 뭐 스타벅스 이슈도 있고 사실 미국 기업들을 좀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스라엘 또 대통령이 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금융 자본들을 좀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 여러 가지 약간 의혹 같은 의혹 혹은 의혹 아닌 의혹들이 막 불거지고 있는데
3: 잘못은 지들이 놓고서
5: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사실 이제 자본이라는 게 또 유대인 자본이 워낙 중요하다
3: 그렇죠.
5: 보고 스타벅스도 유대인 자본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한 것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다른 말씀하셨지만 이걸 한 것도 또 유대인 자본에서 유대인 자본 공격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고 미국 금융은 또 유대인 쪽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씨가 남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가 바른 말을 했지만 이게 이쪽에서 해석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결국 좀 분쟁의 대결이 되고 가는 이런 양상들이 아니냐.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큰 화두, 스타벅스, 유대인 자본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미국 측의 압박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3: 미국 쪽에서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네요.
5: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 아마존이라든 구글이 우리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진출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 규제가 없어야 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같은 것들.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거 침해됐을 때 얼마나 배상을 할 것이냐. 누가 서약 같은 걸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배상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런 개인정보가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다른 상업용 용도로 쓴다는 것은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연결해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플랫폼 수익의 중요 요인이고 광고 수익의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풀면 풀수록 아마존 쿠팡 사실 애매한 기업이긴 하지만 구글 이런 기업들이 구글들이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된다. 주요 소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 플랫폼 문제는 유럽에서도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까지 불통이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도 중요하겠어요. 자, 플러스입니다. 김용범 삼전닉스 호남공장 신설의 힘싣기라고 정해봤는데요.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호남권으로 신규 확대한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죠?
4: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호남이나 충청권에 투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고요.
3: 네.
4: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이제 이달 29일에 있는데 이 간담회를 앞두고 재계 안팎에서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3: 네.
4: 기업들은 이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투자 분야와 규모는 기업별 중장기 전략과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좀 뭐, 이런 네.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 말씀.
4: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호남권 투자 가능성이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건데 특히 삼성전자가 광주 인근에 이제 첨단 패키징 공장을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예.
4: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이제 광주나 호남 쪽이 재생에너지 기반이 좀
3: 그렇죠.
4: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 네.
4: 이쪽을 통해서 유치해야 된다. 이제 지역사회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권이 이제 반도체와 AI 산업의 새로운 거점 될 수 있다. 이런 기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청권에 지금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이걸 좀 확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은 뭐 이렇게 호남, SK하이닉스는 충청 이렇게 동시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3: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팹을 돌릴 수가 있나요? 약간 의구심이 생기는데.
5: 뭐 전기는 일단 송전망에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3: 네.
5: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송배전망이 안 깔리고 그다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송배전망에 부하가 네. 걸린다는 게 두 가지 이슈라고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는 일단 송배전망에 안정적으로 타면은 워낙 전기 BT 속도라 그러죠. BT 속도라 그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든 우리나라의 배전, 그 흔히 말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가 기본 네.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배전망만 잘 있으면. 근데 용인에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송배전망 그쪽엔 발전소가 없고요. 특히나 서해안에 발전소를 짓는 건 어렵고 예전에 석탄 발전소 같은 것도 있었는데 석탄 발전소는 이제 탈탄소화 문제 때문에
3: 예,
5: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적절한 이 그 반도체 공장의 규모에 맞는 발전소를 찾기 어렵다라는 이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송배전망 깔면 됩니다. 송배전망
3: 네.
5: 깔면 되는데 송배전망은 또 이게 굉장히 깔기 어렵죠. 이게 환경단체라든지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 송전탑을 짓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렵고 변전소도 사실 들여오려고 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송배전망을 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 재생,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서해안에 생산돼도 이 에너지 자원을 뿌리면 됩니다.
3: 그렇죠. 분배를 해줘야죠.
5: 분배만 해주면 네. 되는데 분배를 짓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태양광 에너지 자원 같은 것들이 풍부한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두 가지 이슈가 겹쳐 있는데 이게 태양광만으로 되느냐. 사실 이제 원전하고 잘 맞는, 죄송합니다. 데이터센터랑 잘 맞는 설비는 원전입니다. 원전 같은 설비는
3: 안정적으로 세게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거.
5: 전기가 네. 혹은 반도체 공장 뭐 이런 데들은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가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이 원전이라든지 혹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런 것처럼 항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 태양광으로 반도체 만들면 웨이퍼 다 망가질 거예요.
5: 그러니까 이제 그것 네.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설비가 너무 많이 들고
3: 이것만으로 안 된다.
5: 그거를 개통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들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또 탈탄소 때문에 일부 해야 되니까.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린다. 그렇게 재생에너지를 여기서 멀리 보내기 시작하면은 여러 번 오랫동안 보내야 되고 이거를 보내는 데서 부하도 많이 개통망도 많이 걸리고 이 관리하기 너무 어렵다. 지역에서 해결하면은 그래도 개통망이 짧기 때문에 일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멀리 보낸다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들이 네. 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왜 호남이에요?
5: 일단은 태양광 에너지가 많다.
3: 전력에 가깝다.
5: 예, 태양광 에너지가 가깝고 여기서 개통망을 지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짧게 지으니까 이게 부하 관리 같은 것도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어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전력망이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전력만 고려한 입장이고. 사실 이제 반도체 업체라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야
3: 그렇죠.
5: 되고
3: 네.
5: 해외 공급망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입지를 사실 그 서울에서 서울 근처에서 광주로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수십 년이 거쳐야 될 사업이기도 하고 반도체가 그냥 이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부속 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속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딸려 들어간 거라서
3: 주변 보면은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5: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들이 다 와야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일부만 그러니까 공정의 일부 마지막 패키징 공정이라고 해서 일부만 떼갖고 조금 네.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 옮기는 건 아니고 그런 의견 정도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방에 이런 공장이 가면은 분산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있겠지만은 5월 고용 동향을 봐도 정말 효과가 클지는 잘 모르겠고요. 자 그런데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또 SNS에 글을 올리신 게 약간 좀 SNS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4: 너무 그렇죠. 예. 필요하죠.
3: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 남거나 발전 설비와 가까운 비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SNS 글을 남겼는데 방금 교수님이 다 반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최근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이런 지방 반도체 공장 신설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겁니다. 김 실장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글을 썼는데 AI 시대에 맞아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하는 일명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비수도권의 자리를 잡으면 데이터센터가 이 비수도권에 있는 전력만 쓰고 빠지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산업과 세수의 거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비수도권에 들어설수록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첨단산업 기반을 심는 효과 생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4: 예, 정치권에선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신재생에너지와 용수가 풍부한 호남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김 실장은 이제 한국의 강점을 가질 수 있는 AI가 이제 피지컬 AI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데이터 센터는 이미 이제 경쟁이 치열한데 이 피지컬 AI는 아직 공급망이 고착화 되지 않았으니 호남에 이렇게 이제 반도체 팹 지어서 시너지 낼 수 있는 이런 피지컬 AI 쪽으로 새만금에 또 현대차가 이제 피지컬 AI 관련해서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인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너지를 함께 내보자. 좀 이런 맥락으로 해석이 됩니다.
3: 뭐 뜻은 좋은데 아무튼 SNS를 좀 자제하시는 게 아무튼간에 최태원 SK 회장을 보면요. 새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서 무조건 한국에 짓겠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기업 총수라고 해도 정치권 이런 눈치만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나라에 안 질 것 같거든요. 김민석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5: 뭐 일단은 뭐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에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 압박 입지가 사실 이게 공장이 그냥 반도체 공장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워낙에 부속 시설이 많고 그다음에 부속 시설 간 이동이 제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불량률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3: 그럼요. 이거 내부 공장 아니에요.
5: 네, 내부 공장이 아니라서 그 반도체 하나 만든 한 칩 만든 4개월 5개월씩 걸리는 게 한 공장 안에서 사실 이루어져야 사실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미래 서포트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람들 쉽게 생각하고 그냥 떼가면 전기만 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니까 아마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시스템 그런 게 아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아주 첨단 산업이고 이 흔히 말하는 공급망까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산업들이고 이 불량률 같은 것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떼낼 수가 없는 이런 산업이니까 이렇게까지 좀 몰리해야 하는 산업 정책이 나오면 좀 반박이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동까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급망을 새로 도와줄 수 있고 해외 기업도 유치가 쉬운 이런 쪽 이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3: 지원금도 안 주잖아.
5: 예,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밖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총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좀 생태계가 생기게끔 도와주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뭐 전기료 같은 것도 사실 태양광으로 하면 좀 아무래도 개통 비용이 많이 나서 좀 비싸진다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견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정치권은 지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본격화, 치솟는 주담대 금리로 정해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조금 덜하실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증시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최대 이슈는 금리 아닐까요? 금리라고 봐도 되죠?
5: 아, 금리가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국가 경제를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지표는 정부 정책상 금리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자, 이런 금리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냐?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발표가 간밤에 있었는데요. 1년 전보다 6.5%나 올랐어요. 어마어마히 많이 올랐던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5: 근데 이제 뭐 에너지 가격 빼면은 그때 에너지 가격 어제 소비자 물가지 수할 때도 뭐 잠깐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기 방송이지만 한 20%가 오르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3: 그건 저랑 하신 거고 여기서 하신 건 아니고
5: 다른 YTN에서 얘기해서 20% 이상 올라서 에너지 가격 빼면은 예측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에너지 가격 빼면 월간 상승률 0.5%로 예측했는데 0.4%로 예측해서 어제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갈 거냐. 근데 에너지 충격은 보통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3: 그렇죠.
5: 이것들이 갈 거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 전파는 안 된 것 같다. 에너지 가격 오르면서 다른 물가 상승하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발견되는 것 같지는 않은 이런 상황들이라 이런 것들이 아마 통화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워낙 이제 기름값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충격적인 물가 상승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ECB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였고요. 다음 주 BOJ 일본중앙은행도 금리를 거의 높일 걸로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4: 네.
3: 전반적으로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4: 그렇습니다. 사실 원래 금리 인하를 사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망을 좀 망가뜨리면서 특히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은 이제 금리가 기정사실화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됐다 보는 거고 사실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3: 똑같은 상황이고
4: 인상을 이제 거의 확실시 이제 신현성 총재 말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희망하는 거는 미국이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제 FOMC도 이제 다음 주 있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아마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대비전을 치를 텐데 그때 아마 동결할 것이다라고 좀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올리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3: 복잡하죠.
4: 증시 오늘 8% 오르는데 이거 흐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중요하고 다음 주 FOMC에서 케빈 워시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대 이슈는 케빈 워시의 입이 될 텐데요. 굉장히 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 지표가 딱 나오고 나서요. 그 미국에 나오는 그 뭐야 CME에서 하는 페드워치 툴 여기를 보니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가 됐고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올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미국은 어떻게 나설 걸로 같으세요?
5: 뭐 일단은 케빈 워시 그 새 연준 총재의 연준 그 의장의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이게 정 그리고 또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보통 지금 끝에 선거 끝나고 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러다 인플레이션 8% 가면.
5: 아, 뭐 근데 뭐 단기간에 오르는 거는 네. 기름값이라고 하겠죠.
3: 아, 그러니까 어떻게 논리가 있네요.
5: 어떻게 논리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진짜 끝나면 어떻게 될지 조금 또 지켜봐야 될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다.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게 둘 다 같이 올라 아까 그런 이야기인데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는데 에너지 가격만 오르면 일시적인 충격이고 그것이 전파가 돼서 상품 가격이 오르면 이제 진짜 충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화된 충격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서 수치적인 물량이 중요하냐 이제 컴포지션 같은 것들이 중요하냐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냐 피크아웃했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3: 해석의 영역이죠.
5: 네, 해석의 영역.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하고 바뀌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3: 네.
5: 그 해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가이던스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이제 뭐 여태까지 12월에 한 번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 집요 선거 끝나고 금리 올려야 되면 그때쯤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처음 대비전이다 보니까
3: 네네.
5: 좀 불투명한 상황이 크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 자, 이렇게 금리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먼저 반응을 하고 있어요.
4: 네.
3: 우리나라의 국고채 1년물이 3.26%, 5년물이 4.08%까지 3개월 전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오른 상태인데
4: 네.
3: 당연히 은행권의 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3: 그렇죠.
4: 것 같은데요.
3: 네.
4: 이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연 4.51에서 7.50까지
3: 7.5?
4: 네, 올랐습니다.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최고 금리가 한 7.1 정도였거든요.
3: 예.
4: 그런데 불과 2주 사이에 0.4%포인트 가량 뛴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 같은 것이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주담대 금리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올해 들어서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 초에 받은 거랑 지금 받은 거랑 굉장히 이제 부담의 정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3: 물론 이 가장 큰 금리를 내신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네. 전반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변동형 주담대 쪽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차이가 많이 납니까?
4: 네. 지금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3% 후반에서 6% 중반대로 나서 차이가 좀 나는데요. 예. 은행권은 이제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정형 주담대 금리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은 변동형으로 가자라고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은행들이 이쪽도 이제 변동형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대금리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있고 변동형도 좀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자 그렇다면은 변동형, 고정형에서 변동형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이렇게 이동해도 괜찮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5: 뭐 이게
3: 일단 대출은 안 나와 지금 잘 안 돼.
5: 일단 대출은 안 되고 이제 금리가 싼 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프로젝션 해가지고 매년 바뀌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금리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약간 더 오를 가능성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이 선택 자체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을 안 빌릴 수는 없는 거고 적정한 수준에 빌려야 되는데 단기간에 싼 걸 빌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3: 그렇죠.
5: 예, 이건 네. 싼 거 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또 원리금 상황까지 겹치게 되면 후반부 이자 비용 부담 같은 것들은 조금 덜어진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양상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이게 참 대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길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은행 예적금 금리는 여전히 3%대란 말이죠. 예, 맞습니까?
4: 네, 맞습니다. 더 지금 더 낮은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예금이 매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요즘에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뚫고 예금 해봐야. 예, 물가 상승률만큼 뭔 얘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매력이 없는 상황. 근데 대출을 하려면은 대출 금리 높죠.
3: 아, 그렇죠.
4: 예, 네. 그래서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3: 아, 근데 예대 금리 좀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은행들이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5: 그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사실 이게 뭐 보통은 적정한 수준이 있는데
3: 맞아. 예, 정부가 건드리면 이게 벌어져.
5: 아, 왜냐하면 이제 정부는 가계대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 이제 거시경제적으로 가계대출 늘리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아 되도록이면 은행들이 가계신용 팽창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걸 시장에서 가장 통제한 좋은 방법이 그 마진을 높이는 겁니다. 마진 네. 높이게 되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절로 이제 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아무래도 은행 쪽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낮추게 되면 또 많이 빌리게 되거든요. 어쩔 그렇죠. 수 없이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양상들이어서 은행 측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원래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부동산이 화랑에 붙으면 예대 마진 같은 거 좀 줄이면서 공격적으로 대출 늘리는데 뭐 지금은 대출을
3: 그럴 수 있는 예,
5: 지금은 가계대출 위험도 하고 정부에서 권고들이 가장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총량 규제 같은 것도 하지만 가상금리 같은 것들도 좀 올려가지고 예대마진 높게 받으면서 저절로 이제 조금 수요를 줄이는 그러니까 예대마진 또 올라가게 되면은 예금금리 그러니까 대출금리 올라가게 DSR 이렇게 또 걸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흔히 말해서 은행 측에 관리하기 좋은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랑 뭐 은행의 어떤 그 정책 간의 어떤 갈등 관계 뭐 비슷한 것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 빚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가계 빚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늘고 있잖아요. 이건 네. 왜 그런 거예요?
4: 그만큼 이제 자산 가격을 지금 따라가기 위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대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은 거고 사실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하려고 대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네네. 지금 오늘은 좀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22거래, 23거래 연속으로 그렇죠. 외국인이 파는 돈을 지금 개인이 다 거의 받았거든요. 네. 그 돈만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50조 원, 60조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그 개인들이 다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들, 그런 재원들을 많이 이용했고 기존의 예금 예금도 이제 깨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아마 요즘에는 주식이 워낙 화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또 요즘 내수가 어렵다 보니까 은행 갔다가 요즘 뭐 제 이금융권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B2 이거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는 뚜렷하게 제동을 걸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B2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건 시한폭탄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아직 금리 인상에 나선 건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에 나선 거는 유럽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시중금리는 오르고 있단 말이죠.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아, 우리가 정부의 정책금리는 초단기금리입니다. 네. 초단기금리라고 해서 이제 뭐 보통 IP금리 이런 거를 관리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 그게 하는 금리라는 거죠?
5: 예, 하는 예. 금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단기금리고 그러니까 중장기금리는 결국은 단기금리의 연합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아, 만기를 오래 가져가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데에 대한 약간의 프리미엄 정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금리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은 아,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 그 중앙은행에서 조절하는 건 굉장히 짧은 금리고 우리가 대출할 때 5년. 뭐 흔히 말하는 주담자면은 네. 10년, 뭐 20년, 30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구조라서 미래의 금리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이것은 한은의 미래 정책들이 미리 선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아 그렇게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그러니까 초단기 금리 같은 것들은 한은의 통화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장기 금리는 한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다.
5: 그 기대감이죠. 네. 시장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금리가 움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 미래 금리가 오를 것이면 지금 당장 금리가 올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년짜리 빌리는 게 하루짜리 빌리는 게 아니라 5년짜리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하루짜리 빌리면 중앙은행 금리에 따라서 가겠지만 이게 5년짜리 빌리게 되면 미래의 금리를 오르면 당연히 아 우리가 평균적으로 내야 되는 금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자 지금까지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금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거시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금융시장,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4: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가 그만큼 네. 높아진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금융시장, 뭐 자산시장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자산시장이 굉장히 악재죠. 아. 네, 사실 뭐 지금도 금리, 사실 트럼프 전쟁을 우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도 물론 휴머니즘 인도적인 차원도 있지만 네네. 사실 그 지금 물가가 계속 튀는 거고 물가가 튀니까 이걸 결국 케빈 워시가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결국 주식시장의 화랑을 깨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나길 원하는 거고 금리가 안 올랐으면 하는 바람인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뭐 AI 쪽으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야 네. 되고 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3: 악재다. 네. 일단 자산시장의 악재다. 경제 전반 우리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좋다고는 하지만은 그 부분은 상당한 착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계속 오를 때 어떤 충격을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까?
5: 그게 보통 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하면은 소비 부분, 그다음에 투자 부분, 그다음에 네. 정부 지출 부분, 뭐 순수출 뭐 이렇게 쪼개는데 투자 부분은 사실 금리에 민감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해 오늘 안 해도 내일 투자해야 되거든요. 금리 떨어질 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 위축이 가장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 AI 관련 투자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많고 네. 데이터센터 투자는 이제 금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우리도 문제지만 미국은 지금 조금 금리 올라가면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투자 그리고 고용까지 그리고 GDP까지 연결된 채널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3: 다들 금리에 별로 관심 없으신 건 아는데 금리 뭐 세상의 모든 경제에서 금리랑 무관한 건 없으니까요. 조금 알아두시면 투자 기회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탑2 플러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6: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7: 투표용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9: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7: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0: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7: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11: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게 오전 11시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전반적인 지휘, 보고체계가 무력화된 상황 속에 투표용지 이송 과정에선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2: 세 번째 회의를 연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처음 서울시 선관위에 들어온 건 11시 50분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투표율이 높자 예비용으로 마련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이 온 겁니다.
13: 11시 50분에 처음으로 송파구 직원이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서 교육감 서울시장 시 비대입니다.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을 했습니다.
12: 11시 58분 송파구 선관위 간사석이 단톡방에선 실제 투표용지가 모자랄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문의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잠실사동 제7투표소부터 투표용지 운송이 시작됐지만 4시 40분부터는 여러 투표소에서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며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서울선관위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부했습니다. 5시 9분부터는 이마저도 거의 소진되면서 인근 투표소에서 잔여용지를 빌려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난국 속 사무보조원부터 사회복무요원까지 용지 이송에 동원되면서 상부 보고 지휘체계도 사실상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 지침도 없는 탓에 용지를 이송할 땐 인계 인수서 작성 같은 기초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3: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상황에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고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하지 못하고 있었고
12: 다만 진상규명위는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대응 과정에 초점을 맞췄을 뿐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주말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4차 회의를 엽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1: 법원이 투표용지 상자 폐기 여부와 미폐기한 경우 현재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추가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8: 이런 가운데 선관위가 폐기했다는 투표지 상자 가운데 하나를 입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입수 경위를 두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법원이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추가로 제기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가 투표지 보관 상자를 넘겼다는 폐기업체 상호와 폐기 일시와 완료 여부, 폐기하지 않은 경우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인용했습니다. 또 투표소에서 이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이 필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상자를 폐기했다는 선관위 해명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선관위가 폐기했다고 밝힌 투표지 보관 상자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다며 보도에 나온 것과 모습이 같아 실제 선거 때 사용된 투표지 상자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보관 상자 7개 가운데 몇 개를 폐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지난 5일 잠실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되고 당일 오후 주민센터가 남은 물품을 회수하러 가기 전에 누군가 상자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빈 투표지 상자는 폐기 대상으로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폐기했을 뿐 증거 보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자가 부실한 선거사무실태의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속에 전 씨가 공개한 상자가 실제 선관위 물품이라면 민간이 입수한 경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개표소 앞에서 여자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강요 혐의로 입건하고 여성 한 명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기자를 감금한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 3명의 신원도 특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1: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8: 합수부는 선관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5: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피의자들이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신청에 따른 조치인데 다만 입건된 선관위 관계자 모두가 출국 금지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합수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1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16: 압수수색 마무리된 겁니까?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15: 합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남 선관위에서는 선거 당일 투표용지 보관 장소와 수량, 잔여 매수 같은 내용이 기록된 투표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서버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많아 이틀 연속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합수부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투표지 인쇄율을 유권자의 50%로 줄인 경위 등 고발된 사안 중심으로 우선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실무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서초구, 광진구 등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대상입니다. 합수부는 압수물 분석과 실무진 조사를 마치는 대로 노 전 위원장을 포함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1: 여야가 이르면 다음 주 투표용지 부촉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8: 야권의 특검 주장과 국민의힘 일각의 부정선거 의혹이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정쟁의 늪에 빠지기 전 심상치 않은 여론부터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7: 이번 사태의 진원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18: 국회가 조속히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신속하게 여야가 협의를 마치고
17: 국민의힘도 신속한 국정조사에 공감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특위 위원장을 요구하고 여야 동수를 외치는 등 지분 확대를 주장하긴 하지만 민주당도 여지를 열어둔 만큼 이르면 열흘 안에 국조특위 첫 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오히려 특검을 둘러싼 양당의 미묘한 시각차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도 좋지만 일단 국정조사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19: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반면 국민의힘은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 막판 진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입니다.
17: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일부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을 용인하며 전국 재선거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상황도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만큼은 도저히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 입장차가 워낙 뚜렷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선관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지는 양상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 시도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전면 재선거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44%나 돼 반대 4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60% 이상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대목은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산되는 만큼 정치권도 이번 사태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1: 지방선거 책임론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확전하고 있습니다.
8: 1인 1표제를 놓고 1차 전선이 형성됐는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불협 포함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건 강성 당원의 표심 덕분이었습니다.
22: 민주당 주인이신 당원들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21: 그러나 1년이 흐른 뒤 정 대표가 맞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두면서 책임론은 물론 사퇴 요구까지 분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3: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책임을 지고 불출마 선언해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21: 정 대표가 선택한 건 정면 돌파입니다. 최근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시도당 위원장과 전국위원장 선출까지 확대 적용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게 대표적 장면으로 꼽힙니다. 1인 1표제는 지난 전당대회 때 정 대표가 내세운 핵심 공약인데 강성 권리당원 표로 당권을 다시 주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24: 줄타기를 해서 공천을 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저는 이어졌다고.
21: 다만 당내에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민주적이지만 성별과 세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당심과 민심 사이 간극을 줄여나갈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이 연이어 터져나온 겁니다.
25: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민심과 당심이 사실상 종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21: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내자 정 대표가 이들 실명이 담긴 기사 제목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 곧바로 해당 의원들이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며 갈등이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친청계 의원들이 결집하며 1인 1표제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논리까지 펼치며 정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26: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되기 위해 당원이 진짜 주인인 1인 1표 당원주권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1: 정 대표가 1인 1표제에 이어 의원총회 생중계 그리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까지 띄우는 등 강성 당심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당내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가 연임을 위해 선명성을 드러낼수록 계파 갈등, 불협화음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아우르며 당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게 정 대표의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1: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직도 선거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평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8: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막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27: 국민의힘의 전신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참패합니다. 무려 30석을 빼앗겼는데 당시 김무성 대표는 국민이 매선 회초리로 심판했다며 선거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0: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27: 그로부터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당은 또 패배했고 당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1: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27: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등 광역단체장 4곳을 지켰는데 직전 2022년 지방선거 12곳보다는 8곳이 줄어들었습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대구 달성 등 4곳에서 승리하며 국회의석을 3석 늘렸습니다. 늘고 줄고 결과가 숫자로 빤히 보이지만 당 내부 해석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투표용지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이겼다 졌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7: 승리라 하기엔 숫자가 부족하고 패배라고 하면 책임론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으로 보이는데 당내에선 참패다, 사퇴하란 요구가 초재선 의원 모임이나 친한동훈계 최고위원 등을 통해 하루가 멀다고 나옵니다.
3: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교체를 주문했습니다.
4: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27: 정신승리란 비아냥 속에 버티는 당대표와 끌어내려는 이들의 내용은 정점식 원내대표 당선이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 원내 입성 등과 맞물려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 이른바 미니 총선까지 치렀지만 민심으로 불리는 선거 결과는 제1야당 내부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당권 투쟁의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게 된 모습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11: 우리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단체 응원전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들은 대학교와 실내 공연장, 전통시장 등에 모여 한 목소리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5: 손에 태극기를 들고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학생들이 대학교 강당에 모였습니다. 숨죽이며 경기를 지켜보던 순간 득점 장면이 나오고

0: 대한민국도 외치며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1: 저희 나라 32강은 무조건 갈 것 같고 16강에서 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0: 전통시장에서는 대형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빨간 유니폼을 입은 외국인도 결의 응원에 나온 시민들과 하나가 돼 대한민국을 응원했습니다.
2: 너무 재밌고 일단 아까 전에 무대 앞에 나가서 막 춤도 추고 했는데 진짜 월드컵 경기장 못지않게 정말 많은 응원들도 있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0: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전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대표팀을 응원하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3: 축구대표팀이 체코전을 승리로 장식한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은 이내 열광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까지 행가리를 태우려고 했을 정도라는데요. 뜨거운 현장을 과달라하라 현지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합니다.
4: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멕시코 축구 팬들이 YTN 취재진을 향해 격한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자국 축구팀이 승리한 듯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방방 뛰며 응원 구호를 외치는 멕시코 축구 팬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붉은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들을 행가에 태우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급기야 촬영 중인 YTN 취재진에게까지 손길이 뻗칩니다. 한국인 관중의 인터뷰도 그 뒤를 둘러싼 멕시코 팬들의 함성 때문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5: 오늘 경기 2-1로 이겨서 너무 기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화이팅!
4: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서 한국의 기적 같은 승리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한 일부터 시작해 이후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과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BTS, 블랙핑크까지 멕시코인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한국에 대한 애정을 마음껏 발산하는 중입니다.
6: Our experience as a fan was fantastic. We witnessed a beautiful game between Korea Republic and Czech Republic. And to be honest, it's a good and wonderful experience.
4: 멕시코 관중들은 실제로 체코가 선제골을 넣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다가 황인범과 오형규의 연속골이 터졌을 땐 경기장이 떠나갈 듯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홈 경기를 치른 듯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경기에 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이곳 멕시코 현지인들의 뜨거운 응원도 홍명보호 첫 승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7: 평양의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8: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9: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1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1: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0: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213-384-1001. 새 출발, 한결같은 신뢰.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금강 안경 검안과 LA.
1: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해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에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29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태리 패션타운 폐업 세일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팍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3: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 들어왔습니다. 네, 한국이 이겼습니다. 체키아와의 경기에서 2-1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유후! 이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위크엔드 수다도 활기차게 시작하겠습니다. 고고 코리아! 다음 주에도 승리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태극 전사들 화이팅!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몇 시요?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 듣고 계십니다. LA 한인타운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배달 전문 흑내가 광고 기억하시나요? 배달 전문 흑내가 진짜 오래된 중식당이고 짜장면, 짬뽕, 볶음밥 정말 최고의 맛이었는데 영업 중단해서 너무 아쉬웠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356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106호 거기 아시죠? LA 웨스턴 병원 있고 2층에 숙달 고깃집 있는 그 몰에 다시 재오픈하셨어요. 예전의 위치는 살짝 파킹이 좀 오게 튀었잖아요. 근데 새로 옮기신 곳은 파킹 걱정 절대 노노노.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흑내각 다시 오픈하신 거 말이죠. 짜장면 가격이 8불 99.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짬뽕은 완전 해물 가득가득한 해물짬뽕. 와, 제가요 지금 소개하면서도 이 짜장의 향이 싹 코를 스치고 지나가고요. 이 짬뽕 국물 얼큰한 한 입이 입안에 그냥 가득하면서 면치기 후루룩 들어가는 상상만으로도 군침이 엄청 도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맛이 아는 맛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맛이 진짜 제일 무섭거든요. 진짜 흑내각의 짜장면과 짬뽕 기대 이상의 맛과 가격입니다. 파킹 걱정 이제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떠세요? 주말에는 역시 짜장면, 짬뽕, 볶음밥, 탕수육, 군만두인데 오늘 점심 메뉴 괜찮으실까요? 또 한 곳은요. 금강안경 이전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해서 LA까지 53년간, 와, 53년, 말이 53년이죠. 안경 외길을 걸어온 금강안경 LA점이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였습니다. 금강안경은 현재 운영 중인 팔가와 웨스턴 매장에서 오늘이네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까지만 고객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6월 18일, 6월 18일 목요일부터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금강안경 가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매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거북이죠. 크고 작은 거북이 장식이 곳곳에 놓여 있는데요. 이제는 거북이가 금강안경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거북이를 좋아하셔서 가게 곳곳에 그런 거북이 소품을 모아두셨는데요. 어느새 거북이가 금강안경의 마스코트가 됐죠. 안경 종류도 정말 많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놓으신 거북이가 금강안경 특징의 또 하나가 될 수 있죠. 금강안경 LA점은요. 지난 30년간 한자리에서 고객들과 신뢰를 쌓아오셨고 이번 이전을 계기로 보다 쾌적하고 또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시라고 전하셨습니다. 당연히 이번 이전 이후에도 변함없는 품질과 정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시고요. 금강안경의 새 매장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229호입니다. 이상 타운 소식이었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AM 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9시 위크엔드 수다 로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한 회 한 회 보고 끝나는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저는 참 재밌게 봤는데요. 제목이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원작은 네이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웹툰 참교육이라는데요. 공개 전부터 상당한 화제를 모았던 작품으로 총 10부작으로 제작됐습니다.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이 출연합니다. 저는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 김무열 배우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매력의 매력에 정말 푹 빠졌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그분. 그렇다면 참교육이란 어떤 드라마냐?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실 테고 예고는 보셨는데 볼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스포는 안 할게요. 일단 이 드라마의 배경은 무너진 교권과 또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입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선을 넘고 심하게 넘대요.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권위를 잃어버린 사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보호국이라는 특별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교육현장특별조사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드라마가 특이한 이유는요. 보통 뭐 학원 드라마, 학교 드라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름다운 교정과 친구들과의 우정과 그 녹색 푸르른 나무와 정겨운 책상이 있고 그런 교실의 분위기, 그런 건데 글로리 때부터였나요? 그런 학교에 대한 드라마 배경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 참교육은요, 어쩌면 사회 고발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 교권침해, 악성민원, 민원도 어쩜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또 무책임한 부모, 무너진 교육 시스템까지.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진짜 완전 사이다급 드라마인데요. 막 먹먹하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먹먹한 게 있었던 거는 학생들 사이에 부당한 폭력? 아, 근데 드라마가 욕이 좀 많긴 해요. 쓸데없이 욕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조금 거슬리기는 했는데 그 욕 없으면 그런 드라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걸까요? 어쨌든요. 학교 폭력을 또 일삼는 학생들, 또 책임을 회피하는 어른,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김무열 씨가 그 학생들 배식할 때 너무 멋진 말을 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런데 학생이 권력을 가지면 안 되지. 학생이 권력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새치기를 하니까 다른 학생이.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은 이런 인물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맞섭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이죠. 현재 공개된 드라마는 원작의 논란이 된 부분보다는 교육 문제와 사회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눈에 띄는 배우는 역시 김무열 배우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어요. 특전사 출신으로 나오는데 특전사 갔다 오면 그렇게 다 진짜 와, 완전 울트라 슈퍼급 너무 멋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한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던가 또 교권이 무너진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던가 또 학생에게 학생의 백은 교사다 하는 이런 대사들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배우, 정말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성민 배우. 와, 진짜 역시입니다. 언젠가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곳이 어떤 학생에게는 가장 두려움의 장소가 되기도 하죠.
학폭은 정말 싸그리 뿌리 뽑혀야 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뭘 볼지 고민 중이시라면, 그리고 아직 예고편만 보고 볼까 말까 결정 전이시라면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통쾌한 액션과 사회적 메시지를 함께 담은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 참교육 소개해드렸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키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AM1650 라디오 서울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분명히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데 배달되어 온 경우, 심지어는 리턴하려고 알아보니까 그냥 가지라고 하네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잘못 배달되어 온 물건을 그냥 가지고 있기도 사실은 조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 필요 없다, 다시 돌려주겠다,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이 알아서 가지던지 처리하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원래 배송했던 곳으로 다시 물건을 돌려보내고, 물건을 다시 받은 그분은 다시 물건을 확인을 해서 원래 주문한 구매자에게 다시 보내고, 이런 절차들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잘못 배달이 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굳이 리턴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계세요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약간의 경우일 수 있죠. 특히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 많이 하니까 그렇게 뒤죽박죽 섞여서 배달되고 배달가고 그런 사고들이 좀 잦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물건이 잘못 구매돼서 제가 이거 잘못 샀어요, 저 리턴할게요, 그래도 오히려 저쪽 상대방 측에서 괜찮다, 그냥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물건은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적도 있더라고요. SNS에서 좀 본 내용이긴 한데요. 어떤 분이 깔띠에 벨트를 주문했대요. 근데 물건을 받고 보니까 선글라스가 왔더래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해서 내가 벨트를 주문했는데 선글라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 직원분이 아니라고, 선글라스 주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벨트를 주문했다 그랬는데도 상담원이 계속 당신의 구매 내역을 보고 있는데 당신은 선글라스를 주문했다, 그렇게 계속 우기더래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 사람들이 실수해놓고 나한테 지금 덮어씌우고 우기나 보다, 그러다가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가지라고 하더래요. 그러더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죄송해요 손님 벨트 주문하신 거 맞네요, 원래 주문한 벨트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로 간 선글라스는 본인들이 잘못 보냈으니 그냥 킵하라고 하더래요. 이거는 뭐 그냥 킵하기도 좀 찝찝한 상황이고, 버리자니 또 아깝고, 남주기도 조금 그렇고, 참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다고 그걸 사용하자니 그것도 약간 마음의 부담감이 있고요. 요새 하여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음식 보관용 용기 딱 하나를 주문을 했는데 몇 박스가 왔대요.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하니까 역시나 그냥 킵하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본인도 쓰고 주위도 나눠주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또 제 주위 어떤 분은 자꾸 올드네이비에서 옷이 온대요. 올드네이비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해서 이런 거 오더 한 적 없다고 해도 그냥 가지라고 하더래요. 두 분이 이제 여성분이신데 심지어 또 뜯어보니까 가지라고 하니까 또 이제 뜯어봤더니 비슷한 사이즈의 여자 옷이더래요. 이것도 그냥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버려야 되나 애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원래 주문하셨던 분은 계속 그 트래킹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 오기만. 제가 그 심정 너무 잘 알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루 늦는다, 미안하다, 하루 더 늦겠다, 그러다가 정말 미안한데 배송이 취소됐다 이러면 진짜 화나거든요. 그리고 저 이런 적도 있네요. 아마존에서 아이크림 하나 오더 했더니 하나가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양심 있게 전화했죠. 저는 하나만 오더 했는데 두 개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역시나 킵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그냥

AM1650 라디오 서울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SNS 영상을 보시거나 뭐 쇼츠 같은 거 보시거나 하실 때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신조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한동안 그렇게 줄임말들을 쓰더니 요즘 신조어들은요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진짜 외래어예요. 외래어.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도 따라가야죠. 열심히 부지런히. 아주 핫한 신조어 10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들어보시고 과연 이 중에서 몇 개나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 이런 거 일상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있는지 한번 같이 체크해보면서 우리 같이 수다 떨어보는 거 어떨까요? 첫 번째는요. 일상 감정 표현 신조어인데요. 저 처음에 이거 듣고 욕인 줄 알았잖아요. 바로 샤갈입니다. 샤갈. 쇼츠 보다가 샤갈 샤갈 그러길래 진짜 욕인 줄 알고 아니 어떻게 욕을 아무리 쇼츠라도 그렇지 이렇게 사용을 하나 그랬거든요. 약간 우리 들어왔던 그런 욕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욕이 아니라 이 샤갈이라는 말은요. 아주 직관적인 감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언제 쓰냐? 너무 어이없거나 짜증날 때. 예를 들어서 줄을 쭉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내 앞에서 딱 그 줄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열받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럴 때 아 진짜 샤갈 이러는 거래요. 아 웃기네요. 두 번째는요. 밤티래요. 밤티. 예전 전영록 씨가 부르던 불티는 아니고 밤티. 이 말도 전혀 모르는 말인데요. 이거는 촌스럽다, 못생겼다 이럴 때 쓰는 말이래요. 친구가 뭐 옷을 좀 뭐 희한하게 입고 왔다 그럴 때 와 오늘 스타일 완전 밤티인데 이렇게 장난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위에 밤티 한 분 안 계시는 거죠? 아 이거 말하면서도 뜻은 뜻이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역시 저는 9세대인 걸로 인정. 세 번째는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신날 때 쓰는 추임새. 야르입니다. 이거는 혀를 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야르. 이건 기분 좋고 신날 때 아주 저절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카톡 이모티에도 있어요. 야르. 야르.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야르. 아, 웃겨요.

신조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리다가 제가 너무 많이 웃겨가지고 잠시 끊었어요. 저 너무 많이 웃었으면 죄송해요. 재밌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신조. 그 다음은요. 훈훈한 단어입니다. 바로 야자스. 이건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고맙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마워. 이렇게 말하기 좀 쑥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 대신에 힙하게 야자스 이렇게 하는 거죠.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모두 진짜 야자스. 근데 왜 고마운데 야자스일까요? 이거는 어디서 영감을 받게 돼서 생겨난 말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단어는요. 진짜 좀 모르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다음 단어는 동엽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명 MC 신동엽 씨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단어 뜻만 본다면은 한 가지 취향만 고집하는 사람을 뜻한대요. 오, 너 진짜 동엽이다. 이렇게 한다면 변덕 안 부리고 한 우물만 파는 뚝심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고집 부리는 사람을 볼 때 오, 너 진짜 동엽이구나 그런데요. 한동안 혜자스럽다 그런 말 유행했었잖아요. 이번엔 동엽인가 봅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로 막나귀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친구들이랑 이제 주말에 좀 놀려고 약속 다 잡아놨는데 막상 딱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만사가 귀찮아지는 그럴 때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아, 뭐 나가기 귀찮아. 그냥 집에서 눕방이나 할까?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막나귀라고 합니다. 막상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상태. 일곱 번째는요. 잼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결정을 AI에게 맡기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사실 지금처럼 AI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 나름 그래도 뭐 구글도 찾아보고 어떻게든 좀 찾아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AI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요. AI 도움이 커지면서 그런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 그런 게 바로 잼민이라고 합니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2: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1: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2: 이게 바로 새로 바래야. 국산 다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1: 고려가요 청산멸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다래?
2: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1: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2: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1: 상큼함에 다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다래.
3: 네, 위크엔드 수다. 신조어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샤갈, 밤티, 야라, 막나귀, 진미니. 자, 그 다음은요. 테무인간입니다. 테무라는 사이트 들어보셨죠? 가격 엄청 싸잖아요. 근데 막상 받아보면 퀄리티는 살짝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래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부실한 사람을 말할 때 테무인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행동은 꽝인 사람들. 테무인간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테무인간 안 좋아요. 다음은 엠비스찬. 네, 크리스찬 할 때 그 찬이 맞고요. 크리스찬처럼 MBTI를 종교처럼 믿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그런 분 있죠? 너 F야? 아, 역시 공감 못하네. 너 I야? 그런 줄 알았어.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MBTI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친구들 좀 있어요, 요새. 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요즘은 MBTI를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그쪽으로만 I냐, E냐, F냐 뭐 그렇게 따져서 얘기하면은 조금, 네,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와, 당신 진짜 엠비스찬입니다, 이런다고 합니다. 이 신조어 만드는 분들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갖다 붙였을까요? 마지막은요, 난리자베스입니다. 우리 난리브루스라는 말은 자주 썼잖아요. 난리자베스, 이건 뭘까요? 아주 난리가 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이름에 난리를 붙인 건데요. 출퇴근 꽉 막힌 트래픽이나 축제가 끝나고 난장판이 된 거리 혹은 방이 막 엉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때, 뭐 난리브루스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진짜 난리자베스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 위크엔드 수다 난리자베스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난리자베스는 진짜 조금 귀여운 것 같아요. 오늘 알아본 신조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신조어입니다.

마카앤드 소다 함께 해주신다면 야르. 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난리잡을수 피해서 평온하고 기분 좋은 하루 또 주말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이후에 강병선 원장님의 건강 칼럼 있게 되죠. 그리고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2부, 훈훈한 카페 1부 2부, 히스토리 꿈꾸는 다락방 머니토크, 위크엔드 뉴스 포커스,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 시네마 천국 1부 2부, 라디오 X파일 인터뷰 다이제스트까지 주말에도 풍성한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푹 쉬시는, 그리고 에너지 재충전하셔서 다음 주에 또 화이팅 넘치는 한 주 보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로빈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박명선 TV 생활 찜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오늘은 탄산수 얘기입니다. 여러분, 탄산수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피로도 풀어준다고 하고 소화와 변비에도 좋다는 이유인데 피부에 좋다는 속설까지 등장해서 탄산수 화장품까지도 열풍입니다. 탄산수 종류도 무척 늘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다 해서 탄산수

0: 제조기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탄산수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탄산수, 이름 그대로 탄산가스, 즉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물을 탄산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산수에는요, 천연 탄산수냐 아니면 인공 탄산수냐에 따라서 차이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강원도 우리 초정리 아시죠? 초정리 약수나 아니면 강원도에 있는 오색약수, 이런 것은 우리 광천수라고 했습니다. 즉, 이 천연 탄산수가 광천수인데, 이 천연 탄산수에는요,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미네랄 성분이 이산화탄소 용해도를 높이고,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물에는 미네랄이 쉽게 이완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 우리가 만든 인공 탄산수는요, 천연 탄산수를 흉내내서 정제수에 이산화탄소를 녹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 이산화탄소를 쉽게 녹이기 위해서 우리는 염화물, 즉 나트륨염이나 칼륨염을 쓰기 마련인데, 이런 것이 첨가되는 경우에는요, 나트륨이 함유된 것도 있지만 미네랄 함유량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즉 탄산수는요, 절대 미네랄 워터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산수 효능으로 가장 손꼽히는 것, 특히 소화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탄산수를 마시면 탄산가스가 트림으로 꾹 하고 빠져나오는데, 이거는요,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더부룩함이 해소된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즉, 어르신들이 식소다 기억나실 겁니다. 속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은 식소다를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소화제라고 해서 항상 물에 타서 드셨던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소화와 무관한 생리적인 작용을 소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이 편해진다는 이유로 산산수를 타고 인공탄산수를 자주 마시면 또 문제가 되죠. 즉, 트림할 때 목이 따갑거나 진맛이 난다면 유산이 함께 역류되는 것,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잦은 트림과 잦은 유산, 유산이 역류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기침이 생길 수 있는데, 자, 아무리 탄산수가 약산성 이라 하더라도 집중적인 영향은 아니지라도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결과적으로 속쓰림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탄산수를 드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등 뒤에 있는 오방등, 즉
1: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제가 늘 주말마다 드리는 말씀이죠.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긴 LA 코리아타운이고요. 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월드컵 한국이 2-1로 이겼습니다. 여기 코리아타운이 아주 흥분의 도가니였거든요. 아, 이게 승리의 기쁨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승리의 여운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말 토요일 오전 10시 1분을 지나고 있네요. 창밖을 보니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적당히 시원합니다. 이런 날은 집에만 계시기에 좀 아깝지 않으실까요? 가족과 함께 가까운 해변으로 떠나도 좋고 오렌지 카운티나 어디 LA 아주 예쁜 카페에 들러서 브런치를 즐겨도 좋고 아니면 특별한 목적 없이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떠나도 참 좋은 날일 것 같습니다. LA에 살다 보면 자동차 안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어떤 분들은 출퇴근만으로도 2시간 이상 하루의 상당 부분을 도로 위에서 보낼 때가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LA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그리고 운전할 때 들으면 더욱더 좋은 90년대 숨겨진 발라드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한 잔 준비하시고요. 만약에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전벨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첫 곡입니다. 좀 잔잔한 발라드로 시작해 볼게요. 김태형이 부릅니다. 제목은 혼자만의 사랑.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첫 곡, 김태영의 혼자만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디 드라마 OST로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막 검색을 해봤는데 아, 못 찾겠네요. 굉장히 90년대 들었던 가요 중에 귀에 익은 곡으로 기억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려 보았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길을 찾으려면 지도책을 펼쳐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하는 사람, 특히 뭐 지인 집이나 누구네 집을 찾아갈 경우에는요, 집 전화번호 꼭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집 주소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큰 문제가 없이 갈 수가 있었죠. 참 불편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외려 지금보다 더 불편했지만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아마 사람을 기다리고 뭔가를 찾아가면서 나만의 그 뭐라고 하나요? 애틋함 같은 게 지금보단 좀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문자 보내면 바로 답이 오고 안 오면 또 짜증나고요. 또 뭐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위치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애틋함이나 뭔가 여운이 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기다림이라는 감정이 있었죠. 음악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위해서 라디오를 켰고 DJ가 제목을 말해주길 기다렸고요. 또 어떤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손가락을 딱 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오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로컬길로 어딘가를 또 신호등 앞에 서 계시거나 어디에인가를 가시려는 분들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차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어디를 가시든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운전하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장 이 위험할 때가 뭐냐 하면 급해지는 순간이거든요. 출구를 놓쳤을 때라든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간다고 내 시간이 뭐 좀 급해질 때가 있다라든지 그 순간 바로 사고는 시작됩니다. 사실 출구 하나 지나쳐도 큰 문제 없습니다. 뭐 돌아가면 되죠. 5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좀 죄송하다고 말하면 되죠.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사고가 나고 티켓을 받거나 그러면 진짜 하루가 망가지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그런 좀 여유 있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감성 발라드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김동규가 부릅니다. 나만의 슬픔.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5: 홈쇼핑 많이 들어가세요. 함께 차차차.
6: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7: 인기 휴양지 서지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6: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7: 동지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6: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7: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6: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7: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8: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김동규의 나만의 슬픔이었습니다. 운전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서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LA 프리웨이에 처음 올라가면 긴장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차선은 왜 이렇게 많은지, 속도는 또 왜 이렇게 빠른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출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출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 뭐 101이나 5번이나 뭐 405나 이런 고속도로는 늘 차가 막히니까 스트레스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적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섭던 길도 좀 여유가 있어지고요. 어렵게 느껴지던 차선 변경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잘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익숙함이라는 겁니다. 사고는요, 초보보다 익숙한 사람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긴장을 풀고 운전을 하기 때문이죠. 아유 뭐 매일 가던 길인데 뭐 괜찮겠지. 아유 지금 여기에 뭐 아유 잠깐 문자 하나 보내면 되겠지. 뭐 매일 가던 길인데 뭐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하는 순간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테랑 운전자보다요, 소심하지만 조금 천천히 운전하는 안전운전자가 되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이번 곡은 또 어떨 곡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들려드린 곡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하는 거야였습니다. 아, 우리 애청자분께서 아침 방송을 들으면 왠지 바쁜 걸음을 멈추어지면서 뭔가를 생각해 보게 해주게 됩니다. 이 아침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운전에 관한 거니까 한번 잘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도움이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6월이 되면요, 우리 남가주에는 여행객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기다리고요. 또 가족들은 여름방학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말에 어디론가 뭐 1박 2일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당일 뭐 여행을 또 아니면 당일 뭐 나만의 스케줄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타이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엔진 오일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타이어는 잘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LA나 캘리포니아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아스팔트의 온도는 굉장히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공기압이 서로 맞지 않거나 하면 위험해질 확률이 많다고 하니까요. 출발 전에 꼭 한번 확인하시고 공기압 체크, 마모 상태 등등을 확인하셔서 진짜 기분 좋게 떠나는 여행이나 기분 좋게 떠나는 드라이브인데 괜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더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요. 나의 안전 또는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지켜준다는 것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곡은 좀 애절한 발라드를 제가 또 선택해 보았거든요. 박상민이 부릅니다. 제목은 애원.

박상민의 애원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추억의 발라드를 듣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추억 여행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90년대 대학 다니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혹은 군 생활을 하셨던 분들, 그 당시에, 또는 90년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 발라드가 기억 속에 새록새록 나실 텐데요. 저는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막 풍경이나 그때의 모습들이 막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을 확 돌려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와,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특히 이민 생활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LA를 딱 그 도착했을 때 느낌이 기억나시나요? 영어도 낯설고 도로도 낯설고 뭐 모든 것이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여기서 우리는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여기서 나의 삶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요, 자녀를 키우고 또 친구를 만들었고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분들께 진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살아오셨다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라는 칭찬의 박수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미국 온 지 이제 뭐 30년 조금 안 돼서 느끼는 건데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요. 어떻게 내가 미국에서 살아야 될지 정말 고민과 걱정이 많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난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래도 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대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했으면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더 잘 하셨으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스트레스를 좀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박수를 한번 주셔도 충분히 그럴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방송에 처음 제가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 고서지원님이 부릅니다. 내 눈물 모아.

0: 지금 들려드린 곡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5분 39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정말 너무 젊은 나이 요절한 우리 고 서지원님의 내 눈물 모아였습니다. 아, 유작이 되었는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너무 애절한 곡이기도 한데 한편으론 좀 마음이 좀 아린 구석이 있어요. 잠시 제가 광고 말씀드리고 좀 가려고 하는데요. 6월 27일 이제 2주 남았네요. 예, 우리 서론도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 서론도 콘서트에 MC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타지에 오시는 분들은 저를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 재미있는 레퍼토리를 준비해 놨으니까 제가 아주 즐거운 시간을 우리 서론도님과 함께 잘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패창가 이런 곳에서 뭐 옛날 젊은 가수들 뭐 김종국 씨나 국가스텐이나 이런 분들 오셨을 때 제가 또 MC를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 우리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준비하는 우리 서론도 콘서트에 제가 MC를 보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저도 응원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라디오 이 서울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 라디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유튜브에서 라디오 서울 1650을 검색하셔도 좋고, 또 어떤 분들은 검색하면 잘 안 나온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radioseoul1650.com이거든요. radioseoul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뉴스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왼편 중앙에 빨간 박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군요.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딱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또는 우리 여러 DJ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LA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위험 운전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셀폰 사용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주행 중에도 볼 때가 있고, 저도 이거 정말 고쳐야 되거든요. 진짜 중요한 막 업무적인 전화나 뭐 메시지가 오면 저도 모르게 이게 눈이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속 60에서 70마일에서 3초만 전방을 보지 않아도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한 2-3초 사이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운전은요, 결국은 집중력입니다. 오늘만큼은 휴대폰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또는 막 보내야 될 문자보다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추억, 또 알림보다는 옆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앞차를 보는 그런 그런 어떠한 그 시야에 주목해 주신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요, 훨씬 행복한 주말 드라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90년대 발라드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승환이 부릅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지금 들려드린 곡 이승환의 지달인 날도 지워진 날도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나오니까요. 아, 갑자기 옛날 첫사랑 이런 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고등학교 시절, 또 누군가는 대학교 시절, 누군가는 군대 가기 시절, 어느 분들은 또 LA 오기 전 마지막 사랑을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노래는 타임머신 같은 힘이 있다고 해요. 몇 초 만에 나를 그냥 과거로 확 돌려놓으니까요. 운전하면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익숙한 길을 달리는데요. 갑자기 오래전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그런 생각들, 또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떨리던 운전을 해보던 그런 뭐 기억들, 또는 가족과 함께 웃으면서 달렸던 길.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길이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추억을 담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면서 그 뭐라고 하나, 좀 화가 난 일이 있어도 조금 웃어 넘기시고 누가 끼어들어도 그냥 여유 있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요, 오늘 즐거웠던 나만의 하루 그런 뭐라고 하나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특히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하게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유가 동반이 된다면 조금 더 즐거운 주말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 다 90년대 발라드를 준비해봤어요. 이번도 정말 제가 아끼는 노래인데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민이 부릅니다. 마지막 약속.

0: USA.com.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2: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요, 김정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LA 운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교통체증? 난폭운전? 아니면

때까지 운전은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은 6월에는요, 진짜 좀 뭐라고 하는 낮에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이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졸음이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또 그런 날씨에 취할 때가 있거든요. 절대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에는 또 가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자동차가 아닌 부분들도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차선 변경 전에는 꼭 한번 백미러나 사이드미러 또는 룸미러를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도 꼭 체크하시고요. 정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6월은 참 희망적인 달이니까 좀 어떻게 좀 더 즐겁게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뭔가를 잘 해볼 때 어떤 게 필요할까? 늘 하는 게 운전이니까 오늘은 운전을 얘기해보자 생각을 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방학을 기다리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기 위해서 또 매일 준비하는 계획 속에 늘 빠지지 않는 게 운전이니까요. 꼭 운전도 정말 안전운전 습관하시길 좋겠습니다. 인생도요, 운전과 비슷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조금 돌아가면 되고요.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좋은 음악과 함께하는 토요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인들과 즐거운 드라이브도 한번 오후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우리에게 한 달에 한번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이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레아쌤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또 다른 고 서지원 군의 마지막 노래거든요. 또 다른 시작. 이 노래 들으시고 광고 들으신 후에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LA 시간 오전 11시 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창밖을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정말 LA 하늘은 늘 파란 것 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집값은 언제쯤 떨어질까요? 아, 영원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꼭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이죠. 주식은 떨어지면 무섭고요. 집값은 떨어질까봐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집값이 오르면 더 오를까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결국 부동산은요,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남가주에 살다 보면 집이라는 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가족의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돌아오는 가장 편안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화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좋은 호텔도 아무리 멋진 여행지도 내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LA 오렌지 카운티 부동산 이야기,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리고 집을 사고 파실 때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잠시 뒤 레아 선생님 모시고 2부 시간 멋지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들로 완성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패닉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달팽이.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5: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드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케빈과
8: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상식.
7: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쌤과 함께하는 부동산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토요일주와 가족분들께 한 달에 한 번 늘 나오시는 거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햇살 좋은 6월의 토요일 아침 부동산 전문가 리아킴 인사드립니다.
7: 얼굴이 지난날보다 좀 더 환해지셨습니다.
8: 아, 감사합니다. 피부과 일, 갔다 왔어요.
7: 아니 그냥 뭐 꼭 피부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8: 네, 근데 잘 안 보이죠?
7: 네,
8: 아직
7: 근데
8: 힐링하고 있어요.
7: 아 근데 뭐 조명도 좀 잘 들어오고 있고,
8: 네.
7: 뭐 일단은 카메라가 잘 잡아주고 있어서 그런지,
8: 네네.
7: 아주 얼굴은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8: 감사합니다.
7: 아이고 요즘 부동산도 그렇지만 뭐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어서,
8: 네.
7: 좀 어떻게 좀 좀 나아지는 것 같으세요? 어떠십니까?
8: 네,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네네. 뭐 부동산 시장도 겨울잠에서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라고
7: 아,
8: 할까요?
7: 좋네요.
8: 네. 그래서 요새 집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어요.
7: 제가 안 그래도 이부 네. 시작 멘트로
8: 네.
7: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집값은 떨어질까요? 집값은 언제 사야 할까요? 라고 좀 막연하게들 물어보시잖아요.
8: 네네.
7: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8: 네.
7: 집 지금 사야 됩니까?
8: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7: 네네.
8: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는 아닐 수도 있고
7: 네네.
8: 또한 누구에게는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시간일 수도 있고
7: 와.
8: 그런 것 같아요.
7: 와우.
8: 네.
7: 한 1년 넘게 방송을 하시니까 능수능란해지셨습니다. 아주
8: 감사합니다.
7: 근데 네.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8: 그렇죠.
7: 와, 이게 진짜 탁 가슴에 와닿네요.
8: 네.
7: 정답은 나한테 있죠. 그죠?
8: 그렇죠.
7: 와. 자, 그러면
8: 네.
7: 어떻게 그 부동산은
8: 네.
7: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가서 보는 게 중요할까요?
8: 실제 가서 봐야죠.
7: 그죠?
8: 그렇죠. 많이 보시면 보실수록
7: 네, 네.
8: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네네. 거가 싫은지 그거를 네네.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는 건 너무 잘해놔서
7: 요즘에 사진이 거죠. 너무 좋아요.
8: 너무 잘해서 AI가 진짜, 네. 최고예요.
7: 간혹 가다가 사진이 너무 엉망인 집도 한두 개 있지만
8: 맞아요.
7: 사진이 거의 다 좋잖아요.
8: 네.
7: 그리고 사진은 일정 화면만 딱 비춰주잖아요.
8: 맞아요.
7: 그 화면에 가려진 부분은 몰라요.
8: 그렇죠. 맞아요.
7: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 없는 부분까지 보려면
8: 직접 가서
7: 가셔야지.
8: 네네.
7: 그리고 집 가서 보시는데 돈 드나요?
8: 안 듭니다. 하나도 안 드시니까
7: 네네.
8: 나오세요.
7: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볼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집 나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좋은 집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나만의 기준으로 또 다 틀리잖아요.
8: 그렇죠.
7: 어떤 분은 낡은 집을 또 예쁘게 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8: 그렇죠.
7: 좋을 수도 있고
8: 네.
7: 어떤 분들은
8: 정말 뭐, 싫어하세요? 나, 이렇게 좀 올드한
7: 집을.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 또 아, 내가 생각한 맞아, 주방이 맞아. 포커스, 너무 이쁘다 또 이러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네, 분은 네. 또 집의 방향이 중요하니까 또 방향 네. 때문에 고민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것
8: 맞습니다.
7: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은요
8: 네.
7: 많이 보실수록 유료하지만
8: 네.
7: 뭐 우리 레아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집, 나쁜 집을 그래도 좀 많이 보시는 게
8: 맞습니다.
7: 그래 나쁜 집은 뭐를 고쳐야 좋아질 수도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그쵸. 거고 좋은 집은 나한테 뭐가 좋은지를 또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8: 맞아요.
7: 그러니까 오늘도 또 오후에 뭐 저기 그런 손님과 집 보는 스케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8: 벌써 그러니까 두 개 있고요.
7: 예, 예, 그러니까 네. 손님들과 집도 보시면서
8: 네네.
7: 또 다음에 또 나오실 때도 또 실전 그런 그 필드에 느끼는 그런 얘기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7: 사실 우리 레아 쌤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진행하면서
8: 네.
7: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귀가 솔깃하실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8: 네.
7: 그래서 좀 우리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8: 네.
7: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8: 네.
7: 일단 유튜브 채널 이름이
8: 케빈의 부동산?
7: 네, 케빈 부동산, 뭐 케빈의 부동산, 뭐 이렇게 네. 그냥 케빈 부동산 다섯 글자만 들어가면
8: 네,
7: 되니까
8: 네, 네.
7: 그러면 저와 우리 레아 선생님이 진행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8: 네, 맞습니다.
7: 근데 뭐 저야 좀 뭐 유튜브를 오래 했지만 우리 네. 레아 선생님 유튜브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고 네, 계시는데 네. 처음에
8: 네.
7: 유튜브를 딱 제가 시작하자고 했을 때
8: 네.
7: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8: 저는 솔직히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7: 아니 그러니까
8: 그냥 했어요.
7: 예를 든다면 내가 그래도 공개적인 이게 그 어떤 그 네. 영상에 올라가는 거고
8: 네네네.
7: 그 영상은 계속 남아 있어요.
8: 맞아 맞아. 그러니까
7: 어떤 분들은 이 박제가 된다고 하죠.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우지 않는 한 그
8: 네.
7: 영상은 계속 누군가 볼 수도 있잖아요.
8: 네네네.
7: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어떤 이미지로 보여질까?
8: 전혀 저는 신경 안 써서.
7: 그럼 어떤 걸 신경을 쓰고?
8: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많은 거를.
7: 시키면 하는 건가요?
8: 네, 그냥 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7: 와. 아니 근데 뭐 되게 털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그 우리 레아 선생님이 첫인상을 보면
8: 네.
7: 얼음 공주 같다.
8: 아,
7: 그리고 굉장히
8: 전혀 아니에요.
7: 굉장히 그 뭐라고 하나 좀 그 까탈스러울 것 같다.
8: 네, 아니에요.
7: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늘 보고 있지만 공주병은 없는데 왕자병.
8: 아, 왕자병 그게 뭔 말이에요?
7: 그러니까 그냥 내가 잘났다.
8: 아,
7: 아니 이게 원래 그런 모습으로 해야 돼.
8: 아,
7: 근데
8: 네네네.
7: 공주병은 반대로 막 소심해서 막 안 하려고 하고 너무 샤이하면
8: 네네네.
7: 방송이 드러나거든요.
8: 아.
7: 근데 우리 레아 선생님은 처음부터 되게 그냥 카메라를 씹어 먹을 듯이
8: 제가
7: 그리고 또 외모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잖아.
8: 정말
7: 그러니까 뭐
8: 안 써요.
7: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8: 하든.
7: 화면에 잘 안 나오지만
8: 네, 네.
7: 뭐 옷에 살짝 뭐가 묻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 살짝 틀어져 있다라든지
8: 네.
7: 뭐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8: 전혀 안
7: 사실 그거는 진짜 네. 화면을 막 10배 확대해야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화면에는
8: 네네네.
7: 우리가 눈으로 보는 컬러와 다르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시죠?
8: 그쵸, 그쵸. 이제
7: 그런 것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거의 안 쓰시더라고.
8: 아니, 아, 네. 하고 싶지 않아요.
7: 자,
8: 그냥 저...
7: 좋습니다. 왕자병. 아, 황제병.
8: 황제병.
7: 자, 그러면 그래도 그냥 막 찍었다기보다는
8: 네.
7: 그래도 내가 이거는 좀 신경을 쓰고 유튜브를
8: 그런
7: 해야겠다.
8: 있었어요.
7: 그런 건 뭐였나요?
8: 이제 할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잖아요.
7: 네네.
8: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코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7: 아,
8: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못 하는데
7: 네네.
8: 얘기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를 이렇게 이렇게
7: 아,
8: 하는 게 있어요.
7: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8: 때.
7: 집중해서 발음하려고 하거나
8: 뭐 이렇게 하라고.
7: 나만의 뭔가 이제 그 포커스를 잡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8: 아, 근데 네. 되게 못생겼다고더라고요.
7: 아,
8: 제가
7: 본인이?
8: 봐도. 네. 근데 그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 제가
7: 나도게 나타나는 거니까.
8: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알았어요.
7: 혹시 그러면 네. 주변에서 유튜브를 찍고 그래도 뭐 알게 모르게 보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8: 네네.
7: 반응은 어땠습니까?
8: 아, 맨날 좋은 소리만 해줘요. 그러니까 가짜 같아요. 아, 뭐 이쁘게 나왔다 잘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맨날 좋은 소리만 해주시니까 이렇게 딱 잡아서 뭐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7: 혹시나 근데 뭐 좀 아 이거는 너무 좀 나한테 좀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해줬다 뭐 이런 거 좀 있었나요 그러면? 예쁘다 뭐 잘했다 이런 거 말고
8: 없어요.
7: 없어요?
8: 네.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줘요. 맨날.
7: 그래요. 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레아 선생님하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느낀 건 네. 발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8: 네. 그거를 그러니까, 좀 포커스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굴은 이제 못 바꾸니까 할 수 없고
7: 사실은 뭐 레아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네. 영어 발음은 뭐 퍼펙트한데 네. 한국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한자가 섞인 그런
8: 가끔씩 이제, 네, 안 돼요.
7: 그런 네. 것들 또는 이제 부동산 영어가 이제 어려운 한국말들이 좀 있거든요. 네. 발음하기 특히 어려운 맞아, 것들. 맞아.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에 되게 부담스러워했는데 어느 네네. 순간 굉장히 또박또박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아 제가 느끼는 건 그래도 외모보다는 네. 어떤 이렇게 정보 전달에 더 신경을 쓰는구나. 네. 근데 손님들은 사실 우리의 외모 관심 없거든요.
8: 그러니까요.
7: 어떤 분들은 화면에 본인들 얼굴 자랑하려고 하는 거냐. 심지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얼굴들 빼고 네. TV나 주변 어떤 인포메이션이 많이 나오게 좀 찍어달라. 네. 근데 그분들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8: 네네 맞아요.
7: 우리는 부동산 정보를 드리는 거지 우리의 얼굴 정보를 드리는 그러니까요. 게 아니잖아요. 와 그러니까 맞아. 참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고.
8: 네 감사합니다.
7: 근데 또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어떤 좀 신기하거나 재밌었던 그런 뭐 경험은 뭐가 혹시 있으셨나요?
8: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분명 시청자분들이 계시고 네네. 근데 그게 제가 제 퍼블릭이잖아요. 정말 제가 생활하는 이 동네잖아요.
7: 그렇죠.
8: 근데 한 번은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줄을 쓰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네네. 근데 껌껌했어요. 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쑥 이렇게 얼굴이 나와서 네네. 잘 보고 있어요. 이러시는 거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7: 뭘 잘 본다는 거 도대체.
8: 그래서 순간 진짜 한 1, 2초 동안 네. 뭐, 정말 big question mark. 무슨 뭐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나한테 지금 본 영화를 잘 보았다고 네네. 얘기하시나 이랬는데 아 그때 알아서 아 유튜브
7: 아 그렇구나
8: 그래서 곧바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때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마주칠 수도 있구나
7: 그러니까
8: 정말.
7: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정보를 얘기하다 보니까 네. 뭐 동네에서 만나서 뭐 커피숍이나 뭐 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를 알아보고 진짜 맞아요. 명함을 달라는 분도 계셨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은 드시는
8: 네,
7: 거죠
8: 그럼요
7: 그러니까 긍정적인 뭐 시너지가 났다
8: 네 저는 밖에 아주 나가서 사고 치지 말아야겠다.
7: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님들한테 뭐 이렇게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도 이제 그 주변에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주문하면 안 되고 짜증내면 안 되고 이런 게
8: 맞아,
7: 있습니다.
8: 맞아요.
7: 저는 이제 한번 굉장히 웃긴 에피소드가 에이. 이제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감기가 심해가지고 팔에도 맞고 엉덩이에도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팔 이렇게 어깨에 맞고 엉덩이에 일단 맞았어요. 네. 근데 이제 엉덩이에 맞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엉덩이를 많이 깐 거죠. 엉덩이 위에만 까야 되는데
8: 적당히 까야 되는데
7: 나도 모르게 훅 많이 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이 넓어야 편안하게 주사를 놓으실 수가 있으니까
8: 네.
7: 그래서
8: 그 주사는 편안한데
7: 주사를 놓으셨어요. 네. 놓고 이제 이렇게 바지를 추스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아 유튜브를
8: 어떡해.
7: 이걸 보기 전에 얘기를 하지. 왜 내 엉덩이까지 보신 후에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 신체 한 부위를 노출해서 그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렵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갔는데 네. 그분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아마 근데 그분은 유튜브 보면서 제 엉덩이를 그래도 계속 생각나시지 않을까
8: 많이 까신
7: 생각을
8: 분.
7: 해봤습니다. 또 엉뚱한 데로 갔네요.
8: 그러니까
7: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레아 쌤의 아주 네. 그 리얼한 얘기를 들으니까 네. 훨씬 더 귀가 쫑긋 올라왔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6월달 네. 예, 부동산 소식 알려주십시오.
8: 네. 4월 달에 캘리포니아 네. 평균 주택 가격이 86만이었고 네. 그중에 LA 카운티가 93만, 오렌지 카운티가 123만 8천이었어요. 자, 5월 달은 네네.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87만
7: 조금 올랐네요.
8: 네. LA 카운티가 94만 2천, 네네. 오렌지 카운티가 125만.
7: 야, 진짜 한 만 불씩 좀씩 네. 올랐네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어서 우리 공급량 한번 알려 주시죠. 네.
8: 4월 달에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8,751건이었고요. 네네. 그중에 LA 카운티가 23,345, 네네. 오렌지 카운티가 7,612건이었는데 이제 5월에 캘리포니아 주택 공급량이 10만 8,753건.
7: 네, 10만 8천.
8: 어, 아, 죄송해요. 예,
7: 10만 8천
8: 비슷해요.
7: 조금 올랐네요.
8: 네. 그다음에 LA 카운티가 23,895.
7: 네, 네.
8: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가 8,026건.
7: 아, 지금 보면
8: 조금씩 조금씩
7: 네,
8: 올랐어요.
7: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교하면 한 10% 정도가 빠져 있다 그래요.
8: 그렇죠.
7: 그러니까
8: 네.
7: 좀 물건이 좀 더 나와야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든지
8: 네.
7: 아니면 좀 이렇게 부동산이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8: 네, 네. 예.
7: 그래야지만 또 우리가 선택지가 넓어질 수
8: 그렇죠,
7: 있잖아요. 그렇죠.
8: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쇼핑할 때처럼 물건이 많아지는
7: 맞아요,
8: 것처럼
7: 맞아요.
8: 예,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건 좋은 신호인데
7: 맞아요, 맞아요.
8: 그렇지만 이제 좋은 집은 항상 경쟁이 있기 마련이죠.
7: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동차나 어떤
8: 네.
7: 옷이나
8: 똑같이 물건을, 찍어내는 게
7: 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집은 똑같은 집이 없어요.
8: 없으니까, 맞아요.
7: 그러니까 똑같은 단지에 나와 있어도 똑같은 모델이어도 틀린 게 방향이 또 틀릴
8: 진짜요.
7: 수 있잖아요.
8: 우리 일주일, 이주일 전에 오퍼 넣은 것들도 다 막 22개
7: 막
8: 오퍼들이
7: 그러니까요.
8: 막 30개씩 오퍼들 오고
7: 네네.
8: 그래서 그냥 기밥하고
7: 네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레아 선생님 보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8: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7: 네네.
8: 균형을 찾아간다
7: 아,
8: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7: 네네.
8: 같고요. 뭐 물론 지역 따라 차이가 있고
7: 네네.
8: 이제 공급량도 늘어나면서 바이어분들이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7: 그러니까 바이어분들이 네. 굉장히 똑똑해지고
8: 그럼요.
7: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8: 그럼요.
7: 예, 예, 예. 그래서 결론으로 딱 한 줄 평을 내려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8: 지금 시장에서 준비된 바이어와 전략을 잘 세운 셀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제가 보건대 뭐든지 네. 준비가 필요해요.
8: 그럼요.
7: 그러니까 집을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8: 그럼요.
7: 분이나 그냥 뭐 내일 집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8: 아니에요.
7: 충분히 본인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면
8: 맞아요.
7: 그런 준비를 또 우리가 하실 수 있게 레슨이 다 도와주시잖아요.
8: 그럼요.
7: 그죠? 뭐 어떤 것부터 준비를 잘 해야지만
8: 네.
7: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8: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7: 언제든지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8: 네.
7: 잠시 뒤에 전화번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8: 네.
7: 자, S&P 실러 인덱스 알려주시죠.
8: 네. 4월 달 지수가
7: 네.
8: 338.15였거든요. 5월 달이 341.74.
7: 오, 그래도 한
8: 올라갔어요.
7: 한 3포인트 올라갔네요.
8: 네.
7: 계속 좀 떨어지고 얼마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8: 네.
7: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수가 상승세를 보고 있다는 건 어떤 걸 증명하는 건가요?
8: 지금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7: 네네.
8: 의미가 아닐까요?
7: 아, 좋습니다.
8: 네. 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변화 속에 좋은 기회를 찾을수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까 하십니다.
7: 자, 네. 시간 관계상
8: 네.
7: 지금 해주실 얘기를 잠깐 노래 듣고
8: 네.
7: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8: 네.
7: 우리 레아 선생님이 이 노래를 제가 선곡 좀 부탁드렸더니 바로 그냥
8: 네.
7: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8: 네.
7: 노래죠?
8: 짜라짜짜?
7: 주현미의 짜라짜짜 같이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주현미가 부르고요. 피처링은 서인이었습니다. 우리 짜라짜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이디조와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2: 엄마 집밥이 최고지.
1: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2: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2: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 밥 한 그릇 더요.
3: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 웨스턴 도마 칼국수.
3: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 우리 엄마 최고. 투고되죠.
3: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자, 지금 우리 레아 선생님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얘기를 또 전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시죠?
10: 오늘은 집을 사고 팔고 네. 해야 하실 때 네네. 알아야 될 점.
0: 오, 좋네요. 네. 꼭 진짜 필요한 정보니까 그럼요. 잘 한번 알려주시죠. 네.
10: 자, 집을 사고 파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결정이죠.
0: 그렇죠.
10: 집을 사는 네네.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꼼꼼히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내가 이제 구매를 할 때 내가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0: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뭐 예산, 월 페이먼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생활 계획까지 다 짜셔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0: 그러니까 집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융자 조건, 재산세, 보험, HOA 뭐 등등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불 융자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월 페이먼트가 그러면 한 뭐 한 2,500불 뭐 3,000불 나오겠네 예상을 하시잖아요.
10: 네.
0: 근데 그거는 모기지에 대한 페이먼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매달 나가는 지출은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뭐뭐뭐가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0: 뭐 HOA, 재산세, 보험,
0: 그렇죠.
10: 그리고 유틸리, 뭐 전기, 네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몇백 불 케이블 다 포함하셔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0: 렌트로 계실 때는 그 비용이 적을지 모르지만 또 네. 집을 소유하시면 비용이 달라질 수도
10: 그럼요.
0: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늘 렌트했을 때는 내지 않아야 했던 뭐 재산세라든지 네. 관리비라든지
10: HOA도 안 내잖아요.
0: 집에 대한 보험 같은 거는 네, 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또 일부 이런 것들은 리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뭐 무조건 100% 다 내는 게 아니라
10: 네.
0: 뭐 내가 만약에 매달 내는 뭐 W9이나 뭐 1099 하시는 분들 내가 인컴이 높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나중에 이제 책 뭐 그 텍스를 리턴 받을 때 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10: 그럼요.
0: 예, 네. 또 이런 부분들도 잘 또 활용하시면 좋고요.
10: 네네.
0: 또 두 번째 또 어떤 부분이 있죠?
10: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대로 판매하시는 분들
0: 네네.
10: 그냥 뭐 내 집이니까 나는 이만큼 받을 거야 하면서 네네. 이제 높은 가격에 내놓으시는 것보단 현재 시장에서 네네. 경제력이 있는 가격을 정하고 첫인상을 좋게 만드는 준비가 너무 필요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들은 또 그런 지출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도 얘기해 주셨고 또 셀러는 반대로 집을 파는 거니까
10: 예.
0: 얼마에 내놓을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10: 매우 중요하죠.
0: 근데 당연히 뭐 파는 분이야 비싸게 잘 팔면 좋죠.
10: 그렇죠.
0: 하지만 요즘에는 바이어들이 너무 똑똑하고
10: 맞아요.
0: 그런 집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집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10: 그렇죠.
0: 사실 10년 전만 해도 저희 같은 전문가나 뭐 집에 대한 감정가라든지 손님이 내고 계신 세금이라든지
10: 네.
0: 언제 집을 샀는지
10: 네.
0: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10: 맞아요.
0: 근데 지금은 다 볼 수가 있어요.
10: 맞아요.
0: 저보다 더 똑똑하게 주인이 맞아요. 언제 사고 팔았는지
10: 다 아세요.
0: 뭐 세금을 얼마 내는지까지 알고 계시니까.
10: 그럼요.
0: 그래서 문제가 뭐냐. 셀러가 내 집을 조금 비싸게 좀 팔려고 할 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10: 네.
0: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우리 레안쌤이 얘기를 잘 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집을 팔 때. 근데 그 처음에 첫인상이 너무 집값이 높다. 이래버리면 아무리 집이 좋아도 바이오들은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10: 그렇죠.
0: 아예 가서 보질 않으니까.
10: 떨어지겠지.
0: 그러니까.
10: 지금 저 가격 말도 안 돼.
0: 네네,
10: 이렇게
0: 네네,
10: 나오겠죠.
0: 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잖아요.
10: 그렇죠.
0: 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 아니 너의 옆집은 그렇게 비싸게 안 남았고 뭐 주변에 팔리는 시세가 그런데.
10: 맞아요. 아까 전화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는 어떻게.
0: 네네네.
10: 뭐 근데 이제 그때가 콘도였죠.
0: 네네.
10: 근데 이제 층수마다 콘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0: 그렇죠,
10: 위에가
0: 그렇죠.
10: 이제 펜트하우스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고.
0: 뷰가 좋아지니까. 네네.
10: 그리고 당연히 스퀘어포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싸지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유닛도 아니고 똑같은 층수도 아닌데 왜
0: 그러니까.
10: 너네는 그렇게 비싸냐 막 이래서 정말 답답한
0: 그렇다고
10: 싸울
0: 수도 없는
10: 있었어요.
0: 거고.
10: 그러니까요.
0: 네,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답은 내릴 수 없지만
10: 네.
0: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10: 물론입니다.
0: 이건 아주 진짜 네. 아주 콕 집어서
10: 네.
0: 진짜 딱 한 줄을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10: 네네.
0: 그래서 어떤 결론을 좀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10: 그러니까 진짜 사진 한 장 한 장, 뭐 집 정리 상태, 작은
0: 네네.
10: 수리, 정말 자그만한 것까지
0: 네네.
10: 바이어들이 오셔서 딱 봤을 때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네. 바이어들은 많이 많이 똑똑하세요.
0: 맞아요.
10: 그리고 내가 살 집이니까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0: 그렇죠. 그렇죠.
10: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0: 네네.
10: 잘 좀 해주시고 또 이런 부동산 거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0: 네네.
10: 좋은 정보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준비된 전략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집을 팔거나 사고
0: 네네.
10: 싶은 분
0: 네네.
10: 계시면
0: 좋습니다.
10: 좋은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0: 전화번호는 알려주세요.
10: 네. 562-524-6550
0: 네. 한 번만 더
10: 562-524-6550
0: 집을 파시거나 또는 집을 사실 분들 우리 아주 똑똑하고 정말 좋은 전략과 좋은 준비를 잘 만들어주실 수 있으니까
10: 네.
0: 우리 레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
0: 자, 이어서 LA 지역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10: 4월 달 평균 주택가격이 116만 6천이었죠?
0: 네네.
10: 5월에는 114만.
0: 아, 조금 떨어졌네요.
10: 떨어졌어요. 자, 풀러튼 알려드릴게요.
0: 네.
10: 4월 달에는 96만 5천이었어요.
0: 네네.
10: 5월 달에는 99만 3천.
0: 아, 그래 다시 올라갔네요.
10: 올라갔어요.
0: 네네.
10: 네. 얼바인은 4월
0: 네.
10: 달 151만 7,500.
0: 네네.
10: 5월에는 151만.
0: 아, 151만. 와, 그러니까 LA는 조금 떨어졌지만
10: 네.
0: 오렌지 카운티는 조금 올라갔다.
10: 올라갔고. 네.
0: 근데 이게 늘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10: 네.
0: LA 카운티 기준하는 게 아니라
10: 네.
0: 우리는 LA 카운티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 그쵸.
0: LA 시티 또 한인타운이나
10: 네.
0: 뭐 행콕팍이나
10: 그쵸.
0: 정말 우리가 필요한 동네를 사는 거잖아요.
10: 네네.
0: 또 오렌지 카운티도 오렌지 카운티를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 네.
0: 그죠? 꼭 한인들이 원하시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10: 있어요.
0: 그러니까
10: 네.
0: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인들이 원하는 지역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나
10: 네.
0: 내려가지 않고 있다.
10: 네.
0: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 네.
0: 부동산 이자율 알려주십시오.
10: 5월 달에 30년
0: 네네.
10: 고정이 6.375,
0: 네.
10: 20년이 6.25,
0: 네네.
10: 15년이 6.125였어요.
0: 네네.
10: 자, 6월 13일
0: 네.
10: 기준으로 30년 고정이 6.25,
0: 네.
10: 20년이 6%,
0: 네네.
10: 15년이 5.875.
0: 와, 조금 내렸네요.
10: 조금 내려갔어요.
0: 사실 이번에 그 우리 연준 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10: 네.
0: 케빈 워시로 바뀌었습니다.
10: 네네.
0: 그래서 5월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인가 22일 날 바뀌었는데
10: 네네.
0: 지금 잡히지가 않아요.
10: 그러니까요.
0: 물가가 비싸잖아요.
10: 그러니까요.
0: 근데 이 물가가 과연 네.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냐? 근데 전쟁 때문이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10: 그쵸?
0: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도 느끼기엔 전쟁의 여파가 많다.
10: 네.
0: 이 가스비 하나가 올랐다고 해서 뭐 경제가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가스비 하나 자체가 생활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석유라는 게 여러 가지 이 기간 산업에 많이 영향을 주잖아요.
10: 네.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10: 맞아요. 뭐
0: 플라스틱 가격 올라 심지어 투고박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지금 이 일회용 컵 있죠.
10: 네.
0: 이것도 가격이 올랐대요. 40%가 올랐대요.
10: 와.
0: 그래서 근데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 네.
0: 지금은 이게 다 주문을 하고 있어가지고 물량이 또 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딸리면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10: 아이고.
0: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지금 휴전이 되면 진짜 좀 가스비도 좀 내리고
10: 네.
0: 뭐 당장 내일 내리진 않겠지만 그렇게 내리면 금리도 좀 안정이 되고
10: 네.
0: 그거 덕분에 좀 부동산 이자율도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10: 그러니까요.
0: 사실 전쟁 나기 전에는 5.7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10: 맞아요.
0: 알고
10: 맞아.
0: 계시죠?
10: 네,
0: 예, 예.
10: 네.
0: 저희가 다 알려드리니까
10: 맞아요. 네.
0: 근데 갑자기 전쟁 난다고 하니까 그냥 6.5까지
10: 올라갔어요.
0: 더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6.75까지만 올라갔다가 맞아, 지금 그래도 6.25까지 내려갔으니까 하루빨리 진짜 5점대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10: 네.
0: 다음 달에는 정말 좋은 소식을 좀 더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10: 네.
0: 마지막 환율 좀 알려주시죠.
10: 네. 5월 달이 1,500원이었거든요.
0: 네네.
10: 자, 6월 13일 현재 1,520원.
0: 이게 한 열흘 전만 해도요. 1,570원까지 간 거 아세요?
1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조금 내려왔네요.
0: 1,570원이었다가
10: 네.
0: 결국은 겨우겨우 1,520원인데
10: 네.
0: 와, 1,400원대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잖아요. 1,300원대 갈 거다.
10: 누가 그랬어요?
0: 아니 뭐 좀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1,200원까지도 간다 그랬어요.
10: 오.
0: 네, 사실은 뭐 1,200원까지는 말도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경기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1,380원, 90원대까지는 그러니까 내려올
10: 1,400까지,
0: 했는데 아니. 웬걸? 1,500원이 지금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건 한국에서
10: 안타까워.
0: 미국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좀 힘들어하는데
10: 네.
0: 또 반대로 이게 미국에서 한국으로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10: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
0: 기회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10: 네.
0: 또 저희가 한국에 있는 좀 어떤 부동산도 취급하고 있잖아요.
10: 그럼요.
0: 네, 저희가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건데
10: 네.
0: 지금이야말로 한국에 투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기대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10: 그렇죠.
0: 그러니까
10: 1.5배.
0: 네, 그러니까 사실은 1,4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 100원 차이지만 우리가 집은 예를 들어 5만 불, 10만 불짜리가 없는 거잖아요.
10: 그쵸.
0: 만약에 100만 불만 기준하면 억이 바뀔 수 있거든요.
10: 맞아요, 맞아요.
0: 1억 대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10: 그러니까 15억짜리를 10억에
0: 산다면 14억에 살 수 있어요.
10: 14억.
0: 네, 예를 든다면 한국 지금 이런 환율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불이 들어갈 거면
10: 네.
0: 한 92만 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10: 좋네요.
0: 8만 불이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10: 좋네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럭키한 상황이니까 만약에 뭐 한국에 돈이 좀 있으시면 한국에 뭐 부동산을 사셔야 될 분들
10: 네.
0: 뭐 이런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네네.
0: 와,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훅 갔어요.
10: 네.
0: 자, 우리 라은 선생님.
10: 네.
0: 오늘 이제 저희가 손님을 두 분 만나러 가잖아요.
10: 네.
0: 어떤 분들이신지 그냥 살짝 뭐 좀 알려줄 수 있나요?
10: 뭐 한 분은
0: 네.
10: 이제 그 grandchildren 때문에
0: 네네.
10: 그 원하시는 그 학군
0: 네네.
10: 그 근처로 좀 이제 단독주택

0: 수익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뭐한 그러니까 밀리언 안쪽으로 보시는고 하셨는데
1: 네네.
0: 우선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1: 네네.
0: 많은 설명이 필요하신 분
1: 오케이.
0: 같아요. 싱글
1: 자,
0: 하우스는
1: 네네.
0: 지금 그쪽이 다막1.5이 정도거든요.
1: 사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손님의 니즈를 잘 반영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래서 이 집이라는 건 내일 나온다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0: 그렇죠.
1: 근데 오늘까지는 굉장히 집이 있을까란 고민하다가 갑자기 내일 아침에 내가 원하는 집이
0: 딱
1: 탁
0: 나와요.
1: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이게 뭐라고 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0: 지금
1: 그죠?
0: 저희 지금 하는 에스크로 요번에 저 다음 주에 클로즈 가는 게
1: 네,
0: 그거였잖아요. 분명히
1: 그러니까요.
0: 그
1: 네.
0: 동네를 원하셨어요. 작년서부터. 근데
1: 안
0: 안
1: 나오다가,
0: 나오다가
1: 네네.
0: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머, 3일 전에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
0: 곧바로 알려드렸더니 곧바로 오픈 에스크로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끝나요.
1: 그러니까 딱 본인이 원하시는
0: 네.
1: 그 지역에 또
0: 네.
1: 그 스타일 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집은 인연이 있는 것 같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뭐 실망하시거나
0: 네.
1: 나는 안될 거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0: 맞아요.
1: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저희가 계속 확인해 드리고 있으니까
0: 그럼요.
1: 내일 모르고 또그 다음 주 모르는 거니까
0: 그럼요.
1: 기다리시면 또 좋은 집이 나올 수 있다라는
0: 그럼요.
1: 거.
0: 이게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1: 네네.
0: 해도 모자랄 판인데.
1: 네, 그러니까요.
0: 응?
1: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이라는 건 계속 꾸준하게 보고 있으면
0: 그럼요.
1: 좋은 집은 나타날 수 있다.
0: 그럼요.
1: 아주 저는 그래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0: 네.
1: 또한 손님은 어떤 분이시죠?
0: 그분은 집 오퍼 몇개 떨어지신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1: 아,
0: 왜냐면,
1: 근데
0: 그냥 좋은 것만 고르시니까 자꾸 떨어져요. 왜냐면, 막 20개 오퍼가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1: 이제
0: 이겨?
1: 이런 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에.
1: 본인이
0: 에.
1: 보는 눈은 확실하게 있으신 거야.
0: 그럼요.
1: 그러니까
0: 좋은 집은 아세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아무도 관심 없는 집에 오퍼 넣으면
0: 에.
1: 이것도 문제란
0: 맞아,
1: 말이에요.
0: 맞아.
1: 돼도 문제야.
0: 맞아, 맞아.
1: 근데 이제 우리 손님께서 선택하시는 집은 남들이 다 그래도 원하는 집을 찾고 계시고
0: 네.
1: 이제 그러니까 눈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0: 맞아요.
1: 이제 뭐라고 하나 본인이 원하는 눈높이는 딱 맞으신 거야.
0: 네.
1: 이제 그러니까 이 경쟁을 또 이겨내실 수 있게끔
0: 네.
1: 저희가 잘 도와드릴 테니까
0: 네.
1: 중요한 건또 집은 진짜 이분도 인연이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근데
0: 내 집이 될 거면 돼요.
1: 두 손님 다 본인들만의 다 각자의 딱 필요한 니즈를 갖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0: 네.
1: 분명히 좋은 집을 찾아드릴 수 있다.
0: 네,
1: 자,
0: 맞습니다.
1: 마지막으로 레아 선생님
0: 네.
1: 끝으로 하시는 캐치프레이즈 한번 얘기해
0: 네.
1: 주시죠.
0: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고민하고 플랜하는 리아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클로징 한번 해야 될 텐데
0: 네.
1: 다음 달에도 더 좋은 얘기 좀잘 준비해 주시고
0: 네.
1: 또 저는 사실 시작할 때
0: 네.
1: 그 레아 쌤의 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살짝 봤거든요. 유튜브 할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0: 네.
1: 그러니까 다음 달에도 그런 인간적인 부분을 살짝
0: 네.
1: 보여줄 수 있게끔
0: 자주
1: 얼음공주
0: 보여드릴 수
1: 말고,
0: 있어요.
1: 네네
0: 네.
1: 얼음공주 말고 좀 그런 우리 그 그래야 또 우리 선생 손님들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레아 쌤께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그런 얘기를 또잘 한번 준비해
0: 네.
1: 주시면.
0: 절대로 얼음공주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0: 네.
1: 자,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뵙는 걸로 하고 우리
0: 네.
1: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분들께 클로징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
0: 좋은 주말 보내시고 오늘
1: 네네.
0: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나가서 비타민 D 많이 많이 받으시고.
1: 아, 좋습니다.
0: 예.
1: 자, 우리 레아킴 선생님이 또 하나 노래나 선곡해 주셨죠?
0: 네.
1: 어떤 노래입니까?
0: 사랑은 늘 도망가.
1: 와, 이 노래가 저희
0: 네.
1: 어머니가 최애로 좋아하시는 곡이거든요. 덕분에 저도
0: 그러세요?
1: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와, 이
0: 네.
1: 명곡 중에 명곡이죠?
0: 맞아요.
1: 자, 우리 레아 선생님이 픽한
0: 네.
1: 정말 명곡 중에 명곡. 이명웅의 사랑을 늘 도망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느덧 토요일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늘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멋진 집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집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하루의 피곤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곳, 아무 말이 없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여긴 LA 코리아타운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저는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Kevin의 토요일이 좋아 2부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 10시에 변함없이 인사드릴게요. 유지아님이 부릅니다. 제목은 그대 내 품에.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3: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4: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5: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2: 정말? 어떤 건데?
5: 용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6: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말에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문학 방송 훈연이 하는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주말은 일상의 짐을 내려놓고 온전한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죠. 근데 이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현대인은 일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주말의 여유를 즐기기보단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안간힘을 쓴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이 말처럼 주말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시간을 때우려고 혹시 노력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라도 그러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훈이와 함께 저와 함께 하루에 듣는 문학도 즐기시고 또 재밌는 건강 이야기도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훈훈한 카페 하루에 듣는 문학.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소설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돈키호테. 세상을 모험 소설처럼 믿어버린 남자. 오늘 함께 들어볼, 여러분과 그냥 잔잔하게 들어볼 이 작품은요, 제목은 너무너무 유명하죠. 근데 막상 이 제대로 줄거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네, 그쵸. 뜨끔하시죠? 자,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작가가 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자, 이 세르반테스라는 작가는요, 스페인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가이고요. 이 작품의 일부는 1605년, 무려 1605년입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이분은 1615년에 나왔습니다. 이 세반테스는 이 소설에서 당시 크게 유행했던 이 기사도 소설을 일부러 비틀고 웃기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게 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함께 할 돈키호테는요, 그냥 그저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작가가 마음먹고 이런 허세 가득한 영웅담을 한번 웃겨보자 라고 출발했던 재치있고 장난기 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특별한 거는요, 처음에는 분명히 웃기려고 시작한 이야기 같은데 읽다 보면 그냥 웃음으로 끝나지는 않죠. 왜? 이 주인공인 돈키호테가 단순히 웃기기만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이상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헛것도 많이 보는데 본인만큼은 끝까지 진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 아씨 뭐야 이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야 그래도 참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마음이 좀 남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의 묘한 힘이겠죠. 자,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스페인 라만차 지방 어느 마을입니다. 소설의 첫 문장도 굉장히 유명하죠. 대충 뜻은 이렇습니다. 라만차의 어느 마을에 이름은 굳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에 창 하나, 낡은 방패 하나, 삐쩍 마른 말 한 마리를 가진 시골 신사가 살고 있었다. 자, 이 남자의 본명은 알론소 키하노. 또 그는 알론소 키하노 선인 쪽으로 전해지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명보다는 그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거의 50에 가까운 이제 50에 가까운 시골 하급 귀족.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한 그런 잘나가는 귀족도 아니고 그냥
아시죠? 그냥 체면만 조금 남아있는 그냥 어느 시골 지방의 신사인데 이 남자가 어느 순간 이 기사도 소설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너무 많이 기사도 소설에 빠져가지고 머릿속이 완전히 그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소설에 대한 과몰입증이죠. 근데 보통 과몰입한다 그러면 혼자 뭐 어느 정도 상상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주인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편력기사, 그러니까 길을 막 떠돌면서 정의를 세우고 약한 사람을 구하는 기사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한참 제가 그 뭐죠? 그런 무협지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 딴 얘기인데 이 제가 약간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무협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릴 때 책을 좀 보다가 어느 순간 무협지를 접하다가 너무 재밌어갖고 거의 책방에 있는 무협지는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물론 뭐 소설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 아실만한 뭐 그 영웅문 이런 걸 시작을 해서 뭐 의촌 도령기나 뭐 이런 거 다 봤죠. 다 보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 쪽 이제 무협지를 쭉 훑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한국 쪽 무협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쪽 무협지를 제가 거의 정말로 책방에 있는 거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 있는 뭐 문파들 있잖아요. 뭐 소림 뭐 무슨 뭐 곤정파 무슨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무당파 뭐 그쵸? 뭐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파가 있고 또 사파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보니까 어느 순간 이 파들을 이름도 다 알게 됐고 이 얘기만 들으면 아 누구랑 연결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어떤 무공을 쓸 것 같고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될 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나올 것 같고 어떤 어려움을 느꼈다가 어떤 무공으로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그 누군가가 나중에 세계관을 보면 누구랑 연결이 돼 있고 막 홍칠공 나오고 막 곽정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머릿속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끝이었지만 이 주인공은 그런 거에 막 기사에 빠져보다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기사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 집안에 굴러다니던 낡은 갑옷을 꺼내 입고요 먼지 쌓인 무기를 손질하고 자기의 늙은 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이름을 멋있게 줘요. 로시난테. 이 스페인어 로시라는 게요 일 잘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좀 초라한 늙은 말이라고 그래요. 로시난테. 근데 거기다가 뭔가 좀 앞서는 특별한 말 같은 뉘앙스를 붙여서 뭔가 이름 근사하게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름 자체가 웃겨요. 벌써 누가 봤을 때는 삐쩍 말은 그냥 늙은 노마일 뿐인데 본인 눈에는 전설의 명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그 막 뭐죠? 적토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바꿔요. 자기 이름을 알론소 키아노로 안 되죠. 약하잖아. 약해. 기사라면 이름부터 멋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키호테 데라 만차가 됩니다. 본인이 지은 거예요. 여기서 돈은 귀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호칭이고요. 라만차는 그 지역입니다. 본인 사는 라만차.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라만차의 기사님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면은 동네에 그냥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강남의 흑기사 이제 뭐 그런 걸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진지해 그분은.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강남의 흑기사라고 해. 이러면서 굉장히 진지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필요하죠. 왜? 기사도 소설에는 꼭 기사가 숭배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근처의 평범한 처녀 알돈사 로렌소를 자기 마음속 이상형으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이름도 붙입니다. 둘시네아 델 토보소 라고 자기 멋대로 이름을 붙여버려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돈키호테 주인공이요 이 여자가 돈키호테를 뭐 좋아한다거나 심지어 이 돈키호테 남자를 제대로 알고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소설 속에서도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돈키호테한테는 이게 아주 아주 진지합니다. 연인이 기사에게는 연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자기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재밌죠.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말도 있죠.
뭐 어쨌든 늙었지만 말이 있죠. 갑옷도 있죠. 본인도 이제 기사 이름 땄죠. 만들었죠. 마음속에 흠모하는 여인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떠오르죠. 잠깐만, 내가 기사라면 정식으로 뭔가 기사 자기를 받아야 하잖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이 너무 웃기기, 보통 그냥 자기는 시골 아저씨일 뿐인데 혼자 머릿속에는 완전히 중세 기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길을 나서다가 허름한 여관을 보이는데 그 여관을 보면서 어? 저거 성이다! 라고 믿어버려요. 본인 스스로. 여관에 있던 하녀들을 귀부인으로 보고요. 여관 주인이 성주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자기를 기사로 임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어떤 호텔하고 계신 호텔 지배인한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저씨가 와서 자기를 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진지하니까 약간 장난하는 것처럼 맞춰줘요. 이 여관 주인께서 그냥 대충 형식 맞춰서 기사 서임 흉내를 내줍니다. 그때 우리 돈키호테는 감동을 받습니다. 드디어 자기 진짜 기사가 된 거거든.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요, 본인한테는 인생 최대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 정말 너무 웃기죠. 그걸 막 모든 걸 본인은 믿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첫 출정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돈키호테는요, 돈키호테가 상인들 무리를 만나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짜고짜 이 사람들을 붙들고 둘시네야 델 토보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오! 인정해라! 라고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그 여인을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황당하죠. 야, 나는 그 여자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 여자가 최고라고 해야 되냐 하면서 처음에는 장난처럼 웃고 넘겨요. 근데 돈키호테는 완전히 진심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옆집 아저씨 돈키호테는 두들겨 맞습니다. 그쵸?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돈키호테 첫 모험이, 출정식이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사 소설이면 첫 출정식에서 뭔가 멋진 업적이 나와야 되는데 첫날부터 상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집에 실려오게 되죠. 이 세르반테스 이 작가가 얼마나 기사 소설을 위트 있고 재미있게 뒤집어 써버린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돈키호테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미쳤으니까 그만하라고 말리고 그만하라고, 그의 조카 집안 사람들, 신부와 이발사는 아예 원인 제공자였던 기사도 소설책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집안의 책들을 막 골라서 불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아 이제 그 책 좀 읽지 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키호테 그런다고 정신을 차릴까요? 오히려 마법사가 나의 서재를 훔쳐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 세계관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의 뭐 허황된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 자기의 서사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째 출정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는요,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 약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웃에 사는 농부 하나를 끌어들입니다. 아, 너무 재밌죠. 그게 바로 누구?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산초 판사. 산초가 나옵니다. 드디어 이 귀족적이나 뭐 날렵한 이런 멋진 이름이 아니라 뭔가 산초, 그러니까 뭔가 좀 둥글둥글하니 생활가 있는 이름이죠. 실제로 산초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공처럼 뭔가 이상을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끼니 걱정하고 밥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이런 소박한 농부입니다. 근데 돈키호테가 이렇게 꼬셔요. 너가 날 따라오면 나중에 섬 하나를 너한테 맡기고 너를 섬의 영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꼬드기니까 또 이 산초가 훅 합니다. 그래? 그럼 따라가야죠. 그래서 뭔가 뭐 고귀한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야, 요 사람 따라가면 나도 뭔가 한몫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에 우리 약간 조금 멍한 우리 산초가 따라가게 됩니다. 이 둘이 함께 다니면서부터 이제 돈키호테가 진짜 재밌죠. 한 명은 하늘만 보고 한 명은 땅을 봐요. 돈키호테가 저건 약간 거인이야! 그러면 산초는 아닙니다!
라고 말한 사람인데 둘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또 이상하게 또 맞아요. 이게 돈키호테 소설 속에 돈키호테 혼자 있으면 그냥 아유 혼자 이상한 떠드는 얘기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산초가 옆에서 계속 받아주고 티키타카 대고 투덜거리면서 막 얘기가 더 살아나는 거죠. 리듬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그 유명한 장면 풍차 장면이 나옵니다. 들판에 풍차가 쫙 서 있어요. 이 따라 나온 산초 눈에는 당연히 그냥 큰 풍차죠. 근데 우리 돈키호테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거대한 거인들로 보입니다. 돈키호테는 신나서 저 악한 거인들을 보라! 오늘 드디어 우리가 공을 세우게 되었구나! 저 거인들 해치우자! 라고 외치고 산초는 뒤에서 필사적으로 아 저기 주인님 아이 저거는 거인이 아니고 저 풍차예요 풍차 아 저 날개 돌고 있는 거 안 보여 저? 아 이 사람이 큰 사람이네. 돈키호테는 오히려 산초가 거인들한테 겁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너 쫄았냐? 아이 치킨 이러면서 창을 들고 돌진을 해요. 자 사람이 거대한 풍차에 돌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죠. 날개 퉁 맞고는 날아가 떨어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야 이거 내가 정말 잘못 봤네 실수했다 라고 넘어갈 텐데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마법사가 거인을 풍차로 바꿨구나. 이게 완전 돈키호테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현실이 본인 상상과 다르면 상상을 끝내고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돈키호테는 한 번의 착각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 진짜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하죠. 풍차 장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돈키호테 그러면 풍차 장면을 생각하시는 이제 그림도 사파도 많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잠시 여기서 저희가 노래 한 곡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돈키호테가 이상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그의 세계를 한번 좀 따라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노래를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려고요. 잠깐 이 노래를 듣고 와서 저희는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넬리가 부르는 아 넬리 맞나요? 아 넬리네요. 죄송합니다. 넬리 부르는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0: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들으셨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돈키호테와 산초가 함께 걷는 진짜 모험담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요거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마저 하도록 할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 돈키호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풍차 사건이 한번 일어났죠. 풍차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크게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돈키호테는 전혀 주눅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운이 나빴을 뿐 이제부터 진짜 모험은 시작이다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산초는 또 이런 주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고생을 같이 합니다. 거의 뭐 사고 수습반이에요. 어디 가서 오해 생기고 또 어디 가면 싸움 나고 누가 다치고 그럴 때마다 산초는 내가 왜 이 양반 따라와서 이 고생이야? 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 떠나요. 이게 참 웃긴 게 산초가 안 떠납니다. 옆에서 같이 때리고 같이 맞고 같이 말리고 막 이런 인물인데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점점 돈키호테의 세계에 빠져드는 인물로 됩니다. 에피소드가 정말 많죠. 길에서 만나는 상황마다 야 이거는 분명히 내가 소설에서 보던 그 장면이야 라고 달려듭니다. 예를 들어 죄수들을 호송하는 무리를 보면서 이거 보게 저 사람들은 억울하게 끌려가는 불쌍한 자들이야 내가 풀어줘야 해 라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죠. 이게 현실은 범죄자를 끌고 가는 건데 이분의 눈에는 고난받는 희생자로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 여러 가지 나름 뭐 싸우고 뭐 하고 해서 결국 죄수를 풀어주는데 풀어난 죄수들이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자기 갈 길을 가면서 돈키호테한테 돌을 던지거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의 자기가 생각했던 선의의 반응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정말 멋진 일을 했어 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죠. 자, 또 어느 순간 이발사의 대야 있죠. 대야를 보고는 전설적인 투구다, 이게 바로 만브리노의 투구다 라고 우깁니다. 산초가 옆에서 보니까 그냥 세숫대야예요. 근데 돈키호테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가 보는 세상은 늘 현실보다는 뭔가 더 근사해야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초라한 여관도 성이어야 되고요, 낡고 늙은 말도 명마여야 되고요, 그냥 세숫대야도 전설의 투구여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산초는 옆에서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의 반쯤 체념하고는 뭐 주인님 눈에 그렇게 뭐 보이겠죠 뭐 네네 아이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그렇게 좀 물드나 봐요. 그러니까 산초라는 인물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하루 한 끼 밥을 고민하던 사람인데 점점 차츰 주인에게 동화돼 갑니다. 근데 산초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본인은 그래도 현실적인 척을 하지만 처음에 돈키호테가 약속했던 그 섬의 영주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섬 이야기를 끝까지 놓지를 못해요. 이 말을 끝까지 믿어요. 주인이 풍차를 거인이라고 해도 안 믿고 뭐 해도 안 믿고 그런데 속으로 그래도 이 양반이 따라다니면 내가 언제 섬 하나쯤은 생기지 않겠어? 라는 또 자기만의 환상을 또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보면 닮았어요. 돈키호테는 뭔가 크고 장엄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만 산초는 생활형, 그죠? 생계형 꿈을 꿉니다. 뭔가 둘 다 현실은 좀 떨어져 있죠. 네. 자,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나 사연도 꽤 많이 끼어들긴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도로테와 페르난도 같은 에피소드, 뭐 마르셀라와 크리소소스트모, 그다음에 뭐 카르데니오, 그리고 루신다의 이야기들 이런 게 있는데 보면은 이제 약간 좀 더 소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핵심은 돈키호테와 산초의 동행입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계속 둘이 다니면서 둘이 막 투닥투닥거리고 티키타카 서로 믿네 안 믿네 그러다가 또 둘이 다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이제 산초가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인님 이거는 풍차예요. 주인님 이거 세숫대야입니다. 투구가 아니에요. 라고 현실을 붙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도 완전히 정상적인 기준으로만 보지 않게 돼요. 어느 정도에서 조금씩 산초도 오히려 약간 돈키호테의 말투나 상상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인님 또 이러시네. 근데 뭐
완전히 틀렸다고는 못하겠고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키호테는 산초 때문에 5년이 완전히 미치광이로 되지도 않고요. 산초는 돈키호테 덕분에 밋밋한 평범한 인생 인간 그런 인물로 남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일부러 놀리거나 시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를 알아본 사람들이 둘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요. 막 몰아가는 일이 많아져. 연기도 앞에서 일부러 장난식으로 연기도 막 합니다. 어떤 귀족 부부는 이 둘을 재밌는 장난감처럼 아예 여기는 그런 분도 있으면서 일부러 더 기사놀이를 막 해서 부추기죠. 그리고 온갖 가짜 모험을 막 꾸며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밌긴 한데 좀 잔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들은 굉장히 진심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 진심을 그냥 하나의 재미거리, 오락거리처럼 소비해버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여인 있죠? 우리 둘시네아 이야기를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키호테의 마음속 여인이었던 둘시네아는 사실 돈키호테가 처음부터 그냥 본인의 이상 속에 있는 자기 이상형을 만들어낸 존재 가깝죠. 나중에는요 산초가 아니 주인님 그렇게 이쁜 여인이 있으면 둘시네아를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이게 이걸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리다가 지나가는 시골 처녀들을 제가 둘시네아 뭐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고요. 야 근데 가만 있어봐 원래 둘시네아가 굉장히 이쁜 아름다운 여인인데 아 지금 마법에 걸려갖고 좀 저렇게 변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엎치락뒤치락 말다리들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시네아라는 여인 자체가 실제 인물일까? 아니면 그냥 돈키호테가 그냥 정말 자기 상징 속의 하나의 중간 중심이 되는 그냥 상징이죠. 근데 뭐 웃겨요. 산초한테 그냥 지나가는 여자 보고 야야야 저기 돌시네아 간다. 아 근데 마법 때문에 지금 얼굴이 좋다. 서로 그냥 그렇게 믿어요. 산초랑 그 돈키호테는 이런 식입니다. 소설이 그 그냥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현실인데 거기에 돈키호테가 모험이나 상상을 훅 씌워버리죠. 그러면 산초가 옆에서 그거를 아닌데 그러고 벗기려다가 나중에 또 반쯤 같이 또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같이 이제 서면 당황하지만 나중에 같이 그 게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 이 긴 모험이 끝이 납니다. 돈키호테는 여행을 하면서 계속 얻어맞고 조롱당하고 피곤하고 상처를 입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집으로 끌려오듯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집으로 돌아온 돈키호테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어요. 그러면서 슬슬 그동안 그냥 긴 꿈을 꿨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깨어난 것처럼 조금씩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돈키호테가 아니라 그 자기가 믿었던 기사 돈키호테가 아니라 다시 알론소 키아노로 돌아오고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후회를 하면서 나 이제 다시는 기사 너도 안 해! 라고까지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우리 독자들이 이 소설을 쭉 같이 따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야 왜 이러니 이 아저씨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다가 뒷부분에 막상 그가 정말 제정신이 돌아오면요 이게 허전해져요. 그죠? 풍차에 돌진하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투구라 우기던 그런 엉뚱하지만 타오르던 열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결국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네. 이 산초는요 마지막까지 그의 곁에서 다시 모험을 떠나자고 붙잡습니다. 좀 슬프죠. 근데 돈키호테는 더 이상 그 세계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 돈키호테 소설을 그냥 한편의 재미있는 웃긴 소설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면 이래요. 시골 신사 하나가 그냥 기사 소설에 미쳐서 자기가 기사라고 믿고 길을 나서죠. 본인의 늙은 말이 명마가 되고 여관은 성이 되고 세숫대야는 투구가 되고 풍차는 거인이 됩니다. 그 처음에 옆에는 돈 때문에 따라붙었던 생활형, 생계형 아주 현실적인 농부 산초가 있는데 둘은 계속 투닥투닥 사고치고 계속 다치고 얻어맞고 말도 안 되는 모험을 같이 하죠. 그 안에서 정말 우스움과 진심이 그러다가 끝에 가기에는
아 이게 어떤 한 미치광이 한 우스꽝스러운 얘기구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짠한 감동, 슬픔이 있는 이게 이제 돈키호테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 돈키호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저희가 처음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숨겨진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돈키호테의 소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만 또 저희는 숨겨진 의미를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르반데스 작가가요 소설의 등장인물 하나에도 의미를 붙였다고 해요. 우리가 사실 스페인어 독자가 아니니까 좀 힘들 수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산초 판사, 산초 얘기가 산초 판사인데 이 판사가 배불뚝이를 말한다고 해요. 배불뚝이. 그러니까 배볼록 튀어나온. 그러니까는 딱 들었을 때 산초 판사 그러면은 배가 뚝 나와 있는 뭔가 시골의 허름한 동네 아저씨, 배불뚝이 아저씨. 또 우리는 또 산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돈키호테가 스스로 사랑하기로 맹세를 한 둘시네아 델 토보소의 이름도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토보소의 둘시네아라는 뜻인데 둘시네아는 둘체, 달콤한, 스위트, 달콤한, 알죠? 우리 둘체 많이 들으시잖아요. 달콤하다는 표현을 의미하는데 이게 또 속칭으로 당시에는 약간 창녀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소설 작가가 좀 비꼰 거죠. 또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동네 소개할 때 라만차라고 나오는 그 동네 이름 있죠? 라만차. 여기서 라는 정관사 더. 만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더러운, 얼룩진, 오염된. 그래서 라만차라는 지방에 유태인이 살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오염된 지방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하나에도 복선을 깔아놓은 우리 세르반테스. 대단한 작가입니다. 이 세르반테스 이 인생도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사실 돈키호테 얘기만 해야 되는데 이 작가 이야기가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1547년 9월 29일 날 몰락한 집안에 뿌리를 둔 이발사이자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삶이 결코 평탄하지가 않아요. 진짜 와 이런 삶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에피소드가 너무 많습니다. 자, 당시 스페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중시했던 스페인에서는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들은 이미 개종을 한 유태인들이 워낙 맡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수적고요.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르반테스의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은 가난함과 비참함,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얼룩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설 속에 라 만차라는 지역명도 오염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르반테스 작가의 학력은 조금 불분명하지만 저명한 인문학자 로페스 호요 밑에서 학문을 배웠다는 기록은 전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빚 때문에 평소에 저 개인 빚 때문에 무려 13년을 스페인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군에 자원입대를 합니다. 군에 자원입대해서 터키군하고 맞서 싸우는데 이때 열병에 걸리고요. 또 총상을 입어서 왼손이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레판토의 외팔이라는 별명까지 얻는데 굉장히 힘든 세상을 보냈죠. 군대 자원입대해서 터키군하고 전쟁하다 열병에 걸리고 총상을 입어요. 근데 튀르크 해적의 습격으로 노예 신분이 됩니다. 이분이 5년, 무려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노예 신분으로 버티다가 몸값을 겨우 지불하고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는 그 해가 바로 33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20대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을 시간을 보낸 거죠. 그 후에 황제가 써준 표창장을 갖고 제대를 하면서 스페인으로 돌아오는데 야, 이분이 또 여기서 또 일이 터져요. 돌아오는데 알제 해적들에게 또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또 5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 후로 여러 가지 또 파문, 감옥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투옥 생활까지 합니다. 진짜 이 세르반테스 이 작가의 생은요, 젊은 시절은 정말 고달픈 삶의 연속이죠. 자, 여기서 재밌는 얘기. 이 돈키호테 이 소설이요, 세르반테스 작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상을 했다고 했잖아요. 세비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돈이 필요해서 쓰게 된 소설입니다. 어, 되게 재밌죠. 근데 그의 나이가 이미 청춘 다 지난 58세. 야, 58세 억울한 두 명. 진짜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막 노예되고 포로로 잡히고 전쟁 나서 다치고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또 중년 생활에는 억울한 두 명의 감옥에 갇혔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소설을 씁니다. 근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소설이 돈키호테가 유럽을 휩쓸어버려요.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인기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럼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죠. 근데 판권을 이미 돈이 궁했기 때문에 쓰면서 이미 판권을 미리 팔았기 때문에 정작 그에게 떨어진 돈은 굉장히 적은 금액.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이분은 그에 대해서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돈키호테 소설이 인기를 너무 끄니까 엉뚱하게도 1614년 다른 작가가 속편을 내는 황당한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부랴부랴 돈키호테 2편을 집필해서 1615년에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에 당뇨와 간 경변으로 1616년 4월 22일날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세르반테스 작가시네요. 이 작가의 생만 읽어봐도 대충 얘기만 들어도 거의 돈키호테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시절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끝에까지 이렇게까지 정말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이렇게 많은, 야 정말 이런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돈키호테 같은 정말 걸작을 쓸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글쎄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노래 한 곡, 제가 또 돈키호테에 어울리는, 마무리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작가의 심정을 좀 담아서 돈키호테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일단 들려드릴게요.

0: 네,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를 제가 여러분 그 우리 오늘의 하루에 듣는 문학 돈키호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아, 훈훈한 카페, 정말 훈훈한 소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조금 이따 2부로 넘어갈 텐데요. 2부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안내 방송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트로트의 전설, 우리 서론도 씨께서 콘서트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론도 콘서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7일이고요. 토요일 저녁 7시, 6월 27일 토요일 7시에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그 이벤트 홀에서 하는데, 판타지 스프링 여러분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아, 좀 멀어서 운전하기 힘든데 하는 분들이 계시죠. 아, 나 가고 싶은데 내가 운전해서 가긴 좀 힘든데 친구랑 가기도 힘든데 어떡하지? 혼자 갈까? 이런 분들 티켓을 저희 구매를 하시면은요, 저희 미주 한국일보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는 저희 아주투어 차량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안전하게 모셔서 콘서트를 즐겁게 즐기시고, 그리고 당일날 다시 또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우리 서른도 콘서트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티켓을 아직까지 구매를 못하셨다, 또는 아, 가는데 조금 차편, 버스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로 이번에 27일에 빨리 봐야지, 그럼 토요일날 즐겨야지, 단체 구매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티켓 구매 문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빨리 예약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켓 구매 문의 323-692-2170, 323-692-2170, 2170-217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요, 티켓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차량 예약 문의 가능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서른도 콘서트, 이게 우리 선운도 우리 형님이라고 친하다고 괜찮다면 우리 형님께서 뭐 노래 잘하시고 매너 있고 멋있고 코너 재밌는 건 누구나 아시죠. 근데 이 선운도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이 아마 방미가 마지막이 거의 되지 않으실까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번 어버이날, 그러니까 아버지 날이죠,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뭐랄까 신나는, 또 콘서트에 여러 가지 또그 볼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또 게임, 그 다음에 다양한 선물 이런 게또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희 한국일보나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지만 LA나 부에나파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홈쇼핑 월드 매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LA 지역 팔가와 세라노콘에 있는 LA 매장, 또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 부에나파 매장에서 홈쇼핑 월드에서도요 바로 직접 구매 가능하시고요. 아주관광이 제공하는 VVIP 버스 패키지, LA나 플러튼에서 출발하는 우리 안전 운전 그 도와드리는 부담 없이 도와드리는 차편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티켓 구매 및 상세 문의 전화번호 323-692-2170, 323-692-2170번으로 문의하시고요.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 샵.koreatimes.com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또는 한국일보 쇼핑몰 샵.koreatimes.com 323-692-2170번으로 통해서 여러분 많은 문의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파더스데이 선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서른도 콘서트,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콘서트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를 말씀 듣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오늘 이 시간은요, 건강을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건강 지킴이, 건강의 여신 헬스코리아 우리 김한정 호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언제 뵈도, 와, 오늘 특히 의상이 아주 그냥 여러분이 참 이거를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네요.
1: 건강한 의상.
0: 아, 너무 아이돌 의상을 입고 오셔가지고요.
1: 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더 젊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 근데
0: 이게 진짜 이렇게 네. 말씀드려도 근데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감히 이렇게 대범한 죄송합니다.
1: 머리 보는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0: 아니 그래 되게 그냥 아이돌 같이 되게 너무 캐주얼한데 너무 멋있어요.
1: 네.
0: 너무 멋있어요. 정말 10대 그 네. 청소년들이
1: 캐주얼하게.
0: 네. 여러분 네.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로 캐주얼한데 너무 아름답게 입으셨습니다.
1: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막 삶이 하루하루 피곤하고 힘들고 막
0: 약간 쩌들었다 그러죠.
1: 쩔어 있다 그러죠. 네. 피로에 쩔어 있고 이러면 이런 옷 같은 것도 사실 신경 써서 못 입게
0: 되는데 맞아요, 진짜로.
1: 이 옷 입는 것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재미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내가 좀
0: 눈 뜨고
1: 기력이 이렇게 기운이 되면. 있으니까 체력이 되고 이러면 네. 또 이런 분위기로도 입어보고
0: 맞아요,
1: 또
0: 맞아요.
1: 뭐 오늘은 좀 젊고 캐주얼한 분위기로 입었지만 어쨌든 또 정장 분위기로도 입고
0: 그렇죠.
1: 근데 그것도 내가 기운이 있고 뭔가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0: 그럼요.
1: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는 거.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0: 그렇죠.
1: 하루하루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그 하루하루의 행복이 쌓여지는 곳이 헬스코리아라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면서 하루하루의 활기,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헬스코리아에 함께하실 제품들이 뭐 워낙에 뭐 유명한 게 많아서 뭐 매일매일 고민이 되긴 하는데 오늘은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그 거래처 분께서 선물을 받으셨고 선물을 하셨던
1: 네네.
0: 저는 한 알만 얻어먹었던 전설의 한 알.
1: 아이고, 알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환.
0: 죄송합니다. 네네. 한 환만. 제가 원래 그래 뭐 꺾인다고 표현하고 좀 표현이 좀 저렴합니다.
1: 아니, 고품격 방송인데.
0: 방송은 고품격인데 네. 사람이 저렴해. 네. 태황 천진단을 오늘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1: 맞아요.
0: 해요.
1: 고품격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품격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0: 이건 진짜 프리미엄이죠.
1: 명품 보약입니다. 태황 이름에서부터 황제에게 바치는 그쵸, 보약이에요.
0: 그쵸. 제가 이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저희 거래처분이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1: 네.
0: 그분이 선물을 그러니까 앞뒤 순서가 중요해요. 그분이 선물 이걸 받으신 다음에 다른 분께 선물을 하신 거예요.
1: 그럼 그만큼 너무 좋았다는
0: 본인이 얘기죠? 좋았다는 거죠. 본인이
1: 좋았죠.
0: 하고 받았으면은 네. 진위 여부를 모르는데 본인이 받으시고 드셔보시고 저를 한 환 주셨고
1: 네.
0: 여러분들 나눠 드시고
1: 그분한테 받으셨고
0: 그분이 받았죠. 옆에서 쪼글쪼글 되니까 야 네. 너도 하나 먹어봐 이렇게 주셨는데
1: 네.
0: 그리고 본인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귀한 파트너분 거래처한테 이걸 선물해서 드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태황천진단은 정말 뭐 소중한
0: 네.
1: 가장 소중한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지만 어떤 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시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꼭 들어가는 게 정말 사랑하는 분이나 감사한 분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고다.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0: 그렇죠, 너무 고급스럽죠.
1: 나무 그 상자로
0: 네네.
1: 정말 그 저희가 보자기까지 이렇게 해서 예단 받는 것처럼
0: 아 맞다 그 예단
1: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무료 배송으로 고 받으실 분 주소를 주시면 딱 고
0: 네.
1: 열었을 때 딱 그 쌓여져 있는
0: 보자기가 딱 네.
1: 그 상태로 정말 예단 받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한 환 드실 때마다
0: 네.
1: 그 효능을 아시니까 드실 때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나한테 어떤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0: 그렇죠.
1: 느끼게 되니까 그분이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한테 아마 하셨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비즈니스 마인드.
1: 네, 맞아.
0: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지만
1: 열매가 어떻게 올지 그 결과물이 얼마나 크게 네. 다가올지 아시는
0: 뭐
1: 거죠.
0: 마음보다도 이제 은행이 또 알아주는 분이니까 해드려야죠.
1: 투자죠, 네.
0: 아니 근데 정말로 이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별로 입맛이 없으셨거든요.
1: 네.
0: 연세가 있다 보니까 항상 같이 식사를 해도 가도 되게 좀 씀씀이가 크신 분인데. 막 이것저것 시켜줘요.
1: 네.
0: 근데 본인은 정작 잘 안 드시고 못 드시더라고. 한두 개 그냥 끄적끄적 드시고 난 됐어. 너희들 많이 먹어. 약간 이런 분이니까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사실 신나지도 않고 같이 막 먹기 좀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조금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꼭 그래서인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리고면서 조금 입맛을 좀 뭐랄까
1: 찾았다고
0: 표현이 맞나 입맛
1: 이도 네, 그렇죠.
0: 좀 고급스러운 표현을 하려고 네. 입맛이 다시 돌아오셨다고 할 정도로 그 다음에는 한동안 잘 드시더라고요.
1: 네.
0: 고기도 드시러 가시고 야 회 먹으러 가자 이러고 본인이 막 회도 먹자 그러고
1: 소화도 잘 되고
0: 어 그러니까 잘 되니까. 확실히 자기가 좀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1: 네.
0: 저희는 옆에서 보면서 아 저분이 저게 진짜 효과가 원래 그런 거 안 드시는 분이니까 효과가 있나.
1: 네.
0: 저는 이제 한 밖에 못 얻어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가격이 저희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 비싸겠는가 보다.
1: 아, 아무나 드실 수 없는 말.
0: 근데 저는 진짜 비싼 줄 알았어요.
1: 드셨을 때
0: 그리고
1: 맞아.
0: 일단 보급스럽고 보이기도 드신 다음에 저도 한 환을 얻어 먹었기도 했지만 그냥 이게 봤을 때 와 그냥 시중에 파는
1: 때문에.
0: 시중에 파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건 고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전에 이제 방송하면서 알게 되니까 생각 기대치보다는
1: 네.
0: 가격이
1: 너무 훌륭하죠.
0: 멋있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이거보다 낮으면 솔직히 못 믿어요.
1: 아, 그렇죠.
0: 이게 왜냐면 성분 같은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주 원료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 원료를 이 정도 값이라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감사한 값이죠.
1: 네.
0: 근데 원료 자체가 대단한 거죠.
1: 저희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환 제대로 된 막 환 한국도 그렇지만 한의원 가서 지어서
0: 네,
1: 드시면
0: 네.
1: 환 하나에 뭐 여기 돈으로 막 2-300불
0: 그럼요.
1: 한국으로도 몇십만 원.
0: 네, 네.
1: 한 환에.
0: 그러니까 한 알.
1: 그런 환들이
0: 이제 그건 알로 해야 되죠? 한 알.
1: 아.
0: 그런 거 한 알 할 때.
1: 네.
0: 네.
1: 그런 환들의 그런 걸 다 드셔 보신 분들. 우리
0: 네.
1: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나이 드실수록 이제 몸에 좋은 거 먼저
0: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1: 그리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등급도 다 매기세요.
0: 네.
1: 가격과 상관없이 딱 드셨을 때 왜냐면 이제 거품이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몸에 좋다는 뭐 공 무슨 단도 있고
0: 네, 공땡단.
1: 뭐 많죠. 근데
0: 네.
1: 그런 환들 드신 분들이 태양천지나 딱 드시면 가격 듣고도 놀라시고 그런 환들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태광천진단은 원료 얘기하셨는데
0: 네.
1: 들어가 있는 원료가 우리가 이제 몸이 허하고 뭐 입맛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럴 때
0: 네.
1: 딱 떠올리는 보약하면 녹용이에요.
0: 기본이죠.
1: 그렇죠.
0: 네.
1: 허하면 녹용.
0: 녹용 먹고 싶죠.
1: 기력 회복 녹용인데
0: 네.
1: 녹용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최고급 녹용이 뉴질랜드산.
0: 네.
1: 뉴질랜드산 녹용이고 거기서도 상대, 중대, 하대
0: 네.
1: 전지를 다 사용했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 부분에서도 그 맨 끝에 있죠.
0: 자라나는 부분. 네네.
1: 거기 영양 성분이 가장 밀집돼 있습니다.
0: 그렇다고
1: 예. 근데 요 부분 붕골 팁이라 그래서 너무 고가예요. 정말 고가인데 요런 부분까지 붕골 팁까지 사용하는 그 제품은 별로 없어요. 물론
0: 네네네.
1: 우리 이제 국민보양 녹용 홍삼에도 들어가 있지만 요 전지를 사용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0: 전지를 사용했다.
1: 뉴질랜드산 녹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다 녹용이 이제 최고급 사용을 했죠.
0: 네.
1: 여기에 또 한국인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0: 홍삼?
1: 홍삼. 근데 홍삼 중에서도
0: 네.
1: 요게 홍삼도 급이 다 달라요.
0: 아, 그렇죠. 홍삼의 급이 있죠.
1: 그리고 또 어디 원산지 중요한데
0: 네네.
1: 이제 많이들 아세요. 강원도. 양질의 토양 강원도에서 6년근 홍삼을 최고로 쳐줍니다.
0: 그러면 지금은 녹용은 아까 뉴질랜드 최고.
1: 네네.
0: 홍삼은 국내산 강원도에서 6년근 최고.
1: 네네.
0: 와.
1: 이 홍삼은 또 사포닌 성분이 이제 그 암 발생도 억제한다는 얘기를
0: 네네.
1: 하잖아요. 그리고
0: 네.
1: 제일 좋은 땅의 기운만을 받았기 때문에 드셨을 때 이제 기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0: 네.
1: 강원도 최고급 6년근 홍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블랙마카. 블랙마카 남성분들은 많이 아세요.
0: 남자는 알죠.
1: 아,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여자분들도 요즘에 이제 마카. 마카.
0: 네.
1: 근데
0: 네.
1: 그 마카 중에서도 블랙마카는 정말 귀해요. 전 세계에서 3%밖에 안 된대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고 그 블랙마카는 그냥 일반 마카에 비해서 영양 성분이 몇 배도 높다고 합니다.
0: 블랙이 좋죠.
1: 네,
0: 원래
1: 블랙하면
0: 네.
1: 우리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 블랙마카만을 넣었고 요거는 뭐 페루 지역에서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많이 나는데
0: 페루의 산삼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죠. 이게.
1: 그렇죠.
0: 네,
1: 페루 산삼 그리고 뭐 인카 제국의 힘,
0: 힘.
1: 전사들의 힘의 상징
0: 맞아요.
1: 막 그럴 정도로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 이제 원기 회복하는데 요런 데 있어서는 또 최고예요.
0: 근데
1: 그런 블랙마카가 들어가 있다는 거.
0: 이야.
1: 여기 이제 또 금보다 귀하다는 3대 향 중에 하나인 침향.
0: 침향.
1: 침향은 또 요즘 많이들 아세요. 그래서 요 침향은 염증 억제 같은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물론 향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약재랑 먹었을 때 그 그런 약재의 기운들, 그런 좋은 성분들을 몸 전체로 쫙 뻗어나가게 하고 또 막힌 곳을 그냥 확 뚫어주듯이 기가 잘 통하게끔 그 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네네. 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염증이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런 게 네. 이렇게 곪아있다 그러죠. 염증이 맞아요.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감소시키는 거죠, 염증을. 근데 이게 침양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세균의 감염, 각종 이제 뭐 감염이 일어나는 걸로부터 이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자기가 수액을 이렇게 내뿜는 거예요. 네. 수액을 분비하면서 고기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분이 더 좋아요.
0: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1: 그래서 약간 흑색을 띠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는 침양 같은 경우에 몇 병이 된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된 그런 침양만을 사용을 해서 염증 억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네. 또 우리 몸 전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숙면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러니까 침양만으로도 이런 스트레스 완화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줘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쓴맛 같은 것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합성 뭐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0: 네.
1: 그냥 로얄 젤리. 로얄 젤리는 노화 방지, 뭐 피로 회복, 항암 효과 뭐 다 알잖아요.
0: 영국 아시잖아요. 왕실에서 드신다는 로얄 그럼, 젤리죠.
1: 그 로얄 젤리 또 호주산 로얄 젤리를 또 최고로 쳐줍니다.
0: 아 이거 호주산 로얄 젤리예요?
1: 네, 호주산 와. 로얄 젤리로 요 좋은 몸에 좋은 뭐 이 외에도 참당귀, 숙지황, 천궁, 산수유, 자기약,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까지
0: 어머,
1: 좋은 성분들이 다. 근데 이게 네. 황금 비율로 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0: 아, 비율이 중요하겠죠.
1: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도 딱 네. 보시면은 아까 황금빛 대환이라고 했는데 네네네. 일반 환들에 비해서 한 1.5배 이상 커요. 그래서 이제 드셨을 때 그 효과가 크고 그냥 황금빛이 아니라 진짜 실제 금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약재 성분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줬다가 네. 입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씹으면서 퍼지면서 그 약 기운들이 쫙 다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퍼지면 진짜 막 이렇게 누구만 바라보시던 분들도 막 눈부터 풀리시는데 눈에 힘이 빡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0: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들어가는 이 정말 원료만 말씀을 들은다도 제가 막 불끈불끈 힘이 막 솟는 것 같고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도 야 그렇지 이거 너무 좋은 거지 인정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젤리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30대 때 되게 제가 일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을 맨날 회식하고 새벽 4, 서너 시까지 뭐 일하거나 술 먹고 아침 6시 출근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와이프가 로얄 젤리 그 호주산 거를 네네. 동결 공조된 걸 사줬어요. 그거 캡슐 먹는데 정말 몸에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확실히 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영국 황실 여왕님께서 로얄 젤리를 드시는지 알겠다라고 했는데 그 좋은 로얄 젤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더 좋은 거랑 함께. 와, 어마어마할 거면 이거 진짜.
1: 네, 그래서 이게 드셨을 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거죠. 내 몸에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시니까 태왕천진단은 좀 이거저거 좋은 거 다 먹어봤는데
0: 드셔보신 분들?
1: 별로 효과가 없다 네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환만으로도 확 기력이 회복되는 게 느껴지신다고 해요.
0: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천진단 같은 거, 태양 천진단 같은 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뭐 누굴 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심지어 로얄 젤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이프가 사줘서 제가 먹었지만 저는 제 몸이 좋아진 걸 알아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쵸? 제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요지는 뭐냐?
1: 와이프 사랑?
0: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태왕천진단 같은 정말 정말 좋은 이런 보약을 사랑하는 남편 또 남편 아니면 어르신께 선물해 드렸을 때
1: 그럼요.
0: 옆에서 주신 분이나 보시는 분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 파더스데이 다가오잖아요.
0: 아 그러네. 이거 봐요. 저도 파더인데 파더스데이는 까먹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신경을 안 써 우리들은. 별로 주변에서 안 챙겨주니까.
1: 네, 저희가 진짜 네. 뭐 후니님도 그렇지만
0: 네.
1: 그 남자분들 또 중장년층
0: 네, 네.
1: 그 건강 관리 좀 소홀하세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0: 무게가 제일 높은데 사실 제일 소홀하고
1: 그렇죠. 네. 스트레스 받고 뭐 여러 가지 그 진짜 책임감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냥 버티시고 네. 그냥 막 일하시느라 정신없이 그냥 지내시는데.
0: 아, 눈물 난다. 네.
1: 아, 그러니까 이제
0: 로얄젤리도 우리 와이프가 안 사줘요. 아, 그거 다 먹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안 사줘. 그렇게 좋다 좋다 했는데.
1: 와이프분이 들으셔야 될 텐데. 네? 방송을. 아니,
0: 태왕 천진달이 더 좋은데요.
1: 그래서 네. 그러니까 좀 가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네. 우리 그 정말 이제 기력 많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0: 수술하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러니까 큰 수술하신 분들은 회복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좀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더 그냥 가만히 두면은 더 더디면서
0: 힘드시죠.
1: 또 여기서 합병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 병상에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서. 네네네네. 빨리 딛고 일어나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또 태왕천진단입니다.
0: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 드시는 거는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사이즈가 좀 큰 환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 뜻 뭐랄까 이거를 그냥 싹 씹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입 안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물고 계시면 머문고 계시면 네. 이 안에서 이제 체온 때문에 좀 살짝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녹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그럴 때 씹어서 이렇게 천천히 그 향도 이렇게 안에서 그
0: 그걸 느껴야 돼요. 저는 그렇죠. 진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1: 그럴 때 치유도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의미하세요. 그게 네. 정말 그
1: 먹는
0: 기분에...
1: 방법도 중요해요.
0: 그래요?
1: 그럼요.
0: 근데 이거는 삼킬 수는 없어. 사실 좀 커서.
1: 그렇죠. 그러니까 씹으면서.
0: 씹어서 드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한약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걸 드려도 그 향 때문에 쓰니까 막 확 물이랑 막 드시는 분 계시거든요.
1: 안 드시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0: 아 그렇게 드시는 게 나는 저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속상해요.
1: 그렇죠.
0: 이 향을 입안에 먹고 정말 이걸 느껴야 되고 네. 그게 정말 아시죠? 입이랑 코랑 연결되기 때문에 입에서
1: 맞아요.
0: 딱 씹을 때 숨을
1: 이렇게 뚫리는 게
0: 쉬면 코에서부터 이렇게 촥 온몸에 빠지는 그런 맞아요. 향이 나거든요. 그 느낌에 사실 1차로 눈으로 한번 건강해지고 입에 넣었을 때 씹었을 때 한번 건강해지고 숨 들으실 때 건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몸에 퍼지면서 건강 저는 이렇게 믿는데 4차원 4단계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쫙 넘기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엔 좀 속상해. 혹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드시거나 드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걸 조금 음미하신다 표현이 맞겠죠. 씹어서 입에서 향을 쫙 풍기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1: 녹이면서.
0: 훨씬 더 녹이면서.
1: 근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0: 잔여름. 네.
1: 그럼 이제 물로 한번
0: 그때는 물로
1: 드시면. 몸 안에 쫙 그 내 건강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져요. 왜 웃으세요?
0: 아니, 이거 이런 좀 잠깐 장난 섞인 말씀드려도 돼요? 요런 화한 네. 드시는 분이 와이프한테 네. 입에 좀 남잖아요. 네. 와이프를 하나를 주긴 아깝고 그래서 자기가 먹다가 이제 조금 남은 거를 와이프랑 키스를 했대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었다고 내가 진짜 정말 추하다. 내가
1: 그러지 마시고 그냥 네. 사서 같이
0: 잔여물 말씀하시길래 네. 생각이 났어요.
1: 저희 지금 가격 너무 좋아요.
0: 가격이 이거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격 어떻게 됩니까?
1: 프로모션 너무 좋습니다. 500불이나 할인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다라는 얘기들을 하셔서 네네네. 저희가 기운 좀 내시라고 500불 할인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할인데 하지 않은 가격도 너무 착용하다고 얘기를
0: 네네.
1: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판 들어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선물하면 너무 받아보시는 분이 드시기 전부터 감동을 받으신다는 게 2단으로 그 나무 상자로 돼가지고 환 하나하나의 케이스도 굉장합니다.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네. 그거 못 버리셔가지고 막 그 약통으로 쓰신다고
0: 맞아요,
1: 그럴 정도로
0: 맞아요. 못 버려요.
1: 한 환 들어가 있으니까 한 환 정성을 다 쏟아 부은 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드실 때마다 느끼시는 거고
0: 네.
1: 근데 그게 30판 들어있는 거 그 한 상자가 1,500불인데 네. 500불 할인 행사 하니까
0: 1,000불 그러니까 이게 사실 1,500불이란 가격이 전혀 뭐 어떻게 보기에 다르지만 정말 우리 몸을 생각해서 정말 건강한 최고의 태왕 천진단 생각하면 저는 1,500불이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건강한 가격으로 생각을 했는데 500불이라면 3분의 1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1: 그쵸.
0: 33% 할인 너무 저렴하게 할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Father's Day 또 선물로 또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감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500불 상당의 태왕천진단이 이번에 만나시는 가격 500불 할인된 가격 1000불로 그리고 배송까지 해주시는 거죠.
1: 여기에 여러분들
0: 여기에
1: 또 훈훈한 카페
0: 네
1: 고품격 방송
0: 고품격,
1: 듣고
0: 네.
1: 전화하시는 분들
0: 네.
1: 방문하셔서 방송 들었다라고 네. 얘기하시면 저희가 3환 특별판이 있어요.
0: 네.
1: 요것도 지금 세일 가격이 120불이에요.
0: 네네.
1: 3환
0: 세 개 들어있는 거.
1: 요것도 나무 상자로 돼 있어서 요거 선물에도 굉장히 받아보시는 분들.
0: 이거 선물 주신다고요 그러면?
1: 요거 두 박스나.
0: 두 박스를 선물 주신다고 3만짜리를
1: 가격적으로는 지금
0: 우와.
1: 세일가로도 240불을 여러분들이
0: 와,
1: 가져가신
0: 말도 안 돼.
1: 거고 500불 할인행사니까 740불. 740불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죠.
0: 이거는 원고에도 없는 건데. 네. 이야 대박입니다. 아 이것도 고민되는데요.
1: 돼요. 네.
0: 진짜 고민되는데.
1: 이 4만 특별판도 사실 이제 좀 많이 힘드시고 지치신 분들은 한 달 정도 드시는 거 좋지만 나이 좀 이제 많이 드신 분들이나 어르신들. 네.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좀 뭔가 활력을 찾고 싶다, 이만큼 네. 찾고 싶다 할 때는 그냥 몇 탄만 드셔도
0: 아, 그럼요.
1: 그때 확 그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3만 특별판 사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0: 이거를 그저 30일 동안 꾸준히 드시지 않으셔도 네, 필요하실 때마다 드셔도 충분히 이게 에너지가 확 나오니까. 근데 그게 3만을 된 걸 두 개를 선물해 주신다고요 지금. 야 이러면 여섯 환을
1: 네.
0: 와 무려 선물을 지금 500불 세일에 4만짜리 선물을 두 개를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방송 말씀하셔야 돼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훈훈한 이런 거는 카페. 꼭 챙기셔야지.
0: 이건 꼭 챙기셔야 됩니다. 거예요.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저도 고민해야겠는데 원래 지금 제가 선물할 때가 있는데 또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럼 4만은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3만은 와이프 중에 4만은 내가 먹으면
1: 되고. 4만을 선물하고 30만을 본인이 드시는 분이.
0: 아 그럴 수도 있구나.
1: 저희 따로 배송도 이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따로 배송.
1: 근데 부모님한테 보내는 30만 네. 보내고 야, 이제 사업품을 창조 경제다. 보내주세요. 네. 네. 그렇게 따로 배송해 주는 건 헬스코리아밖에 없습니다.
0: 그럼요. 그래서 네. 배송이 얼마나 힘들고 비용도 그럼요. 센데요.
1: 무료 배송에 이거 OTC카드 당연히 적용되고 여러분들 그 매장 가시면 또 볼 수가 있으니까
0: 직접 보시면 되죠.
1: 거기는 이제 저희가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것만 봐도 너무 너무 고급스럽다고 얘기하십니다.
0: 그렇죠. 여러분 와 홍삼의 정말 최고급 녹용 그리고 블랙 마카 침향 로얄 젤리의 온갖 정말 정말 우리 좋다고 하면 참단기 숙지황 청궁 산수유 자기야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버섯 등등이 들어가 있는 최고의 정말 보약입니다. 여러분 태완 천진단 오늘 1,500불이 아닌 500불 할인된 1,000불에 만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3환 세트를 두 개나 그러니까 여섯 환을 두 개나 받을 수 있는 오늘 정말 최고의 오늘 선물 세트입니다. 요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우리 저기 잠깐 마무리하기 전에 매장 안내만 부탁드릴게요.
1: 네, 저희 헬스코리아 매장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이 마켓 들어가는 1층 오른쪽 입구에 있고요.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그 한남체인 몰.
0: 네.
1: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0: 코코우도
1: 그
0: 있는데 네.
1: 강남스테이션 고깃집 그 사이에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가든그룹은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여기 그 북창동순도 보이는 그 라인이에요. 인바운카덕시 바로 옆이니까 네네. 가셔서 이제 뭐 지금 마사지 체어 얘기는 안 했지만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잖아요. 그 체험도 해보시면서
0: 할 겁니다. 네, 저희가
1: 태양 천진단 또 얘기하시면서
0: 네.
1: 또 방송 들었다는 얘기하시고
0: 어.
1: 두상자 그 특별판 3만
0: 오늘은 태양 천진단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1: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0: 네, 여러분 정말 이 최고의 선택 태황 천진단 오늘 놓치지 마시고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또 재밌는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네, 여러분 지금 현재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현정 호스트님과 건강한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태왕 천진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방송을 우리 와이프에게 두 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아마 와이프가 들으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돌아오는 파더스데이 때 저희 장인어른도 네네. 요새 조금 기력을 많이 좀 확실히 네. 제가 지금 결혼 16년 차거든요. 네. 16년 전과 지금 비교하는 건 좀 오바긴 한데 매해 지날 때보다 우리 장인어른 조금 이제 기운이 떨어진 게 느껴져요. 확실히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몸이 그렇다 보니까 볼 때마다 조금씩 기운 떨어지고 점점 입맛이 떨어진 게 느껴지니까 아, 뭘 해드릴까 해서 와이프는 자꾸 그냥 용돈 드리자고 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 때 용돈이 아닌 태왕천진단을 좀 드시게끔 하고 네. 우리 사만 선물은 제가 좀 먹었으면 하는 정말 소망이 있네? 자, 그거는 와이프 듣고
1: 실행을 하실 것 같은
0: 전 또 그런 거 잘해요.
1: 근데 그 어르신들이 입맛 떨어지는 게 정말
0: 근데 그게 제일 걱정돼요.
1: 제일 걱정이고 그럼요. 고기를 끊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0: 잘 드시는 분 치고 편안찮으신 분 없어요.
1: 맞아 맞아. 정말로. 그래서 이렇게 네. 그 뭔가 그 잘 소화도 되고 순환이 잘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뭐가 우리가 음식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으면 정말 문제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의욕이 없다는 얘기예요.
0: 의욕이
1: 삶에.
0: 없는 거죠. 네.
1: 뭐 열정도 즐거움도 없고 즐거움도 행복도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누워만 있게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럼 안 돼요.
1: 그러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저는 방송 듣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네.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뭐 잘 챙겨주면 뭐 더할 나위 없지만 또 일하고 바쁘고 뭐 자기들 삶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면 언제 해주나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그리고 서운해하세요. 아, 됐어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시고
0: 진짜 됐다고 그러네. 네가 언제부터 내 말 잘 들었냐.
1: 요즘 현명하신 분들은 그냥 네. 매장에 오셔가지고
0: 나 이거 해줘 이런 네. 그게 훨씬 좋다니까요.
1: 그리고 전화로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냥 본인 용돈으로 가서 그 손주들 모아놨다가 손주들 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0: 그러지 마세요.
1: 그러지 마시고
0: 진짜 손주 주지 마세요.
1: 그냥 자식까지는 오케이. 위해서 쓰는 게
0: 손주는 네. 진짜 제가 봤을 때 아무
1: 맞아, 맞아.
0: 그 진짜 아닙니다.
1: 네,
0: 네. 네. 뭐 제가 이런 말씀 감히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르신들 저도 그런데 가끔 소화 안 될 때 저는 요새 정말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1: 네.
0: 이게 좀 토픽이 어긋날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요새 스트레스 받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가스알명수라든가 소화제 이런 것들을 좀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정말입니다. 요새 제가 조금 소화가 안 될 때 저 뭐 하는 줄 아세요?
1: 디바.
0: 저는 디바죠. 그러니까 마사지. 네. 등 마사지 하잖아요.
1: 네네.
0: 야 이게 소화가 정말 도움되더라고요. 등을 이렇게 쓰다마주니까 그런지 몰라도
1: 네. 정말 제대로 해주니까.
0: 제가 정말 느껴요. 저 소화 안 될 때 밥 먹고 배부르다 좀 이렇게 더부룩한데 그럼 바로 마사지자 디바고 뭐 그라비티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 앉아서 등 쪽을 해주면요 정말 소화가 잘 돼요.
1: 그때는 거, 수동으로 하세요?
0: 아니요, 좀 자동 등.
1: 자동
0: 등 쪽으로.
1: 아, 등 쪽으로.
0: 네. 그럼 마지막에 토토토 쳐주는 것까지 있거든요.
1: 네.
0: 디바는 그런 거 있다? 지금 눈빛이 그라비티 쓰시는 분과
1: 그라비티도 있어요.
0: 있겠죠.
1: 그라비티도 있습니다. 네.
0: 아무튼 그래서 디바 이걸 해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라비티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마사지 의자를 사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겁니다. 저는 진짜 소화하실 때 여러분 마사지 그라비티 디바 가지고 계신 거기서 등 쪽 한번 쫙 해보세요. 정말 순환이 쫙 되는 게 느껴지고 소화도 잘 되고
1: 그러니까 마사지는 치료요법으로 네. 수세기 동안
0: 그렇죠.
1: 사용이 되어 왔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소화 안 되면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등 쓸어주고 네. 두드려주고 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게
1: 밖에서 이렇게
0: 와이프도 안 해줘요.
1: 네.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해주기를 기대하면
0: 네, 그렇죠.
1: 그거 스트레스 받고
0: 맞아요.
1: 오히려 더
0: 시간만 낭비하고,
1: 시간 낭비하고 네. 슬퍼집니다.
0: 네,
1: 내 건강은 관리가 안 되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냥 본인 건강은 본인이 관리하고 필요한 건 그냥 내가 해결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사지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물론 훈이님 같은 경우에 저희 H솔루션 7가지 모델 중에 네, 네. 최고봉인 럭셔리의 네. 끝판왕
0: 그쵸.
1: 디바를 가지고 계시죠.
0: 제가 그거를 체험해서 그래요.
1: 부드럽게 강하게 네. 네. 이제 마사지가 제공이 되는데 저희 이제 마사지 근데 훈이님은 마사지와 그 전에 있었고
0: 네네네.
1: 디바를 만난다면 이제 바로 갈아타신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바로 10분 만에.
1: 네, 더 좋은 이제 항상 최고로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네. 마사지 치료를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거나 네. 이제 약간 선입견 갖고 계시거나 네. 근데 아, 시도를 해볼까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입문용이라고 얘기하는 네. 처음 이제 장만하시는 분께는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 그라비티라고 합니다. 일단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고 네. 근데 가격이 부담이 없다고 해서 마사지까지 제대로 안 되면
0: 아 그건 아니죠.
1: 그냥 무늬만 마사지 채우고
0: 그렇죠.
1: 얼핏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요즘은 마사지 채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브랜드도 많고 모델도 많은데 꼭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셔야 되고 AS까지 조건 다 까다롭게 그렇죠. 여러분들 1, 2년 사용하실 거 아니잖아요.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니까 깐깐하게 비교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하시고 나서 선택하는 곳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 곳이 헬스코리아입니다. 하...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0: 그렇죠.
1: 가격 대비 최고의 그런 성능과 여러분들 처음 마사지 채워 장만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
0: 네.
1: 이제 아 잘 썼다. 어 가성비 갑이다. 이제 드린 돈에 비해 내가 거두는 게 훨씬 많다라고 하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되는 거잖아요.
0: 가격이 말이 안 되거든요.
1: 그게 그라비티예요. 네.
0: 진짜로 저는 여러분 감히 뭐 아까 제가 농담 섞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르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게 저도 어머니 뭐 장모님 장인어른 선물을 저도 많이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본인이 원하는 걸 말씀 안 하시면 힘들거든요.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청취하시는 어르신들 자제분께 그냥 이번 선물은 그냥 편안하게 난 티가 좋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자녀분이 티? 티가 뭐지? 뭐 마시는 차, 홍차 티인가 아니면 옷 티인가? 나는 그냥 그라비티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1: 나는 티라 그래서 무슨 티지?
0: 아니 그라비티. 나는 이번 선물은 그냥 티나 해줬으면 좋겠구나.
1: 아,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0: 근데 여러분 가격이 그냥 티 값이에요. 차 값이에요 이거 진짜.
1: 그렇죠. 한 달에 내는
0: 48개월 저희, 할부하시면 여러분 월 90달러 플러스 택스예요.
1: 무이자예요.
0: 무이자로. 이거는 정말 가격 제가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는 게 요새 94불 플러스 100불 정도 하는 건데
1: 네.
0: 100불로 여러분 정말 차 한 잔 3잔 마시면 그냥 100불이에요 진짜로.
1: 그쵸.
0: 뭐 발렛 나가죠. 가서 네. 팁값 나가죠. 뭐죠? 팁 나가죠 하면 100불이 뭡니까? 근데 정말 이 그라비티 여러분 티를 자녀분 뭐 본인이 사셔도 되고 월 94불 플러스 택스에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시면요 정말 한 달에 100불 안 되는 돈으로 24시간 1년 내내 10년 내내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그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만 알리는 정말 정말 혜택이자 정말 선물입니다. 이걸 안 해보신 분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1: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누리시는 거고 네. 그만큼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정보 시대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그라비티를 선택 안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0: 그렇겠죠.
1: 그러니까 그라비티는
0: 체험을 해보셨으면 네,
1: 체험해 보시고 내가 마사지 체험 이제 정말 네. 생각하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구매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라비티가 나온 지가 6년이 훨씬 넘었죠. 7년 돼가니까 뭐 이 무이자 할부 이용하신 분들도 네. 언제 끝났는지 모르게
0: 끝나셨겠네요.
1: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내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반납하는 게 아니에요.
1: 정수기도 요즘
0: 맞아. 정수기도 그래 가격.
1: 70불 꼴이에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딱 스탑하면 바로 그래. 가져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라비티 모델 그러니까 초반에 사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뭐 그러네요. AS 같은 것도 거의 안 받고 사용을 하고 계셔도 너무 좋다고 네. 얘기하십니다.
0: 그리고 3년 풀 워런티 나오고요.
1: 네네.
0: 배송 무료고요, 여러분. 세팅 무료로 해주시고요. 야 이거는 자 해보시고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주변에 글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제가 이래요. 1년 360일 언제든지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마사지를 왜 매일 해? 이런 분들이 계세요.
1: 야,
0: 마사지는 그냥 아플 때 한번 가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1년에 한두 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안 한다고 몸이 아파거나 뭐 안 아픈 사람이 아프진 않으니까. 근데 이거를 꾸준히 마사지를 필요할 때 받으시는 분과 정말 1년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과의 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봐요. 제가 그랬으니까.
1: 저는 그거에 좀 비유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0: 네.
1: 어쩌다 한번 하는 사람
0: 그렇죠.
1: 틀리잖아.
0: 운동도
1: 근육
0: 그렇죠.
1: 양도
0: 그렇죠.
1: 틀리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 운동은 꾸준히 매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0: 네네.
1: 그냥 정말 세수하듯이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0: 세수
1: 해야 매일 되는
0: 하세요? 것처럼. 여성분들 깜뜩깜하실 텐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알거든요. 여성분들 매일 안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1: 저희 잠깐 네. 쉬는 날 같은데
0: 그렇죠.
1: 근데 네. 그것처럼 운동도 하다가 안 하면 딱 그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운동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삶을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0: 잘 아시죠.
1: 그것처럼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는 관리가 되는 건데 마사지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어서 그거를 너무 자주 받으면 네. 이게 몸이 거기에 익숙해질까 봐 피했다고. 왜냐면 아유.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마사지가 없어서. 근데 아, 그거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매일매일 받으면서 관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뭉쳐 있는 것도 그때그때 풀어주면은요. 나중에 가서 그렇게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0: 그렇죠.
1: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막 하시더라고요. 그 굳어 있는 부분들이 막 어떻게 잘못 뭐 이게 돼가지고 네네네. 파열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근육도 그렇고 뭐 이런 뭉쳐 있는 이런 것들 그때그때 관리하는 거랑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예요.
0: 맞습니다.
1: 마사지 체어가 있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그리고 하루하루에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0: 그렇죠.
1: 거. 그러니까 다른 일들까지 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밝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체어 이거는 정말 말로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본인이 체험을 하고 느끼셔야 돼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다 처음에는 아, 그게 뭐가 필요해 이러셨던 분들이 오셔서 아 이거를 내가 왜 망설이다가 늦게 선택을 했을까? 왜 집에 하루라도 좀 빨리 들여놨어야 됐는데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맞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마사지 체어를 구매를 하셨던 거 아니면 하려고 검토를 하셨던 분들 저도 옛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그 마사지 의자에 그런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 사봤자 결국엔 그냥 옷걸이 되고 뭐 애들 놀이터 되고 별 쓰지도 않고 그냥 애물덩어리 돼 갖고 그냥 구석에 크게 자리만 차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헬스코리아 가셔갖고 그라비티를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게 과연 구석에서 속된 말로 구석에서 그냥 하나의 인테리어로 그냥 들어가느냐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쓰는 나의 정말 마사지 파트너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받아보시면 다릅니다. 그 어르신들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손자 손녀들 옆에 와서 손발만 조금 주물러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그 어린애들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네네. 뭐 전문진도 아닌데 근데 누가 이렇게 팔다리만 조금만 눌러줘도 혈액순환 되는 느낌 다 아시잖아요.
1: 순환이 딱
0: 되잖아요. 순환이 팍팍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아무 때나 원하실 때 가서 쭉쭉 눌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자 손녀의 그 따뜻함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강한 힘으로 탁탁 눌러주면 이 진짜 피로가 촉촉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라비트는 정말 처음 이 마사지 의자에 들어오실 때 최고봉인데 지금 48개월 4년 무이자 할부를 택하신 분은 월 94불 플러스 택스 100불 정도의 정말 놀라운 그라비티 성능을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고요. 무료 배송에 3년 풀 워런티입니다. 그리고 배송도 집 앞에 놓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옷 유니폼 입으신 분이 세팅 탁 안 하세요.
1: 저희 직원이 나가요.
0: 직원분이 네. 오셨고 회사 차로 해주시니까 정말 믿음이 가고요. 또 시간도 정말 잘 빨리빨리 주시고 선물도 혹시 지금 나와요?
1: 저희 이지바이크
0: 조심스럽게 이지바이크 나옵니까?
1: 아. 이지바이크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마사지 받으면서 운동까지 이제 요거는 발만 딱 얹어놓으면 자동으로 페달이 돌아가면서 그쵸?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입니다.
0: 네.
1: 요것도 그 단독 상품으로 베스트셀러고 그렇죠. 어르신들한테 선물로도 정말 인기예요.
0: 너무 좋죠.
1: 그리고 막 어르신들은 진짜 335 오셔가지고
0: 한 분이
1: 사셨으면 그게 조매를 막 다 네, 사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같이 막 오셔가지고 너희가 아직도 없냐고 막 사고 막 서로 막 사라고 막 얘기하실 정도로 베스트셀러인데 이게 249불이에요.
0: 네.
1: 이것도 저희 H솔루션 작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착한 가격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드려요.
0: 이거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1: 그냥 드립니다.
0: 여러분 정말 이 정말 좋은 조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100번 말로 설명을 드려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매장 한번 가보셔서 예약하고 오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매장 한번 가셔서 정말 체험 한번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헬스코리아입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대표 전화니까 전화 문의하셔서 뭐 오렌지 카운티 계신 분들은 오렌지 카운티 쪽 가시고 LA나 LA 쪽으로 매장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가장 가깝고 편리한 쪽으로 직접 가셔서 전혀 불편함 없이 눈치 안 보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7가지 체어가 있으니까요. 그라비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래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분은 저처럼 디바에 확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라비티 너무 좋은데 거기서 훨씬 분도 계실 거고 가셨다가 또 그 태왕 천진단 보시고도 이것도 괜찮은데 보실 수 있는데 꼭 한번 체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덧붙여 드리자면 이 마사지를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번에 나의 정말 나를 내 몸을 가꾸겠다.
1: 네네.
0: 그러면 우리 아이 말고 누리 아이가 있죠. 누리 아이가 또
1: 우리
0: 아이가 정말 중요하지만
1: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것처럼 눈 네, 건강 누리. 중요하니까.
0: 왜냐면 저는 이게 너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굳이 이거는 그냥 눈에 마사지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기기로
1: 그럼요.
0: 이게 입증이 된 기기이기 때문에
1: 저는 눈 건강을 위해서는 요거는 각 가정에 한 대씩 있어야 돼요.
0: 그럼요. 요새는
1: 정말로 저는 요거는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헬스코리아에서 제품 세 개만 들고 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면
0: 자 재밌다. 자 제품을 세 개만 들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고
1: 누리아이
0: 누리아이 또 두 개 좀 뭐예요.
1: 오늘은 태왕천진 나날이에요. 마사지 체어를 갖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가 예. 그리고 요즘 신제품 중에 목어깨 마사지기도 저는
0: 마사지? 네.
1: 그때 그때 좀 바뀌긴 하는데 누리아이는 꼭 껴요. 탑3의 누리아이는 네. 눈 건강 그만큼 소중하게 나이 들수록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증상들이 아무리 눈이 좋으신 분들 이제 노화는 그럼요, 시작되는 그럼요. 경우도 네. 있고 그거 말고도 요즘은 눈이 혹사받는 시대예요.
0: 맞아요.
1: 바라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깜빡깜빡 안 하면서 이게 드라이해지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그 건조 증상이 나오는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그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눈의 네. 젊음도 유지하는 거 중요해요.
0: 아, 중요하죠.
1: 근데 그거를 저는 누리아이 덕을 톡톡히 받고
0: 네.
1: 전 돋보기도 정말 이 나이까지도
0: 아직 안 쓰시죠?
1: 네, 안 끼고 있을
0: 때. 제가 외람된 실내되는 질문을 괜찮다면 드리고 네. 싶은 게 혹시 그 남편분께서 네. 누리아이 자주 쓰시죠?
1: 잘 안 썼다가
0: 잘 쓰셔야 될 것 같은데
1: 좀 해요,
0: 이게 안구 건조증에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1: 맞아요.
0: 여러분 안구 건조증이 뭐 대단한 병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짧은 지식에 따르면 요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컴퓨터 사람이 눈을 1초에 몇 번씩 깜빡이고 1분에 몇 번 깜빡이는 게 필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눈 깜빡임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집중해서 보게 되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게 있대요. 아름다운 거 보거나 멋있는 거 보면 눈을 깜빡이지 않고 멍하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구가 건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막 대단한 병이 아니고
1: 뜨고 있는 시간이 길면
0: 그러니까 맞아요. 눈을 깜빡깜빡 할 때 깜빡 못 하고 떠 있는 것 때문에 안구가 건조하게 맞아, 되는 건데 그 제가 아까 외람된 질문 드렸던 게 우리 김원종 선생님의 남편분께서는 아름다운 걸 자주 보시려면 눈을 깜빡임이 아무래도 남들보다는 덜 할 수밖에 없으니까
1: 아, 또 뭐 누리아이에 무슨 선물 주냐고 또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0: 네.
1: 뭐 칭찬을 할 때는 네. 뭔가 있어요.
0: 아니 그 뭐 아셨죠?
1: 그래서
0: 제
1: 저희가 네. 누리아이 100불 할인된 가격
0: 좋아요.
1: 네. 399불
0: 여러분 들으셨죠?
1: 399불 아니고 399불에
0: 399불에
1: 이거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입니다. 네.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0: 김원종 선생님이 지나간 모든 네. 주변 분들은 필요하십니다.
1: 그리고 꼭. 여기에 네. 눈 건강
0: 네.
1: 그 먹는 영양제 중에선 최고예요. 네네. 천원 키워 눈 건강 요거 70불이에요 한 달치가.
0: 그것도 선물 주신다고요?
1: 요것도 드릴게요.
0: 이야
1: 그런 칭찬을 받았는데
0: 이야 여러분 들으셨죠? 네. 오늘 499불 아닙니다. 누리아이 100불이나 할인해서 399불에 무료 배송하시고요. 당연히 1년 워런티 풀로 주시고요. 눈 건강 최고의 약 눈 건강 70불짜리 상당의 선물까지 오늘 챙겨주시는 게 바로 누리아이입니다. 이야 제가 저도 지금 눈이 좀 건조되는 것 같아요. 같이 방송하다
1: 아니,
0: 보니까.
1: 아니 누리아이
0: 지금 주실 때 오늘 놓치지 마시고 오늘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게 최고니까 저희 주말마다 이거는 건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1: 아 그럼요.
0: 그렇죠? 네.
1: 더 해야 돼요.
0: 그렇죠. 네. 더 해야 돼요.
1: 그래서 네. 저희는 방송은 항상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정말 다양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0: 맞아요.
1: 이제. 여기 좀 오늘 소개할 제품에 좀 한정돼 있는데 헬스코리아에 네. 가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정말 방송은 빙산
0: 일각이죠.
1: 일각이었구나라는 네. 얘기를 하실 정도로
0: 네.
1: 다양한 제품들. 왜냐면 본이 필요한 게 다 달라요.
0: 맞아요.
1: 그때.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몰랐던 사실들의 또 신세계. 건강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뭐 이미 제가 마지막 저기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마지막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1: 네.
0: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시겠어요? 굳이?
1: 뭐
0: 더 이상 뭐 디스카운트 없으면 뭐.
1: 헬스코리아
0: 네. 아니 헬스코리아 19년이죠
1: 그럼요.
0: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품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믿음과 신용으로 19년을 타운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저 같은 성격 있는 손님들이
1: 네.
0: 이게 믿음이 안 가고 뭐 효과 없고 문이 안 좋았으면 그럼. 벌써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1: 저도 아마 일을 계속 안 하고 있을
0: 그렇죠.
1: 거예요. 믿음이 안 가고.
0: 그러니까요. 그래서 19년 우리 믿음과 크레딧의 우리 헬스코리아 여러분 믿고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러니까 일단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든지 네.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장. 저희 문턱도 없어요. 체험장이라고 하고 항상 열려 있고 반갑게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셔서 모든 제품들 체험해 보시고 네. 내 몸의 변화를 느껴보시고 건강한 삶을 헬스코리아와 함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0: 아 좋습니다. 오늘도 저 눈 깜빡이지 못하게 아름다움으로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흔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오늘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거미의 어른아이 틀어드리고요. 우리 헬스코리아 가시면 누리아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거미의 어른아이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이서희입니다. 지난주부터 조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 말 가장 극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인 위화도 회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압록강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이성계. 그 결정은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고려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위화도 회군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조선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려는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왕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고, 고려를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몽주, 고려 최고의 충신, 고려 최고의 외교관, 고려 최고의 학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정몽주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승자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모두 옳았고 고려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시대를 읽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정봉주는 고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 수석 졸업,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학 교수, 이 모든 것을 합친 수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죠. 권문세족이 썩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집을 부수지는 않는다. 고쳐서 써야 한다. 그에게 고려는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이 살아온 나라였고 500년 동안 이어져온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말하는 새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애국자였습니다. 정도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새 나라를 만들자고 했고 정몽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 고려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목표는 같았습니다.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계도 정몽주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성계는 여러 차례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새 나라에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몽주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술자리가 열립니다. 1392년 봄, 개성.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만납니다. 젊은 이방원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몽주가 살아있는 한 새나라는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하여갑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려든 조선이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같이 갑시다.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듭시다. 정치적 제안이자 마지막 회유였습니다. 그런데 정몽주는 즉시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바로 단심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죽어도 고려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이방원은 깨닫습니다. 설득은 끝났다는 것을. 이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역사는 유명한 밤을 맞이합니다. 선죽교. 정몽주는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복면을 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쇠몽둥이가 휘둘러집니다. 정몽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려도 사실상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일 때 이성계는 알고 있었을까?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성계가 매우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정몽주는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명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몽주를 죽여버리면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없었죠. 정몽주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고려 부흥 세력이 모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사람다운 판단이었습니다. 냉정하고 잔인하지만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정몽주가 사라진 뒤 역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1392년 공양왕이 폐위됩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처음부터 국호가 조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새 나라 이름을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화령, 조선, 기타 여러 이름이 후보에 올라옵니다. 결국 명나라 황제가 조선을 승인합니다. 조선, 아침의 나라.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대부분은 담담했습니다. 농민들은 여전히 농사를 지어야 했고 장사꾼은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고 당장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 나라는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설계도를 꺼냅니다. 불교 중심 국가에서 유교 중심 국가로, 귀족 국가에서 관료 국가로, 그리고 500년 조선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성계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주저없이 정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 칼을 잘 쓰는 사람, 군대를 이끄는 사람.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도전은 후자였죠. 그는 혁명가이면서 동시에 설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건국 대통령의 참모이자 헌법 기초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장이자 국가비전 설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정도전은 새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 권력을 잡고 싶어서였을까요? 물론 권력욕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원하니까요. 하지만 정도전의 글을 읽어보면 그보다 훨씬 큰 고민이 보입니다. 고려는 왜 망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는 고려가 단순히 왕이 무능해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기업 컨설팅에서나 나올 법한 생각입니다. 사장이 바뀐다고 회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도전이 딱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왕이 나오면 나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좋은 왕만 믿으면 안 된다. 제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14세기 사람에게 이런 생각이 나왔다는 것 놀랍지 않은가요? 당시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기본적으로 왕이나 황제가 절대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은 말합니다. 왕도 법을 따라야 한다. 왕도 학문을 해야 한다. 왕도 잘못하면 신하가 비판해야 한다. 이 말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과 같은 견제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 감시 장치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감사기관, 국회가 하는 역할과 비슷합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당시 기준에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정도전 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민본주의입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백성이 직접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왕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 정도전은 여러 글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려 말 백성들이 왜 힘들어졌는지 분석하고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권문세족의 특권을 비판합니다. 지금 읽어보면 정치개혁 보고서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서 균형 있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도전을 너무 현대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역시 철저히 14세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상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성 참정권도 없고 신분제도 유지됩니다. 왕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정도전은 민주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유학자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앞선 국가 설계자였기 때문이죠. 역사학자들이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혁명가는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도전은 달랐습니다. 무너뜨린 뒤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가 만든 시스템 상당수는 500년 동안 조선을 움직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1392년에 만든 국가 시스템이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까지 기본 골격을 유지합니다. 무려 500년입니다. 오늘날 기업 가운데도 500년 유지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도전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한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국가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훗날 이방원과 충돌하게 됩니다. 정도전은 제도가 강한 나라를 원했고 이방원은 강한 왕이 이끄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조선을 만든 두 천재.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조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은 곧 피로 물든 왕자의 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정도전이 만든 왕의 견제기관 삼사에 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삼사는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을 감찰하며 정책을 논의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삼사는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을 말하는데요. 사관원은 한마디로 왕에게 직언하는 기관입니다. 왕의 잘못된 정책이나 행동을 비판하고 왕이 부적절한 인사를 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왕의 명령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재고를 요청하고 관리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왕이 능력 없는 측근을 고위직에 앉히려 하면 사관원 관리들이 전하, 그 인사는 부당합니다 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이나 국회의 견제 기능과 비슷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헌부인데요. 한마디로 감찰원, 감사원 역할입니다.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조사하고 비리 관리를 탄핵하고 지방 수령을 감찰하고 사회 기강을 유지합니다. 암행어사가 지방을 조사했다면 사헌부는 중앙에서 관리들을 감찰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감사원, 검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합쳐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홍문관인데요. 한마디로 국가의 띵크탱크였습니다. 왕에게 정책을 자문하고 역사와 경전을 연구하고 왕의 학문 교육을 하고 경연을 주관했습니다. 경연은 왕과 학자들이 함께 공부하며 국정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정조는 홍문관 학자들과 토론을 즐겼고 세종대왕 역시 경연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 정책자문위원회, 국책연구원, 청와대의 정책실과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사가 서로 협력하면서도 왕권을 견제했다는 것입니다. 사관원이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시하고 홍문관은 정책을 검토하고 자문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기관의 젊고 유능한 관료들을 흔히 언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들이 매우 강력해서 왕조차 함부로 무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성종 때 삼사가 크게 강화되었고 이후 사림 세력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조선은 다른 왕조에 비해 비교적 강한 왕권 견제 장치를 갖춘 나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책을 읽을 때 종종 착각을 합니다. 왕이 바뀌면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됩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농촌 마을을 생각해 볼까요? 한 농부가 새벽에 일어납니다. 소를 몰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밥을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 바뀌었대. 농부는 잠시 놀랍니다. 그래? 그리고 다시 밭을 갑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 백성들은 왕조 교체를 정치 엘리트들만큼 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군가 보다 세금이 줄어드는가, 전쟁이 없어지는가, 외구가 안 오는가, 굶지 않는가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 가지 희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새나라는 좀 달라질까? 바로 그것입니다. 고령화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과 약탈, 부패와 수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은 혁명이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일입니다. 회사 이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호도 정해야 하고 법도 바뀌어야 하고 관복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 중일까요? 아닙니다. 승리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조선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새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정도전은 설계자였습니다. 이성계는 왕이 되었죠. 신흥사대부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원입니다. 조선 건국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한 사람. 정몽주 제거에도 관여했고 정치적 싸움에서도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조선 건국 후 생각보다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도전은 왕자의 정치 참여를 경계합니다. 반면 이방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기여했는데.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씨앗은 피바람으로 이어집니다. 정도전과 이방원. 조선을 만든 두 천재. 그들의 충돌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선죽교 이후 고려가 사라지고 조선이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고 조선의 건국은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권력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다음 시간에는 정도전 대 이방원, 조선 건국 이후에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정치 드라마, 그리고 왕좌의 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 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5: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봄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는 켈코 TV의 켈리입니다. 오늘은 보험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위험에 관한 조건과 보험 가입 금액 및 보험료 그리고 보험 회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중 보험회사는 각 보험에 대한 경험과 서비스, 사고 처리 능력, 평판뿐만 아니라 운영 방식이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정합니다. 그 중에서 운영 방식은 크게 주인가보험사와 비인가보험사로 나뉘어집니다.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AM Best라는 국제적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주에서 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주에서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재정의 건전성, 관련 보험에 대한 경험, 그리고 최고 경영자의 자격 여부에까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은 후에도 보험국으로부터 보험 사고 처리 과정이나 보험 증권 내용의 공정성, 보험료의 적정성까지 계속적인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비인가 보험사는 최소한의 자격 여부만 검증받으면 보험 영업을 허가받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가 설립된 주에서 인가를 받은 상태여야 비인 장점이 많지만 주 보험청의 관리 감독하에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보험증권이 주 정부의 허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 상품의 융통성이 없을 수 있으며 신속한 서비스나 필요한 보험 조건을 제공받기에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내용의 특수성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나 인가보험사에서 제공되지 않은 보험 조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고객의 사고 기록으로 인가보험사에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인가보험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인가보험사를 서플러스 보험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인 AM Best 등급 평가가 있습니다. AM Best는 1899년부터 보험사를 평가해온 국제적 기관으로서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A++부터 F까지 나누고 보험사의 크기를 자산 규모에 따라서 100만 달러 이하 I부터 20억 달러 이상 XV까지 나눕니다. 주인가 보험사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낮고 자산 규모도 작은 보험사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정평 있는 비인가 보험사를 통해서도 융통성 있는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1: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6: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재선거!
5: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0: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1: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선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0: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의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2: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의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2: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8: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7: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9: 부실 선거 관리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7: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0: 사퇴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에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날마다 부정선거 관련 발언 수위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는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타난 데 이어 주말에도 쉴새 없이 SNS에 부실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부정이다. 음모론으로 이틀막 할 단계는 한참 지났다면서 사실상 부정선거론을 외쳤습니다. 또 전국 재선거를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2: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장 대표는 다음 주또한번 사퇴 쪽후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례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한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5: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그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4: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친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6: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3: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여당은 농사와 그릇에 가깝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세상의 흐름을 조금 더 쉽고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만드는 캘코 방송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마치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세계 최대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여 기업 가치 2,60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과 20여 년전 작은 로켓 회사였던 기업이 이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고액 CEO 기업 증세안이 부결되며 미국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북미에서는 월드컵이 시작되었죠. 48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컵입니다. 경기장에서는 축구가 펼쳐지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수십조 원 규모의 스포츠 베팅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에너지 불안이라는 오래된 숙제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우주 산업의 미래, 부자세 논쟁, 월드컵의 경제학, 그리고 국제 유가 가치, 이런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돈과 기술 그리고 미래의 변화라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스페이스 X 소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가 아직도 막대한 투자금을 쓰고 있고 전통적인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업 가치가 대한민국 GDP보다 크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스페이스X입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주당 135달러 수준의 IPO를 추진하면서 약 1조 7,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2,660조 원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인데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비싸다. 반면에 또 어떤 투자자들은 오히려 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간을 200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페이팔을 매각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머스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화성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당시 우주 산업은 사실상 정부 영역이었습니다. 미국의 나사, 러시아의 우주청, 유럽의 우주국 정도가 주도를 하고 있었죠.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로켓은 한번 쓰고 버리는가? 당시 로켓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한 뒤에 비행기를 버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이라는 개념을 현실화합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죠. 수차례 폭발도 했습니다. 투자금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 산업의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사실 로켓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현재 핵심은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는 우주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인터넷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산악지역에서도,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현재 스타링크의 가입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스페이스X 매출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2,600조 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할까요?
먼저 독점력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대규모 위성 발사 능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사용 로켓 분야에서는 사실상 스페이스X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래 시장입니다. 우주산업은 이제 단순히 로켓 사업이 아닙니다. 위성 인터넷, 우주통신, 우주물류, 우주관광, 달 개발, 화성 탐사, 우주자원 개발까지 연결됩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를 21세기의 철도회사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19세기 철도가 미국 경제를 바꿨다면 21세기에는 우주 인프라가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가 안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군사, 통신, 재난 대응까지 우주 인프라는 이제 국가 전략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1조 7,500억 달러 가치가 정당화되려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가치가 지나치게 미래 기대를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스페이스X는 아마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나치게 비싸게 평가된 꿈이 될 것인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적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적격 등급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시장은 이제 스페이스X를 실험적인 스타트업이 아니라 실제 인프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게 항공산업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인터넷 이야기를 해도 비슷했고요. 지금 우주산업도 어쩌면 그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로켓 회사가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려는 시도인지도 모릅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 CEO의 증세안이 부결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성공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그런데 최근 미국 사회에서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가? 사실 이 논쟁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공을 매우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면 그 성공의 열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집중이 너무 심해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1950년대 미국 대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원의 약 20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일부 기업은 300배, 500배, 심지어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에서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메타, 구글 같은 기업들은 AI 붐으로 기업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창업자들과 주요 주주들의 자산은 수십조 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반 중산층은 어떨까요? 집값은 올랐습니다. 보험료도 올랐고 교육비도 올랐고 의료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나의 삶은 더 힘들어졌을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부자세 논쟁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실리콘밸리가 인접해 있고 기술기업 본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부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증세의 찬성론자들은 말합니다. 수백억 달러를 가진 사람에게 몇 퍼센트 더 걷는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그 세금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서부 도시들은 지금 심각한 노숙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포틀랜드. 거리에는 텐트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은 기업과 부유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사례를 자주 언급합니다. 바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기업들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오라클, 휴라패커드 일부 사업, 테슬라 본사 등이 텍사스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세금안이 이유만은 아닙니다. 규제, 부동산 가격,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분명 비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말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순간 기업이 떠난다. 기업이 떠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 결국 미국 사회는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분배, 그리고 경제 성장. 어느 쪽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되면 이 논쟁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가 새로운 사회적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0: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0: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3: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4: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6: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올림픽과 함께 인류 최대 이벤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번 2026년 월드컵은 특별합니다. 처음으로 48개국이 참가합니다. 경기도 104경기로 늘어났습니다. 개최국도 세 나라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왜 FIFA는 이렇게 규모를 키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 때문이죠. 월드컵은 엄청난 산업입니다. 방송권, 광고, 스폰서, 관광, 굿즈 판매, 베팅 산업,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은 미국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광고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FIFA 입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수익 기회가 됩니다. 이번 월드컵 예상 경제 효과는 수백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호텔, 항공, 레스토랑, 렌터카 업계가 엄청난 트수를 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 베팅 산업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 스포츠 도박은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조습니다. 많은 주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골을 넣을지, 전반전 스코어는 얼마일지, 심지어 다음 코너킥이 어느 팀인지까지 베팅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월드컵 관련 베팅 규모가 약 7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문제는 중독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스포츠 베팅 참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언제나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은 오래 남고 손실의 기억은 빨리 잊혀집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되죠. 이번 월드컵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대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도박 시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이번에는 이웃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는 때때로 아주 작은 지역 때문에 흔들리게 되죠. 지금 그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사실 세계 경제는 수십 년 동안 중동에 의존해 왔습니다. 전기차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유는 경제의 핵심입니다. 비행기, 선박, 트럭, 화학산업, 플라스틱, 비료 모두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시장은 긴장하게 되죠. 실제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공급의 불확실성 때문이죠. 투자자들은 늘 최악을 상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석유국이 생산을 줄이면, 이런 걱정만으로도 유가는 움직입니다. 실제 최근 WTI가 다시 상승한 이유도 이러한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유가를 경제의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낮아도 문제이고 산유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너무 높아도 문제입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됐죠. 지금은 당시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문가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이미 미국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준은 매우 곤란한 입장입니다. 금리를 내리고 싶은데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자극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뉴스가 아닙니다. 주식시장, 부동산, 금리, 환율까지 모두 연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중동 뉴스는 멀리 있는 국제 뉴스가 아니라 내 주유소 가격, 내 전기요금, 내 보험료, 내 생활비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유가 이야기에 이어서 물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CPI입니다. Customer Price Index. 한국어로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숫자만 듣고 지나가죠. 3%, 4%, 5%.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오늘은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면서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4%를 넘어선 것이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투자자들은 안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근원 물가에 있습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Core CPI, 근원 물가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집 안에 실내 온도를 측정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갑자기 하루 동안 햇빛이 강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집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경제도 비슷합니다. 석유 가격은 하루에도 크게 움직입니다. 식품 가격도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 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원 물가이죠.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4.2%로 상승했지만 근원 물가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즉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물가 재폭발은 아직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다시 올라갔을까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석유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됐고 이란 문제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도 커졌습니다. 석유는 경제의 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릅니다. 항공료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식품 가격이 오릅니다. 결국 CPI 전체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딸기 한 상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장에서 수확을 하고 냉장차로 이동을 하고 물류센터를 거치고 마켓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 과정 전체에 가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딸기 가격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유도 영향을 받습니다. 고기도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쇼핑 배송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안심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5월이 쟁점이다 라는 쪽입니다. 이들은 최근 CPI 상승이 대부분 에너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유가가 안정되면 물가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현재 미국 소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도 식고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가가 계속 오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그룹은 훨씬 신중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유가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만약 중동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커진다면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작은 불씨지만 나중에는 큰 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연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유지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식고 있고 기업 투자도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브레이크도 밟고 싶고 가속 페달도 밟고 싶은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상당히 신중합니다. 누구도 성급하게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사실 두 개의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경제는 일반 소비자 경제인데요. 생활비가 부담이 되고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이자도 높습니다. 두 번째는 AI 경제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은 상승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경제가 아주 좋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가이고 두 번째는 근원 물가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이번 CPI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 미국 물가는 다시 한번 큰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도 주식시장도 부동산 시장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뉴스에서 CPI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는 주유소 가격이 들어있고 마켓 가격이 들어있고 우리의 생활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유가 충격이 오래 갈 것인가 이 문제는 2026년 하반기 세계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월가 역시 지금 그 답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물가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0: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에서 시작해서 세금, 축구, 석유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뉴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스페이스X는 인류의 미래에 투자하고 있고 부자세 논쟁은 미래 사회의 분배를 고민하고 있으며 월드컵은 거대한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죠. 하지만 뉴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변화는 우리의 일자리, 생활비, 자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복잡한 세상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꿈꾸는 다락방의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 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 보험, 자동차 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 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주말에도 서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평일에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지난 주말과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주말 오전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일대입니다. 이곳에선 투표지 부족에 항의하는 봉쇄 시위가 9일째 이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주 선거 후 첫 주말에는 가족, 친구와 처음 집회에 나온 시민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했고 재선거 외에 다른 구호는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일이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기장에서 경기용품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볼 유소년 대표팀 선수들의 짐검사를 요구했고 이곳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11: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10: 이런 상황은 물론 부정선거론이나 정치적 구호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집회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일부 시위대 경찰관 조롱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찰 내부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이 내려진 상황.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폭행, 불법 촬영 등 6건의 불법 행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핸드볼 대표팀에게 진검사를 요구한 사건과 기자 폭행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9: 유튜버 전한길 씨가 공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자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가 의문인데 외부 유출 경위와 선관위의 폐기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 유튜버 전한길 씨는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다며 공개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잠실칠동 제2투표소에서 나온 거라고 주장하는데 입수 경위는 함구합니다. 만약 상자가 실제라면 투표함 반출이 이뤄진 지난 5일 시위 참가자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찾겠다며 투표소에 들어가 남은 물건들을 뒤졌을 당시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선관위가 상자를 폐기 업체에 넘겼다고 밝힌 시점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 9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철수하거나 물품을 폐기하기 전 누군가 상자를 가져갔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3: 선거관리위원회가 버린 투표용지함을 주운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정신없던 틈을 타서 그런 투표용지 상자를 가져온 것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 선관위는 상자 7개 중에 몇 개가 폐기됐고 남았는지 모른다며 상자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투표함도 아니고 투표지를 운반할 때 쓰는 종이상자에 불과하다며 쓰레기를 담아두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투표소에 총 선거인 수의 49%인 1900매가 공급됐다는 사실은 꼭 해당 상자가 아니어도 공식 문서로도 확인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거 가치를 떠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한창이던 때 공적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4: 후속 대처에서도 체계가 없었다. 선거용품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 투표지 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폐기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CCTV와 자료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사흘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앞으로 주요 피해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서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사흘째입니다.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의 50%만 인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과 직원 메신저 대화 등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합수본 측은 이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위험성을 무시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함께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합수본 취재 결과 합수본에 합류할 경찰 측 인력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난 9일 출범을 알린 이후 나흘 만입니다. 선관위 압수수색 등에 참여한 광역수사대와 기타 부서 차출 인력이 절반 비율로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 여부와 주요 관계자 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합수본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다만 단시간에 윗선을 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직원이나 구단위 선관위 관계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출범 이틀 만에 선관위 7곳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돌입한 합수본. 다음 주 내부 전산망 구축을 마무리 짓고 경찰 자료와 인력 등을 완전히 넘겨받는 시점에 다음 단계 수사를 본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9: 투표지 부족으로 질타를 받는 중앙선관위가 4년 전 소쿠리 사태로 지탄받았을 때도 성과급만큼은 착실하게 챙긴 거로 드러났습니다. 단돈 1,000원만 빼고 성과급 배정 예산을 모두 집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 빨간 소쿠리 안에 봉인도 안 된 투표용지가 담겼고 임시 종이 바구니부터 우체국 종이 상자, 심지어는 쇼핑백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이 붙은 현장입니다. 당시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이 무시됐다는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며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했습니다.
17: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16: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소쿠리 투표로 홍역을 치른 2022년에 선관위 직원들은 배정된 성과급을 모두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인건비 내역을 보면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3억 479만 7천 원, 실제 집행액은 83억 479만 6천 원으로 단돈 천 원만 빼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을 보면 당시 성과상여금은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따로 심사를 통해 주게 돼 있습니다. 소쿠리 투표로 온 나라가 뒤집히고 조직의 수장은 사실상 잘려나갔는데 선관위 내부에서는 직원들 실적이 성과급 배정 예산 전부 다 줄 정도로 좋다는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넉넉히 챙겼지만 정작 소쿠리 투표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YTN이 확보한 선관위 징계 현황을 보면 당시 선거관리 부실 명목으로 징계를 받은 선관위 직원은 딱 두 명,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상세 징계 사유는 갑질이고 관리 부실은 사유의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18: 부실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후하게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징계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주는.
16: 중앙선관위는 YTN의 질의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하는 방침이 있어서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것이란 해명을 내놨습니다. 치외법권으로까지 불리는 헌법상 독립기구 선관위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예산 집행의 합리성을 담보할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연일 부정선거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재선

0: 실시하고 당장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 3자 회동까지 제안했습니다. 시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가가 정권의 몰락으로 돌아갈 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 책임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 훼손된 참정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분노를 제도권 안에서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나 연일 강경 노선을 걷는 장 대표에 대한 당내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희석하기 위해 이제 부정선거까지 꺼내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배수진을 친장 대표는 다음 주또한번 사퇴 촉구 분수령을 맞을 거로 보입니다. 앞서 초재선 의원 모임 대한감의회가 적어도 오는 16일까지는 장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를 소집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남식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의힘 당권 향방이 변화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장동혁 대표로선 사퇴 요구에 맞서 재선거 여론전으로 승부수를 띄우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인데 실제 의원총회가 열리면 또 한번 내부 갈등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노출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강경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습니다. 지도부 사퇴 압박 속 당대표 연임 도전을 위한 돌파구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 균열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SNS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짧고 선명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바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입니다. 지방선거 뒤 잇따르는 거취 압박 속 강성 지지층 핵심 요구사항인 검찰개혁을 전면에 띄운 겁니다. 당권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지도부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거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지만
5: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4: 본격적인 논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전에 한 발 앞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다시 전면에 띄운 겁니다. 신명계는 정 대표가 이슈를 선점하자 당연한 소리라는 등 곧바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도 즉각 반발했는데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면 피해자 보호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진짜 무책임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반응은 예외적인 보안수사권만큼은 남겨둬야 한다는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의중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의 독자 행보에 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6: 적절한 시점에 그런 논의들이 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2: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이란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선 보안수사권을 둘러싼 당정 간 균열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인 오늘 SNS에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야당이 군대나 창에 가깝다면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11: 그럼요.
10: 리타이어먼트 잘 해놓으셨어요, 후디 씨?
11: 이제부터 준비해야죠.
10: 아, 빨리빨리 할수록 좋대요.
11: 오늘 말씀 듣고 네. 좀 준비 좀 하려고요.
10: 네. 우리 문선영의 모니터, 와이즈 금융의 문선영 씨, 안녕하세요.
1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 반갑습니다, 대표님.
12: 네, 반갑습니다.
10: 네, 대표님. 네. 정말. 요즘요, 네. 보니까. 네. 아니 어제 어떤 그 주식을 보니까 세상에 1년 사이에

0: 10%가 뛰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근데 그거 잘못 또 그게 꽂히면 700%를 또 손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니까.
2: 네. 그렇죠.
1: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우리 네. 마음이 어때요? 심란하죠. 나는 안 했는데.
0: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1: 나만 뒤처지는가. 근데 네. 그런 불안함이라든지 그런 부화 내동 자체가 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돈을 모으고 네. 결국에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당장의 내일을 보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에는 나의 은퇴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래요.
2: 네.
1: 은퇴 준비는 맨 처음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0: 빠르면 빠를수록
2: 은퇴 준비요?
0: 지금 네. 지금
1: 미국에서 은퇴 준비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서 인컴을 벌어들이면 네. 소셜 텍스 떼가요 안 떼가요?
2: 떼가죠.
1: 떼가죠. 그게 만총. 왜 소셜 텍스를 왜 떼가죠? 나중에 소셜 인컴을 주려고 떼가는 거예요. 네네. 은퇴했을 때 첫 번째 월급에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은퇴 플랜이에요. 은퇴 준비를.
0: 빠르면 빠를수록.
1: 또 다른 면에 동전의 한 면으로 다른 또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2: 네.
1: 열심히 왜 일하는 줄 아세요? 은퇴해서 일 안 하려고. 돈 네. 걱정하지 않으려고.
0: 네, 네.
1: 그러니까 이 모든 종착역이 그리고 결승점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도착지는 은퇴가 돼야 되기 때문에
2: 네.
1: 누가 주식이 막 올랐다 나만 지금 못하고 있나 여러분 결국에 이 모든 마라톤이 끝나봤을 때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2: 그렇죠.
1: 내 나이 68이던 70대 나는 과연 얼마를 내가 모아서 은퇴를 할 것인가 그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부안해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네. 않고 쭉 갈 수 있는 거죠.
0: 네.
1: 괜찮습니다.
0: 어떤 오빠들을 만났는데요.
1: 네.
0: 옛날 비트코인을
1: 네.
0: 엄청 샀대요.
1: 네.
0: 그거 그냥 있으면 지금 2천만 불 넘는데 행급하게 집도 사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 정리해가지고요. 다른 코인으로 갈아탔는데 그게 폭삭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됐대요. 그래서
1: 이제 그러니까
2: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요.
0: 그러니까
1: 그럼요. 그러니까
0: 위험한 거야. 진짜.
1: 투자라는 것은 네. 어차피 내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게 투자잖아요.
2: 그렇죠.
1: 잘 되면 좋은 거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요. 하시는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떤 거냐면 투자가 나쁩니까? 아니요. 저도 코인 하고 있고 저도 스탁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전체적인 그림에서
0: 네.
1: 내가 얼마만큼 리스크를 안을 것인지의 그 포션을 정해서 알아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0: 네.
2: 그렇죠.
1: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묻어두면 좋아라고 생각하셔서 오랫동안 그냥 버티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0: 네.
1: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하면은 거기서 얼마 정도 25%는 내가 수익으로 빼가지고
2: 네.
1: 다른 쪽으로 또 옮겨놓고 다른 쪽으로 옮겨놓는다라는 거는 뭐 은행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예를 들어서 뭐 보험이 됐든 그런 쪽으로 옮겨놓고 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높아지면 그때 가서 또 빼가지고 좀 분산을 시켜놓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거든요.
2: 그런데
1: 우리 한국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에 대한 열망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나의 투자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서 우리 아는 형이 뭐 잘 돼가지고 나도 같이 물려서 들어간다든지
2: 네.
1: 우리 점심에 주일날 어제 또 주일날 얼마나 많은 점심시간에 돈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교회에서 아마 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또 내가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안 되는 경우 있으면 정말 따지지도 못하고 묻지도
0: 그럼요.
1: 못하고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나의 맞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인지 나는 가장 무엇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잡아놓고 시작하면 교육을
0: 네.
1: 받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2: 야, 역시.
0: 그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1: 네. 맞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신 이유가 또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또
1: 네.
2: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시니어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 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건강한 은퇴 그리고
1: 네.
2: 풍족한 노후라는 뜻에서 6월 특별 세미나가 지금 진행이 되죠.
1: 네, 저희 뭐 매달 세미나를 하니까 특별하다고
2: 네.
1: 말을 못 드리겠어요.
2: 아, 특별하죠. 매번 특별한 건데.
1: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매번 네. 매번 특별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2: 네.
1: 아니 저기는 뭐 5월에도 세미나 4월에도 세미나 3월에도 세미나
0: 계속
1: 그런데
0: 공부해야 돼요.
1: 저희는 계속 그 방법으로 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2: 그럼요.
0: 네.
1: 진짜 가르쳐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쉐이핑을 해 나가는 거죠.
2: 네네네.
1: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그 근거가 있는데
0: 네.
1: 내가 투자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재정 상담을 먼저 받아볼 것인가.
0: 네.
1: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정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낫죠.
0: 네. 진단부터 해야죠.
1: 그렇죠. 진단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영양제를 먹는 게 좋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필요한 영양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그렇죠. 의사하고 상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 교육들과 재정 상담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6월은 좀 특별합니다. 저희가 네. 교회에서 해요.
0: 네. 네. 어디 교회?
1: 저희가 교회를 매 주마다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2: 네. 이제 다양한 곳에서 네. 지금 다양한
1: 그래서 LA 동부, 북부, 남부, 서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나성 북부 교회에서 노스 힐이라고 해서 이제 그 노스리지 근처 그 정도에서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애너하임에서 그 남가주 연합 장로교회에서 저희가 하고요.
0: 오전 10시 반.
2: 16일 화요일. 네. 네.
1: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화요일인 오전 10시 30분에는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하고요. 그리고 6월 30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월넛 북부교회 월넛이니까 동부 쪽이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다라는 거는 또 그만큼의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죠.
0: 어떤 의미인가요?
1: 우리 성도님들이 네. 교회 다니신 이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재정에 가장 취약한 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싶어요.
0: 왜요?
1: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네. 기도로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신앙생활 안 하시죠. 어떤 표정 보니까
0: 아니 불교 다니시는 분은 그러면 좀 더 잘하나?
1: 이제 물론 이제 다 종교마다 네. 특성이 있지만 특히나 이제 크리스찬 분들이 가장 네. 취약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준비보다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2: 받아들이는 성적인 게 좀 있죠 아무래도
0: 그대체가 네. 없어서
1: 그리고 그냥 다 이루어질 거야.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시니까 내가 해야 되는 포션에 대한 어떤 그런 강제력이 좀 실천력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재정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정 플랜도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토렌스 제일장로교회에서 한다 그랬을 때 그 성도님들만 오느냐 그렇지 않죠. 다른 분들 네. 그 근처에 사시는 하버시디라든지 아니면 뭐 가디나라든지 아니면 뭐 팔로스 버디스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그날 오셔가지고 화요일 오전에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데 요즘 이제 신문 광고에 좀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네. 내가 필요한 지역이 어딘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라도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을 좀 알고 싶으시다 우리 지역에서도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네. 있으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바로 구글에 문선용의 머니터 치시면 여러 네.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방송 채널 문선영 머니톡을 운영 중이시고요. 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라디오 서울에서 문선영의 머니톡 진행을 하고 네. 계십니다. 전화번호 하나 주실까요?
1: 네. 전화번호가 626-827-9599번 626-827-9599번으로 이제 방송 중에는 문자 주시면은 좋겠죠. 네네.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번호 못 적으셨으면 운전 중에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문선영 뭐 재정 문선영 머니 뭐 이렇게 하시면 제 네. 전화번호 이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또는 저희 라디오 서울 뭐 저희 유튜브나 보이는 네. 라디오나 또는 카톡으로 문의 좀 제가 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의번호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0: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궁금해요.
1: 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돈을 불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네. 특히 요즘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들어가요. 예를 들어 30대는 어떻게 은퇴를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은퇴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30년 남아있기 때문에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러면 가정 경제에 있어서 가정 재정에서도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4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50대는 이제 뭘 해야 되는지 60대 벌써 은퇴를 지금 내년에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또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생명보험이 우리의 자녀분들이 다 컸단 말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생명보험을 누구 때문에 들죠? 보통?
2: 자녀들
1: 때문에. 네. 혹시 내가 무슨 일 났을 때 우리 자녀한테 도움이 되라고 들지만 그렇죠. 이제는 부모님들이 쓰시는 생명보험으로 그걸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디어를 좀 드릴 거고요.
0: 네.
1: 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다 돈을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게 은행에 넣어놓고 있었다. 네.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네. 보통 지난 팬데믹 동안에 CD가 사실은 이자가 좀 좋았었죠.
2: 네.
1: 뭐 심지어 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다시 3.5% 떨어졌는데
2: 네.
1: CD라는 것은 보통 계약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1년 이후에 쓸 돈이라면 CD에다가 이자를 받고 넣어놓는 게 바람직하지만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그 50대 초반인데 내가 돈을 불리기 위해서 CD마다 매년 그 계약을 새로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적당한 플랜은 아니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CD를 끝나고 나면 또 옮겨야 될 때마다 세금 내셔야 돼요.
2: 내죠.
1: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2: 네.
1: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 받았던 이자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도 않으니까.
0: 네.
1: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뭐 401k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IRA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들 평생 이제부터 그 돈 가서 싸서 쓰셔야 되거든요. 50만 불 가지고 나오면 예전에는 은퇴가 다 준비가 됐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소셜이 좀 많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고.
2: 네.
1: 거기에다가 50만 불 정도면 인생의 수명이 한 85세 정도? 뭐 그 정도면은 다 되니까 충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소셜이 되게 낮아요. 찾아 쓰시는
2: 네.
1: 금액이. 거기에다 두 번째 우리가 85세에 사망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0: 네.
1: 점점 갈수록 수명이
2: 늘어났죠.
1: 길어지죠.
0: 네.
1: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굳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뭐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또 그런 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50만 불 있다고 해서 우리 두 부부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1년에 5만 불씩 꺼냈으면 10년이면 끝나요. 50만 불이.
2: 그렇죠.
1: 근데 1년에 5만 불씩 꺼냈었는데 10년인데 내가 68세면 78세면 그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늘려서 쓸 것인가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0: 네.
1: 근데 은퇴하시는 분들 만약에 나왔는데 부동산에다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68세신데 힘들죠. 근데
0: 네.
1: 그분들이 또 주식에다가 다 돈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죠.
2: 네, 네.
1: 혹시라도 잘 되면 좋지만 떨어지게
0: 네.
1: 되면
2: 그럼요.
1: 큰일 나는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내 돈을 지키면서도 이자를 연평균 한 7.5% 받을 수 있는 곳.
0: 네.
1: 그래서 내가 평생 걱정하지 않고도 그리고 롱텀 케어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플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내가 알아봐야 되나
0: 네.
1: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는데
0: 네.
1: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교회에서
2: 네.
1: 한다고 그랬잖아요.
2: 네, 네.
1: 저희가 또 이제 LA에서
2: 네.
1: 오피스에서 또 특별히 한번 하고
0: 네.
1: 그리고 줌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요.
2: 네, 네. 금요일이네요, 이거는.
1: 네, 네. 이번 주 금요일.
2: 12일 금요일입니다.
1: 네.
2: 돌아오는 12일 금요일 저녁 7시네요. 맞죠?
1: 네, 네, 맞습니다. 주제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어뉴이티가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2: 네.
1: 은행 CD와 어뉴이티를 좀 비교도 해야 되고 어뉴이티 많이 요즘 떠드는데 도대체 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0: 네.
1: 확인 좀 해보시면 좋겠죠.
2: 네.
1: 그리고 은행 CD에 넣어놨을 때하고 어뉴이티 넣어놨을 때 어떻게 목적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또 401k라든지 IRA라든지 뭐 우체국 한국분들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은퇴하시면 TSP라는 걸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런 거는 또 어뉴이티로 왜 반드시 옮기라고 하는지 궁금하실 오, 거란 말이죠.
0: 네.
1: 그런 이유들
0: 네.
1: 그리고 또 고정인컴 어뉴이티라든지 요즘 어뉴이티 광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실제
0: 네.
1: 광고와 내가 어떻게 현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저는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2: 좋다, 네.
1: 왜냐하면 광고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딱 선택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플랜일 수도 있고
2: 네.
1: 광고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광고하고 실제로 광고를 읽을 수 있는 방법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0: 네.
1: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저녁 이번 주 금요일 저녁
2: 네.
1: 7시입니다.
0: 네.
2: 위치가 3435 윌셔 블루버드 14층이네요.
1: 네, 에퀴터블
2: 네.
1: 빌딩이라고 이제
2: 네,
1: 보통 하죠.
2: 빌딩.
1: 그 H마트
2: 네.
1: 있는 그 빌딩입니다. 네.
2: 네.
0: 줌으로도 참가하실 수 있네요.
1: 네. 줌으로도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2: 네, 네.
1: 예를 들어 샌디에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0: 네.
1: 줌으로 하고 있고요.
0: 네.
1: 7시에 현장에서 오피스에 오셔도 되고 오피스
0: 네.
1: 오시면 이제 뭐 간단한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요깃거리는
0: 네.
1: 저희가 준비합니다.
2: 네.
1: 그래서
2: 네.
1: 직접 얼굴 뵙고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줌으로 전화기나 컴퓨터로 들어오시면
0: 네.
1: 또 저 얼굴 보면서 이제 하겠죠.
2: 네네. 네.
0: 줌으로 줌 그 유기류 02-827-8599 626-827-8599로 네. 신청을 하시면 줌 링크도 보내주시죠.
1: 맞습니다. 네. 줌 링크 보내드리고요. 네. 들어오셔서 잘 한번 들어보시고 네. 이렇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비교도 좀 해보시고 네. 그러면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진짜 똑똑해져야 돼. 내 거 지키려면. 그렇죠?
2: 아니 저는 사실은 네. 저희가 토레스 장로교회 근처거든요. 집이.
1: 아 그러세요.
2: 그래서 와이프를 화요일날 2월 13일 화요일날 보내려고 했는데,
1: 네. 했는데
2: 12일 금요일날 저녁 7시가 또 이게 줌이 되네요. 네. 와이프 같은 경우. 근데 저는 이 주제가 너무 좋아. 어머니 광고와 현실 플랜 구분 이거 네. 진짜 네. 필요하거든요.
1: 아, 필요한 맞아.
2: 요새 진짜 광고 정말 많은데 네. 그걸 보고 야 나도 되나 이거 몰라요 우리가 진짜. 네.
1: 그렇죠.
2: 전문가들한테 이건 받아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리고
2: 주제 너무
1: 광고가
2: 좋아요.
1: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높은
2: 네.
1: 이자율만 그것만 보여요.
2: 맞아요. 네.
1: 그런데 그게 항상 높은 이자율에는 뭔가가 내가 내야
2: 그쵸,
1: 되는
2: 뭔가
1: 있죠.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딱 뭐 하나만 좋은 상품은 없어요. 같은 어니티를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고를 것인가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게 어떤 플랜일까를 그거를 네.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네. 요즘 제가 광고 나오는 것들 보면은 저희들은 이제 이 광고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거든요. 네. 손님들한테 이 광고가 어떻게 읽힐까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손님들은 그냥 높은 넘버만 보고 딱 선택을 하시는데 아 이렇게 플랜을 다 이해하시고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도 이제 드립니다.
0: 네, 자 바로 문선영 씨에게 상담 받으시고요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26-827-9599 626-827-9599 구글에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기만 해도 많은 정보들이 네. 나오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와이즈금융의 우리 문선영 전문가셨습니다. 간단히 끝 인사 주실까요?
1: 네, 여러분 요즘 이제 6월이니까 거의 상반기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가거든요.
2: 그렇죠.
1: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2026년이 반절이 그렇게요. 지나가고 있어요.
2: 네.
1: 아는 것도 정말 지혜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아닐까 싶고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 30년 여러분과 함께할 재정 전문 그룹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세미나에도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네. 주변의 지역에 교회에서 저희도 찾아가는 세미나에도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받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2: 오늘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투자에도요. 배드 케이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어 진짜. 우리 이 노래 들어요. 닥터 닥터. 금융의 닥터는 문선영.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웅과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건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 소리 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 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는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는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혀드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오실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 하면 애들 잘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 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조금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 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올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네, 김동률의 출발 들으셨습니다. 이제 데미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데미안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쉬운 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데미안은. 그렇지만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책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만에 듣는 문학 데미안을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자, 데미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결국 내가 정말 나로 살아가기까지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과정이 물론 깔끔하지도 않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30, 40, 50, 60,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되면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화,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 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어, 야 너 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 양 있잖아요, 양 구워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 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우리 이게 철학적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 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 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4: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1분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긴급 차단하면서 글로벌 AI 생태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AI 기업 엔트로픽이 사흘 전 출시한 신형 AI 모델 두 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보안 분석에서 획기적 성능을 보였지만 동시에 적대 세력이 확보할 경우 정부와 금융 시스템 해킹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엔트로픽은 출시 단계에서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15개국 핵심 파트너에게만 접근을 허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터넷진